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중의학대학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의학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 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복.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부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요, 10번째 시간입니다.

이른 아침 졸레는 전보 한 통을 받았다. 홍군 1군단 제146탄이 어젯밤 호남 광서 귀주 세성의 변계에 있는 려평을 함락했다는 내용이었다. 홍군 선봉대가 이미 귀주에 들어섰다는 말이었다. 승리의 소식이 반갑기는 했으나 이처럼 순조롭다는 것이 어딘가 놀라웠다. 12월도 벌써 반이나 지난 때라 서리가 몇 번 내리자 귀주의 산들은 온통 누렇게 물들었다. 사천은 해가 내리쬐고 운남은 바람이 불고 귀주는 비가 내려야 겨울 같다는 속담이 하나 틀린 데가 없었다. 어젯밤 내린 비에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홍군은 강서를 떠날 때 챙겨온 옷이 모자란 데다가 두 달 동안 행군과 전투를 계속하다 보니 그것마저 누대기처럼 너덜너덜해지었다. 소못이 없는 사람들은 한운섭씨 보찜을 해치고 입을 만한 옷은 모두 꺼내 껴입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 누가 뭐래도 진짜 겨울이었다. 졸레는 대춧빛 말을 타고 대호의 앞에 섰다. 작은 시가지는 홍군을 보겠다고 구경 나온 사람들로 북적거리었다. 홍군이 백성을 위한 군대라는 소문이 금세 퍼졌는지 사람들은 도망치지 않았다.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싱글벙글거리며 기웃대는 이도 많았다. 홍군 전사들은 부쩍 사기가 올라 걸음에 힘이 붙었다. 졸레도 낮빛이 밝아져서 말에서 내려 천천히 시가지를 걸었다. 하지만 그저 좋아할 상황은 아니었다. 길가에는 장사꾼과 인민 몇몇을 빼고는 구걸을 나온 가난한 사람들이 줄을 지어 있었다. 노인과 어린이, 아낙들은 이 추운 날씨에도 몸을 겨우 가릴 만한 천쪼가리만 걸치고 있었다. 낯빛이 누르꾸려야 하고 겨룹대처럼 여인 것이 마치 지옥에서 금방 나온 죄수들 같았다. 귀주 사람들이 이처럼 가난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주울대는 마음이 쓰려났다. 어린 아이를 아는 아낙 하나가 주울레가 높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보고는 뒤를 따라왔다. 아이는 발가벗은 데다 두 눈은 꽝 하고 뭘 먹었는지 배가 고무공처럼

0: 뚱뚱하게 튀어나와 있었다. 발다리는 수수대처럼 말랐고 아롱다롱한 갈비뼈가 도드라져 보였다. 장관님, 옷을 좀 주세요. 이 아이가 얼어 죽어요. 안아기가 따로면서 소리를 지었다. 주울레는 마음이 아파 얼른 호위병을 찾았다.
1: 흥국이, 보따리 옷이 있지? 한벌 꺼내주도록 해요. 모두 군복이고 휘장까지 달리는 걸요. 뭐든 어떻겠나. 무엇보다 아이가 얼어 죽지 말아야지.
0: 호위병은 말에 걸어놓은 보따리에서 저고리를 꺼내들고는 입이 대빠른 나온 채 툴툴거렸다.
1: 이러다가는 부주석 동지 입으로 또 하나도 안 남겠어요.
0: 졸레는 못 들은 척 군복을 받아 벌거벗은 아이를 덮어주었다. 그 아낙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자꾸만 소리를 지었다.
2: 장관님 고맙습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주머니, 장관으로 부르지 마십시오. 우리는 동지입니다.
0: 흥국이 곧장 바로 잡아주었다. 주울레 일행이 저만치 간 뒤에도 안악은 어린아이를 안고는 목이 메어 소리를 지었다.
2: 고맙습니다. 홍군 동지.

0: 배우는 시가지를 벗어나 부르고 누르무레한 산골짜기를 따라 걸었다. 흥국은 내내 이마살을 찌푸린 채 말이 없었다. 조울래가 힐끔 보고 나서 말을 걸었다. 흥국이 무슨 걱정이라도 있나? 여기가 귀주인가요? 그래, 여기가 바로 귀주이지. 조울래는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이었다. 오후가 되자 조울래는 기병 몇 사람과 함께 주왕종대보다 먼저 려평으로 갔다. 동문 어귀에 이르러 보니 경계를 맡은 홍군전사 두 사람이 성문 밖을 지키고 있었다. 안쪽에는 간부 한 사람이 한 개 반을 거느리고 서 있었다. 간부가 조울래를 알아보고 재빨리 구령을 외치었다. 두 포초병은 총을 잡은 채 힘있게 굴레를 붙이며 조울래를 보고 웃었다.
1: 동지들은 어제 여기에 왔습니까?
2: 그렇습니다.
0: 간부가 대답했다.
1: 적군 한계탄이 지키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점령을 했지요?
0: 그러자 그 간부가 신이 나서 말했다. 워낙에는 한바탕 싸워볼 생각으로 성명을 오릴 사다리까지 다 준비해 놓았지요.
1: 그런데 얼마 싸우지도 않았는데 성문이 활짝 열리더니 백성 몇 사람이 나오길래 보니까 손에 조그만 불공기를 들고 폭죽을 터뜨리며 우리를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2: 귀주군대는 남문으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갔지요. 선슬새도 없이 놈들이 주랭랑을 놓는 바람에 우리는 아무것도 못 빼앗았습니다.
0: 이 말을 듣더니 주울래가 크게 웃으며 물었다.
1: 동진에 탄 지휘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2: 전주교의 곁에 있습니다. 제가 모시다 드리죠.
0: 조울래와 기병들은 동문으로 들어갔다. 돌이 잔뜩 깔린 거리 사이로 말발굽 소리가 시끄럽게 울렸다. 조울래는 천천히 걸으며 도시 풍경을 살펴보았다. 남쪽으로 꿋꿋더니 긴 돌 층계가 보이었다. 큰 길이 북쪽으로 멀리 산골짜기까지 마치 긴 활처럼 굽어졌다가 다시 우로 뻗어져 있었다. 주울래가 물었다.
1: 그래, 이 도시는 작은 산등성에 위에 있는 건가?
2: 예, 산등성이가 자그만치 다섯 개나 됩니다.
0: 간부가 웃으며 대꾸를 했다.
2: 하나는 황룡산이고 다른 하나는 흑룡산이며 또 다른 하나는 정룡산이라고 하죠. 나머지 둘은 또 무슨 산이라고 하던데 잘 모르겠습니다. 백성들 말로는 다섯 개 산으로 둘러싼 마을이라 해서 의려평을 전에는 온의 산채라고 불렀답니다.
0: 그들은 어느새 100개쯤

0: 되는 돌층계를 걸어 내려가 산골짜기에 이르렀다. 길가에 가게가 쭉 늘어져 있었다. 낡고 오래된 덧문을 단 작은 층집들이었는데 죄다 연기에 검게 걸려져 있었다. 다들 한창 문을 여는 참이었다. 작은 식당들은 찬바람 속에서 김을 무럭무럭 피우며 분주해지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무섭고 신기하기만 여기던 손님을 맞기 위해 열을 올리었다. 가파른 오르막에 올라서자 천조교회당 곁으로 큰 집이 하나 보이었다. 집 양쪽으로 담이 높았고 문에는 홍군 보초병이 서 있었다. 저기가 주의보입니다. 안내를 하던 간부는 격리를 하고 돌아갔다. 졸레는 잘 꾸며놓은 마당으로 들어섰다. 본체에 달린 조각 문양을 한 문은 제법 화려하고 정교하게 꾸며졌다. 안에서 말소리 웃음소리가 시끌벅적 들려왔다. 귀주 사투리였다. 집안에 들어서니 육탄 정치위원 연명이 귀주 사람 대여섯이 하는 말을 듣고 있었다. 고생을 하면서 가난하게 사는 백성들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다. 다들 옷차림이 남루했다. 연명은 작은 키에 총명하고 활발해서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인데 오늘따라도 활기차 보였다. 졸레가 들어서자 그는 서둘러 몸을 일으켰다. 반갑습니다. 졸레 동지. 빨리 도왔군요. 지금 한창 현소배 들으세우려고 의논하던 중입니다. 그는 졸레를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주었다. 사람들은 존경에 찬 눈길로 졸레를 바라보면서 어쩔 줄을 몰라했다. 앉으세요. 어서 편히들 앉으십시오. 졸레가 자리를 구원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앉았다. 모두 이 고장 분들이십니까? 졸레가 물었다. 예, 모두 공신들입니다. 연명이 신이 나서 말했다. 우리 홍군이 이 여평을 이렇게 빨리 점령하게 된 것은 다 이분들이 성문을 열어준 덕분이죠. 어허허, 그랬군요. 졸레는 다시 일어나 사람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고마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1: 모두 여기 이 주화급이 앞장섰기 때문이죠.
0: 우락부락하게 생긴 한 사나이가 말했다.
2: 맞습니다. 모두 주선생이 내놓은 작전이었습니다.
0: 다른 몇 사람도 맞장구를 치었다. 그때 남들이 주화금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얼굴을 붉히면서 고개를 숙이더니 작은 소리로 웅얼거리었다.
1: 여럿이 의논하고 한 일입니다. 뭘.
0: 졸레는 그를 자세히 뜯어보다가 고개를 갸웃거리었다. 이 주화금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남보다 얼굴이 희고 말쑥한 데다 왜 화금이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연명이 눈치 빠르게 끼어들었다.
2: 이 주선생은 현영국반에서 여태 문예활동을 했습니다.
1: 예, 어려서부터 화금 역을 맡았지요. 그런데 거창하게 문예활동을 하니 쑥스럽습니다. 다 가난하니까 밥 벌어먹으려고 한 일인데요.
0: 주화금이 말했다. 졸레는 아까 그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을 보고 물었다.
1: 선생님께서는 뭘 하시는지요?
3: 저는 성이 장씨인데 어려서부터 돼지를 잡았습니다.
0: 사내는 쇠기둥 같은 팔을 휘두르며 헤헤 웃었다.
3: 금방 저들어 소베토 위원을 하라길래 제가 안 된다고 했지요. 저는 돼지 잡는 일 말고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돼지 잡는 일 있으면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0: 그 말에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졸레는 손이 새하얗고 나이가 좀 지긋한 사람 쪽으로 고개를 돌리었다.
3: 선생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1: 저는 이발사입니다.
0: 그는 어딘가 서먹해서 말했다.
1: 이 현소재제에서 반평생을 남의 머리만 깎았지요. 샘부름이나 머리 깎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만 소베토 위원은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보니 모두 머리가 길던데요. 여기 며칠 묵는다면 제가 잘 깎아드리죠. 그러면 귀향에 가도 멋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졸레는 또 한바탕 웃었다. 그는 다시 주화금을 보고 물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홍군을 맞으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당신들이 말라깽이들의 대우라는 것을 진작 알고 있었거든요. 주화금이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다. 말라깽이라뇨? 가난한 사람들 말입니다. 연명이 알려주었다. 이 고장에서는 말라깽이라 하지요. 말라깽이라 딱 맞는 말입니다. 어찌나 인민들을 주었지 않는지 여긴 빼빼 마른 사람들밖에 없더군요. 그 며칠 시가지가 뒤숭숭했죠. 백종 장씨가 말했다. 돈 있는 사람은 다 도망을 가는데 저는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주화감 내 집에 가보니 한창 여유작작하게 조그마한 붉은 깃발을 만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건 뭘 하러 만드느라고 물으니까 웃으면서 다 쓸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쓸모가 있느냐고 하니 홍군이 금방 오니까 홍군을 맞이하는데 쓰겠다고 합디다. 제가 그만 깜짝 놀라 목이 잘리고 싶어 그러라고 했죠. 그랬더니만 헤헤 웃으면서 어차피 지금도 굶기를 밥 먹듯 하고 잡단 세금 때문에 살기도 숨이 가쁜데 차라리 시원하게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잖아요. 생각을 해보니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서 저도 하나 만들어주면 따라가겠다고 했지요. 이렇게 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어제 홍군이 오면서 총소리가 울리니까 왕가를 군대는 날 살려라 하고 남문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동문으로 달래가 성문을 열어줬지요. 저기 저 장선생이 열었습니다. 주화금이 거들었다. 동문이 달린 그 큰 삼나무 빗장이 어찌나 꽉 박혔는지 급하니가 더 안 빠지더라고요. 이때 장선생이 비켜서러 가면서 큰 돌을 가져다가 몇 번 치니 툭 떨어져 나가더군요. 그 커다란 자물쇠도 끊어져 땅에 떨어졌습니다. 평소에 돼지를 잡아서 그런지 힘이 대단해요. 백정 장씨는 칭찬을 듣자 거무스레 한 얼굴이 밝아지며 수줍게 웃었다. 졸레가 손뼉을 치면서 말했다. 이건 동지들이 용기가 있고 그만한 능력도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왜 소베토 위원을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남이 우리를 업신여겨도 안 되지만은 우리 스스로도 자신을 업신여겨서는 안 되지요. 졸레가 차근차근 도리를 말하자 사람들이 하나둘 감복해 맞이하면서 싱글벙글하였다. 그는 곧 나지막한 목소리로 연명에게 속삭였다. 동진의 탄은 좀 더 앞으로 밀고 나가야 합니다. 중앙에서는 역에서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졸레가 말하는 중요한 일이란 역사에서 말하는 유명한 려평회의였다. 며칠 뒤 이 집에서 려평회의가 열리었다. 회의는 짧게 끝났지만은 성과는 아주 컸다. 회의에서는 치열한 논쟁을 거쳐 군대를 귀주로 돌리자는 모 대통령의 조장을 받아들였고 전략적 방침을 결정하였다. 즉 사천이나 귀주 돌레에 새로운 근거지를 세우고 우선 준이를 중심으로 하되 조건이 불리해질 때에는 준이 서북지역으로 옮길 수 있다고 분명하게 결정을 하였다. 그리하여 홍군은 나갈 방향을 분명히 찾게 되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1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연길시 도감종의원은 연길시 백화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감종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감종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감종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도강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매주 기수열 시간이게 되면 도강 중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 중요는 여러분들한테 아주 사회적으로서 병치료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우수한 중요원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위치적으로 봐도 이 위치는 찾기도 쉽습니다. 일백화에 오시게 되면 일백화에서 머리를 쳐들고 북쪽을 바라보게 되면 도강 중요원이라는 큰 간판이 붙었고, 신화서성 그쪽으로 오시게 되면 서쪽을 머리를 쳐들고 보시게 되면 금방 도강 중요원이라는 간판이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도강 중요원에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이런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해서 병 보시게 되어 있으면서 중요한 자체가 역사가 아주 깁니다. 1층은 신약대학방 본점, 2층, 3층, 4층이 도강 중요원으로 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찾아와서 병 보고 가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너무 만족한 치료에 본인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이웃들 한 번에 예약하는 분들은 보통 2명, 3명 이렇게 예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기에는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는가 하면, 다시 말해서 조일만 선생님, 40여 년간의 중리 경력을 갖고 있는 길림성에서 아주 저명한 심장 뇌혈관 전문가로서 중풍 후유증 환자들, 그 외에 여러 말로서 오랜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조일만 선생 찾아오시는 분들이 줄을 서서, 이분은 한 분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사를 따라다니는 분들이 꽤나 계시고 있어서 원래 어느 병원에 있었다면 거기서 병 보시던 분들이 모두 이 이사를 따라서 여기에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면서, 우리 연변내에서만뿐만 아니라 길림성에서 심지어 저 남방에서도 찾아오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리고 리명기 선생님.

연결선생 장춘 중대 졸업하고 20여 년간의 중위 경력을 갖고 있으면서 특히 국의대사라 하게 되면 국문에서 임명한 아주 유명한 이런 그 중위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중위 경력도

0: 고강이라고 있습니다. 싱크 거창이라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고강이라면 입안의 모든 문제는 순리롭게 해결하면서 여기서 몇십 년간이 치과 경력을 갖고 계시는 이사 선생님들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치과를 치료해주게 되어있으면서 치아를 고정하고 들리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고 이런데 지금 우대 정책을 실행하게 되어있습니다. 무료로서 지금 파이펜질 해드립니다. 구강 안에 그 사진 찍습니다. 그리고 무료로서 구강 검사를 하고 그리고 치아를 씻는데 19원 90전이면 됩니다. 치아 씻는데 지금 대인 관계가 늘어나게 되어 있으면서 혹시 퇴직한 분들 가운데서도 뭐 재직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재직에 있는 분은 물론이지만에도 퇴직한 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노래 교실에 가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활동에 사회 활동에 참가하기 때문에 아주 흰 치아가 필요한데 이걸 한 번 쓰는데 19원 90전입니다. 그리고 모든 치료 비용은 80%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원래 3,000원이라면 거기에서 80%를 받게 되어 있고 1,500원도 80%를 받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기회입니다. 이래서 아무튼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치주염이 있거나 입금에 출혈이 생기거나 치아결석이 있거나 이런 분들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거나 이런 걸 포함해서도 입안의 모든 문제는 연결 흉과 구강 찾으면 원만한 해답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게라입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우리 남편이 리명길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2: 예, 주소 위원님 거기 예안까지 있어서 예, 사안적인 속이 거들여서 제대로 밥 먹을 생각이냐 없고 예, 또 이게 좀입니까? 그런 거 이렇게 또 새벽에 일어나면 이게 양이 있어서 예, 영 그저 위를 칼로 대는 것처럼 아프고 빈성 위에서 세게 아팠습니다.
0: 예.
2: 근데 지금 예, 밥도 살짝 쓰고 있고 이 새벽에 일어나도 위 아프지 않습니다.
0: 아, 그렇죠.
2: 예, 그리고 또 예, 그 치과로 가봐야겠습니다.
0: 예.
2: 근데 예, 아니 둘리는 우리 둘 다 했습니다. 이게 용서했습니다.
0: 아, 그래요? 거기 예, 예, 치과방에 찾아오신 분들 가운데서는 와, 이렇게 여기서 치과라고 뭐 잇몸이 편하고 이빨이 편하고 모든 걸 들은데 다른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여기 와서 해결됐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기본입니다. 예.
2: 딴 곳에서 하면 아래 이빨이 자꾸 나 빠져서 못 먹고 예, 우리 집에서는 또 자꾸 이건이 아파서 그랬습니다. 근데 이건 다 보용 잘합니다.
0: 예. 예.
2: 이사람 저게 저는 관계 다 좋답니다.
0: 예.
2: 이래 절반씩 들리한 것도 좋고 예. 그다음 이, 무슨 임플란트라든가 무슨
0: 임플란트 예예 예. 씹는 거 예
2: 다 좋습니다.
0: 예.
2: 우리가 방생해 됐습니다.
0: 그래요.
2: 선생님 이제 이빨 씹는 게 그 10원이랐습니까?
0: 19원 90전입니다. 19원 90전.
2: 예. 아, 그게 높습니다. 예, 그 우리
0: 그저 해주는 셈입니다. 그저 예예 예.
2: 이빨
0: 예, 젊은이들은 거 뭐 과학적으로 씻어주게 되어있으니까 다른 잇몸을 상하지 않고 치아만 딱 깨끗하게 샅한 이빨을 드러내게 하게 되어있는 이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찾아오세요.
2: 기공구십전 예, 값이 영록선다.
0: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예.
2: 예, 가졌습니다. 예, 세 사람이.
0: 예, 건강기원입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도 우리 집사람이 지금 예, 조일만 선생님 치료를 지금 두 번 받았습니다.
0: 예,
3: 예, 우리 집사람은 어제도 3년 전에 부위 한번 왔었습니다.
0: 예,
3: 예, 그래서 이 한쪽 팔이하고 한쪽 다리에 좀 쓰는데 많이 불편해요.
0: 불편하죠. 예, 예.
3: 그리고 어느 장애도 있고 예, 항상 머리 아프다 하고 그다음에 머리 어지러워하면 폐라비가 예, 온종 아이 되거나 그랬습니다.
0: 예.
3: 예, 그리고 손발이가 많이 차갑고 내가.
0: 아, 수면장애가 심각합니다. 예.
3: 예.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들도 치료받은 거, 저기 물어보고 했는데, 조인만 선생님이 확실히 치료를 받는다서 가서 하기 아닌 게라, 치료 지금 두 번 받았는데, 영, 확실히 좋습니다, 지금.
0: 중풍 후유증에는 조인만 선생님, 그리고 중풍 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증상 개선, 조인만 선생님, 이렇게 인정해도 됩니다.
3: 예, 지금은 뭐, 아침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말, 그, 한 20번씩, 30번씩 나가 조금씩 걸어댕겨도 그냥 쟀습니다.
0: 예, 그렇죠.
3: 예, 원래는 제대로 걸지도 못했습니다.
0: 예.
3: 항상 어지러워.

0: 무슨 뭐 강 넘어있다 하고. 그런데 지금 어지던 증서도 없어지고 지금 이제 혈압조절도 참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1: 아,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혈압조절이 잘 되고 있다는 게. 예예. 예.
0: 그리고서 그다음에는 저기 암산도 잘 살고 지금 요즘에는 많이 이번 두 번 치료받는데 지금 많이 편안해합니다.
1: 젊은 선생 중리계통에서는 40여 년간이 중리 경력이니까 어떤 환자를 못 받겠습니까? 아주 림사 경험이 풍부해서 진찰이 준학하고 처방이 확실하게 되어있어서 찾는 분들의 기본입니다.
0: 예. 그래서 이제 또 아무래도 한번 더 지금 가 치료를 받으려고. 그리고 나는 야 이 허리를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1: 예.
0: 예. 거기서 이 전문의 가서 같이 데리고 가면 치료를 지금 내 두 번 받았습니다.
1: 허리.
0: 예.
1: 누구? 그
0: 내 허리를.
1: 예예. 예. 어느 치료를 1호기계 찾았습니까, 누구?
0: 1호기계를 내.
1: 아, 1호기계 3층에 1호기계를 찾았죠. 그렇죠. 예예.
0: 두 번 치료를 멘비를 했죠. 두 번.
1: 아, 체험 치료입니다. 예.
0: 예, 그래서 이번에 지금 오늘이 또 가려고 했는데 오늘 가게 되게 되면 또 한번 아무래도 예약할 또 가려고 치료를 받으려고 됩니다.
1: 그렇게 하셔. 3층에 그 척추 이료기계 치료기기인데 이거는 완전히 안전성에 대해서는 100% 실험 나올 수 있고 치료율이 90% 이상을 점하게 됐고 한 번에 25분 좌우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치료하게 되면 첫 두 번은 무엇 때문에 무료 치료를 해주게 되었는가 하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게 효과가 끝인가 하고 끝내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두 번 치료하고 효과가 좋으면 연속 치료하게 되면 완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니까 완전히 여기에 치료를 받는 분들 가운데서는 너무 사회적으로 호평이 자자합니다. 예, 찾아오세요. 계속 연속.
0: 예, 근데 뭐 저기 예약하겠습니다. 오늘.
1: 예, 3층 예약입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주말과 저는 동광중년 3층 척추치료실.
1: 척추치료이기. 예.
3: 예. 경추일에 너무 아프니까나 무리도 따라 아프고 야, 잠도 잘 못 잔다.
1: 예.
3: 그리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지. 그래서 두 번 그 체험하고서는 우선은 네 번째 하는데 뭐 효과가 대단히 좋습니다. 이제.
1: 아, 그렇죠.
3: 예, 뭐 경추 아픈 것들도 많이 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안 아프고. 예,
1: 예, 그렇죠.
3: 예, 그리고 잠도 잘 잡니다.
1: 예.
3: 그리고 한번 하면요, 이게 대단히 시원하고 거뿐합니다.
1: 예.
3: 그래서 뭔가 뭐 내 했다는 소문 두고 있어. 친구도 하겠다면서 그래. 오늘 어떻게 두 분 예약할 수 있습니까?
1: 예, 여기 척추치료이기 두 분이 예약을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가능합니다. 오전 오후 오전이 손님도 많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잘 파괴해서. 예, 그럼 오후에 오세요. 예, 두 분입니다. 예, 예, 예.
3: 예,
1: 예,
3: 예, 수고하셔.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예,
4: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 우리 아빠는 지금 이 젊은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예.
4: 어제 한 넉 달 받았습니다.
1: 예.
4: 받기 전에는 그냥 혈압 조절해줬어요. 혈압을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어제 때는 막 고혈압이 170씩 올라가고 저혈압이 110이가 나타나고 그래서 약도 많이 먹고 약 먹으면 내려가고 또 반복 잡고 와서 그래서 할 수 없을 그 젊은 선생님이 40년이 중위 경험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서양 세계에서 이제 이번에 중위를 중요하게 써보자고 쓰는 게 효과 영상입니다.
1: 아, 그렇죠.
4: 벌써 중요하게 얼마나 아이삭산지 혈압 두드려 잘 되지. 심장이 그냥 후들들 놀라고 가슴 답답하고 숨이 차하고 그걸 걸을 때는 헐떡거리면서 걸지 못하는 게 지금은 그래 숨이 차하는 증상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아, 그렇죠. 기발일 겁니다. 예예. 네. 예.
4: 그리고 이거는 중풀 두 번, 그냥 이 후이쪽으로 발다리를 못 썼어요. 아까 주름을 그냥 못했습니다.
1: 그 문제죠.
4: 안에서 좀 이제 생활하려고 눈이 부쩍 나가졌거든요. 예. 요즘에는 이 선생님 치료를 받고 주소로 자리 받을 수 있고 또 요즘에는 좋아지니까 바깥으로도 좀 두분두분 합니다.
1: 아, 큰 효과죠.
4: 이게 얼마나 효과졌어요. 예. 이런 기적입니다.
1: 기적입니다. 완전 기적입니다.
4: 제가 원래 못 나갔는데 지금 치료를 받으니까 나가니까 야, 이 선생님이 치료를 이 할 때 보니까 이 매고 제대로 보고 이 진단을 제대로 딱딱 하더란 말입니다.
1: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하기 싶은 거 딱딱 짚어내더라고요. 예.

0: 땡이 그걸 땡 지뢰 그걸 그 진단에 그래서 지뢰거리 효과 좋단 말인가.
1: 그렇죠.
0: 그래 우리 아빠는 또 이게 지뢰를 박았거니와 이 지혜가 나빴어요. 내일 그게 땡기면 보거나 여러분들 치과에 올라가서 지뢰하고 나려가면 영 기뻐하면 영 효과 좋다는 그 소문 듣고 자기도 지뢰하겠다 가서 올라가서 이제는 들이사기인데 자꾸 말아주고 그래 한대 뺐다 고맙다 하면서도 그러면 다 어제 효과 없단 말인데 이번에 가서는 그리고 들리도 다시 한 게 영사신다 지금.
1: 아 흠과 구강에 찾아와 하셨는데 그렇게 효과 좋더라 그러죠.
0: 예예 이번 그러니까 다 빼졌습니다. 빼져
1: 그렇죠.
0: 다시 한 게 영 효과 좋다고.
1: 그렇죠.
0: 그래서 야 이렇게 좋은 거 어디 몰라 어찌 몰라는. 이제는 이 지혜 때문에 고생을 세게 했습니다.
1: 그렇죠. 치과가 오버에 속하는데 예예.
0: 네 예, 그래서 우리 아봐야 된다. 이번에는 이거를 우리 그런 우리 아빠의 동생 또 이 치과 이 반납해서 그런데 이번에 갔다 데리고 가겠답니다. 그래 내일이 가려는데 이 치과를 두 번을 예약해 주세요.
1: 요즘에는
0: 한번 더 잡겠답니다.
1: 그렇게 하셔. 요즘에는 모든 우대 활동은 백분제 따빠져 합니다. 80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회입니다. 요즘에 그렇게 하게 돼 있으니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여기에서는 그 정도 또 우대 사회적으로 그 봉사하는 차원에서 우대하는 이런 값을 많이 사용하게 돼 있으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0: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1: 예.
0: 그 3층에 그
1: 척추 치료이기.
0: 허리 아프고 그 화보에 무릎 관절이 아픈 것도 싫어할까?
1: 됩니다. 허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허리 치료를 해야 무릎 관절, 발목 그리고 고관절 이걸 비롯해서 좋아지게 돼 있으니까 신경관이 압박하면서 내리 저리납니다. 이래서
0: 그렇습니다.
1: 예. 그래서 3층에 척추 이료기기를 찾아오셔. 여기 경추, 흉추, 경추는 7마디 합니까? 위로부터 내려서 그리고 흉추는 위로부터 내려서 12마디, 요추는 밑으로부터 올리해서 5마디인데 이 모든 걸 합해서 척추를 하게 되는데 척추의 이상은 직접적으로서 단순 척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추계다면 뇌혈관, 흉추계다면 심장혈관, 그리고 요추계다면은 그 콤파까지 영향받고 여러모로 영향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 찾아와 받으시면 상상위의 이런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오세요.
0: 그렇습니까?
1: 예.
0: 그러면 우리 아빠 같은 나도 내 허리 지금 뒤에 아프단 말이야.
1: 예, 찾아오세요. 예.
0: 가다 그런다.
1: 예, 두 분 함께 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그 돌만 선생님 7월 우리 동서가 어제는 한 달 남으래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 지금 효과 좋아가지고 그 설만 선생님이 아직도 좀 이렇게 신체 몸없이 약하고 하니까 이 공고 계단 걸쳐야 된다 하더랍니다.
1: 예, 그래서 그렇죠.
3: 또 대사 이렇게 또 이렇게 생겨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
1: 그렇죠.
3: 그래. 예, 그래서 공고 계단 결실은 몇 번 더 오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내일 그 뭔가 그 또 시골에는 그 봉가지 오빠하고 형님이도 오빠도 당뇨 합병증을 해가지고 이게 새겨 와가지고 이 반신 잘못 쓰고 하던 게 이 발이 계속 이렇게 감각이 없던 게도 감각이 지금 떨어진다죠.
1: 그게 보통 효과 아닙니다. 예예. 예.
3: 예, 그래 그 뭔가 그 선생님 치료를 어떤 두 번 이렇게 약 가져다 먹었는데 효과 좋다고. 내일이 그 봉가지 그 오빠 형님이는 또 심장도 나쁘고 해서 같이 치료받는데 그 두 분을 예약해달랍니다.
1: 내일 이야기입니다.
3: 오빠네 두 분이 우리 동서까지
1: 세 분입니다. 예, 조일만 예. 선생께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니까 내일 완전히 가능합니다. 세 분이 오시는 걸 하니까 좀 일찍이 찾아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그리고 병원이 우리 고모님 그 신입이가 이제 고모가 예. 어머니 금요일날에 갔는데 가이까나 그 뭔가 염증 조금 있다고 치료를 하고서 다시 글리를 마수가 하더라고요.
1: 그렇죠. 염증 소염 치료를 거기서 하면 예. 됩니다. 거기서 예. 해갖고
3: 그래서 그 오늘 예. 예약해달랍니다.
1: 그렇게 하셔. 흥과 예. 구강에 찾아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예.
3: 수고하세요.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절만 선생을 예약합시다.
1: 예.
4: 어째 그런가 우리 이모 아무래 중풍 두어 번 왔다 갔는데 치료하고 이러는데 어째 여지간에 그런 저 언니가
0: 자꾸만 어림줄이 나고 다리 아프고 그리고 머리가 막 터진 것 같단다. 그래 오늘이 절만 선생님

0: 예약해서 가서 검사하고 친구도 하고 청약도 짓다고 저리 그래 예약한다.
1: 어, 그렇게 하시죠. 절만 선생 오늘 찾아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이니까 시간 됩니다. 완전히 찾아오세요.
0: 잘 치료하자 그만.
1: 그렇죠. 명의인데요. 예, 알아주는 명의입니다. 예, 건강히 전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담본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저희만 선생님은 지금 착수해 그런데 난 장애하고 노공이 증상하고 그래요. 소변이 이래서 저를 한번 했는데 지금 효과가 상당히 좋아서 내일을 여행하더라.
1: 어, 큼직큼직한 노공 콤파체 문제 잠 자기 힘들어지 모두 중에서 해결하는데 조일만 선생 찾게 되면 이자 이 방면에서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거의 적거나 없을 정도로서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3: 네, 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4: 예, 네, 아, 저는 그 이명길 선생님을 지난번에 가서 보였습니다.
1: 아, 예.
4: 예, 네, 그, 잠을 잘못 잔다 말입니다. 한 예. 하루에 한 5시간이나 한 이렇게 자고, 그러고, 어, 이렇게 좀 되게 피곤한다 싶고, 이렇게 맥이 없고, 예. 조금만 일하고 한 맥이 없고, 그래서 약을 썼는데, 어, 예, 일단은 효과는 그 잠을 못 자는 거 잠을 잘 자게 된다.
1: 어, 예, 예. 예. 중의 방법으로 예 리맹글 생사 찾는 게 잘 찾았습니다. 예예예
4: 예, 예, 효과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 조금 한번 더 쓰자 그랬는데요.
1: 어 그렇게 하시오. 리맹글 선생 예. 토요일 빼고는 다 나오십니다.
4: 아 예.
1: 토요일 전일 빼면 됩니다. 그 외 오전 오후 다 나오시니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4: 예네 수고하세요.
1: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네. 우리 언니는 이명길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는데 결장염이 있어서 한 두 번 약을 계속 다 쌌습니다.
1: 예.
5: 그래서 지금 많이 낫습니다. 영 그것도 헐떡하고 그것도 그렇던 게 조금 몸이 두들고 좀 자수도 드물답니다.
1: 예.
5: 그래서 약이 떨어져서 약질나 가려고 하면서 그 언니 딸이가 이제 50인데 어째 그런 찬물 먹으나 따가운 물을 먹으나 다 이빨이 아프답니다. 입금도 아프고 그래서 그 치과를 가려고 합니다. 언니가 언니도 그렇고 언니 딸도 그렇고 그래 가려고 합니다.
1: 네, 요즘 찾아오셔. 찾아오시게 되면 네. 모든 치료는 다 빠져하게 되었으니까 80% 받게 되었으니까 기회입니다. 예, 흠과 구강에 네. 찾아오세요. 예.
5: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6: 예, 민명길 선생님을 예약하고 있어요.
1: 예.
6: 우리 고모가 위궤양도 있고 십이궤양, 궤양도 있어서 두문두문 예리 다수가 출혈을 했습니다.
1: 예.
6: 그동안에 영화단 병원 다 다니면서 약도 많이 썼습니다.
1: 아, 어, 예, 예.
6: 그래도 잘 돌아와줘서 민명길 선생님이 첨력을 갔다가 처음에 한 주일 있으니까 나 출혈이 못 돌아옵니다.
1: 예.
6: 후에 또 약을 갖다가 썼는데 지금 출혈도 없고 소화도 잘 되면 소화되는 게 소화도 잘 된답니다.
1: 예.
6: 그리고 밥도 당기고 매운 음식을 못 잡수 때 매운 음식도 잡을 수 있답니다.
1: 예.
6: 그래 이 병원이 이 그런 약값도 저렴하고 치료 효과 좋아서
1: 예 그렇죠.
6: 낮을 때 이 좀 약을 많이 쓰겠답니다.
1: 아 그렇게 알아하세요. 예. 리맹길 예, 선생 예 토요일 빼곤 다 됩니다. 예. 예 건강 기원합니다.
6: 치과를 예.
1: 아 그래요. 예, 치과 말씀하세요.
6: 예. 그 갔던 바에 이거 그런 그 치과를 치과 이용하다니까 나. 이틀이 이거 했는데 너무 아파서 도광증류원이 없습니까?
1: 맞습니다. 도광증류원 2층에 흠과 예. 구강이라고 있습니다. 예.
6: 예. 2층에 예. 치과에 가서 의사를 보이고서 이 분리를 다시 하겠답니다.
1: 아, 그래라 하셔.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서 치료받고 완전히 이전에 치아가 아니고 너무 편리하고 이게면 너무 만족한다고 그러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찾아오세요. 예.
6: 예, 소문 듣고 너무 좋다 하니까 가겠다.
1: 그렇죠. 입소문 듣고 모두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6: 네, 알겠습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7: 네, 그 도광중의 치과가 뭐 활동한답니다.
1: 예, 활동합니다.
7: 이 소인이 그 분리 다시 하겠다는데 그 무슨 활동인가?

0: 여지연이 100분제 80을 받습니다. 예, 따봐서 합니다. 그러니까 아. 특수한 우대 할 때입니다. 자, 찾아오세요. 예, 예.
1: 네네, 알겠습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지금 더강정연에는 우수한 이사 선생님들이 병보식에 있게 되어 있고 우수한 과실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느 부분이든지 편리하게 서리 찾아보시겠다며 기본으로 좋은 효과를 거두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원만한 해답을 얻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이제 리맹길 선생님 여러모로서 종합적으로서 좋은 치료가를 거두는 이런 처방을 내게 되었는데요. 특히 위장, 비장, 간장, 담낭, 심지어 뭐 간경화, 간경화 복수 이런 분들도 이 선생님한테는 묘한 처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오시기 바라면서 특히 여기 최기명 주임 선생, 뭐 이로적으로는 주임 선생, 행정적으로는 원장 선생, 피부 단독이 병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래서 최기명 주임 선생께서는 피부과에 있어서는 전 나라적으로서 인정을 받는 이런 우수한 피부과 주임 선생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 포진 한번 나타나면서 낫지 않지요. 2차, 3차도 자꾸 범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소보짐이라든지 백전풍 잘 낫지 않는 질병이지요.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습진으로 인해 가지고 가려워서 꼼짝 못하는 이런 분들 포함해서 찾아오시겠다면 이분은 이득이 아주 좋습니다. 찾아가 보신 분들은 아, 내일부터 이 사람 많으니까 천천히 오세요. 이렇게 해도 머리를 막 들이밀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분이 치료 방법은 단순 뭐 당약으로 치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좋아서 10년, 30년에서 해발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면서 심지어 매독이라든지 림병이라든지 후유지접병, 손톱 발톱이 부옇게 되면 부서져 나가는 이런 질병까지 포함해서도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기명 준 선생 피부과 주임에 있어서는 우리 연변중연에서 줄곧 피부과 주임으로 계시다가 퇴직하고 여기에 아주 여러 곳에서 당기는 걸 여기에 찾아와서 지금 병보시게 되어 있으니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더강중임 원진보 예약 전화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3: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여러분의 편안한 쉼터,
1: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하는 살롱 토크쇼.
0: 안녕하십니까. 살롱 토크쇼에서 인사드립니다. 윤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오미란입니다.

0: 네, 올해 7월 1일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정식으로 시행됐습니다. 촉진법은 우리나라 민족업무 분야의 첫 번째 기초적이고 종합적인 법률로 우리나라 민족단결과 진보사업이 법치화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나타냅니다.
1: 촉진법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오늘 퀴즈 시간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퀴즈 특별 프로를 준비했습니다.

0: 네, 본격적으로 퀴즈를 풀기 앞서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통일된 다민족 국가입니다. 56개 민족이 함께 조국의 광활한 영토를 개척하고 통일된 다민족 국가를 함께 창조했으며 찬란한 중국 역사를 함께 써내려갔고 찬란한 중화문화를 함께 창조했으며 위대한 민족 정신을 함께 키웠습니다.
1: 오랜 역사 과정에서 여러 민족은 이미 서로 얽혀 있고 누구도 서로를 떠날 수 없는 다원일체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민족 단결은 우리나라 여러 민족 이민의 생명선입니다.
0: 당의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습근평 통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장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높이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다지는 중대한 독창적 론단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1: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의 결정은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정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촉진법은 결정 배치에서 법률 조항으로 전환되었으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하는 것을 주축으로 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지향하여 신시대 민족 업무의 법치화를 위한 전체적인 틀을 체계적으로 구축했습니다.
0: 촉진법은 서문 플러스 7장의 체계를 채택하여 총 65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서문은 중화민족 공동체 형성과 발전을 이야기의 주축으로 하여 5천년이 넘는 중화문명사와 여러 민족의 오랜 교류와 융합 속에서 운명 공동체로 응집된 위대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 7개 장은 차례로 청칙, 공유 정신적 고향 구축, 교류와 융합 촉진, 공동 번영 발전 추진, 보장 및 감독 법적 책임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법률은 습근평 청소기의 민족 업무 강화 및 개선에 관한 중요한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0: 촉진법 제1조는 입법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민족 단결과 진보를 촉진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굳건히 하며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1: 정책에서는 여러 민족 인민들이 고락을 함께하고 영광과 치욕을 함께하며 생사를 함께하고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 이념을 확고히 세우도록 지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0: 촉진법은 또한 중화민족의 공동정신적 고향 구축, 여러 민족의 교류와 융합 촉진, 여러 민족의 공동 번영 발전 추진 등의 핵심 요의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경제, 문화, 사회 등 여러 차원에서 전방위적이고 전면적이며 규범화된 민족 업무 법치 제도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 촉진법 시행은 우리나라가 법치 궤도에 서서 민족 단결과 진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역사적인 한 걸음을 내디뎠음을 의미합니다. 또 법치 형태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굳건히 하는 것을 국가의 의지로 굳혀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데 법치의 기초를 다졌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은 앞에서 저희가 설명한 가운데서 답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맞춰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2919333번 전화 열려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 법률의 정식 명칭은 무엇일까요? 자, 선택상 드리겠습니다. 1번 중화민공화국 민족자치법, 2번 중화민공화국 민족평등법, 3번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4번 중화민공화국 민족공동체 건설법. 예, 이 가운데서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 법률의 정식

0: 명칭은 무엇일까요?
1: 네, 앞에서 방송을 들으셨다면 이 문제가 어렵지는 않겠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 법률의 정식 명칭은 무엇일까요? 라는 물음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답안지가 4개의 선택사항이 주어져 있습니다. 291-9333번, 291-9333번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선택사항이 4가지라
0: 뭐 우리 중화민공화국의 헌법이기 때문에
1: 네.
0: 요거는 이제 중화민공화국이라는 이 명칭은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요.
1: 네.
0: 민족자치법, 민족평등법, 민족단결진보촉진법, 민족공동체건설법 이 가운데서 어느 것일까요?
1: 안녕하세요.
2: 예, 그 윤선생님과 오비다스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2: 예, 오늘로 수고 많으십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예, 예, 이번에는 3번으로 합시다.
1: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2: 예, 옳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참여 감사합니다.
2: 예, 수고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의 이 법률의 정식 명칭은 무엇일까요?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0: 자,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1: 네.
0: 뭐 시행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1: 금방이죠.
0: 예, 그렇죠. 민족자치법, 민족평등법, 민족단결진보촉진법, 민족공동체건설법.
1: 네. 아, 건설, 공동체건설법도 있어요.
0: 에, 네. 해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 정말 모든 인민들을 위한 그런 좋은 정책들을 내오고 있고요.
1: 그럼요.
0: 또 우리는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또 이제 각 민족마다의 그런 어떤 좋은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래가 보니까 뭐 민족평등법도 비슷할 것 같고요.
0: 네.
1: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0: 금요일은 역시도 또 이제 퀴즈로 네. 함께하는 시간이고 평소 저희가 조금 이제 코너상에서 여러모로 변화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특집에 따라서 저희가 또 방송도 여러모로 내용이 좀 변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오늘 금요일은 전화 받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1: 정답은요? 네, 맞습니다.
3: 네. 아, 3번이니까 민족단결촉진법.
1: 네. 진보촉진법.
0: 알겠습니다.
1: 네.
3: 네.
1: 감사합니다. 참여 감사합니다. 3번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두 분 다.
0: 그래, 우리는 지금 중화민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그게 기초하에 우리가 또 각 민족마다의 어떤 우월성을 또 발휘하면서 우리나라의 대국이라는 그 명칭을 세계에 또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여러모로 각 민족마다 자기의 특색이 있고 자기 문화 또 자기의 어떤 분야에서 열심히 한 중화민 공화국 국민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또 있고요. 그런 매 하나의 민족이 단합되고 단결되어야만이 우리 대국이 전 세계에 또 위상을 떨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여러모로 이제 헌법이 참 중요하죠. 여러 가지로 이런 헌법들이 또 이제 바뀌면서 거기에 따라서 또 나라가 발전하고
1: 네, 네,
0: 전화 받겠습니다.
1: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4: 예, 민족단결촉진법이 몇 번인가?
0: 3번입니다.
4: 예, 그걸로 하겠습니다.
0: 3번.
1: 네,
0: 알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입니다. 3번은. 네, 그러고 보니까 방금 윤율 씨가 정답을 거의 뭐, 공개해버린 거나 다름없죠.
0: 왜 자꾸 제가 공개했다고 합니까? 네, 저는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1: 민족 단결, 단결해야만이 예. 진보할 수 있다. 예. 이렇게 그 흘려보내다 보니까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3번이 정답이구나. 인천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아요.
0: 앞에서 이제 내 영상에서 여러모로 또 이제 그 힌트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또 여러분들 맞추시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고요.
1: 정답 공개해드리죠.
0: 예. 자,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 법률의 정식 명칭은 바로 3번 민족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맞습니다. 간단히 제가 해석하면은 법률의 정식 명칭은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고요. 1번 민족자치법은 별개의 법률로 민족촉진법은 민족자치법과 함께 민족 업무 분야의

0: 초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입니다. 자, 그리고 2번과 4번은 존재하지 않는 법률 명칭이고요.
1: 네, 그래서 좀 유도하려고 했더니 우리 애청자분들 참 네. 총명하십니다. 다음 문제 내어드릴게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시행되었을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간단하죠? 1번은 2026년 3월 12일, 2번은 2026년 5월 1일, 3번은 2026년 7월 1일, 4번 2026년 10월 1일. 네, 촉진법 시행이 언제였을까요?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0: 자, 2026년 3월 12일, 그리고 2026년 5월 1일, 2026년 7월 1일, 네. 2026년 10월 1일.
1: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네. 안녕하세요.
2: 네, 올해 그 2026년 7월 1일입니다.
1: 7월 그래요. 1일. 네, 네, 알겠습니다. 네.
0: 앞에서 너무 이제.
1: 네. 아, 그래서 제가 막 엉뚱결에 막 웃음이 나죠. 시행됐다고 아니, 했는데 이걸 제가 이 정답 이걸 문제를 한 뒤에
0: 아니 원고를 왜 자꾸 버립니까? 그냥 가볍게 놓으시면 되는데 네. 아 문제가 조금 이제 너무 쉬워서 네. 아니, PD가 아마 이제
1: 아니라, 순서 게 아니라 여기에 다 예. 맞죠.
0: 순서를 조금 더 그러니까요. 자유를 두고 네. 문제를 내었더라면은 좋을 것 같은데.
1: 땀뿌리예요. 여보세요.
0: 여보세요.
3: 네. 네.
1: 네.
3: 아 저 7월 1일로
1: 하겠습니다. 7월 1일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아마 애청자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또 문제를 내어드리다 보니까.
0: 근데 이제 뭐 이렇게.
1: 그렇죠. 시행이.
0: 다시.
1: 시행이 딱 된 그 날짜를 혹시 헷갈려 하실 수도 있잖아요. 뭐 3월 12일에 뭐 어떻게 채택됐는지도 모르고요. 저희가. 단뿐입니다.
0: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 반갑고요. 동네 분이 놀러 오셔서 첫 문제만 맞췄습니다.
0: 그러셨군요. 네. 예.
4: 예. 7월 1일 다 저기 뭡니까? 유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예. 앞에서
1: 봐요,
0: 제가, 예.
1: 봐요, 이 윤일 씨가 은근히 정답을 흘린다니까요. 네. 예.
0: 아유. 축하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세요.
0: 제가 흘렸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지금 이상이 있습니까? 네. 앞에서 2020년 7월 1일 시행된 법률이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인데 네. 연속적으로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1: 저한테다 주죠. 이거.
0: 아니 몇 년 몇 월에 시행되느냐 이 연속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제 네. 문제입니까? 아니면
1: 연일 씨 문제예요.
0: 예,
1: 남편입니다. 여보세요.
5: 예, 7월 1일.
1: 7월 1일. 알겠습니다. 예. 네, 그 처음에 좀 풀리다 보니까 애청자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자, 정답 공개하시죠.
0: 네, 정답 공개드리겠습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바로 2026년 7월 1일에 반포됐습니다. 시행됐고요. 네. 촉진법은 2026년 3월 12일 제14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채택됐고 2026년 7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됐습니다. 1번은 채택일이고 3번이 그렇죠. 바로 시행일입니다.
1: 네. 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월 12일은 사실 상관없는 날이 아니고요. 채택된 날짜입니다. 그리고 3번 7월 1일은 시행일입니다.
0: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촉진법은 서문과 몇 개의 장, 몇 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자, 네 가지 선택사항 있습니다. 1번 서문 플러스 5장, 그리고 50조. 2번 서문 플러스 7장, 65조. 3번 서문 플러스 8장, 70조. 4번 서문 플러스 6장, 60조.
1: 네, 앞에서 방송을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은 어렵지 않아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촉진법은 서문과 몇 개의 장, 몇 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었습니다. 선택사항 네 가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서문 플러스 다섯 장, 그리고 50조. 두 번째 선택사항은 서문 플러스 일곱 장, 7장, 그리고 65조. 3번은 서문 플러스 8장, 70조. 5장인지 아니면 7장인지 8장인지 네 번째 사항은 서문 플러스 6장 60조 이렇게 선택사항이 주어져 있거든요.
0: 자, 서문과 장 그리고 조로 조문으로 구성되어 네. 있습니다. 촉진법이.
1: 네.
0: 자, 그렇다면

0: 인대가지 선택 사안 가운데서 과연 서문 몇 장과 네. 몇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1: 네. 그럼요.
0: 이게 참 촉진법도 상세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민족단결 진보 촉진법을 좀 이제 상세하게 요약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자, 정답을 맞추실 분 안녕하세요.
2: 예,
0: 네, 그래요. 네,
2: 퀴즈 맞춥시다.
1: 네, 네. 몇 번이라고 생각하세요?
2: 3번이 되는가?
0: 3번 서문
2: 7장 65조.
0: 아, 7장 65조 2번입니다. 예.
2: 2번인가?
0: 예, 예.
2: 그거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입니다.
0: 여보세요.
3: 네, 8장 70조 나옵니다.
0: 서문 8장 70조.
1: 8장 70조.
0: 알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서문이 8장으로 되어 있죠. 70조라고 하셨습니다. 방금 선택 사항이 네 가지가 주어져 있거든요. 5장도 있고요. 2번은 7장이고 7장 65조. 3번은 8장 70조. 4번은 6장 60조입니다. 부동한 건의 의견인데요. 답안이에요.
0: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그 7장 65조
1: 났습니다. 7장 65조. 이번이
0: 잠깐만요, 허봉춘 씨.
4: 예.
0: 이게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어떻게 하나씩 다 읽어봤습니까?
4: 아직 이건 못 봤습니다.
0: 아, 그래요?
1: 방금 예. 방송 들으셨죠?
4: 예. 네. 예. 자전 봤습니다.
1: 그럼요. 예, 방송을 예. 통해서 또 우리 예. 이런 법에 대한 이해를 또 높일 수가 있거든요. 참여 감사합니다.
4: 예, 예
1: 수고하십시오. 네. 자. 서문 플러스 5장 60조가 있는가 하면은 서문 플러스 7장 65조.
0: 사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은 각 민족마다 해당되는 여러 가지 이제 세부 사항에 대해서 다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우리가 또 이제 각 민족마다 각 개인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이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어떤 우월성이 있고 우리 민족은 또 어떤 면에서 나라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상세하게 또 나열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 분 좀 이제 좀 요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5: 이 7장 65조로 하겠습니다.
1: 7장 65조.
0: 예.
1: 네, 감사합니다. 예.
0: 그래요.
1: 네. 자, 이제는 공개해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정답.
0: 자, 촉진법은 서문과 몇 개의 장, 몇 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이번 서문 7장 65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촉진법은 서문 7장의 체제로 되어 있으며 모두 6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문을 포함한 촉진법의 이 체제는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서문을 둔 법률이라는 점에서 입법 형식상 중요한 혁신입니다.
1: 네.
0: 법에 대해서 또 명확히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법률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우리 모든 시민들을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1: 그럼요.
0: 그럼 또 이제 우리 민족 또 다민족 국가인 것만큼 우리는 어떤 나라의 보호를 받고 어떤 법률적의 보호를 받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1: 자, 문제 네 번째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촉진법의 입법 목적 네 가지는 무엇일까요? 네, 1번은 민족 자치 실현, 민족 평등 보장, 민족 문화 보호, 민족 경제 발전. 두 번째 선택 사항입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공고화,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 3번 선택 사항입니다. 민족 융합 추진, 민족 분열 방지, 민족 지역 개발, 민족 언어 보호. 4번은 민족 통일 유지, 민족 차별 금지, 민족 자치 강화, 민족 문화 전승. 이렇게 네 가지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0: 조금 이제 내용들이 좀 여러모로 많습니다. 촉진법의 입법 목적 네 가지입니다. 이 법의 목적이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선택사항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족 자치 실현, 민족 평등 보장, 민족 문화 보호, 민족 경제 발전. 두 번째는 민족 단결 진보 촉

0: 추진,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공고화,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 세 번째는 민족 융합 추진, 민족 분열 방지, 민족 지역 개발, 민족 언어 보호. 자, 네 번째는 민족 통일 유지, 민족 차별 금지, 민족 자치 강화, 민족 문화 전승.
1: 자, 네 가지 사항 가운데서 어느 것을 선택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2: 네.
1: 네.
2: 3번입니까? 민족 파괴 방비.
0: 아, 민족 분열 방지. 분열 방지. 아, 민족 지역 개발.
2: 네,
0: 알겠습니다.
1: 3번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촉진법의 목적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뭐 우리가 다민족이 살고 있는 중화민족의 대가정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촉진법은 어느 민족이나 다 함께 진보하고 뭐 공동체 의식도 강화해야겠죠.
0: 그렇죠. 가장 중요한 네. 것이 바로 우리 중화민족 네. 민족 공동체 의식을 공고화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1: 함께 손잡고 예. 우리 형제 민족이 나란히 공동으로 또 부흥의 길로 가야 되잖아요.
0: 최종 목적은 네. 우리가 중화민족의 그렇죠. 위대한 부흥의 실현이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이제 다 각 민족마다 자체 그 노력을 통해서 이런 우리 중화민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이런 민족 부흥의 위대한 부흥 실현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1: 네.
0: 조금 이제 선택사항의 내용들이 조금 복잡하고 또 설명 할 때 여러분들도 여러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제 헷갈리시는데
1: 네.
0: 이 문제는 저희가 바로 답을 공개해드리고
1: 그렇죠. 네.
0: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촉진법의 입법 목적 네 가지는 바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바로 민족 단결 진보 촉진 그리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공고화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입니다.
1: 촉진법 제1조는 민족 단결 진보를 촉진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공고화하며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목적은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연결된 유기적 전체를 이룹니다.
0: 자, 오늘의 다섯 번째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촉진법 총칙에서는 인민들이 어떤 네 가지 공동 리념을 굳건히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까요? 자, 선택사항 드리겠습니다. 1번 평등과 공유, 협력과 상생, 발전과 번영, 화합과 포용 네 가지 공동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휴척여공, 영역여공, 생사여공, 명운여공 자, 세 번째입니다. 자유와 평등, 박애와 정의, 민주와 법치, 인권과 존엄, 그리고 네 번째는 단결과 투쟁, 번영과 발전, 문명과 조화, 평화와 안정.
1: 네, 이 네 가지 공동 리념이, 네 가지 공동 리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단어를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념을 어떻게 굳건히 수립해야 하는가 규정하고 있는데요. 촉진법 정칙에서는 인민들이 어떤 네 가지 공동 리념을 굳건히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까요? 라는 물음입니다. 1번은 평등과 공유, 협력과 상생, 발전과 번영, 화합과 포용, 2번은 휴척여공, 영역여공, 생사여공, 명운여공. 3번은 자유와 평등, 박애와 정의, 민주와 법치, 인권과 존엄. 4번은 단결과 투쟁, 번영과 발전, 문명과 조화, 평화와 안정. 이 네 가지 답안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0: 그래요. 네 가지 공동 리념.
1: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1: 네.
2: 1번 같습니다. 1번 하겠습니다.
1: 평등과 공유. 네. 알겠습니다. 참여 감사합니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0: 네.
1: 안녕하세요.
3: 휴척 요공이란 그게 몇 번이지?
1: 2번입니다.
3: 예, 1번.
1: 2번. 2번.
3: 2번 합시다.
1: 2번. 네.
0: 알겠습니다. 예.
1: 감사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바로 공개해 드릴까요?
0: 그래요. 오늘이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문제

0: 정답 공개드리겠습니다. 촉진법 총칙에서는 인민들이 이 네 가지 공동이념을 국권이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이번 효척여공, 영욕여공, 생사여공, 명운여공이었습니다.
1: 효척여공.

0: 돼서 또 똘똘 뭉쳐서 우리 중화인민공화국 위대한 그런 붕괴의 길로 또 나가야 되겠죠.
1: 네, 일상생활에서 여러 민족의 전통 문화와 풍습을 존중하고 자신의 눈을 사랑하듯이 민족 단결을 사랑하며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민족 단결을 소중히 여겨야겠습니다.
0: 우리 중국식 현대화는 전 국민이 함께 부유해지는 현대화이며 어느 민족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시행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주의에 더욱 긴밀히 뭉쳐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굳건히 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며 민족단결의 생명선을 함께 지키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붕괴 장엄한 장을 함께 써내려갑시다.
1: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저희는 다음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타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 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 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생활을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경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싸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은 특가인 99원으로 며칠간 판매하고 있는데요. 40곽을 사시면 40곽을 더 드리고 80곽을 사시면 100곽을 더 드리면서 홍남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에서 이 두 가지 제품에 관한 우대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우대활동의 특점은 특수합니다. 하나는 요 며칠간 진행하는 감장 우대활동에 속하는 가며, 두 번째 우대활동의 특점 자체는 사지원액과 눈병치료약품 명서방을 사시게 되면 거의 5천원 잘 넘는 이런 홍남강 치료 이기를 또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 제품 자체는 사지원액은 80가게 100각을 드리는데요. 한 가게 가격이 124원부터 지금 99원으로서 값을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홍남강 80가게 100각을 주고 홍남강 치료액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눈병 치료약품 명서방은 한 가게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2가게 홍남강 치료액이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홍남강 치료액은 특수한 치료액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집에다 한건 이렇게 마련해 놓는다면 작은 한 개의 병원을 내 집에다 모신 것과 비슷한 그런 현상으로 되게 되어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홍남강 치료기는 인체가 접수할 수 있는 600나미부터 700나미 단순 홍광만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남색광까지 이렇게 흡수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직접 광으로서 지금 1호기 통해서 새로운 발견과 새로운 그 이슬이 제거에 따라서 이런 빛으로서 많은 여러 가지 질병을 해결하는 데는 홍남강 치료기가 특수한 이런 이력기계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나도 뭔가 뭐 다발성 내린 색이 있어서 사실 원액을 여러 달째 먹고 있습니다.
1: 예.
2: 먹고 있으면 좋습니다. 머리

0: 어지럼증이 다 많이 나고 머리도 아프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예, 아픈 건 조금 참을 수 있는데 손가락이 그냥 끝에 있는 저래서 그게 참 바쁘대다.
1: 그게
0: 신경말
1: 신경말 저염입니다. 순환상해 때문에 그런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0: 물건 들지 못하고 계속 자꾸 저래나면 예, 간과 무디다 말입니다. 그러면 손에서 자꾸 물건이 떨어지고 이렇습니다. 이런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지금 뭔가 다시 원하고 먹는데 확실히 좋습니다.
1: 해결되지 않을 예. 이유가 없을 겁니다. 예.
0: 우선 저리지 않고 예, 혹간 가서 낮에 무서워 무거워 들어 혹간 저리 낮에 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뭐 이 뭔가 머리라에 아프던 것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금 아프지 않습니다. 그냥 이 수국이 쑥쑥 찌르면서 아팠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나아지고 그리고 그냥 뭐 머리 얼마나 무거워 그만 둥둥둥 같은 말 둥기 많아서 이렇게 왜 둥둥 불어나면서 머리 아프더라 말이다.
1: 예.
0: 정신 아예 났댔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요즘에는 정신이 나는 게 알린다. 확실하게 알린다잖아.
1: 내 혈관이 막혀서 그런 겁니다. 뇌혈관이 네. 많이 막히게 되면 뇌위축이 빨리 진행됩니다. 뇌위축이 치매를 부릅니다. 예. 예.
0: 다발성 경색이라 많이 막혔단 말입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가슴도 막 뜨거워 나면서 쪼여 들었대서 막 뜨거워 나면서 그것도 지금 많이 조절되고 예. 그냥 황황하고 예. 숨이 많이 찼댔습니다. 그랬는데 숨도 차는 게 막 확실히 알린다. 아예 차는 게 숨이 차지 않습니다. 지금.
1: 그럼요. 예예.
0: 여름에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거 뭔가 과민성 체질에도 썼을 때다.
1: 그렇죠. 예예. 예. 이 제품 자체 특수합니다. 예예.
0: 면역이 올라가서 나는 그냥 물고기 단사 못 먹어서 자꾸 이렇게 반응이 나는데 근데 요새 요즘에는 근데 물고기 먹어도 오라 이거 먹어서부터 물고기 먹여서 이렇게 반응이 안 나면 좋겠다. 알레르기 안 나면 그냥 버섯이 났댔단 말이죠. 그게 어렵습니다 지금.
1: 그렇죠. 이게 주약에 예, 면역력이 올라간다는 그 말이 예. 확실합니다. 인삼 로경이 5~6배의 효과니까. 예. 예.
0: 그래 너무 좋으니까 나 지금 계속 더 먹겠습니다. 또 뭔가 또 제품 안 먹이겠습니까? 더 많이 먹이 먹이겠어. 그래서 또 먹겠는데 내 전번에 이 약을 조금 싸면서 홍남광 치료기 배달 받았는데 또 이거 너무 좋았을 때
1: 너무 좋을 겁니다. 노벨상까지 받았으니까.
0: 예. 약가도 결합하니까 나 어디 아프고 삐치고 하거나 얼마나 좋겠습니까? 잠이 잘 오지. 가슴이 황황하지. 가슴도 황황하지. 너무 좋습니다. 지금.
1: 그렇죠.
0: 그래서 내 오늘도 또 참고하자 그래서 또 참고해서 나는 약 배달해서 먹고서 우리 오빠가 결혼이 있어도 그 결혼에 우리 오빠가 갖다 하나 주겠습니다.
1: 그렇게 하셔. 예, 예. 예.
0: 오늘 이렇게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아주 선택 잘 하셨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제 사기번에고 저는 딱 5달 먹었습니다.
1: 예.
3: 그랬는데 이게 생각밖에 영 좋습니다. 나는 원래 녹공세 부수도 있고 지금 주의 영 나쁜다.
1: 예.
3: 그래 놓고 예. 뒷걸이도 아프고 이 오른손이 머리 감기도 바쁜다. 잘 올라와요.
1: 예,
3: 그래서
1: 예.
3: 또 이 병원식에 댕김에 침도 맞고 안마도 받고 안에 도는 손 밑에는 썼습니다. 그랬는데 나 긴약간 났는데 그 공공버스 타자고 그 오른손은 딱 지면 올라가기 바쁘단 말입니다. 몸에는 막 그렇게 누기 웃던 말던 계속 올라갔댔어요.
1: 예,
3: 근데
1: 예.
3: 이 사지원에 그 쓴 다음에 아, 이 발을 마음대로 놀릴 수 있고 뒷골이 항상 등시하에 나지만 예. 이 한계 그런데 그중 사이도 거진 없어졌습니다.
1: 심장과 뇌혈관이 썩고 콤파체 서우니까 그런 증상이 예, 개선을 가서
3: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등시 나고 예, 골이 시원하고 또 혈압조절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나는 혈압이 높은 게 우선 신경이 없습니다.
1: 예.
3: 그러던데 혈압조절도 잘 되고 날마다 예, 그도 혈압제에 뭐 128 그다음에 78 이랬을 때
1: 너무 이상적인 그래 혈압입니다. 예.
3: 예, 그래 어떤 때는 또 아예 먹습니다.
1: 예.
3: 할 날은 예. 그래서 이야기 또 위는 또 얼마 잘 도와주겠습니까?
1: 그렇죠. 종합으로
3: 나는 좋았지. 위를 도와주려는 생각도 못했어요.
1: 예.
3: 근데 내 원래 위축성 위염이 있어 위 나쁜다.
1: 예.
3: 그래서 위축성 위염이라는 진단 받은 지는 한 20년 된다.
1: 예.
3: 예. 그랬는데 뭐 또 뭐 다른 증상도 없고 밥이 맛있으면 땡기지. 그래 놓고 이렇게 맥이나 하고 이 다리 맥이 난다. 결국 이게 생각밖에 콩팥도 잘 도와준다.
1: 기본입니다.
3: 그래서 예. 그래서 소변 차서 잤던 것도 밤에 두 번밖에 안 일어나서 예. 밤에 잠을 푹 자니까 좋고 밤에 꿈이 많던 것도 어떤 일인지 다 없어졌습니다.
1: 그렇죠.
3: 그러니까 밤에 세게 꿈 끼고 나면 잔 것까지

0: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예, 예.
0: 자꾸 꿈이 죽은 사람이 온다 말입니다.
1: 아하, 어려운 꿈이었죠.
0: 그러니까 이 형이 예, 예. 해놨다 말입니다. 예. 예. 깨던 게 이중창도 소실됐지. 그래서, 우리 언니네 이게 지내서 타니까, 오늘이 우리 언니가 둘이 합해서 대각 싸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0: 이분이,
1: 아, 그렇죠. 너무 예. 생각 잘했습니다. 예, 예, 그렇게 예. 하셔.
0: 아,
1: 예.
0: 이건 어쨌든 먹으면 먹을수록 좋습니다.
1: 먹을수록 좋죠. 예, 예.
0: 예, 학생이라던 것도 이렇고, 예. 그렇죠. 도움만 좋습니다.
1: 예. 노린게 예, 들어서서는 아주 특수한 성분입니다. 예, 예.
0: 예, 결국 나는 원래 인삼로겨 못 먹는데, 이거는 무슨 불량 반응이라는 게 없습니다.
1: 아, 인삼로경이 다수의 습배 효과인데, 예, 인삼로경의 불량 반응은 다 제외하고 예. 정면 효과만 보는 겁니다.
0: 그래, 오늘 우리 언니가 둘이 배달 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501-7766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0: 네,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집안집 저 뭔가 사촌 언니가 예, 이미 중풍이 왔습니다.
1: 예.
3: 그래서 중풍이 왔는데 그 다음에 아주 안 좋습니다. 예. 혈압도 엄청 안 되고 심장도 항상 것도 두근닥거리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또 내 위축까지 왔어요.
1: 예.
3: 아, 이거 자꾸만 예.
1: 기억이 안 되죠.
3: 정신 뭐 예, 정신 먹고도 예.
1: 안 먹은 것처럼.
3: 자꾸 안 먹었다고 자꾸 옆
1: 밥 달라.
3: 예, 예,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자꾸 옆에 가서 애를 맺힌단 말입니다.
1: 예,
3: 예. 예. 아,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먹어도 안 되고, 고지도 않습니다. 성격도 참
1: 그렇죠.
3: 어렵습니다.
1: 정상 성격이 아니죠.
3: 다릅니다. 예. 예,
1: 그렇죠.
3: 예. 아, 재우게 대로, 그도 영 옆에 사람 못 살고, 못 살게 굽니다.
1: 그렇죠.
3: 밥 먹어도 안 먹었다 하지. 또 이러죠. 그 다음에 뭐, 자기를 방조해달라는 것처럼, 뭐 거둔다는 것도 온 집안에 거둔다는 게 다 노름만 없었다고도
1: 그렇죠. 예.
3: 예. 예, 없는 다음에는 사람 예. 없는 다음에 싹 거둔다면서 노름만 나서 그도 온 영 옆에 사람 딱 애나서
1: 그렇죠.
3: 애 맡긴다.
1: 예, 예. 예.
3: 그래서 사지 원하고 예. 병원에 입원하고 나와도 또 그렇지. 그다음에 나와가지고 저리 이 사지 원하고 어쩌는 한 8개월 먹어.
1: 예, 사지 원하기 그런데 최선입니다.
3: 야,
1: 어떠세요?
3: 그만 앉아라. 예, 예. 혈압이랑 다 온정되고 그 다음 혈압약도 이전보다 많이 조금 줄여먹고 예. 그 다음에 예 뭡니까 저기 이하고 수고를 해서 예 뭡니까 이전보다 좀 많이 나가졌어요.
1: 예, 예.
3: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번에 뭡니까 좀 그 배달 받겠답니다. 예. 이 활동이 좋을 때.
1: 예, 그런 분은 이 제품을 동생 쓰시게 되면 기본 양라운을 피하고 치매에서 해탈되게 되어 있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제 말을 믿어도 됩니다. 예, 예.
3: 예, 그렇습니다. 예. 꼭 그렇습니다.
1: 예.
3: 이전보다 많이 낫습니다.
1: 그렇죠.
3: 성격도 좀 이전보다 많이 나서지고 옆에 사람 말도 잘 듣고 그렇습니다.
1: 어, 그렇죠. 예, 예.
3: 예.
1: 예. 그래.
3: 예, 그래서요, 활동에 참가하고요. 그 다음 그 길에도 진해 욕심났어요. 싹 했답니다.
1: 예.
3: 좋고, 예.
1: 좋죠. 예, 예.
3: 예, 예. 예, 예. 그래서 선생님께 배달 받으려고 나 전화 드립니다.
1: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나도 이사지원에 거는 한 반년 냉제 썼습니다.
1: 예.
4: 예, 이걸 쓰고 지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특히 항상 이게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가 싱하고 정신이 나고 잠이 내 못 자면 재밌게.
1: 예.
4: 예. 그리고 눈이라는 게 내 이게 백내장을 대해서 원래 좀 백내장 있는 데다가 눈이 잘 아예 배우고 이랬던 게 이거 쓰면부터 지금 눈이 참 잘 배웁니다. 지금.
1: 어, 그렇죠. 예. 또 말할 것 없을 겁니다. 예. 예.
4: 시력도 올라갔고. 지금 얘 머리 어지럽거나 이제 잠 못 자 잠도 지금 원래는 한 3시간씩밖에 못 잤습니다.
1: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예예
4: 예. 예, 그런 게 지금 무슨 잠 전화기에도 한 6시간씩 잡니다.
1: 6시간은 제일 기본입니다. 6시간 예. 보증하면 됩니다. 예예
4: 예, 그러니까 낮에 일어나도 예.
1: 그 길에 계시는데요. 어 소변에 피 나간다. 변에 피 나간다. 치질이 있는가? 치질이 없습니다. 피 나간다. 그리고 소변에 피 나갑니다. 이것은 콤팟 혹은 그 외에 아무튼 그 장도든지 여기에 치질 없는 정황에서 피가 나간다면 암 발생을 의심할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제품 사지원액은 항암 효과까지 보게 되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뭐 혹시 어디서 피가 난다면 어떤 분들은

0: 이런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사회에 비난, 이 제품 때문에 비난이 절대 그거는 아닙니다. 실은 네. 없고 그건 복용하시면 됩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네, 행복이 주는 기쁨, 여행이 주는 설레임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죠. 단순히 먼 곳을 가는 것만이 여행은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 한 그릇, 눈앞에 펼쳐진 좋은 풍경 하나도 잠시 일상을 잊게 만드는 소중한 힐링의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행 속에서 발견하는 작은 기쁨, 그리고 자연이 선물하는 평안함이 우리의 일상을 바꿔줄 것입니다. 행복 찾아 떠나는 여행,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2026 중국 연길 불고기 미식 축제가 9일에 개막합니다. 상무부 2026년 중화 미식회 계열 음식 소비 촉진 중점 활동의 일환인 2026 중국 연길 불고기 미식 축제가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연길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활동은 중국요리협회, 연길시 상무국, 연길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며 맛과 멋의 연길 맛으로 여는 중국 연길이라는 생활을 주제로 전국에서 앞자리를 차지하는 요리 브랜드, 역식업계 권위적인 전문가, 본 지역 특색 가게, 문화관광업계 유명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발전 대계를 도모하게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 불고기 시장 규모는 2,680억 원을 돌파하며 야간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현역 경제를 촉진하는 우세 분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연변의 민속 특색 음식 자원이 립각해 국가의 소비 촉진, 내수 확대, 산업 흥성, 민생 혜택 전략을 깊이 있게 관철 시달하고 단순한 미식 장터라는 전통 모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축제, 한 차례의 경연, 한 번의 전시, 두 차례의 회의, 한 차례의 현장 견학이라는 다원적 내용으로 혁신을 추구함과 아울러 식재료 재배와 사유 가공, 음식점, 문화관광 체험의 재반 산업 사슬을 불고기 산업과 연결시켜 전국 료식업 고품질 발전과 소비 확대 및 성격의 연길의 실전, 연변의 모범 사례를 제공하게 됩니다. 네, 이 기간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마련되는데요. 10일 제3회 불고기 경연대회 및 제1회 연길 불고기 미식대회가 연길시 1978 문화창의원에서 개막됩니다. 대회는 전국 각지 60개 유명 불고기 브랜드를 흡인해 세트 요리, 특색 단품 요리 두 분야로 나누어 경연을 펼칩니다. 전문 평심위원과 일반 소비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현장에서 요리를 맛보고 특등 금은 동상을 시상하게 됩니다. 경합 방식으로 료식업의 품질 표준을 수립하고 본 지역 특색 불고기 기술들을 집중 전시하며 기술 교류, 료식업 전문 인재 양성, 특색 요리 기술로 창업 취업을 지내 취업 안정을 실천하고 민생 보장 사업 요구를 시달하는 데 취지를 두게 됩니다.

6월 12일에는 제2회 중국 불고기 미식산업대회 및 연길 불고기 공급망 연결교류회가 연길 공룡온천호텔에서 열립니다. 대회에서는 2025-2026 중국 불고기 소비시장 빅데이터 보고서 등 권위적인 산업성과를 발표하며 참가자들은 공급망 추적, 브랜드, 프랜차이즈화 등 핵심 의제를 두고 깊이 있는 토론을 펼치게 됩니다. 12일에는 불고기 전문위원회 1기 3차 위원 사회가 열리게 되며 업계 표준제 정과 인재 양성에 대해 연구 토론하고 틱톡 생활 봉사를 통해 불고기 가게 디지털화 운영 대강당을 조직함으로써 업계에 새 동력을 주입할 전망입니다. 또한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매일 저녁 5시부터 10시까지 1978 문화창의원 광장에서 특색 불고기 미식체험 전시가 펼쳐지게 됩니다. 현장에는 나무집 불고기, 관씨 당날개구이 등 국내 앞자리를 차지하는 불고기 브랜드와 100% 라궁, 금리, 강뚝 등 100개 연길 현지 음식 가게가 모여 불고기, 꼬치, 냉면, 국밥 등 민속 음식들을 집중적으로 선보임으로써 시민과 관광객들이 한자리에서 전국 풍미와 현지 특색 음식들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연길시는 특색 식재료 기지 및 문화 탐방을 조직하게 되는데요. 참가자들은 서시장, 커시안 생물유한회사, 연변 금강산 식품주식유한회사 등 장소를 방문해 연길시의 특색 식재료로부터 민족문화에 이르는 독특한 매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이상 관광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연변 음식은 청산과 록수가 빚어낸 자연의 보고입니다.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대자연의 선물을 가장 조화롭게 담아내는 예술이자 대를 이어 전해내려온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매운 듯 시원하고 달콤한 듯 깊은 교훈을 남기는 연변의 맛은 그 자체로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정성스러운 손길로 빚어진 연변의 특색 음식들은 타지에서는 쉽게 맛볼 수 없는 특별한 향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 쌀을 씻고 어머니가 정성스레 버무린 김치 한 포기, 그리고 형제 민족이 하나 되어 맛있는 음식을 서로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훈훈한 인심까지 그 모든 순간이 연변의 맛을 완성합니다. 여행가이드 연변의 맛 코너에서는 우리는 음식을 넘어 그 음식을 빚어낸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맛보려 하는데요. 연변의 특색 음식과 특산품이 간직한 깊은 향기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네, 오늘 연변의 맛 코너에서는 연변 특색 음식 조순족 과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순족 과자는 지금은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흔히 살 수 있는 전통 음식이었지만 옛날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직접 재료로 준비하여 집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조순족 과자는 주로 결혼식, 회가변, 회혼례, 제사 등 여러 의례에 빠지지 않고 사용됐고 잔치상에는 과자를 높이 쌓아 올리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과자 만드는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초빙되어 그 일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과줄, 입살 강정, 색과자 같은 전통 과자들은 만들기 매우 힘들고 시간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보통 며칠 전부터 미리 자료를 준비해야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계화가 발전하고 전문 제작업체에서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면서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네, 계속해 조선족 전통과자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전통과자는 과일을 번떠 만들었다고 하여 조과라고도 부릅니다. 그 종류는 유밀과 강정, 산자, 다식, 전과, 엿 등 모두 70여 가지나 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흔히 먹는 과자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약과류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약과류는 밀가루에 꿀과 기름을 넣고 반죽하여 기름에 찢은 과자입니다. 대표적으로 약과, 연약과, 만두과 등이 있습니다. 기름이 속속 들이 배어들도록 130도 전후의 온도에서 튀겨야 하며 다시 꿀에 재어 꿀이 배어들게 합니다. 새, 붕어, 과일 모양으로 만드는 과자가 있는가 하면 모나게 썰거나 국화 문양으로 만드는 과자도 있습니다. 다음 박계류에 대해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박계류는 밀가루에 소금과 꿀을 넣고 되게 반죽하여 높은 온도의 기름에 지진 것입니다. 대박계, 중박계 등이 있으며 잔치보다는 주로 제사상에 쓰였습니다. 다신류는 쌀, 깨, 밤, 송화 등의 가루에 꿀을 섞어 판회에 찍어낸 것이고 밤다식, 송화다식, 흑임자다식 등이 있습니다. 산자와 강정류는 찹쌀가루에 술과 꿀을 섞어 찐 것을 끈기가 생길 때까지 쳐서 길쭉하게 썰어 말렸다가 기름에 튀겨 고무를 묻힌 것입니다. 산자에는 밥풀산자, 매화산자 등이 있고 강정에는 깨강정, 잣강정, 송화강정 등이 있습니다. 산자와 강정은 연하고 속이 비어있어 바삭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전과류는 과일이나 령근, 생강, 도라지 등을 꿀에 졸여 만든 것이고 숙실과는 밤, 대추 등을 이용한 것이며 과편은 과일즙에 녹말을 섞어 굳힌 것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엿과 엿강정 종류가 있습니다.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여행 가이드 연변의 맛 코너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연변의 특색 음식인 조선족 과자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아래에는 여러 가지 과자 중에서 대표적인 과자 만들기를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과줄 만들기입니다. 과줄은 옛날 유밀과에서 유래된 음식인데요. 유밀과는 물에 불린 찹쌀을 가루내어 반죽하고 찜통에 쪄서 익힌 다음 납작하게 눌러 일정한 크기로 자릅니다. 그 다음 기름에 튀겨서 사탕가루를 섞은 물엿을 골고루 바르고 마지막으로 튀긴 잎사를 붙여서 완성합니다.

두 번째로 입살 강정 만들기입니다. 매입살은 바삭하게 튀긴 다음 물엿과 버무려 덩어리를 만듭니다. 그 덩어리를 과자 틀에 넣고 다져서 형태를 고정시킨 뒤 칼로 네모지게 잘라 서늘한 곳에 말리면 완성됩니다. 세 번째로 색과자 만들기인데요. 밀가루와 사탕가루를 반죽하여 과자 틀에 넣고 납작하게 만든 다음 닭, 잉어, 사슴, 나비 등 다양한 동물 모양을 본떠 만듭니다. 그 위에 식용 알료로 그림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워내면 예쁜 색과자가 완성됩니다. 네, 지금까지 연변 특색 음식 조순족 과자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외지 여행객들께서 연변에 놀러 오시면 꼭 다양한 과자를 맛보셔 그 깊은 향기와 맛에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음식은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라 그 지역의 기호, 역사가 깃든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영양분만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의 이야기와 정서까지 함께 즐기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다음 여행 일정에 오늘의 음식이 하나쯤 포함되어 있길 바라며 언젠가 실제로 그 맛을 경험하실 때면 오늘의 방송이 떠오르는 작은 선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새롭고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오영란, 진행의 윤걸이었습니다.

0: 지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진순자 작사, 김홍일 작곡의 리상길 가수가 부른 친구야를 전해드립니다. 멀리 있어도 마음만은 언제나 가까운 친구가 가끔 떠오를 때가 있죠. 노래 함께 감상해 볼까요?

맑은 공기와 시원한 바람, 자연은 우리의 힐링의 공간이기도 하죠. 박장길 작사, 라송도 작곡의 양설야의 산으로 가자를 전해드립니다.

아래 아름다운 우리네 연변을 노래한 가요, 박용일 작사 최학산 작곡의 리홍관 가수가 부른 꽃동네 내 고향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아내의 사랑을 노래한 조려화 작사 강연중 작곡의 아내의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류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최창준 작사 김일환 작곡의 허미옥 가수가 부른 우리 연변 좋을시구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아름다운 연변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모두가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국약결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2여 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실험과 현대 최신 초음계 유체 추출 요과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종량제에서 활심 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은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 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학

0: 아니겠습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먼저 국약혈배강이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활동은 특별합니다. 이번에 그 공장 측에서 이 값이 오르기 전 제일 마지막 큰 우대 활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 약이 안 죽도 있다. 예, 이런 분들 이 기회 빨리 사놓는 게 좋습니다. 예.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우리 이 값은 전국적으로 통일로 오르는 겁니다. 예, 값이 얼마 오르는 거 제가 잘 말합니다. 지금 698원이죠. 예, 이제 898원으로 오릅니다. 예, 200원 더 오릅니다. 예, 그래서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6세트에는 4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럼 10세트 가게 되죠. 약과학으로 따지게 되면 20곽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0세트에는 직접 10세트를 더 드립니다. 이 10세트부터 용 좋습니다. 오늘이 결정해서 난 사겠다, 지금 이 자문전화에 자문하고서리 사겠다 이런 분들은 또 공장 측에서 또 10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러면 10세트 돈 내고서리 30세트를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약과학으로 따지게 되면 60곽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16세트에는 24세트를 더 드리면서 공장 측에서 오늘 결정하는 분들 또 10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럼 16세트 여기에 참가하는 분들 16세트 돈만 내게 되면 50세트, 즉 다시 말해서 100곽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침구 12번 따라갑니다. 네, 예, 엄청 좋죠. 예,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고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왜 고분기를 걸는가? 이제는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따라 못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단이 틀리게 되면 약 처방이 틀릴 수 있고, 그러면 점점 외지밭으로 간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싶다,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료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뇌경색이라면 온 분들, 옛날부터 혈압이 낮은 사람들한테서 뇌경색이라는 게 자주 옵니다. 예, 그리고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또 어째 뇌경색이 자꾸 오는가? 일단 혈압이 높게 되면 많은 분들은 제일 먼저 선택한 약이가 뭐인가? 혈압약을, 혈압 공제한 약을 자꾸 쓸 수 있습니다. 혈압이 왜서 높아지는 원인을 모르고 계속 무작정 혈압을 낮춘다. 잘못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약계에서 말하는 게 뭐인가? 사실은 이거는 일반 로백성들이 잘 모르죠. 혈압이 왜 높아지는가?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나 중2를 배웠는데 뭐 간열이 세서 혈압이 높아집니다. 근데 문제는 간열이 왜서 세집니까? 이건 대답하기 바쁘죠. 기실은 이 혈압이라는 거는 사람 몸에서 평형해주는 이런 기지가 한 가지입니다. 예, 어떻게 평형해주는가? 우리 머리의 높은 곳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추병이 있다. 그러면 우리 경추 그쪽에 경락이 통하지 않아서 막혔다. 예, 예를 들어서 어째서 막혔는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 스트레스 받았거나, 그렇다면 지금 잠 제대로 자지 못하거나, 기실은 이 잠 못 자는 게 제일 나쁩니다. 잠 못 자게 되면 사람이 새로운 피를 만들어 못 내고, 잠 못 자게 되면 사람은 오장육부는 계속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피가 수요됩니다. 피는 대량적으로 많이 이렇게 유실되고, 그 다음에 한쪽으로는 피가 보충도 안 되고, 한쪽으로는 우리 휴식 제대로 못하게 되면 심장이가 맥이 없습니다. 그러면 심장의 양기가

점점 모자라지면서 비공급이 아니 되죠. 그럼 사람은 비공급이 아니 되게 가만히 버려두는 게 아닙니다. 비공급 해주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합니다. 이럴 때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제는 혈압은 올라가는 것은 사람이 자기절로 자기를 구하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혈압 높으면 뭐 뇌출혈 옵니다. 뇌경색이 옵니다.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죠. 뇌출혈 옵니다. 뇌경색이 옵니다. 이것이 사실은 개념 바꿔놓고 말한 겁니다. 무슨 뜻인가? 혈압약을 오래 써가지고 혈관 탄력이 못해져서 뇌출혈 오는 게지 절대 혈압이 높아져서 뇌출혈 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 데서 많이 검증된 겁니다. 우리 환자들은 대부분 다 혈압약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혈배관 가지고 혈압 조절합니다. 그 혈압 조절할 때 어떻게 하는가? 혈관이 탄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혈압이 어떤 때는 올라가도 자연적으로 다시 반탄해서 내려옵니다. 어제 그런가? 혈액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혈전을 한쪽으로 녹이면서 압력을 낮춰주고 그리고 전형적인 이런 리뇨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모든 혈압약은 단 리뇨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곰팡이를 해치는 그걸 대가해가지고서 리뇨를 해버립니다. 마지막 곰팡이 점점 나빠지게 되면 혈압은 점점 더 올라갑니다. 기존 혈압이 올라가는 게 다 곰팡이 나빠지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혈배관 가지고 혈압 조절하게 되면 어째 안전한가? 첫째는 혈배관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구급치료약 무슨 것입니까? 보통 단순 디화를 쓰지 않으면 무슨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수저 주심화 이런 거 쓰죠. 그 안에 처방이 주요하게 무슨 처방입니까? 단순 디화르는 거기에 단삼삼칠 빙페알이 주요 성분입니다. 예,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저 주심화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천궁하고 빙페알 들어갔죠. 이 처방이 우리한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500도든 작은 분자로 나와서 입안에 들어가는 즉실로 흡수된다 그 뜻입니다. 입안에 구강 점막, 점막 조직이 구멍이 얼마나 큰가? 1300돌든입니다. 이건 과학가들이 다 연구를 해냈습니다. 그럼 뭐 설명하는가? 1300돌든 막 작은 분자면 무조건 입안에서부터 흡수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단순 디왈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심장이 막 바쁠 때면 단순 디왈 혀 밑에다 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인차 거기 구강 조직을 통해서 흡수돼서 그래서 우리 사람이 심장이 편안해지는 게지 않습니까? 구급치료약으로 쓰는 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처방이 다 들어가 있고 500도를 눈을 댔고 이랬거나 그거 대체해서 할 수 있다고 뜻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자꾸 말하는데 우리 이 또우디라는 건 무슨 뜻인가? 제 약에 대해서 신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우디라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심장 주자라는 사람들 리비글레이, 아스피린, 뭐 타딘가이, 이나플리, 뭐 사탈레 이런 약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혈압약들 또 혈당약들 이런 것들을 직접 끊을 수 있다고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한테 온 사람들은 제한테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제가 직접 또우디한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알츠하이머증 이거 말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아로인이 되게 되면 연세 많으면 다 이런 병이 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연세 많으면 다 이런 병이 오게 되면 그럼 누구나 다 알츠하이머증 와야 되죠. 막 70, 80 되게 되면 다 치매 와가지고 완진에 집도 찾지 못하고 막 그래야 되죠. 어디 그런 법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은 뭐 100살까지도 정신 올돌해서 사는데 그 서부분 환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알츠하이머증 어떻게 돼서 왔는가? 정적으로 머리에 혈액 공급,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머리에 것이 혈액 공급, 산소 공급을 해주는 주요 장기가 누구인가? 사실은 심장이죠. 네. 근데 왕왕 병원에 가 검사해보게 되면 신전투를 하게 되면 심장 정상은 나옵니다. 근데 왜서 알츠하이머증이 나오는가? 사실은 이것이가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심장이가 양기가 부족하고 심장이 뛰는 것이 맥이 없고 심장의 피가 항상 모자라고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머리에 충족한 피를 보내못줍니다. 여기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가? 충족한 피를 보내 맞춘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뭐, 심장이 턱 뛰게 되면 충족한 피를 보내주는가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심장이 맥이 좋아서
비공급 해주는 거하고 맥이 없어서 심장에 신지 출혈 생겨서 피가 모자라서 머리에다

0: 비공급을 해주는 경우가 완전히 틀립니다. 예, 예를 들어서 심장 한번 탁 뛸 때면 머리의 끝에까지 100%로 피를 공급해줘야 된다. 그런데 심장이 약하게 되면 예, 50%밖에 공급 못해줍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혈배강수는 환자인다. 저는 머리가 흐릿해보나고, 예, 그런, 이렇게 비서 말해도 놀라고, 열쇠를 열어도 놀라고, 이렇게 집에서 예, 소리해도 놀라고, 뒤에 전화 소리해도 막 놀라고, 예, 그저 두근두근 거리고, 예, 어님에서 돌근 것처럼 이랬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머리가 항상 흐릿해보나고, 맑은 날씨 보여주지 못하고, 저가 말아야 되겠어, 예, 자꾸만, 트림하면 식은물이 자꾸 올라오고 이랬습니다. 예. 그러던 사이 선생님과 이 헬베가 어전 석 달 썼는데, 야,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0: 네.
2: 예. 예, 혈압 조절이 잘 되고, 머리가 흐트러나던 게 맑아지고, 놀라던 게, 예, 그것도 어전 많이 좋아지고 있고, 예.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놓고, 밤잠 잘 자고, 예, 소화가 잘 되놓고, 밥을 잘 먹고, 그 몸이 헷갈아집니다. 천구만 거 이런 게, 예.
0: 네.
2: 그리고 선발이라면, 예, 그렇게 사던 게 그래도 많이 따뜻해 오고 있습니다.
0: 네.
2: 그래, 예. 그래, 값이 올리기 전에 또 배달받았거든요.
0: 아, 이번에 우대 활동에 엄청 네. 많이 드리죠. 이번에 활동 참가하세요. 288-0018번 전화 치시.
2: 네,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재변합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3: 네, 네. 저는 가슴 침침하고 머리가 이렇게 불어나 빙빙하면서 그런 시사 안 나오고
0: 네.
3: 그리고 자꾸 밤에는 졸음장에 깨나오고
0: 예, 예.
3: 어쨌든 아주 좀 불편합니다.
0: 아, 심장이 나빠 그렇습니다.
3: 예. 이제 오란데 선생님 강의 듣고 심지어 이가 시작한 지 얼마 해야 되는데
0: 예.
3: 가슴이 크게 침침하다는 게 좀 온정되는 것 같고
0: 예.
3: 그리고 예, 그럴 때 이렇게 땅에 이렇게 비틀기가던 게 좀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
0: 예.
3: 그리고 우리 밤에 깨난 차수가 좀 적어진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0: 예.
3: 좀 효과를 봤으니까
0: 예.
3: 좀 이야기를 좀 더 쓸까 하는데 이제 활동이 있다면서 그러니까
0: 예예 예. 그리고 아버님은 혈배강하고 근심고를 같이 쓰는 분이지 않습니까?
3: 예.
0: 그리고 기억력도 지금 많이 돌아선다 했지 않습니까?
3: 예.
0: 예. 그래서 이번에 우대 활동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값이 오르기 전 제일 큰 우대 활동입니다. 제일 마지막 우대 활동입니다.
3: 예.
0: 그래서 우리 공장 측에서 또 이런 환자분들을 위해서 또 약을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3: 예.
0: 이번 활동 참가하시. 예.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3: 예, 예, 알겠습니다.
0: 네.
3: 수고하세요.
0: 예,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어제 찾아온 그 환자분이 그래 합니다. 아, 지금 불쇠로 이런 유경 세게 와가지고, 막 이렇게 반신이 막 마모기 오고 이럴 때 병원에 가서 구급 치료를 했답니다. 이게 지금 많이 좋아졌답니다. 근데 지금 맥 속 보일까나, 맥이 뛰는 게 넘어야 됩니다. 맥이 뛰는 게 벌써, 뛰다가 중간에 자꾸 서고, 우리 이거는 중의학에서 뭐이라는가 지에다에마이랍니다. 지에다에마이라는 게 뭐인가 맥이 뛰다가 중간에 선다. 그 다음에 중간에 서는 이런 차수가 규칙적으로 됐다. 예, 이거 가지고서리 지에다에마인가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기질은 지에다에마이는 몽땅 중풍맥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맥이 뛰다가 중간에 섰습니다. 설 때마다 머리에다 피를 공급 못합니다.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분이 뭐 60차, 80차 이렇게 뛰어야 되죠. 그런데 1분이 50차, 40차밖에 못 뛵니다. 이렇게 되면 매번마다 머리에 피를 충족하게 공급 못해주게 되면 예, 공급 못해준 그 자기의 혈관은 다 막혀버립니다. 도랑물이 안 가집니다. 도랑물이가 무리가 계속 아이가게 되면 예, 도랑물이 다 막혀버립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우리 가정에서는 예, 혈배강 쓰는 가정입니다.
0: 네.
2: 예, 그래서 특히 예, 나는 예, 심혈이 낮고 그다음에 혈압이 상하고 두 개 차이가 세게 높아서 예,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예, 그다음에 잠 제대로 못 자고 예, 실면도 많이 할 때가 많고 예, 장에 골이 아프고 예, 맥이 없어서 영 바빴습니다. 근데 이게 예, 혈압약으로 이 직접 예.

0: 동약자가 이 혈배강이 들어가 그런지 전에 혈압약은 잘 말 안 듣고 얘 아이 먹으면 아이 되고 이래고 그래고 콩팥이 상한다니까 항상 근심했는데 이 혈배강이 이 혈압 예, 혈압을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조절하는 그 약재가 들어가 그런지 영 네. 조절이 잘 되고 예.
1: 조절 잘
0: 영 올매 아이 돼서 인차에 정상됐습니다.
1: 네.
0: 진율도 올라가고 예. 깨가 매개 없고 머리가 네. 어지럽고 예. 악몽이 많고 이런 게 다 없어졌습니다.
1: 네.
0: 깨 어떻게 우리 남편은 예. 또 이래 싼 거가 있어서 그 뭐 심장 주자라라는 것도 선생님께 가서 자세히 이렇게 진단받고 혈배강이 꼭 된다고 해서 이러니까 어 이거 쓰고 있는데 까딱이로 없습니다. 다 정상을 됐습니다.
1: 네. 주자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방팔 예, 이런 것들을 예. 혈전들을 다 녹이고 녹여서 작은 문자를 예. 만들어서 내보내기 때문에 예 그래서 60세 되는 심장 30살 되는 예. 심장으로 바꿔주는 게 우리 약입니다. 예.
0: 야, 그게 대단하죠. 그래서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효과인가. 우리
1: 예.
0: 집에서는 또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예. 심장 주제를 했을까나. 그래, 나는 예, 다 예, 비위도 좋아져서, 밥 잘 먹고, 그 다음 설사가, 그 다음에, 그, 뭐 병들이 그냥 하던 게 이것도 나사지고, 꿈이 없어지고,
1: 네.
0: 다 좋아졌습니다.
1: 예.
0: 그래, 나는 예, 항상 말하고 싶은 게, 전 선생님은 예, 내 생애에서만 한, 가운데서 선생님 가운데서 어땠는다.
1: 네.
0: 정말 중의학을 전전하면서 예, 자기 일체의 예, 환자들이 예, 병을 치료한다는 이념이 딱 머리에 뱉게 그런지 예, 환자들 언제나 친가족처럼 대하고 예,
1: 맞습니다.
0: 박 선생님도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 우설이 항상 예, 어느 때나 태도도 좋고 마음 상해서 편하게 일에 대하고 성격도 좋고 예, 환자들이 깨라면 정말 환자들이 일이라면 예, 다 대체놓고 어느 때 뭐 성취라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고 예,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1: 예.
0: 깨나는 예, 만나던 가운데서 정말 전 선생님과 같은 그런 좋은 분을 만나서 여러 가지 약 마셨죠. 어제 나이 많으니까 아이들이
1: 예.
0: 구멍 같으려니까
1: 예.
0: 혈배강도 쓰고 풍수빵도 쓰고 건신거도 쓰고 여러 가지를 등등 이랬었는데
1: 예.
0: 다 좋아져서 어전 정말 잘 살게 됐습니다.
1: 네.
0: 항상 고맙고 항상 이런 이득을 가진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계속 건강한 상태로 환자들을 위해서 복무하는 그 마음을 항상 찬탄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1: 네.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제가 진짜 당신을 한단다.
1: 네.
3: 인약 쓰기 전에는 이게 색도 없고 우리 이틀 정도 20년 넘었습니다.
1: 네.
3: 영역 너무 없어 전화로 보니까 지금 전화 찾고 원 두고 두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1: 네.
3: 인약 순간부터는 병원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1: 네.
3: 무엇이나 이틀 생각납니다.
1: 네.
3: 그리고 이게 혹시 이게 색이 있었는데 사진이 왔어요. 직관이 비틀어지고 손을 바로 쓰지 못하고 얼굴이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세상을 쓰면서 선생님이 친구를 계속해서 있는데 육관은 좀 돌아오고 얼굴이 좀 나빠졌습니다.
1: 네.
3: 네. 지금 복성하고 회사가 있으니까 정말 효과적입니다.
1: 네.
3: 인약 끝나부터 심장도 좋아지고 머리부터 바로 끝까지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1: 네.
3: 예, 이렇게 하고 좋은 양은 처음입니다.
1: 네.
3: 정말 좋은 양입니다. 계속 드리고 합니다.
1: 예.
3: 예,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나무에다 물을 주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무에 무리가 그 영양가가 총적으로 몽땅 이렇게 공급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것은 제일 꼭대기를 보면 압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집에서 화분이랑 키워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꼭대기 잎이가 벌써 누그렇게 되고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그 꼭대기까지 이런 물 공급이 수분 공급이 안 됐다 그 뜻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심장도 그렇습니다. 심장에 뛰어서 맥이 좋게 되면 머리의 끝에까지 혈액 공급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근데 매번 뛸 때마다 50%밖에 못 해준다. 그럼 이거는 어디에서 우리 볼 수 있는가 하면 혈액 공급을 머리에다 충족하게 하는가 아야 하는가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손발 끝에까지 피를 공급해주는가 이걸

0: 판단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꾸 손발이 시련하고 벌써 절이 나고 마목이 오고 내 발 같지 않다. 예, 해면 디딤 같다. 당뇨도 없는 기신은 당뇨병도 다 한 가지 도리죠. 당뇨병도 그 혈당이 높아서 뭐 그자것이 혈액 공급이 안 된다. 총적으로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게죠. 그럼 그것이 혈액 공급 못한다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머리에도 충족한 피를 보내 못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우리도 나도 이 혈액암은 이 안에 색도 썼습니다.
0: 네.
2: 예, 이것을 이전에는 폐에도 결절도 있었고요. 예.
0: 네.
2: 그다음 심장도 아주 나빴습니다.
0: 네.
2: 그리고 위궤양도 있고 그다음에 담양염도 있고 엄청 고생만 했습니다.
0: 네.
2: 예, 그리고 항상 사람이 그래서 우울하고 예. 이런 증상 있었습니다.
0: 네.
2: 선생님 데가서 진단받기 전에는 항상 이랬습니다. 그래서리 약 쓰다 못해서리 약을 써도 어째 잘 낫지 않고 점점 계속 더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0: 네.
2: 예, 그래서 마지막에 방송에서 선생님 강의용 맹심에 들어본 게 별로 딱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가본 게 그다음에는 진단을 내는 게 벌써 좀 다릅니다.
0: 아, 그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2: 예, 나는 벌써 진단부터 다르고 이래 할 나도 병원에 아픈 사람들 병원에 아이 댕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0: 네.
2: 예, 다 댕겨봐도 시원한 답보고는 못 받고 그래서 어렵다며 좀 치졸하기 곤란하다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0: 맞습니다. 예.
2: 예, 그래서 선생님께 가서 진단받고 이런 게, 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리 그날부터 친구 거다 하고 한 게, 저리 친구 거다 할 거나 효과 저리 알겠지다.
0: 바랍니다. 예.
2: 예, 오시럽고 싱 하고 하던 게 정신 말 쓰겠지. 예, 그 다음에는 오시럽던 게 그게 도리 이뤘을때다.
0: 침구 가지고 경락을 열어주면서 약 쓰는 거하고 맨 약 쓰는 거하고 예? 이 효과 네. 완전히 틀립니다. 예.
2: 맞습니다. 네. 이때 가서 맨 약만 쓰고 이러고 했는데
0: 네.
2: 아무리 좋다니 약 써도 예? 아이래더라 말입니다.
0: 네.
2: 예, 그래서 선생님 네가 진단 받고 이래고 한게 선생님 네가 아이가 벌써 진단부터 틀리지. 그래서 그런 그날부터 친구를 맞고 이런 게 아, 계단도 숨이 차고 올라오던 게 아, 그날에 벌써 돌이 올라오더라 말입니다. 사툰 거서도.
0: 네.
2: 예, 숨이 아이 차고 야 이게 무슨 거짓말 같으더라 말입니다.
0: 네.
2: 다시 내려갔다가 서리 다시 올라와 봤습니다. 그런 것도 무슨 또양 한 가지더라 말입니다.
0: 네.
2: 야 이게 이렇게 친구 효과가 이렇게 대단한가 이랬습니다 나도.
0: 네.
2: 예, 너무 신기해서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친구를 맞으니 효과 영탈만한 효과 봤습니다.
0: 네.
2: 그 머리에 땀이 탕탕 떨어지는 것도 신발 나빠 그런지 그래 땀 흘리고 난 막 나쁘고 맥였고 휑하고 이렇던 게 그 증상 지금 거도 아예 반복한다.
0: 네.
2: 예, 그리고 얘 밥은 이내 먹지 못해서리 그래서 물 한 술 먹어도 물을 조금 한 모금 먹어도 막 얼리 밀고 이래면 그래서 행편 없이 그래서 얼리 밀고 용밥 없대다.
0: 네.
2: 그러면서리 친구를 하면 이런 게 내 그 적인지 뭐든지 한 그게 다 본래 없습니다. 지금 얘 선생님한테서 그 친구를 맡고 한 게 그 뭐든가 밥을 용 잘 먹습니다.
0: 네.
2: 네, 예, 여지껏 고기를 먹으면 소화에 대해서 먹지 못했습니다, 원래.
0: 네.
2: 그런데 고기도 예, 저번에도 먹어봐도 어렵을 때다 소화 잘 되었습니다.
0: 맞습니다.
2: 예. 예, 그리고 저리 그 다음에는 예, 무슨 게 뭔가 담낭이 더 나쁜 것도 그게 다 좋아졌길래 쓰러본 것도 없습니다.
0: 그렇죠. 담낭이라면 다 좋아집니다. 예.
2: 예.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위궤양도 있다든지 뭐 그 뭐 이렇습니다. 뭐 밥 먹은 다음에 뭐 아픈 증상이 뭐 없습니다.
0: 네.
2: 예, 용서 효과도 예, 용 잘 봤습니다. 네, 그래 선생님께서 그 무슨 그니까 그 달걀을 가지고 한 게 있잖아요.
0: 네, 예.
2: 야, 그게 용 신기합대다. 예.
0: 신기합니다.
2: 예, 그 달걀을 선생님이 아껴준 비법에다가 그래 혈대강에 친구를 이려고 한 게 놀라시다 않고 그게 또 선생님 그렇게 하면 잠이 잘 나올까?
0: 네, 잠 잘 옵니다.
2: 예. 야, 잠은 잘 잡니다.
0: 예, 예.
2: 예, 내 그래 너무 좋아서 야, 이게 정말 신기하고 신기하다고 내 솔로도 자꾸 그랬습니다. 그리고 놀라지 않습니다. 네.
0: 예.
2: 네, 예, 내 발자 소리에서 가다가도 걸다도 몇 번씩 놀란 적도 있습니다.
0: 예.
2: 예, 그런 적이 없습니다.
0: 다 심장 문제입니다. 예.
2: 예, 대담해지고, 어서는 예, 무슨, 말도 아예 하던 게 내 말이 좀 자꾸 하기 쉽고, 예.
0: 네.
2: 예.

0: 어찌서운지 모르겠습니다. 내 선생님들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 아, 예.
0: 예, 정말 좋은 효과 봤습니다. 우리 선생님한테 내 정말 감사 또 드립니다. 예.
1: 예. 네.
0: 예, 안녕.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 머리에 피공급이 아예 되는 데는 그 다음에는 다 막혀버리고 특히 우리 기억력을 관할해주는데 그 다음에 우리 언어를 관할해주는데 여기면서 알츠하이머증이라는 게 다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화분토에다 물을 줘서 충족하게 거기에 물이가 가지 못하게 되면 가지 못한 데는 다 잎이 우수수 떨어지고 누런누렇게 되고 떨어지는 것처럼 예, 가을철 되게 되면 뭐 다 이 나무 잎이 떨어지죠. 예? 한 가지 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알츠하이머증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어서부터는 병원에서 내 신단 통한 게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기억력이 못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꼭 심장이 그 양기가 모자라고 머리에다 충족한 피를 보내 못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족하다는 게 뭐인가? 100%로 피 공급이 돼야 됩니다. 벌써 매그저에서 심장이 뛰는 게 못하고 늦게 뛰고 예, 그다음 뛰다가 중간에 서고 그 어떻게 충족한 피를 보내주겠습니까? 그러게 되면 기억력 감퇴라는 게 뭐인가? 자꾸 열대를 어디다 놨는지 생각이 안 나고 그다음에 또 자기 익숙한 곳을 그 길이라며 자꾸 엇기고 예를 들어서 집을 가는 길을 다 찾지 못해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가든가 참 조수에 가서 무슨 물건 사고서 기사에 잘 알리든가 말이란 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과정에서 어떤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요콩치 하게 되면 요콩치 그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서 그 댄스 빈도를 바꾸는 그 물건 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것이 다 그 알츠하이머증 전조 증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과 접촉하기 싫어하고 예, 밤과 낮이가 막 바뀌어지고 낮에 자고 밤에는 자지 않고 이것이 다 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본 원인 해결해 주자면 일단 먼저 심장부터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면이 우리 혈배 강의가 제일 좋죠.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 고향의 여름 향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노래로 엮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첫 곡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여름 향기 가득한 고향의 아름다운 모습을 노래한 가요로 오늘 시간의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내 고향의 여름 향기.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내 눈에는 오직 한 사람만이 선명하게 비추올 때가 있지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은 노래로 이어드립니다. 오직 너 하나만을 보내드립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그 모든 순간이 모여 한편의 드라마가 되죠. 그 드라마 속 주인공은 바로 우리입니다. 전옥선 작사 량성호 작곡의 우리 인생사, 류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 함께라면 기쁨은 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함께하는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더 멀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주룡 작사 박영일 작곡의 우리가 함께라면을 재창으로 전해드립니다.

인생은 여행이고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꽃씨를 품고 떠난 길손입니다. 바람을 타고 어딘가에 내려앉은 꽃씨. 우리의 삶도 아름다운 여정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가요. 꽃씨의 여행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방금 전해드린 가요는 문춘산 작사 방동걸 작곡의 꽃씨의 여행을 어금실 가수의 노래로 듣고 오셨습니다. 연변 노래와 함께한 이 시간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다 되었네요. 끝곡으로 영광의 시대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프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오영란,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왕성에서는 홍색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항일 연군 정신을 전승하면서 홍색 인솔, 흥변 부민 특색 발전의 길을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의 설립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2: 7월 1일 우리 조 각계에서는 룩속 100일 봉사 난관 공략, 천만 일터 추천 대형 계를 공익 초빙 전문 행동을 펼쳐 전주 산업 발전에 인재 동력을 결집했습니다. 습금평 청석에는 우리가 혁명 선열들을 추모하는 것은 그들의 유지를 계승하고 그들의 정신을 발양하며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면서 그들이 생명과 선열로 개척한 길에서 꾸준히 영원히 분투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동만 항일투쟁 노혁명 근거지인 왕청에는 두터운 홍색 저력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현재에서는 홍색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항일연군 정신을 전승하며 홍색 문화 관광으로 향촌 진흥에 힘을 보태고 특색 녹색 산업과 융합시켜 노혁명 근거지가 새로운 생기를 발산하게 함으로써 홍색 인솔, 흥변 부민 특색 발전의 길을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길림 왕청 애국주의 교양중심 해설은 조지초입니다. 1928년 초 만주 성유는 주동교를 연변에 파견해 당조직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는 민생부 편집 신분으로 비밀리에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같은 해 3월부터 6월까지 북경 향산 자유원 40여 명 사범반 졸업생들이 여러 차례에 나뉘어 연변에 와서 교육 지원 활동을 했습니다. 길림성 민항공항 집단유한회사 연길공항 분회사 종업원 40명이 길림 왕청 애국주의 교양 중심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해설원의 발걸음을 따라

0: 실경 전시와 역사 사실 해설을 통해 몰입식으로 혁명 세월을 되돌아봤으며 깊은 홍색 세례와 정신적 단련을 받았습니다. 길림성 민항공항 집단유한회사 연길공항 분회사 종업원 시가홍입니다. 소왕청 항일유격 근거지 요적은 동만 항일투쟁의 중요한 진지입니다. 수많은 혁명 선열들이 이곳을 굳게 지키며 신앙으로 민족의 희망을 떠받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주재당일 활동을 펼쳤는데 항일연군 정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체득하게 됐습니다. 저는 앞으로 사업에서 착실하게 일하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나아가며 실제 행동으로 선열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더 안전하고 편리한 봉사로 광범한 여객들의 출행을 보상하겠습니다. 왕청은 국가 인류 로혁명 근거지이자 동북 항전 시기 중공 동만특별위원회 기관 소재지입니다. 300여 곳 혁명 요적 유지가 남아있는 왕청현은 동북 항일연군 제2군의 핵심 활동 구역입니다.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고 로혁명 근거지 동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왕청현 당위와 정부에서는 로혁명 근거지 활용, 전역 관광 발전 전략을 깊이 관철 실시하면서 선으로 소왕청 항일 요격 근거지 요적, 동장령 렬사릉원, 홍일촌 당성 교양기지 등 일련의 홍색 교양 진지를 구축하고 홍색 교양, 견학 실천 활동을 상시적으로 펼쳐 홍색 자원이 살아나고 홍색 정신이 전승되게 했습니다. 왕청현 대흥구진 홍일촌 당지부 서기이고 촌민위원회 주임인 유광성입니다. 각지 당원 간부와 견학팀, 관광객들이 참관 학습하러 기지를 쳤습니다. 이 홍색 엔진은 음식, 숙박, 농산물 판매, 해설 봉사 등 부대 업종 발전을 이끌어 촌 집체 경제 증수 경로를 넓혔고 촌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취업하고 안정적으로 소득을 늘리게 촉진했는데 홍색 교양이 무대를 마련하고 향촌 경제가 주역을 맡는 효과를 실현했습니다. 현재 왕청은 체험교수, 리론교수, 확장교수를 일체화한 다원화, 체계화 홍색교양체계를 구축했으며 홍색교양 브랜드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길림 왕청 애국주의 교양중심 해설은 조지초입니다. 당정기관, 기업사업단위, 대학교와 중소학교,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애국주의 혁명전통 견학실천 등 교수활동을 펼쳐 연변 홍색교양 홍색관광의 제1 브랜드로 떠올랐습니다. 두터운 홍색 저력은 정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문화관광 활력을 활성화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산업 승격과 향촌 전면 진흥에도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왕청현에서는 홍색으로 정신 고취, 녹색으로 산업 흥기 이념을 견지하면서 본지 생태 자원과 산업 토대를 입각해 홍색 문화와 특색 산업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고 귀버섯 특색 우수의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 장대시켰습니다. 그중 총 투자가 4억 원인 도원 소모기 버섯 산업단지는 지능화 균봉지 표준화 생산 기지로 건설돼 현역 특색 농업의 규모화, 지능화, 브랜드화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왕청 도원 소모기 버섯 산업단지 생산단지 주관 양홍강입니다. 우리는 천혜의 자연 조건에 의탁해 귀버섯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 장대시켜 왕청 경제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향촌 진흥을 전면 추진하는데 튼튼한 산업 버팀목을 제공하면서 홍색 인솔, 녹색 발전의 길을 걸어 나가립니다. 왕청현에서는 두터운 홍색 문화, 독특한 지리적 위치, 우수한 생태 자원 등 3대 핵심 우수를 깊이 융합시키고 불멸의 홍색 정신을 간부 대중이 사업 창업에 뛰어들고 난관을 돌파하는 강대한 동력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따라서 도시와 농촌 면모가 지속적으로 새로워지고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이 안정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왕청현에서는 홍색 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녹색 산업을 발전 장대시키면서 홍색으로 녹색을 이끌고 문화로 산업을 흥기시키며 산업과 관광을 융합시키는 발전 모식을 심화해 로혁명 근거지와 변경 향촌 전면진흥 새론장을 힘차게 써나갈 계획입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의 설립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1935년 5월 30일 중공 만조성이 지시에 따라 동만특위와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독립사는 설립 선언을 발표하고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을 정식 조직 설립했습니다. 왕덕태가 군장을 맡고 위승민이 정치위원을 겸임했으며 군부 산하에는 4개 탄을 두고 기관총련, 교도대와 유격대대를 따로 설치했습니다. 전군 총병력은 1200여 명이었습니다.

0: 선언은 이 군대가 여러 민족 인민과 애국 지사들의 무장 병력이며 동만의 모든 반일 부대의 중심 부대라고 하면서 그 주요 임무는 대중을 조직하고 무장시키며 무장 병력으로 모든 반일 역량과 협력해 일본 강도들의 모든 세력을 만주에서 몰아내고 중국 영토의 완정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전군 장병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항일 구국에 나설 것을 맹세했습니다. 군부는 동시에 민중에게 고하는 글과 각 반일 부대에 고하는 글을 발표해 각계가 단결 협력해 항일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같은 해 6월 제2군은 재차 각 반일 무장의 서한을 보내 동만 항일 연합군 지휘부를 조직할 것을 제의하고 파벌과 민족을 가리지 않고 단결하며 항일을 끝까지 견지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부대는 설립된 후 성의 작전 배치를 관철 실시해 병력을 나누고 주동적으로 출격해 활동 구역을 넓혔으며 여러 곳에 새 유격과 항일 근거지를 개척함으로써 동만 지역 항일 투쟁의 발전을 힘있게 추진했습니다.
1: 주당위 조직부와 공청단 연변 주위에서 연합으로 조치한 2026년 제9기 신시대 실천으로 도리 로남 대강당 및 청년사업에 관한 습금평 총석의 중요 사상 전문 주제 양성이 일전 주당위 당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양성은 청년사업에 관한 습금평 총석의 중요 사상을 깊이 관철하고 신시대 당건설로 공청단 건설을 이끄는 사업 포지오를 실시해 전조 공청단 간부들의 정치 소양과 직책 이행 능력을 1층 높이고 청년 사업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양성에서는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길림성 단교 공청단 건설 교수 연구실 관련 책임자를 초청해 특강을 했습니다. 특강은 청년 사업에 관한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 사상을 제목으로 발전 맥락, 핵심 내용, 실천 요구 등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해설하면서 신시대 청년 사업의 전략적 위치, 직책 사명, 경로 방법을 깊이 천명했습니다. 이번 양성은 주회장 플러스 분회장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주회장에서는 200여 명이 양성에 참가했고 각 현시에서는 분회장을 설치해 동시에 양성에 참가했습니다. 참가 학원들은 이번 양성을 계기로 학습 성과를 사업 추진의 실제 행동으로 1층 전화하고 향후 사업에서 직책 이행 능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연변주 청년사업 고품질 발전에 청춘의 힘을 기여하려다고 표했습니다.
0: 일자리를 늘리고 연결 플랫폼을 구축하며 구직 초빙 경로를 원활히 하고 중점 인원들을 위해 충족한 일터 정보를 제공하고자 7월 1일에 우리주 각지에서는 륙속 100일 봉사 난관 공략, 천만 일터 추천 대형 계열 공익 초빙 전문 행동을 펼쳐 취업 봉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초빙 전문 활동을 개최해 기업과 구직자 간의 연거리 연결 교량을 구축하고 편민 취업봉사망을 촘촘히 짬으로써 전주 산업발전에 인재 동력을 결집했습니다. 8일 화룡시에서는 2026년 100일 천만 초빙 특별행동 및 여름철 로무증수 전문 초빙회를 개최해 취업봉사가 기층 일선에 직접 닿게 했습니다. 이번 초빙회는 취업 창업 이향이 있는 농촌 노동력, 실업 인원, 림시직 종사자 등 중점 인원들에게 초점을 맞춰 곤란 인원 취업 최저산 보장 부축을 잘하고 농촌 노동력 취업 증수를 촉진했습니다. 초빙회에서는 영파 장춘 90여 개 기업에 500여 개 취업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연인수로 약 200명에게 취업 창업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화룡시 취업봉사국 국장 김주국입니다. 이번 초빙회는 기업과 구직자들을 위해 효율적이고 편리한 쌍방향 연결 플랫폼을 마련해 관할구역 구직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취업하도록 도왔습니다. 앞으로 화룡시 취업봉사국에서는 여름철 로무증수 행동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기업의 채용 수요와 대중의 구직 수요를 계속 연결하며 취업 경로를 부단히 넓히고 쌍방향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며 부축 봉사지를 높여 대중의 취업 증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도나시에서도 온 오프라인 계열 초빙 활동을 동시에 가동했습니다. 활동 현장에는 19개 기업이 참가해 50여 개 일자리를 제공했는데 의약, 제조, 가사 봉사 등 여러 업종을 포함했습니다. 근 100명 구직자들이 오프라인 현장을 찾았고 온라인 생방송 룩의 시청자는 연인수로 3,000명을 넘었습니다. 구직자들은 자막을 통해 일자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문의했습니다. 현장에서 근 30명이 초보적인 취업 의향을 달성했습니다. 도나주민 시경동입니다.

0: 도나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공식 사이트를 통해 여름철 초빙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10여 분 돌아봤는데 일자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중 연변 홍염 보안회사 일자리가 저에게 알맞은 것 같습니다. 도나시 취업봉사국 부국장 장염입니다. 매달 8일과 18일 우리는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1층에서 정기적으로 전문 초빙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연 평균 54차례 펼칩니다. 농민공, 장애인, 퇴역군인, 대학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전문 초빙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조 100일 1000만 초빙 특별행동은 10월까지 지속됩니다. 각지에서는 대학 졸업생, 농민공, 도시실업 인원 등 중점 인원들의 구직 수에 초점을 맞추고 일자리 창출 능력이 강한 인기 업종과 신흥 업종, 미래 산업, 중점 기업 인력 수요를 깊이 발굴하며 온 오프라인 초빙 연결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쳐 여러 류형 근로자들의 취업 경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6월부터 9월까지 우리 주 각지에서는 또 여름철 로무 증수 행동을 펼쳐 농촌 노동력 노임 수입을 더 높여 향촌 전면 진흥에 조력하게 됩니다.
1: 현재 우리 조는 전면적인 증수기에 들어섰습니다. 주 홍수방지 가뭄대처 지휘부에서는 응급관리, 수리, 자연자원,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 교통운수, 소방구조 등 부문 및 각 현시 향진을 통과해 전역에서 홍수방지 대비 행동을 전개하고 여러 부문이 협동해 홍수재해 종합처리 능력을 전면 제고함으로써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고 있습니다. 일전 도나시 강남진에서는 홍수방지 응급대피 훈련을 펼쳐 진, 촌, 량급 응급 연동 처리 기제를 효과적으로 맞춰보고 각 부문의 협동 배합, 신속 대응, 응급 처리 종합 능력을 1층 제고했습니다. 도나시 강남진 부진장 후양딘입니다. 증수기에 들어선 이래 우리는 진, 촌, 격자 3급 책임을 다지고 산홍수, 저지대 등 위험 우한 지점을 조사했으며 홍수방지 물자를 충분히 갖추고 사전에 각종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다음 단계 우리는 훈련을 다지고 단점을 보완하며 위험조사를 상시화하고 당직제도를 엄격히 지켜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전력 보장하겠습니다. 증수기에 들어선 이래 안도현에서는 상시적으로 위험 우한 조사와 실전 훈련을 전개하고 홍수방지 물자를 충분히 비축해 증수기 안전방어전을 튼튼히 구축했습니다. 안도현 량병진 홍수방지 응급구조대우가 위험증황순찰, 대중대피, 물자 조달 등 관건 절차를 둘러싸고 실전 훈련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안도현 량병진 량병촌 촌민 머원합입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있어서 이번 훈련은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피로선을 따라 이동해야 하는지를 장악하게 돼 아주 좋습니다. 월드라 안도현에서는 홍수방지 책임을 다지고 증수기 24시간 당직과 지도일꾼 인솔 제도를 엄격히 실시했으며 관할구역 내 하천, 저수지, 제방 등 수리시설과 저지대 침수 취약구역, 지질재해 위험 우한 지점 등 관건구역을 일일이 조사했습니다. 전현에 22개 대피 안치점이 설치됐는데 4만 7,8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홍수방지 물자도 근 230만 원어치 비축했습니다. 근일 연길시 소방구조국 삼꽃거리 특근소에서는 불화통화 도시 구간에서 수역구조 실전 훈련을 조직했습니다. 훈련 내용에는 수역구조, 밧줄구조 실제 조작, 잠수 인양 등이 포함됐습니다. 주 소방구조지대 삼꽃거리 특근소 부소장 장보용입니다. 우리는 훈련에서 드러난 박약한 고리를 겨냥해 예비안을 최적화하고 상시화 훈련과 장비 승격을 강화해 관건 시각에 나갈 수 있고 돌격할 수 있으며 이길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전력 수호하겠습니다. 일전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 활용대대에서는 증수기 실전 수요를 둘러싸고 수역구조 전문 훈련을 전개했습니다. 훈련에서 활용대대는 현지 수역 특점과 결부해 보트 운전, 원심력 구조 및 전복 보트 자체 구조 등 핵심 과목 훈련을 중점적으로 전개해 신입 대원들의 단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하고 구조 절차를 교범화했으며 대어의 협동 작전과 위험 정황 처리 능력을 전면 제고했습니다. 증수기에 들어선 후 우리 주에서는 의논 연구 판단을 강화하고 매번 강수전에 기상, 물 정황 변화를 밀접히 추적했으며 여러 부문 연동으로

0: 위험 추세를 분석하고 제대의 등급별, 류형별로 조기경보 신호를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예비한 실전 훈련을 착실히 하고 각급 홍수방지 예비안의 대피 처리 절차를 교범화했으며 부문 협동, 도시농촌 연동의 홍수방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전력 보장하고 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1: 안도현 농촌 전력망 승격 해소로 인해 10일부터 14일 사이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량강 10kV 동강 주간선 룡순 분기선 1호부터 56호 전선조, 룡순 분기 전선조 교체와 선로 교체 개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원 룡순, 리귀 변대, 동강 양식장 내 모든 주민 가구에 대한 전력 공급이 전부 중단됩니다. 정전기간 선로가 수시로 송전이 회복될 수 있기에 변압기 대저와 전선조에 오르지 말아야 하며 전력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법률 법규로 금지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천룡, 박홍이었습니다.
2: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계의 럭커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장은 바로 사랑스런 연변입니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상.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
1: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동충하초 발효 균분은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 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여름용 실크 이불 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6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고급 매트 3종 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9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가치가 990원에 상당하는 타워형 선풍기 한 대와 가치가 368원에 상당하는 고급 차향 베개 한 개를 함께 드립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0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공기청정기 한 대와 가치가 368원에 달하는 초본 차양 베개 한 개를 함께 드립니다. 네, 본 이벤트는 단 열흘만 진행하며 가전제품 사은품 이벤트에 참여하실 분은 반드시 10일 전에 전화로 예약 접수하셔야 합니다. 네, 여름 인기 가전제품은 수량이 매우 한정되어 있어 소진 시 이벤트가 즉시 종료되며 연장하지 않습니다. 네, 주내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요.

0: 연변지역 건강상담 및 긴급 예약 구매 전화는 2832-0666번, 2832-0666번입니다. 네,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우리 이번 활동 선생님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예, 열흘밖에 진행하지 않았는데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을 잘 이용하실 것도 알려드리면서 예, 지금 우리 드리고는 여름이불, 우리 천이 질이 아주 유연하고 피부에 부드러운 감을 두고 가볍고 신체를 압박하지 않고 공기가 잘 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름에도 꼭 이불을 덮고 자야 된다는 분들은 아주 좋은 제품인데 또 우리 세광만 사면 또 우리 제품을 들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이런 게도 잘 이용하실 것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그 매트라든가 공기정화기는 중앙테레비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제품을 대고 있고 선풍기는 그냥 세워놓고 쓰면 좋은 이런 제품을 들고 있고 예, 지금 우리 그 오늘 마지막 날인데 이 83-0666번에 다 연결한다게 되면 우리 이 우대 활동 어느 활동이든지 간에 참여해서 그냥 드리고 있고 동청한서 바르기 분 원약을 더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사게 되면 경제상에서 큰 도움이 되고 또 우리 하나만 갖춰놓게 되면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이런 여름철 제품을 드리고는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우리 동청하자 발효균은 처음으로 새일 때 바로 중약이 과학기술 성과로 국내에 특히 우리 국제의학계 권위교에서 일치하게 공인하고 있고 또 4,500m 이상이 거의 악랄한 환경에서 자란 이런 약품으로서 생명력이 아주 강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초강목 1,892종 가운데 동청하자만이 유일하게 동식물이 통일체로 되고 있으면서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되고 있으면서 그리고 우리 다른 어떤 이런 약에 비해서 좀 특징 있는 이런 약이고 발효했기 때문에 동청하초라는 건 또 발효하지 않게 되면 좋은 중약이라 할 수 없고 발효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약 효력이란 것이 없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2: 동통화토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야, 이 동통화토에 그만 고대로부터 좋다는 소리는 많이 내려, 역사를 많이 내려왔지만은, 정작 옛날 써보니까 예, 정말 좋은 약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된다.
1: 맞죠.
2: 예. 나는 예, 이 당뇨로 오래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를 합병 쓰여와서 손도 나빠졌지, 심장도 나쁘지, 폐도 나쁘지, 그 다음에 위라는 건 약 자꾸 먹어 다 망가졌지. 이러면서 대마에 고사했는데, 지금 이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서 동통화토를 지금 쓰니까 나에. 처음에는 위용 좋아집대다에.

0: 방송하더라도 이 저 잔소리는 많이 들어가도 내가 써보니까 정말 이게 옛날 고대 황제들이 쓰던 약이 맞긴 맞구나 하는 이런 감성을 느끼게 되고, 예. 그리고 또 동동화초로 예. 빠려오시기에서 30배나 또 약 효과가 더 높게 만들었으니까, 나 예. 그것도 하루에 한 번만 먹어도 예. 그러니까 나 약을 예. 먹었는가, 무슨 약을 먹을 근심이 없어서 어떻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맞죠, 예.
0: 이전에는 약을 그것도 하루에 두 번, 세 번 먹는다, 어떤 때는 먹었던가, 아이 먹었던가, 이래고 착각하던 게, 지금은 예, 그것도 동성화처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먹고서는, 오늘날 약 근심이 없지, 나가 운동해야 될 것도 이롭지, 맥이 나지, 영 좋습니다. 여러 면으로 사는 까투하게 소리. 예, 좋습니다. 예, 힘들지 않고.
1: 맞죠.
0: 그래, 예, 예, 우리 할때 지금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니까, 나, 예. 선풍기를 또 배달 받게 돼서 아홉가구 배달 받자고 그럽니다.
1: 그러십시오. 우리 그 우대 활동하는 그 제품도 드리려고 2832-0666번에 연결한다면 동청아초 발효균분도 예, 더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사는 게 맞습니다.
0: 예예예 예, 예. 마지막 활동에 오늘 참여하겠습니다. 예.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0: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내 전화 올 수 있죠?
1: 예.
3: 예?
2: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3: 예. 네, 25일 날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27일 날에 부모만 샀습니다. 그래, 두 번기 먹던 거 한, 저, 뭐냐, 아침에 두 번기, 저녁에 한 번기, 한 일주일 날만 풀 먹은 게,
1: 지금 어떻습니까?
3: 우리 걸린 게 정말 이래서 좋습니다.
1: 아, 예.
3: 지금 맨발이 이거 먹길래 맨발 쌌길래 25일 날에 썼습니다.
1: 아, 예.
3: 그 27일 날에 걸렸습니다. 2시에 정말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해서 오줌 싸고 난시벌려 몇 번 번지었습니다. 굉장히 한 열흘 아침에 두 개, 저녁에 하나, 그, 먹을 거.
1: 예, 예.
3: 예, 떨어졌습니다. 그래. 선생님, 그.
1: 예, 축하합니다. 예.
3: 저는 전문용, 저, 그랬었습니다.
1: 예.
3: 피부에, 굉장히 갈아본 것도 많이 나왔습니다.
1: 맞습니다. 예, 꼭 나아집니다.
3: 예, 선생님, 저, 맨발이 이제.
1: 선택 잘했습니다. 예.
3: 용도, 내 지금 전화 용도에서 칩니다.
1: 아, 예.
3: 원래, 예, 경로원에 있습니다.
1: 아.
3: 올해 나이는 81급입니다. 굉장히.
1: 아이고.
3: 이렇습니다.
1: 그렇지, 뭔가 좋습니까? 예.
3: 맞습니다.
1: 병원 가지 않고, 예, 집에서 그렇게 약을
3: 예,
1: 쓰고 됐나.
3: 아, 맞습니다, 지금.
1: 맞죠, 예. 얼마 좋습니까?
3: 예. 그래서, 영 감사합니다. 선생님 좋은 약을 소개하길래, 저, 병원 나서지 그렇습니다.
1: 예, 계속 건강하십시오. 예.
3: 예,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3: 수고하십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지금 동청화초 지금 선택에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지금 이름도 자꾸 오고 이 관심도 있으면 심지어 통계 생기고 이 주성염 있으면 소화량이 달아지고. 밤에 이식 특히 소변 다수 다사가지고 이래서 내 지금 동통화도 선택에 쓰고 있는데 써보니까 지금 많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1: 맞지요 예.
4: 이런 건강증 것도 좀 많이 낫고 관심 빼시면 심지어 털 생기는 게 그 통증이 지금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지금.
1: 맞습니다 예.
4: 특히 소변 다수가 다사가지고 그랬던 게 그것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 예. 예, 이 주성이 있어서 소화되는 게 소화되는 것도 지금 많이 낫습니다 지금.
1: 맞지요.
4: 네. 특히 활동 마지막 날이라니까 아홉과 고달받아 계속 쓰겠습니다 이거.
1: 그러십시오. 2832-0666번에다 연결하십시오. 그러면 동청화초 발효균분을 더 드립니다.
4: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1: 건강하십시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네.
5: 네. 전화할지. 이 동충하천은 정말 좋은 약입니다. 이거 먹어본 사람 정말 예.

0: 못본 사람 있는 것 같지 않다. 나도 이 동충하수를 한 반년 가량 올려 먹었지만이 너무 먹을 좋고 분약 먹어도 쓸데없더라만 그런 게 이 약 효과 많이 보고 이 약 먹어본 사람 다 효과 보는 것 같더라 이 보니까
1: 맞습니다. 예.
0: 그래 예. 이 먹어본 사람은 모르더라만 아무리 말해도 그래 뭐 내 약이 좋을까 예. 옆에 사람들이랑 뭐 이래 먹어보게 좋을까 예. 모두 좋답니다. 다른 약 먹어서 효과 못 보던 게 이렇게 좋을까 이런 좋은 약 어디서 이렇게 어떤 활동 또 마지막이라 하지 약간 빨리 써야 된다고 그래서 예. 아, 남이 부탁을 지금 나도 쌌지만 약이 많은 것도 쌌지만 그래서 지금 전화하는 중이다.
1: 2830666번에다 예. 예,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그러면 예. 동충하수 발효균분도 더 드립니다.
0: 그래 맞다. 예, 고맙습니다.
1: 예,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3: 예, 봉선생님 수고를 합니다. 나도 예, 동충하수 하나 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비어 있는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첫째 예, 심장이 항상 강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런 게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떠들이면 다르니까 머리가 어지럽던 게 머리가 어지럽지 했고요. 예. 기억력이었던 기억력이 돌아와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 기관지를 심해서 뒤통이 계속 있었는데 뒤통이 뜬 것도 있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맞지요.
3: 그리고 허리 다리 아프던 것도 있어서 많이 좋아졌어요. 아줌마가 걸든 걸리는 활동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예. 밤속에 자다 자지 못하던 게 서울에 자던 것도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 이번에 할 때 오늘 마감날이라니까 나도 할 때 장마에 조금 부수하다고
1: 생각했지. 2830666번에다가 예,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그러면 동충하수 예. 발효균분도 더 드립니다. 예.
3: 예 선생님 알았습니다. 좋은 약 아픈데 줘서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내 전화입니까?
2: 예. 그렇죠.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네.
4: 선생님 나는 동충하철수 영 좋습니다. 수소문도 혈압이 정상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항상 혈압이 이전에 높아는 좀 위험합니다. 또 바람이 어대겠는가 불길 무슨 일이 나대겠는가 하니 그래도 이 시금은 혈압이 정상이지 얼마나 좋습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골이 정신이 나지. 그 다음에 때에도에 이전에는 아파트에서나 무릎이 우리 집에서 재미는 욕습니다. 올라오기도 불편해서 힘이 올라온 뒤 시구머니 천천 걸으면 그냥 마지막 거다 욕심 거다 올라옵니다. 그래 왜 이야기 선생님이 다른 약보다의 시구머니 우선 나도 좀 오래 먹으래 하루에 한번 먹어놓고 군심이 없대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약 저 약 먹더니 정말 군심이도 있었습니다.
1: 맞지.
4: 지금이 군심이 없습니다. 내 선생님 같은 분이 말하되 이전에 여러 가지 약을 넣었다네. 소료강두리에다가 이거 넣고 저거 넣고 가뜩 배라고 먹었어. 지금 하루에 한 번만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다.
1: 맞지요.
4: 네. 그래 나도 선생님 정말 항상 부드러운 목소리를 이렇게 강의해도 빈도 나사지니까.
1: 예, 감사합니다.
4: 얼마나 목소리도 곱고 부드럽습니까? 그래 선생님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니.
1: 예. 맞습니다.
4: 예, 그래 나도 이런 마지막 때 많이 알싸도 좀씩 자꾸 싸주다오.
1: 맞습니다. 이럴 때마다 싸는 게 좋습니다.
4: 많이 알싸도 쟤도 더 주대.
1: 맞습니다. 예.
4: 예, 그래 선생님 난 오늘 좀 할 때 참가를 하다고 마지막에 그래 선생님께 전해요.
1: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4: 예,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

0: 하다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3: 예, 그러니까 우리 우대 활동 열흘 한다던 우대 활동 오늘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을 잘 이용하실 것도 알려드리면서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동충하초 발효균을 쓰시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 나이가 들게 되면 온몸의 오장육부의 기능이 하강되기 때문에 우리 병이란 것이 적게 많게 중하게 또 그 연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약을 쓰시는 분들한테 우리 여러 가지 병 가운데도 중한 병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병 가운데 어느 병을 먼저 빨리 치료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그냥 동충하초 발효균 한 봉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동시에 두 봉지씩 하라고 그냥 권장해 주는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풍이 왔다는 분들 분도 우리 그 피부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약을 쌌는데 우리 피부란 것도 폐가 주도합니다. 폐가 주도하기 때문에 폐 공능이 제대로 된다면 피부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해결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분도 뭐 자기가 풍이 오게 되니까 단번에 자기들로 뭐 하루에 세 봉지를 복용했는데 그가 병원에 가야 된다는 분들 또 가지 않고 수술 변두리에 갔던 분들 내가 중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가 되면 약을 가량한다면 병원에 가지 않고도 동충하초 발효균분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냥 우리 전에 참여한 분 우리 배 문제로 인해서 수술하려 하는데 수술하지 않았는데 역시 동충하초 발효균분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고 암이라고 진단받은 분들 그러니까 좀 중한 병들 그러니까 우리 그 나이가 들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약을 써서 효과를 보지 못해가지고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 동충하초 발효균분에서는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권장해 두지만은 우리 지금 그 병원에 가게 되면 치료 가치가 없다고 하는 분들 뇌세계시에서 약을 여러 가지를 썼는데 효과를 보니까 우리 그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 지금 8, 90대 되는 분들 동충하초 발효균분을 쓰고 좋은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 약을 바꾸시려 하는 분들 지금 우대 활동 마지막 날인데 예, 지금 이럴 때 사게 되면 경제상에서도 도움이 되고 이 더운 여름을 잘 보내게 되는 이런 제품도 면비로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2: 네.
3: 그러니까 우리 그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오장육부를 치료해주게 되는데 그 우리 오장육부 가운데 제일 강한 장기가 간입니다. 간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인체에 우리 다른 어떤 장기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또 우리 그 치료의 난제를 갖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 간이란 것이 그 인체를 보호하는 장군으로 불리고 있고 인체가 미래의 침습이 상해를 받지 않게 보호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우리 간이란 것은 체내 나쁜 노폐물을 해독해주는 이런 장기인데 그 우리의 동충하초 발효균을 쓴다게 되면 이런 막힌 부분 그리고 나쁜 노폐물을 같이 해독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간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또 우리 간이라는 것이 제가 이제도 말했지만은 오장육부 가운데서는 제일 강한 장기이기 때문에 치료의 난제를 갖다 쓰게 되는데 우리 그 간에 문제가 생긴다면 링군 조직에 많은 합병증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열이 허하게 된다면 효능증도 나타날 수가 있고 시력감퇴 그리고 우리 지금 눈에 문제가 있다는 분들 좋아지는 분들 모두가 우리 중에서 말하게 되면 눈에 문제가 있게 되면 그 원인을 간에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시력감퇴로 고생하신 분들 기억력이 하강됐거나 관절이 시클고 그리고 동통이 나타났다는 분들 그리고 굽혔다 폈다 하기 곤란한 분들 앉았다 일어날 때 오고고 소리 난 분들 이 다 간하고 관계 있습니다. 진이라는 것은 우리 간이 주도하기 때문에

0: 간병으로 고생하신 분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역시 간을 치료해줄 수가 있는 동충하초 발효주머니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떤 분들은 우리 간에 문제가 생긴다면 폐경이 빨리 나타날 수가 있고 간에 기가 요직된다면 이지가 나약할 수가 있고 우울증이 나타나게 되고 흉부, 옆구리에 동턱이 나타나게 되고 작은 배가 장만하고 예, 제가 그냥 말해드렸지만 우리 소화계통이란 것이 비장 위뿐만 아니라 간 담낭, 소장, 대장 이게 다 소화계통 장기들인데 그렇게 우리 하나는 간을 도와주게 되고 소화계통을 도와주는 알파 분해매라는 이런 작용이기 때문에 우리 작은 배가 장만하거나 동통이 있거나 소화계통을 인해서 나타나는 것도 동충하초 발효균분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간열이 화하게 된다면 여성분들은 요방이 장만하게 되고 통통이 나타나게 되고 월경불순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또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을 쓰다게 되면 풍한습, 더위 간조하다거나 불 등 각종 멸의 침실을 물리칠 수 있는 이런 보화산의 작용을 다시 찾게 도와주게 됩니다. 우리 세포조직이 또 외래의 침습으로 인해서 대사가 실조되고 산화된 쓰레기가 유집돼가지고 배출되지 않으면서 인체의 쇠약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백병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 동충하초 발효균을 쓴다게 되면 로폐물이 해독되지 않으면서 흉골하고 옆구리가 장만하던 이런 통통이 해결받을 수가 있고 눈이 붉어지고 머리가 아프고 배가 장만하면서 설사하게 되는 이런 증상들이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정이 우울하고 급해나거나 쉽게 노하거나 우리 정서상에서는 내가 그냥 노한다면 간에 대해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간장 공능이 실조가 우리 혈액 운영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간혈이 부족하게 되면 눈이 마르게 되고 희미하고 지체가 마비되고 굽혔다 폈다하기 곤란하고 월경불순 등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간장이 병변은 정기신 우리 세 가지 이런 기와구 신에 대해서 영향이 가장 큽니다. 간장이 좋아하는 기화신이 먼저 알게 되는데 경상적으로 머리가 어지럽고 신장이 피로하고 졸음이 오거나 맥이 없고 주력이 집중되지 않고 놀라거나 꿈이 많고 앉으나 누우나 불안하게 되고 식욕 불전이 나타나게 되고 미숙 없고 저혈이 나타나고 추워나거나 얼굴이 암담한 이런 색깔이 나타나게 되는데 역시 동충하초 발효균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증상은 또 매우 쉽게 감기로 오전 되면서 홀시할 때가 많게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병이 나타났을 때 우리 원인 추적이 잘 되지 않을 때 진단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은 한 가지약으로 오장육부를 다 치료해 주기 때문에 원인 추적이 따라가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장 조화의 이것은 그 무슨 부분이라고 하게 되는데 초기 간장 공능이 좋지 않아가지고 쉽게 간염으로 전화되거나 간경화, 간복수, 간염으로 전화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간암까지 초래된다게 되면 이 구사일생으로 병정이 빨리 빨라지게 되고 사망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간병은 가장 큰 음형사수라고 불리겠습니다. 증상이 명확히 알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간병 치료는 중시를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얘기 들었지만 우리 간이란 것이 나쁜 노폐물을 해독해 주는 건데 우리 해독해 주지 못하게 되면 림군 조직에 합병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은 우리 인체의 세계 생명통로를 이루어주면서 간하고 신장이 생명통로를 이루어주기 때문에 나쁜 노폐물을 해독해 주고 신장이 우리 통로를 이루어주기 때문에 또 우리 그 나쁜 노폐물을 많이 배설해주는 이런 작용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장기의 문제가 나타났다면 서로 도와주고 병행이 되게 해준 것이 동충하초 발효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3

네, 난쟁이 바위솔은 그늘과 안개 속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잎은 선명한 초록색으로 햇빛을 받은 듯 생기가 넘치고 하얀 꽃잎은 늘 밝게 자라온 듯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바위솔은 햇빛을 오래 받으면 금세 잎이 타버려서 어두운 그늘에서만 자랄 수 있답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머무는 삶의 그늘에서도 마음 안에 바위솔처럼 자라나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식물들이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만 성장하지 않듯이 분명 힘들고 아픈 시간 속에서도 커가는 게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0: 먼저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각지는 구름이 많던 데로부터 흐리겠으며 도노와 안도, 화룡에는 비가 좀 많이 내리겠고 부분적 지역에는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타 지역에는 소나기 혹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있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28도, 최저 기온은 섭씨 영상 20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일상에 설레임을 선물합니다. 여기는 행복 충전소입니다.

매주 볼만한 영화 한 편을 추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평범한 인간 월터의 평범하지 않는 상상 이야기를 다룬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를 준비했습니다. 주인공인 월터 미티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동생을 부양하는 착하고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을 부양하느라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여행을 가본 적도 없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멋진 경험담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월터에게 다른 일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실현할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월터가 가진 특별한 취미가 바로 멍 때리며 상상하기였습니다. 상상 속에서 월터는 좋아하는 사람과 데이트도 하고 짜증나는 상사에게 할 말도 다 하는 자기 주도적인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 상상은 월터의 힘든 생활에 숨통을 틔워주었습니다.

월터의 직업은 라이프 잡지사의 사진 업무 편집자였습니다. 그는 유명한 사진작가 숀 오코넬로부터 받기로 한 마지막 표지 사진을 분실했는데 그 사진을 찾기 위해서 사진작가 숀 오코넬을 찾아 떠나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월터는 미국을 벗어나 그린랜드, 아이슬란드, 히말라야 등 아름다운 세상의 방방곡곡들을 돌아다닙니다. 영화의 전반 색채는 밝고 화사하지 않지만 확 트인 아름다운 풍경들과 함께 관객들의 속도 뻥 뚫릴 만한 매력적인 장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실 바쁜 일상 속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훌쩍 여행을 떠나보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매 사람마다 좋아하고 떠나고 싶고 꼭 가보고 싶은 곳 하나쯤은 머릿속에 그려놓고 살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행은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으로만 있는 상상일지도 모릅니다. 영화의 주인공 월터가 대표하는 것은 수많은 평범한 일반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한 잡지사에서 사진 편집자를 맡고 있는 월터.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그는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책임을 지고 열심히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잡지 표지를 약속했던 사진작가 숀이 예정대로 사진을 보내오지 않고 그런 숀을 찾기 위해서 월터는 세계 방방곡곡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그는 과연 숀을 찾아서 사진을 받아올 수 있을까요? 계속하여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작가 쇼는 꿈을 위해서 방방곡곡을 탐험하는 사진작가입니다. 표범의 멋진 사진을 찍기 위해서 히말라야에 올라가서 추위와 싸우며 한없이 사진을 기다렸던 쇼는 자신이 기다리던 그 순간을 만나자 도리어 사진기를 내려놓습니다. 월터가 왜 안 찍냐고 묻자 쇼는 대답합니다. 아름다운 순간이 오면 카메라로 방해하고 싶지 않고 그저 그 순간 그 속에서 머물고 싶다고 합니다.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고 순간을 포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에서 어떤 아름다운 순간은 온전히 나의 눈과 가슴으로 담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평범한 일상은 우리들의 크고 멋진 꿈을 현실의 벽에 부딪혀 점차 줄어들게 만듭니다. 자신의 능력, 처해진 환경 등으로 인해서 현실에 안주하고 자신의 재능을 합리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꿈이 있기에 성장할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꿈의 크기는 실현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줄어들어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영화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꿈의 크기를 줄이지 말고 도전해서 더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입니다. 영화의 마지막에 숀이 남긴 마지막 사진은 월터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담아낸 사진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 순간이 가장 멋있는 법입니다. 숀은 이 사진에 삶의 정수가 담긴 사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평범하지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월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립니다. 평범하게 반복되는 일상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며 다시 평범한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가장 빛나는 모습이 아닐까요?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자. 평범한 월터의 평범하지 않는 경험을 담은 영화였습니다.

지금 뭘 하세요? 우리 함께해요. 비타민 같은 활력소, 행복 충전소가 여러분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 모르면 손해인 꿀팁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더구나 수면을 보장하는 우리의 필수품 이불, 계절에 따라서 또는 다양한 수요에 맞춰 여러 가지 소재와 두께로 된 이불들이 많은데요. 우리의 피부에 가장 가까이 닿는 만큼 깨끗함을 유지하려면 정확한 세탁법으로 잘 세탁해야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꿀팁 시간에는 이불 종류에 맞는 세탁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피가 가장 크고 가장 두꺼운 담요 이불은 크다 보니 일반 세탁기에는 돌리기 버겁고 깨끗하게 세척되기도 어려워 먼지들이 뭉치기도 쉽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불을 세척하려면 대용량 세탁기가 필요하기에 세탁소에 맡기거나 셀프 빨래방과 같은 곳에서 세탁하는 것이 빠르고 편한 방법입니다. 평소 세탁이 어려운 두꺼운 이불들은 얇은 천을 씌워 자주 갈아주거나 햇빛 조임을 자주 해줘 먼지를 털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손 세탁을 자주 하는 것은 번거롭고 힘든 일이므로 세탁기로 단독 세탁을 실시하고 찬물이나 미지근한 물로 이불이 푹 담가질 수 있을 만한 물량으로 조절해 이불이 수축하거나 모양이 망가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탈수가 끝난 이불은 그늘에 널어 말려줘야 합니다.

네, 계절에 따라 또는 다양한 수요에 맞춰서 여러 가지 소재와 두께로 된 이불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피부에 가장 가까이 닿는 것만큼 깨끗함을 유지하려면 정확한 세탁법으로 잘 세탁해야 오래 사용할 수 있죠. 다양한 이불 종류에 맞는 세탁 꿀팁 알아보겠습니다.

재질이 부드럽고 따뜻해 소비자들의 각광을 받고 있는 극세사 이불은 손빨래를 하기보다 세탁기에 돌리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탁 시 찬물이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고 가루 세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극세사모에 엉키기 쉬움으로 물에 잘 풀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단 섬유유연제를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지사항이라고 하는데요. 섬유유연제 성분은 극세사 이불의 부드러움을 되려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양털로 된 이불이나 오리털 충전 재료로 된 이불은 세탁 방법이 다른 이불에 비해 까다롭기 때문에 잘못 세탁하면 보온성이 떨어지고 털이 쉽게 빠지게 되기에 자주 세탁하지 않는 것이 따뜻하게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불을 사용한 뒤에는 장롱보다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걸어두었다가 다시 사용하고 얇은 천을 씌워 자주 갈아주는 등 세탁 횟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불별로 세탁하는 꿀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불에 맞는 세탁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재질에 따라 가지고 있는 특성이 사라질 수 있게 꼭 명심해야 되는데요. 재질에 따라 물 세탁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깨끗하고 알맞게 세탁하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 준비한 꿀팁이었습니다.

네, 오늘에는 평범한 인간 월터의 평범하지 않는 상상 이야기를 다룬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그리고 꿀팁 시간에는 재질에 따라 정확하게 이불을 세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삶의 힘든 그늘에서 자라나는 바위솔처럼 아픔이 주는 선물은 분명히 있습니다. 혹여 오늘이 당신의 힘든 그날이라면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잠시나마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윤려나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장편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10번째 시간입니다.

0: 이른 아침 졸래는 전보 한 통을 받았다. 홍군 1군단 제146탄이 어젯밤 호남 광서 귀주 세성의 변계에 있는 려평을 함락했다는 내용이었다. 홍군 선봉대가 이미 귀주에 들어섰다는 말이었다. 승리의 소식이 반갑기는 했으나 이처럼 순조롭다는 것이 어딘가 놀라웠다. 12월도 벌써 반이나 지난 때라 서리가 몇 번 내리자 귀주의 산들은 온통 누렇게 물들었다. 사천은 해가 내리쬐고 운남은 바람이 불고 귀주는 비가 내려야 겨울 같다는 속담이 하나 틀린 데가 없었다. 어젯밤 내린 비에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홍군은 강서를 떠날 때 챙겨온 옷이 모자란 데다가 두 달 동안 행군과 전투를 계속하다 보니 그것마저 누대기처럼 너덜너덜해지었다. 소못이 없는 사람들은 한원섭씨 보찜을 해치고 입을 만한 옷은 모두 꺼내 껴입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 누가 뭐래도 진짜 겨울이었다. 졸래는 대춧빛 말을 타고 대호의 앞에 섰다. 작은 시가지는 홍군을 보겠다고 구경 나온 사람들로 북적거리었다. 홍군이 백성을 위한 군대라는 소문이 금세 퍼졌는지 사람들은 도망치지 않았다.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싱글벙글거리며 기웃대는 이도 많았다. 홍군 전사들은 부쩍 사기가 올라 걸음에 힘이 붙었다. 졸래도 낯빛이 밝아져서 말에서 내려 천천히 시가지를 걸었다. 하지만 그저 좋아할 상황은 아니었다. 길가에는 장사꾼과 인민 몇몇을 빼고는 구걸을 나온 가난한 사람들이 줄을 지어 있었다. 노인과 어린이, 아낙들은 이 추운 날씨에도 몸을 겨우 가릴 만한 천쪼가리만 걸치고 있었다. 낯빛이 누룩구려야 하고 겨룹대처럼 여인 것이 마치 지옥에서 금방 나온 죄수들 같았다. 귀주 사람들이 이처럼 가난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주울대는 마음이 쓰려났다. 어린 아이를 아는 아낙 하나가 졸래가 높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보고는 뒤를 따라왔다. 아이는 발가벗은 데다 두 눈은 꽝 하고 뭘 먹었는지 배가 고무공처럼 똥똥하게 튀어나와 있었다. 발다리는 수수대처럼 말랐고 아롱다롱한 갈비뼈가 도드라져 보였다.
1: 장관님, 옷을 좀 주세요. 이 아이가 어려 죽어요.
0: 안아기가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었다.

0: 주울래는 마음이 아파 얼른 호위병을 찾았다. 흥국이 보따리 옷이 있지? 한벌 꺼내주도록 해요. 모두 군복이고 휘장까지 달려있는 걸요. 뭐든 어떻겠나. 무엇보다 아이가 얼어 죽지 말아야지. 호위병은 말에 걸어놓은 보따리에서 저고리를 꺼내들고는 입이 대빠른 나온 채 툴툴거리었다. 이러다가는 부주석 동지 입으로 또 하나도 안 남겠어요. 조울래는 못 들은 척 군복을 받아 벌거벗은 아이를 덮어주었다. 그 아낙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자꾸만 소리를 지었다.
1: 장관님 고맙습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주머니 장관으로 부르지 마십시오. 우리는 동지입니다. 흥국이 곧장 바로잡아주었다. 조울래 일행이 저만치 간 뒤에도 아낙은 어린아이를 안고는 목이 메어 소리를 지었다.
1: 고맙습니다. 홍군 동지 고맙습니다.

0: 배우는 시가지를 벗어나 부르고 누르무레한 산골짜기를 따라 걸었다. 흥국은 내내 이마살을 찌푸린 채 말이 없었다. 조울래가 힐끔 보고 나서 말을 걸었다. 흥국이 무슨 걱정이라도 있나? 여기가 귀주인가요? 그래, 여기가 바로 귀주이지. 조울래는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이었다. 오후가 되자 조울래는 기병 몇 사람과 함께 주왕종대보다 먼저 려평으로 갔다. 동문 어귀에 이르러 보니 경계를 맡은 홍군전사 두 사람이 성문 밖을 지키고 있었다. 안쪽에는 간부 한 사람이 한개 반을 거느리고 서 있었다. 간부가 조울래를 알아보고 재빨리 구령을 외치었다. 두 포초병은 총을 잡은 채 힘있게 굴레를 붙이며 조울래를 보고 웃었다.
1: 동지들은 어제 여기에 왔습니까?
2: 그렇습니다.
0: 간부가 대답했다.
1: 적군 한계탄이 지키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점령을 했지요?
0: 그러자 그 간부가 신이 나서 말했다. 워낙에는 한바탕 싸워볼 생각으로 성병을 오릴 사다리까지 다 준비해 놓았지요.
1: 그런데 얼마 싸우지도 않았는데 성문이 활짝 열리더니 백성 몇 사람이 나오길래 보니까 손에 조그만 불공기를 들고 폭죽을 터뜨리며 우리를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0: 귀주군대는 남문으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갔지요. 선설세도 없이 놈들이 주랭랑을 놓는 바람에 우리는 아무것도 못 빼앗았습니다. 이 말을 듣더니 주울래가 크게 웃으며 물었다.
1: 동진에 탄 지휘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2: 전주교의 곁에 있습니다. 제가 모시다 드리죠.
0: 조울래와 기병들은 동문으로 들어갔다. 돌이 잔뜩 깔린 거리 사이로 말발굽 소리가 시끄럽게 울렸다. 조울래는 천천히 걸으며 도시 풍경을 살펴보았다. 남쪽으로 꿋꿋이 긴 돌 층계가 보였다. 큰 길이 북쪽으로 멀리 산골짜기까지 마치 긴 활처럼 굽어졌다가 다시 우로 뻗어져 있었다. 조울래가 물었다.
1: 그래, 이 도시는 작은 산등성이 위에 있는 건가?
2: 예, 산등성이가 자그만치 다섯 개나 됩니다.
0: 간부가 웃으며 대꾸를 했다.
2: 하나는 황룡산이고 다른 하나는 흑룡산이며 또 다른 하나는 정룡산이라고 하죠. 나머지 둘은 또 무슨 산이라고 하던데 잘 모르겠습니다. 백성들 말로는 다섯 개 산으로 둘러싼 마을이라 해서 의료평을 전에는 온의 산채라고 불렀답니다.
0: 그들은 어느새 100개쯤 되는 돌층계를 걸어 내려가 산골짜기에 이르렀다. 길가에 가게가 쭉 늘어져 있었다. 낡고 오래된 덧문을 단 작은 층집들이었는데 죄다 연기에 거멓게 걸려져 있었다. 다들

0: 무르려는 잠이었다. 작은 식당들은 찬바람 속에서 김을 무럭무럭 피우며 분주해지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무섭고 신기하기만 여기던 손님을 맞기 위해 열을 올리었다. 가파른 오르막에 올라서자 천조교회당 곁으로 큰 집이 하나 보이었다. 집 양쪽으로 담이 높았고 문에는 홍군 보초병이 서 있었다. 저기가 주의보입니다. 안내를 하던 간부는 경례를 하고 돌아갔다. 졸레는 잘 꾸며놓은 마당으로 들어섰다. 본체에 달린 조각 문양을 한 문은 제법 화려하고 정교하게 꾸며졌다. 안에서 말소리 웃음소리가 시끌벅적 들려왔다. 귀주 사투리였다. 집안에 들어서니 육탄 정치위원 연명이 귀주 사람 대여섯이 하는 말을 듣고 있었다. 고생을 하면서 가난하게 사는 백성들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다. 다들 옷차림이 남루했다. 연명은 작은 키에 총명하고 활발해서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인데 오늘따라 더 활기차 보이었다. 들이 성문을 열어준 덕분이죠. 어허허, 그랬군요. 졸레는 다시 일어나 사람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고마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1: 모두 여기 이 주화검이 앞장섰기 때문이죠.
0: 우락부락하게 생긴 한 사나이가 말했다.
1: 맞습니다. 모두 주선생이 내놓은 작전이었습니다.
0: 다른 몇 사람도 맞장구를 치었다. 그때 남들이 주화검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얼굴을 붉히면서 고개를 숙이더니 작은 소리로 웅얼거리었다.
1: 여럿이 의논하고 한 일입니다. 뭘...
0: 졸레는 그를 자세히 뜯어보다가 고개를 갸웃거리었다. 이 주화금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남보다 얼굴이 희고 말쑥한 데다 왜 화금이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연명이 눈치 빠르게 끼어들었다. 이 주선생은 현영국반에서 여태 문예활동을 했습니다.
1: 예, 어려서부터 화금 역을 맡았지요. 그런데 거창하게 문예활동을 하니 쑥스럽습니다. 다 가난하니까 밥 벌어 먹으려고 한 일인데요.
0: 주화검이 말했다. 주울레는 아까 그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을 보고 물었다.
1: 선생님께서는 뭘 하시는지요?
2: 저는 성이 장씨인데 어려서부터 돼지를 잡았습니다.
0: 사내는 쇠기둥 같은 팔을 휘두르며 헤헤 웃었다.
2: 금방 저들어 소외토 위원을 하라길래 제가 안 된다고 했지요. 저는 돼지 잡는 일 말고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돼지 잡는 일 있으면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0: 그 말에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리었다. 졸레는 손이 새하얗고 나이가 좀 지긋한 사람 쪽으로 고개를 돌리었다.
1: 선생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2: 저는 이발사입니다.
0: 그는 어딘가 서먹해서 말했다.
2: 이 현소재제에서 반평생을 남의 머리만 깎았지요. 샘부름이나 머리 깎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만 소베토 위원은 자신이 없습니다.
1: 여러분을 보니 모두 머리가 길던데요. 여기 며칠 묶는다면 제가 잘 깎아드리죠. 그러면 귀향에 가도 멋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0: 졸레는 또 한바탕 웃었다. 그는 다시 주화검을 보고 물었다.
1: 그런데 어떻게 우리 홍군을 맞으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당신들이 말라깽이들의 대우라는 것을 진작 알고 있었거든요.
0: 주화검이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다.
1: 말라깽이라뇨? 가난한 사람들 말입니다.
0: 연명이 알려주었다.
1: 이 고장에서는 말라깽이라 하지요. 말라깽이라 딱 맞는 말입니다.
2: 어찌나 인민들을 지었지 않는지 여긴 빼빼 마른 사람들밖에 없더군요.
1: 그 며칠 시가지가 뒤숭숭했죠.
0: 백종 장씨가 말했다.
1: 돈 있는 사람은 다 도망을 가는데 저는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주화검 내 집에 가보니 한창 여유작작하게 조그마한 붉은 깃발을 만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건 뭘 하러 만드느라고 물으니까 웃으면서 다 쓸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쓸모가 있느냐고 하니 홍문이

금방 오니까 홍군을 맞이하는데 쓰겠다고 합디다. 제가 그만 깜짝 놀라 목이 잘리고 싶어 그러라고 했죠. 그랬더니만 헤헤 웃으면서 어차피 지금도 굶기를 밥 먹듯 하고 잡단 세금 때문에 살기도 숨이 가쁜데 차라리 시원하게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잖아요. 생각을 해보니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서 저도 하나 만들어주면 따라가겠다고 했지요. 이렇게 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어제 홍군이 오면서 총소리가 울리니까 왕가를 군대는 날 살려라 하고 남문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동문으로 달래가 성문을 열어줬지요. 저기 저 장선생이 열었습니다. 주화금이 거들었다. 동문이 달린 그 큰 삼나무 빗장이 어찌나 꽉 박혔는지 급하니가 더 안 빠지더라고요. 이때 장선생이 비켜서러 가면서 군돌을 가져다가 몇 번 치니 툭 떨어져 나가더군요. 그 커다란 자물쇠도 끊어져 땅에 떨어졌습니다. 평소에 돼지를 잡아서 그런지 힘이 대단해요. 백정 장신은 칭찬을 듣자 거무스레한 얼굴이 밝아지며 수줍게 웃었다. 졸래가 손뼉을 치면서 말했다. 이건 동지들이 용기가 있고 그만한 능력도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왜 소베토 위원을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남이 우리를 업신여겨도 안 되지만은 우리 스스로도 자신을 업신여겨서는 안 되지요. 졸레가 차근차근 도리를 말하자 사람들이 하나둘 간복해 맞이하면서 싱글벙글하였다. 그는 곧 나지막한 목소리로 연명에게 속삭였다. 동진의 탄은 좀 더 앞으로 밀고 나가야 합니다. 중앙에서는 역에서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졸레가 말하는 중요한 일이란 역사에서 말하는 유명한 려평회의였다. 며칠 뒤 이 집에서 려평회의가 열리었다. 회의는 짧게 끝났지만은 성과는 아주 컸다. 회의에서는 치열한 논쟁을 거쳐 군대를 귀주로 돌리자는 모 대통령의 조장을 받아들였고 전략적 방침을 결정하였다. 즉 사천이나 귀주 돌래에 새로운 근거지를 세우고 우선 주은이를 중심으로 하되 조건이 불리해질 때에는 주은이 서북지역으로 옮길 수 있다고 분명하게 결정을 하였다. 그리하여 홍군은 나갈 방향을 분명히 찾게 되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열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노래가라 큰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삶의 노래로 희망의 노래로 거듭나고 있는 민요 아리랑.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민요 아리랑.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널리 알리고 아리랑의 매력을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설한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 손에 손잡고 아리랑이 지구촌 곳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이란입니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변대학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리홍관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아리랑을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0: 활기차 넘쳐요. 네. 네. 지난번에 3아리랑을 네. 우리가 가사만 다 쳐고 오도록 했죠.
3: 제가 보니까 A B C D E F G
0: H
3: 영어로 써놓으니까 네. H까지면 몇 절입니까? 1, 2, 3, 4, 5, 6, 7, 8절이네요.
0: 네.
3: 세상에.
0: 세상에.
3: 원래 있던 그 절까지 하면
0: 9절.
3: 9절.
0: 네.
3: 네. 세상에.
0: 아, 그럼요.
3: 네. 우리가 네. 또 재미있는 가사를 선발을
0: 했죠.
3: 했으니 9절까지지.
0: 네. 네.
3: 있는 가사를 또 다 했으면은 뭐
0: 한 16절
3: 되죠.
0: 그렇죠.
3: 네, 네, 네. 너무너무 네. 잘하셨어요. 또 어제 어제가 아니고
0: 어제 같은 한 주가 너무 그러니까 그 리영관 선생님 한 주가,
3: 네, 한 주가
0: 빠르는
3: 어제
0: 게 너무 빠르죠.
3: 어제 네, 네 너무 지난주. 빨리 지나갑니다. 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요?
0: 네, 그걸 세상을 알 때면 세상이 알 때 되면 시간이 빨리 가요.
3: 그래요?
0: 예.
3: 어제도 벌써 뭐 별로 뭐
2: 반살 먹었어.
3: 해놓은 일 없이
0: 네.
3: 6개월이 흘러갔네요.
0: 그래도 해놓은 일이 많잖아요. 아리랑을 보급했잖아요.
3: 아리랑도 글쎄 보급을 마냥 하는 거고
0: 네.
3: 특별히 뭐 26년을
0: 네.
3: 계기로 해서 뭐 특별히 해놓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0: 아니, 그렇게 따지면 뭐 그렇다고 뭐 세계 뭐 대공정을 하면 그 눈에 보이지만
3: 글쎄요.
0: 이 사소한 일 같은 건 눈에 안 보이는
3: 제가
0: 건
3: 제가 무슨 만리장성을 쌓겠습니까?
0: 네.
3: 뭐 로켓을 타고 우주를 갔다 오겠습니까?
0: 네, 그러니까
3: 그렇죠.
0: 학생들을 열심히. 또 많이 또 키워왔잖아요.
3: 네, 네 그렇죠.
0: 또
3: 맡은 바임은 열심히 했습니다.
0: 그럼요.
3: 네.
0: 그러면 됐습니다.
3: 네.
0: 그런 또 그 인재들을 육성하는 일 좀 성스럽잖아요.
3: 그렇게 좋게
0: 갖고.
3: 봐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0: 네.
3: 우리 학생분들도 오늘도 이렇게 7분이 나오셨네요.
0: 네. 지난번에 우리가 그
3: 네.
0: 이 추첨을 통해서 상 받으신 분들에게는
3: 상 받으신 상 뭘 무슨 상을 드렸나요? 우리가 뭘 드렸어요?
0: 영환 선생님 먼저 가시다 보니까 못했잖아요.
3: 아 그래요?
0: 오늘 해야겠어요.
3: 아 또 뭘 자꾸 이렇게
0: 냉면 냉면,
3: 냉면.
0: 찰떡 네 냉면 찰떡
3: 오늘도 또 이렇게 뭐 다들 이쁘장하게 입고 오셨네.
0: 그럼요.
3: 네. 색 찬란하게
0: 네
3: 뭐 핑크색도 있고 뭐 노란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고 뭐
0: 그럼요.
3: 흰색 붉은색 뭐 다 있네요. 뭐 엄이란 선생님도 오늘 뭐 이렇게 노란 원피스를
0: 네
3: 이쁘게 하고 오셨네.
0: 그러면 이쁘게 해야죠.
3: 네.
0: 네. 뭐 우리는 오늘 다 칭찬 서로
3: 서로 칭찬해 주는 시간.
0: 공관 선생님 그 의상이 너무 젊어 보인다고 그렇죠. 아까 학생분들이
3: 오늘 좀 신경을 썼어요.
0: 그렇게요.
3: 네.
0: 신경 많이 쓰시는
3: 금요일마다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0: 네.

0: 좀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1: 네.
0: 방송이 있으니까.
1: 보이는 라디오도 있고.
0: 네, 그렇죠.
1: 그럼요.
0: 뭐 아무거나 입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네. 뭐 저, 옷은 몇 벌 없지만 네. 그 중에서 좀 깨끗한 걸로.
1: 아유, 옷이 의상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0: 의상이?
1: 네.
0: 별로 뭐.
1: 저는 이 보이는 라디오가 없는 날에는 그냥 그냥 그, 아, 그 입는 그 멘티나 네. 입을 수 있는데. 네, 보이는 라디오 있으니까 방법이 그렇죠. 없죠. 예쁘게 해야죠.
0: 그러니까요. 또 항상 그래서 우리 이 스튜디오는
1: 네.
0: 좀 활기로 넘치고
1: 네.
0: 네, 향기로 넘치고
1: 그럼요. 꽃향기.
0: 네, 꽃향기.
1: 영원 선생님 행복한 거예요.
0: 저만 뭐 행복합니까?
1: 네.
0: 다들 같이 행복한 거죠.
1: 네, 꽃밭 속에서.
0: 네.
1: 네.
0: 그러나 저러나
1: 네.
0: 그 요즘에
1: 네.
0: 그 날씨가 이제 갑자기 막 더워지고 이러니까
1: 네.
0: 그 음식 섭취하실 때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1: 아, 같습니다. 그럼요. 위장염
0: 네.
1: 많이 또
0: 네.
1: 찾아드는
0: 그렇죠.
1: 절기죠.
0: 제가 한 며칠 전에 급성 위장염을 만나가지고
1: 네.
0: 정말 힘들었어요.
1: 다양한 경험을 하시네요.
0: 네. 다양한 경험을
1: 네.
0: 해봐야죠. 뭐 길지도 않은
1: 그러니까,
0: 인생이.
1: 그러니까 그날에 왜 냉면을 우리 그 청한다고 했잖아요.
0: 아,
1: 오늘
0: 네네.
1: 다 가버리시니까.
0: 아, 너무 바빠가지고
1: 그러니까요.
0: 그런 뭐 시간이 별로 없어서
1: 오늘 약속 지켜야 할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면 위장염을
0: 네.
1: 위장염
0: 그래서
1: 안 걸려요. 네.
0: 그 여러분들도 음식을 드실 때 꼭
1: 네.
0: 제때제때 해서 드시고 그 묵은 음식 절대 드시지 마시고
1: 묵은 음식 드셨어요?
0: 네.
1: 상한 거?
0: 아니 아니 저는 뭐 묵은 거는 안 먹었는데 그리고 또 찬 음식 갑자기
1: 그럼요. 네.
0: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막 찬 음식을 갑자기 막 드시거나 그러지 말래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1: 네. 그래요?
0: 네, 예.
1: 알겠습니다.
0: 네.
1: 근데 또 있어요?
0: 네.
1: 또 있습니까?
0: 뭐 할 말이요?
1: 네.
0: 할 말은 뭐 내일까지 해도 다 못하지.
1: 뭐 아리랑을 가르칠 생각을 안 하고 지금 건강교류, 건강정보.
0: 왜냐면 첫째도
1: 네.
0: 건강요, 둘째도 건강 그 가사는 없네.
1: 영어 선생님이 가사인데요.
0: 제 가사.
1: 넣어야죠. 네.
0: 왜냐면 제가 그 갑자기 그렇게 막 아프니까
1: 네.
0: 하루를 그렇게 죽게 아팠습니다 정말. 네. 근데 무슨 생각이 갑자기 드냐면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구나.
1: 그럼요.
0: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날은 정말 생각은 뭘 해야 될 일이 가득한데
1: 네.
0: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
2: 살이 좀 빠졌어요.
0: 살이 좀 빠졌죠.
2: 예.
0: 네. 요즘 죽만 먹고 살아서 그래요 지금.
1: 근데 워낙 또 감기랑 아주 친한
0: 네,
1: 사이인데
0: 그렇죠.
1: 거기다 위장염까지.
0: 그래서
1: 친하지 마세요.
0: 그래서
1: 다음에.
0: 여러분들
1: 네.
0: 정말 건강.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또 더군다나
1: 네.
0: 이 더위에 건강을.
2: 그러니까 저 젊었으니까 저렇다요.
3: 우리는 자꾸 알습니다.
2: 젊으니까 젊으니까.
3: 모른다.
0: 아니요.
1: 저는 급성 위장염
2: 그니까요.
0: 제가요.
1: 감기랑 친한 사이잖아요.
2: 그 지나가고.
0: 그 냉장고에서
1: 갑자기 찬 음식을.
0: 찬 음식을 꺼내서
1: 벌컥.
0: 그대로 막. 먹었더니
2: 우리 아들들도 그런 게 없어. 위장염이랑 머리가 잡사도 지금 쓸쓸하고.
0: 역시
1: 본인 건강 관리는
0: 역시 제가 부실한 겁니다. 네.
1: 잘하시고요. 네,
0: 제 예. 건강.
1: 자, 찹쌀떡이랑 여기 있잖아요.
0: 갑시다.
1: 네. 닭골물 찹쌀떡이랑 드시면서
0: 여러분들,
1: 오늘 사마리랑 불러 봐요.
0: 네. 삼.
1: 네.
0: 참 그 사마리랑
1: 네.
0: 들으면 들을수록
1: 네.
0: 흥이 나는 사마리랑.
1: 그럼요.
0: 네. 가사말을 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우리가 하는 방송이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20년, 30년, 40년, 50년 뒤에는 이 가사가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그 후대들한테 전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사 수집을 했잖아요. 너무나도 대단한 일을 지금 하셨잖아요.
1: 그럼요.
0: 지금은 네. 모르지만, 네.
1: 나중에는.
0: 그렇죠.
1: 네.
0: 한 50년 뒤에, 이 가사를 부르는 분들이 꼭 있을 겁니다.
1: 그럼요. 전해져
0: 네.
1: 내려가는 거죠.
0: 전승을 하는 것이 우리의 네. 목적이니까 또.
1: 네.
0: 그래서 기념으로다가 우리 오미란 선생님께서, 쭉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2: 예, 박수.
0: 네,
2: 박수.
1: 기념으로.
0: 네, 기념으로.

0: 해보십시오.
1: 잠시만요. 처음에 아리랑 가사 없어요.
0: 네, 후렴은 아리랑 기억나시죠?
1: 네. 네.

0: 길어서.
1: 네네네.
0: 숨 차게.
1: 네, 그럼요.
2: 아니 그때
1: 숨이 차세요?
2: 아니 괜찮아요.
1: 아니 괜찮지요.
2: 괜찮죠.
1: 그럼 아직 네. 8절쯤이야 뭐. 스무 절 해도 뭐.
2: 재밌잖아요. 네네네. 근데 1절 하기에는 좀 아쉬워서.
1: 그러면 덩덩 따끔따 덩덩 따끔따 장단을 잘 살리면서 자 이번에는 제가 무슨 지금 그 네. 사회자라도 된 것 같은 느낌이
2: 그럼요
1: 이번에는 네. 우리 학생분들께서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쭉 불러보겠습니다 네.
3: 오, 다 같이. 어, 다 같이.
1: 그리고 장난이 아니지.
2: 그럼요.
1: 그리고
2: 흐렴 같이
1: 여러분들이
2: 하니까요.
1: 다 같이 함께 부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한 사람 한 절씩 돌아가면서 부르겠습니다.
4: 1절씩.
1: 네, 한 절씩. 한 절, 1절, 2절, 3절, 4절.
0: 두도 뭐 전부 시간이 아예 왔어.
1: 괜찮아요. 8절을 다 같이 한번 불러보면 금방 따라 배웁니다.
2: 그럼요.
1: 네. 이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은 선율이 굉장히 쉽게 와닿잖아요.
2: 그렇죠.
1: 그렇죠.
2: 네.
1: 네. 안 그렇습니까?
0: 예, 있습니다.
1: 네, 그렇지요.
4: 네. 노래하겠습니다.
2: 네. 네.
1: 자, 해봅니다.

0: 골라서 불러봤어요. 네. 재밌죠. 어때요?
1: 너무 좋죠.
0: 제가 보기에 재밌는 가사.
1: 네, 다 재밌어요. 네. 다 재미있는데. 다 재밌죠. 그죠. 네. 자, 이제는 네. 진행을 또 해야죠.
0: 해봐. 제가요.
1: 하세요. 네.
0: 진행을 하자면 이제는 이번에는 이제 시간이 지금 얼마나 지나갔죠? 시간을 보면서.
1: 시간 괜찮아요.
0: 아, 괜찮아요.
1: 네.
0: 우리 학생분들 이제 한 절씩 한 절씩 한 절씩 돌아가면서 엄일한 선생님이
1: 네.
0: 모두 8절이니까
1: 네.
0: 아니 여기 있는 절까지 하면 9절이니까 우리 네. 오늘 사람이 딱 맞아요.
1: 네.
0: 그렇죠?
1: 네.
0: 응? 그러니까 이제
1: 그러니까.
0: 한 사람이 한 절씩
1: 네.
0: 한 사람이 네. 한 절씩 하고
1: 네.
0: 마지막 절은 다 네. 같이 하고
1: 네.
0: 다 같이 합창으로
1: 네.
0: 아리랑 교실은 우리의 사랑을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네. 그래서 다 같이 하고 엄일한 선생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1: 저는
0: 아리랑 강남은 천리나무도
1: 그렇죠.
0: 네. 그리고 자 네. 순서를 제가 다 정해드릴게요. 우리 반장 선생님부터 시작을 해서
2: 오늘부터 내려오면 되지.
1: 이렇게
0: 아 그렇게 할래요?
1: 그럼요.
0: 네.
3: 오늘부터
0: 오늘부터 알았어
3: 중간부터 빡빠지게
1: 그럼요.
0: 반장 선생님
1: 그냥 이렇게 쭉 순서대로 갔다가
0: 잘하시

0: 하시니까,
1: 아,
0: 예, 잘하시니까 첫사람으로 하라는 거지요.
1: 괜찮대요. 예.
0: 괜찮아요.
2: 그러면 오른쪽부터 왼쪽부터.
1: 그럼요. 이렇게
0: 네.
1: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오시면.
2: 왼쪽부터 이렇게.
1: 네네네.
0: 저쪽부터 하세요. 예.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1: 그러니까요.
0: 저쪽부터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여기 그 이쪽에서 끝나면 바로 뒤로 넘어갑니다.
1: 네. 네네.
0: 네. 뭐지?

0: 마셨어요.
1: 100점.
0: 네.
1: 네, 다들 너무 잘 배우셨네요.
0: 가사말을 넣어도
1: 자기가 쓴 네. 가사를 또 부르니까 감회가 새롭죠. 그렇죠. 우리 반장 선생님. 네. 반장 선생님 어느 가사 쓰셨나요?

0: 네. ABC.
1: ABC를 쓰셨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쓴 가사를 부르셨네요.
0: 아니. 응? 난 장백산.
1: 아, 장백산?
0: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거 부르겠는데.
1: 아, 그랬구나.
0: 옥수수 선생 자기가 불렀습니다.
1: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예, 네. 아, 묘하게. 선생님. 그렇지. 오, 그랬구나. 자기가 쓴 가사 한번 불러보세요.
0: 예. 네. 아우. 괜찮다, 내 지금.
1: 괜찮아.
0: 기침이 그 낭나고.
1: 아, 그랬구나. 네.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0: 네, 없습니다.
1: 네. 네. 네. 알겠어요.
2: 아니, 요즘은. 그 목 상태도 안 좋은 분들 계세요.
1: 안 좋고. 네.
3: 아니야, 우리 다 조심해.
1: 어떻게?
2: 네. 네. 그러니까.
1: 날씨가 네. 더우니까.
2: 그럼요.
1: 저도 네.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2: 네.
1: 네, 조금 시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2: 아, 그러니까요.
1: 사람이 너무 간사한 것 같아요.
0: 좀 더 끊어제.
2: 네. 네.
0: 아, 어째 자꾸
2: 에어컨을.
1: 너무 사람이 네. 여름 되면 겨울이 그립고 겨울 되면 여름이 그립고.
0: 네. 네.
2: 그렇죠.
1: 네. 네. 네. 조금 그, 덥네요.
0: 맥이 안 나온다.
2: 그래서 아, 그래요.
0: 다 노래 부르면
2: 노래를 부르면 또 힘이 네. 나잖아요.
0: 작년에는 한 번도 끄지 않았어. 금년에는 별나게 자꾸 쿵테를 끕니다. 그래, 더워 죽겠습니다.
3: 깠다.
2: 아, 그게 바람이 있으면 오히려 앉으신 학생분들한테 직통으로 오니까. 예, 사실 그래서 저는
1: 찬바람 맞으면 감기 드실까 봐.
2: 예, 감기 걸리시면 또 안 되잖아요.
3: 몸시더라.
2: 예, 그래서 그 아. 이런 더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더워도 뭐
1: 네.
2: 흥겨운 노래. 근데 이걸 좀 빠르게 속도 네. 한 번만 빠르게 해서 시간이 얼마 없어요.
1: 빠르게 하면은요.
2: 네.
1: 구수한 맛이 없어요.
2: 구수한 맛이
1: 네.
2: 없어요. 지금
1: 덩덩덩덩 이게 구수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2: 네.
1: 지난 시간에 제가 좀 빨리 했거든요.
2: 네.
1: 네.
2: 없어요.
1: 아리랑 아리 이렇게 하니까
2: 네.
1: 장단이
2: 너무 빨라서 네.
1: 제가 집에 돌아가서 한번 들어봤거든요.
2: 네.
1: 그러니까 너무 빨리 하니까
2: 네.
1: 그 깊은 맛이 하나도 없고
2: 네.
1: 그렇더라고요.
2: 아, 너무, 그래서, 너, 그래서 너무 느리지도 말고
1: 덩덩 따꿍따 덩덩 따꿍따 덩 네.
2: 그 너무 느리면 또 더 그렇죠. 졸리다고 하실까 봐
0: 네,
2: 네. 그렇죠. 그럼요.
1: 네. 근데 장단을 노래... 살리려면은 속도를 조금 늦춰야 네. 될 것 같아서 좀 늦게 했습니다.
2: 밭꽃물 네. 이러니까
1: 아니, 그러면 안 되고
2: 졸리잖아요.
1: 밭꽃물 덩
2: 하세요.
1: 가사가
2: 그렇죠. 속도 조금만
1: 네.
2: 아유 한 절만 하세요.

0: 좋을 것 같네요.
1: 그렇죠. 그렇죠. 너무 느려도 네. 지금 너무 느려도? 젖어 있는 상태에서. 네.
2: 아니 그래도 네. 뭐 오늘 보니까 괜찮죠? 여러분들이 이 유월절을 네. 다 아우. 이제 터득을 하셨으니까 네. 너무 기분 좋습니다.
1: 잘하셨어요.
2: 네네. 어 선생님도 벌써... 기분 좋죠.
1: 그럼요. 네. 저는 매일 좋아요.
2: 네, 매일 좋아요.
1: 그 금요일 특히 더 좋습니다.
2: 그래요. 그럼... 다음 금요일을 기대해 봅시다.
1: 그럼요.
2: 네네.
1: 그래서 은근히 네. 지난 아까도 지난 주를 또 어제라고 아, 얘기하는 그러니까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다음 주를 또 손꼽아 그러니까. 기다리는 건 네. 오래 시간이 걸리지만
2: 내일 만난다고 예, 생각하고
1: 내일 만난다고 생각하면 네. 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2: 그럼요.
1: 네, 네. 자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리용관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2: 수고하셨어요.
1: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보이신데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삼아리랑 연변 대학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삼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미란이었습니다.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 치료 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 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매환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는데요. 치명,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두구, 천추광, 복사삼 이런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의 공동주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난하게 합니다.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의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많은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상술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면서 특히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폐혈이 심하다는 것은 일종 중에서의 증상에 관한 깊은 학설에 속합니다. 그러면 심폐혈이 심한 임상표현은 무엇인가? 가슴이 침침합니다. 기침을 잘 겠습니다. 심장병 환자 지켜보세요. 그리고 가래가 성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혈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참 답답한 증상 가운데서 입이 마르면 혹시 당뇨인가, 입이 쓰면 내가 혹시 뭐 담낭에 뭐 이상이 있는가. 그런데 특히 제일 답답한 것은 입에서 아주 모진 냄새가 나는 이성을 칫솔질해도 해결되지 않고 위약을 써도 해결되지 않는데 본 제품 초온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신다면 기본으로서 입에서 아주 모진 냄새가 나던 증상이 개선을 가져오지 않은 분들이 거의 없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1: 예, 저는 이 전성시만의 어느는 반년 넘었었습니다.
2: 예.
1: 예, 이거 쓰고 지금 여름에는 많이 도와줬습니다.
2: 아, 반년 썼으면, 예. 한 개료정 반을 썼네요. 예, 예. 잘 썼습니다. 예.
1: 예. 그런 게 지금 내 심장을 해서 나도 많이 이게 고생했습니다. 예, 조금 나가도 예, 좀 돌아다닌 게 허리 나가서 예, 조금이라도 숨이 차가지고 전에 나가 돌지 나가서 예, 이 동기들이랑 같이 놀지 못합니다. 나가서.
2: 아, 예.
1: 조금 앉아 놀기도 어떤 때는 가끔 가다가 숨이 잘 올라오지 않죠.
2: 예, 예. 예.
1: 그 다음에 조금 걸어댄 게 또 매력이 없고 숨이 허리 차고 예, 식은땀도 바짝 나고 이런 증서도 있지. 그 다음에, 예, 거의 같이 댕기도 어떤데, 이제서 냄새가 시작이 날까, 옆에 사람들 그 싫어하죠.
2: 아, 그렇죠. 자기 손으로도 많이 위축되고, 예, 예.
1: 예, 냄새, 내자부터 아끼는 게 다른 사람들도 냄새.
2: 그렇죠.
1: 아끼지,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같이 뭐 식사하기도 싫어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난처한.
2: 그렇죠. 난처하죠, 예, 예.
1: 예, 그래서 뭐, 난, 이, 뭐, 언니, 지하가 그래서 자꾸 아니 뭐 염증 생기는 게 아니고 뭐 아 거기에 문제가 아예 없이
2: 예
1: 거기 아닌데 이렇게 구해 보니까 이게 심장을 내 이게
2: 예
1: 그리고 저기 뭐 인각이 되게 돼 목에 가려 자꾸 맞히고 기침이 자꾸 많은 게 증거 많이 나오고 이렇습니다.
2: 예
1: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증서들이 어떤 내 판정 구도 있을까나에 입안에 냄새 나는 것도 이렇고 지금에 예, 입안에 마르거나 입안에 쓰겁고 저 입에서 예, 저 인간이 되면 뭐가 마르고 이런 정도로 완전 이렇습니다.
2: 아 완전히 그런 일이 있었던가 싶게 해결됐었다 그렇죠. 그럼요.
1: 예, 예. 지금 나가 어두는 친구들과 예, 놀고 뭐 활동도 하고 단지 이래도 지금 예, 매번 줄 모르고 숨이 뭐 차거나 이런 것도 이렇습니다.
2: 아 그럼요. 예예. 예.
1: 아 이제 반년 썼는데 이 약에서 효과가 잘 봤습니다. 지금 예. 숨은 내가 이 보니까 내 숨을 쓸수록 지금 전제 더 좋아집니다.
2: 아 바로 그렇습니다. 예예. 예. 네,
1: 그러니까 내 이 약은 아무래도 꾸준히 오래도록 써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 내가 지금 이번에도 오늘도 예, 한 저기 9개월 더 배달 받으려 그랬다.
2: 예 배달 전화번호 33-5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2: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3: 이 초원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2: 아, 그래요?
3: 저는 이 처음에는 중감기 걸려, 2층 걸려서, 그래서 감기 걸려서 심해서 예, 그랬는가, 목이랑 그렁그렁하고 헐떡헐떡 하는 거 안에서 병원에 가서 예, 입이 내서 한 도름 입이 했다가 그래 나왔는데 또 구도래고 구도래고 하더라 말입니다. 어쩌니 이름 내 이게 잘못됐다 이거 아이 되겠다. 아이 그때서 말해도 놀라지 열쇠를 열어도 놀라고 계속 전화 소리에도 놀라고 예. 그리고 모제비도 못 넣고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머리가 항상 흐릿허분해 맑은 날씨 보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아프다 하면 터질 지경이에. 그래서 누워있던 타이어 선생님 강의 듣고 소리 세개 통 쌀까? 한통더 줍니다.
2: 예.
3: 그래서 그거 먹고 나예 아이 그런 이발 그렇게 고쳐하던 게 그게 이렇고
2: 벌써 예 그게 한달반 차고 드린데 예예
3: 예. 예, 목이 그렁그렁하던 게 이렇고 헐떡한 게 이렇고 모자비를 못 넣던 게 발 넣고 예. 머리가 흐릿허분하던 게 맑아지고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밤잠 잘 자고 예 소화가 잘 되고 밥 어딜 대라고 합니다. 난 정말 영약했습니다.
2: 예.
3: 그게 몸이 불어나서 어떤 군도 한 대끔 불어나서
2: 아 그러면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3: 예, 그래 예, 예. 활동 못하던 게 활동도 할까 야 새 청춘 얻은 것 같더랍니다.
2: 예.
3: 어디 나 먹으면 병도 떨어집니까? 발이 떨어지지도 않지요.
2: 한 곳이 불편하면 다른 한 곳이 또 등달아 불편하게 되고
3: 예,
2: 이렇죠.
3: 등달아 예. 아파나고 이러든지 이거 먹고 그래. 야 저는 정말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계속 이 약에 또 9개월 배달해서 또 쓰려고 장기적으로 쓰자고 그랬다.
2: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3: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예, 안녕하세요.
4: 아, 저는 심장이 나빠서 예, 19년도에 가서 심장에 주사를 두 개 넣었습니다.
2: 아.

0: 19년 더, 예, 어제는 7년 됐습니다. 예, 예.
1: 근데, 그래도 한 몇 년은 이렇던데, 가서 와서는, 맨날 심장이 또 답답하고, 예, 맥이 없고, 가슴이 키우고, 숨이 차고, 그러면 이제, 지금 돈도 휘어놨으니까, 예. 아, 그런 서사 다 없어졌습니다.
0: 예, 예.
1: 전선산에 심장이 용도 없습니다. 남의 심장약에 이전에 많이 썼다 했습니다. 그래서 써도 효과인데, 이 전선시원에서 효과 보고 있습니다.
0: 예.
1: 이게 쓰리된다니, 나 걸쳐서 한 것도 한 서너 메라 가는가, 그런 또 썸이잖아요.
0: 아, 부성답이 심각합니다. 예, 예.
1: 예, 예. 이 무슨 발을 한, 발달한 내비게도 좀 힘들어 말입니다. 그거는.
0: 예, 예.
1: 그 지금부터 성남에 어떤 먼 어떤 시장에 가서 차에서도 싸울 수 있습니다.
0: 아, 예.
1: 아, 그래 효과 좋으니까 더 싸서 계속 쓰라고 그랬다.
0: 이 제품 자체는 하루에 기본으로서 한 번 내지 두 번 가운데서 지금 정도에서는 두 번씩 견제하시면서 알수는 수말 밑으로 내려오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1: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정신반의 제품 자체는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었는데요. 도대체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며 우리준의 각 신약대학방 번점 분점 여기에서 모두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게 가격은 199원인데요. 우대 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게 한 각 그리고 아홉 가게 세 각 18가게 6각 이 정도까지 무료로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140원 그 좌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게 한 가격에다면 한 달 반 좌우 복용할 수 있고 지금 아홉 가게 세 각은 12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넉 달치로 되어 있습니다. 심장은 단순히 일조일석에 해결되는 이런 질병이 아니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서 흘 끊으면 효과 원래 효과가 오히려 뒤번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넉 달이 한계 치료 과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홉 가게 세각을 받게 되면 넉 달 동안 복용하고 외국 생활에 진출하시거나 이런 분들을 갖고 나가거나 혹은 붙여보내거나 이럴 때는 비교적 그 곽수를 많이 사게 되었는데요. 기본 그 피겔로 놓고만 하면 12각을 사면 6각을 물어다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3각에 1각 이런 비례로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본 제품이 지금까지 외국 생활에 나가시는 분들한테는 해관에서 문제점으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외국에 나가시고 거기 붙여보내고 이러는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동료들, 친인들, 형제들 이렇게 쓰면서 아주 외국에 많이 나가는 이런 비례가 높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은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접근 없는 이런 특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지금 여러 가지 심장병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심장은 군주의 기관에 속합니다. 황제의 기관에 속한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구석구석 관리하지 않는 부분이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심장이 이상이 있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혀끝이 재빨갛게 되어 있거나 혀 변두리가 재빨갛다면 간열로 혀 바닥에 많이 철개가 앉거나 붉어진다면 위열로 저에게 심장열로는 혀끝이 재빨게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병원에 입원했다 출원할 때게 되면 황찬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심방세동이라는 진단을 바로 우리 심장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뭐 심방과 심실, 심방피 들어오고 심실은 피 나가는데 심방피 들어오는 간도 또 어간에 판막이 있습니다. 좌심방, 우심방, 심실도 좌심실, 우심실 피가 나가는 간에 그리고 심방에서 심실로 피가 나가야만이 심실이 각 기관에 피를 보내겠는데 여기에도 또 을젠바, 산젠바라는 이런 판막이 있습니다. 이 판막이 하루에 10만 차사후 열렸다 닫겠다를 정상으로서 그 진행되는 경우에는 10만 차사후 열렸다 닫겠다를 이거 반복하게 되는데 판막에 이상이 생겼을 때 특히 신방 판막에 이상이 생겼을 때 황찬이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방 세동이 생겼다 이러게 되면 일단 이런 진단을 받으신 분들 할 것은 그렇거니 심장병이 일조이겠지 이렇게만 지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꼭 여기에 아주 경각성을 높여서 치료해야 되지 만약 이거 제때 치료하지 않는다면 마지막에는 완전히 큰 병원이가 큰 수술 몇십만 원, 50만 원 이 정도 쓸 수 있게끔 그 판막을 바꿔야 됩니다. 그 판막은 뭘로 바꾸는가? 거기에는 거기에서 전업으로 하는데 동물이 판막 이것으로서 바꾸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게 되는데 이거는 어지간한 병원에서는 못합니다. 아무리 산자병원이라 또 특수하게 심장병 이런 판막 이식을 하는 이런 데 가야만 되는 건데 평소부터 이것도 심장 근육이 일종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상동맥을 심장 근육을 전면적으로 살려주는 심장 근육에 충분하게 영양을 공급해줘서 심장 근육으로 하여금 판막까지 포함해서 충분하게 자기 일을 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있는데요. 심장병이 100분제 92는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으로 인해가지고 제일 전형적인 증상이 숨이 차서 아우 꼼짝 못하겠네. 몇 층은 얼마 되지 않은 2, 3층 오르는 것도 몇 번 세어 오르고 내리고 그러기 때문에 집에 자기를 가둬놓는 이런 수밖에 없게 되어있는데요.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나와 햇빛 좀 더 하고 적당한 움직임도 해야 되는 건데 숨이 찬 증상은 심장병대로 나타나는 증상에 속하니까 보온 제품을 쓰시게 되면 좋은 해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심률이 너무 빠르거나 늦거나 고르지 않고 평균 심률은 1분에 60차 벗어져서 7, 80차 자하면 됩니다. 너무 빨리 뛰거나 늦게 뛰거나 1분에 40몇 차, 1분에 100, 20, 30차 위험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고 머리가 아프고 잠자기 힘들어지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평소에 어깨가 견점처럼 띄엄띄엄 아파나거나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트림을 할 때가 있고 입금에서 출혈이 생기고 치아통이 생기고 치아가 흔드는 경우가 심장병으로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좋은 통지만이 나도 쓰고서 이용 좋습니다 지금.
0: 예.
3: 꽤 내 쓰고 심장병이 지금 많이 좋아져서 이전에 일이라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시동생이 한국에서 와서 보디만에 자기도 이 저기 심장에 수태 많이 고사했다고 들이 쓰겠다 해서 이전에 쓴지 한 1년은 그 된다.
0: 예.
3: 시동생. 그런 게 아무 일도 없이 현장 일한다 되니까
0: 이 제품 쓰시고 기본으로 예. 정상 돌아오셨다 그렇죠.
3: 예, 예 그래서 예, 오늘이 또 붙여주자고 그랬다 거기 현장 사람들이 쓰는 게 많아서 많이 좀 붙인다
0: 그렇죠. 아주 많이 건네가는 경우가 지금 기본으로 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여기 예. 33-5번 연락하면 문점 무료 배달도 가능합니다.
3: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지금 심장병으로 인해서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이 아닌가고 인정했는데 이 제품을 쓰시고 소화가 잘 된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황차 소화가 잘 되면서도 때때로는 조음식 문제가 생긴다면 제가 중요한 항계약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립니다. 리간허외완이라고 있습니다. 리라는 유리하다는 리. 간은 아주 중요한 소화장계에 속하는데요. 리간허 합행이란 허. 그리고 위라는 위, 리간허외완이라는 이 제품 함께 적당하게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전반 대사를 조절하기 바랍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이고요. 네, 또 직접 찾아가실 분들은 연길 신약대학방 및 준해각 신약대학방 분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4: 북경 시간으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왕성에서는 홍색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항일 연군 정신을 전승하면서 홍색 인솔, 흥변 부민 특색 발전의 길을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북이민혁명군 제2군의 설립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2: 7월 1일 우리 조 각계에서는 육속 백일봉사 난관 공략 천만일터 추천 대형 계를공익 초빙 전문 행동을 펼쳐 전주 산업 발전에 인재 동력을 결집했습니다. 습금평 청석에는 우리가 혁명 선열들을 추모하는 것은 그들의 유지를 계승하고 그들의 정신을 발양하며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면서 그들이 생명과 선열로 개척한 길에서 꾸준히 영원히 분투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동만 항일투쟁 노혁명 근거지인 왕청에는 두터운 홍색 저력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현재에서는 홍색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항일연군 정신을 전승하며 홍색문화 관광으로 향촌진흥에 힘을 보태고 특색, 녹색 산업과 융합시켜 노혁명 근거지가 새로운 생기를 발산하게 함으로써 홍색 인솔, 흥변 부민 특색 발전의 길을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길림 왕청 애국주의 교양중심 해설은 조지초입니다. 1928년 초 만주 성유는 주동교를 연변에 파견해 당조직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는 민생부 편집 신분으로 비밀리에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같은 해 3월부터 6월까지 북경 향산 자유원 40여 명 사범반 졸업생들이 여러 차례에 나뉘어 연변에 와서 교육 지원 활동을 했습니다. 길림성 민항공항 집단유한회사 연길공항 분회사 종업원 40명이 길림 왕청 애국주의 교양 중심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해설원의 발걸음을 따라 실경 전시와 역사 사실 해설을 통해 몰입식으로 혁명 세월을 되돌아봤으며 깊은 홍색 세례와 정신적 단련을 받았습니다. 길림성 민항공항 집단유한회사 연길공항 분회사 종업원 시가홍입니다. 소왕청 항일 유격 근거지 요적은 동만 항일 투쟁의 중요한 진지입니다. 수많은 혁명 선열들이 이곳을 굳게 지키며 신앙으로 민족의 희망을 떠받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주제당일 활동을 펼쳤는데 항일연군 정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체득하게 됐습니다. 저는 앞으로 사업에서 착실하게 일하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나아가며 실제 행동으로 선열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더 안전하고 편리한 봉사로 광범한 여객들의 출행을 보상하겠습니다. 왕청은 국가 인류 로혁명 근거지이자 동북 항전 시기 중공 동만특별위원회 기관 소재지입니다. 300여 곳 혁명 요적 유지가 남아있는 왕청현은 동북 항일연군 제2군의 핵심 활동구역입니다.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고 로혁명 근거지 동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왕청현 당위와 정부에서는 로혁명 근거지 활용, 전역 관광 발전, 발전 전략을 깊이 관철 실시하면서 선으로 소왕청 항일 유격 근거지 요적, 동장령 열사릉원, 홍일촌 당성 교양기지 등 일련의 홍색 교양진지를 구축하고 홍색 교양, 견학 실천 활동을 상시적으로 펼쳐 홍색 자원이 살아나고 홍색 정신이 전승되게 했습니다. 왕청현 대흥구진 홍일촌 당지부 서기이고 촌민위원회 주임인 유광성입니다. 각지 당원 간부와 견학팀, 관광객들이 참관 학습하러 기지를 찾습니다. 이 홍색 엔진은 음식, 숙박, 농산물 판매, 해설 봉사 등 부대 업종 발전을 이끌어 촌 집체 경제 증수 경로를 넓혔고 촌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취업하고 안정적으로 소득을 늘리게 촉진했는데 홍색 교양이 무대를 마련하고 향촌 경제가 주역을 맡는 효과를 실현했습니다. 현재 왕청은 체험 교수, 리론 교수, 확장 교수를 일체화한 다원화, 체계화 홍색 교양 체계를 구축했으며 홍색 교양 브랜드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길림 왕청 애국주의 교양 중심 해설은 조지초.

0: 당정기관, 기업사업단위, 대학교와 중소학교,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애국주의 혁명전통 견학실천 등 교수활동을 펼쳐 연변 홍색교양 홍색관광의 제1브랜드로 떠올랐습니다. 두터운 홍색저력은 정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문화관광활력을 활성화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산업성격과 향촌 전면진흥에도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왕청현에서는 홍색으로 정신고취, 녹색으로 산업흥기 이념을 견지하면서 본지 생태자원과 산업토대에 입각해 홍색문화와 특색산업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고 귀버섯 특색 우세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 장대시켰습니다. 그중 총투자가 4억 원인 도원 소모기버섯산업단지는 지능화 균봉지 표준화 생산기지로 건설돼 현역 특색농업의 규모화, 지능화, 브랜드화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왕청 도원 소모기버섯산업단지 생산단지 주관 양홍강입니다. 우리는 천혜의 자연조건에 이탁해 귀버섯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 장대시켜 왕청 경제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향촌 진흥을 전면 추진하는데 튼튼한 산업 버팀목을 제공하면서 홍색 인솔, 녹색 발전의 길을 걸어나가립니다. 왕청현에서는 두터운 홍색 문화, 독특한 지리적 위치, 우수한 생태 자원 등 3대 핵심 우세를 깊이 융합시키고 불멸의 홍색 정신을 간부 대중이 사업 창업에 뛰어들고 난관을 돌파하는 강대한 동력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따라서 도시와 농촌 면모가 지속적으로 새로워지고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이 안정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왕청현에서는 홍색 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녹색 산업을 발전 장대시키면서 홍색으로 녹색을 이끌고 문화로 산업을 흥기시키며 산업과 관광을 융합시키는 발전 모식을 심화해 로혁명 근거지와 변경 향촌 전면진흥 새로운장을 힘차게 써나갈 계획입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의 설립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1935년 5월 30일 중공 만조성이 지시에 따라 동만특위와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독립사는 설립 선언을 발표하고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을 정식 조직 설립했습니다. 왕덕태가 군장을 맡고 위증민이 정치위원을 겸임했으며 군부 산하에는 4개 탄을 두고 기관총련, 교도대와 유격대대를 따로 설치했습니다. 전군 총병력은 1200여 명이었습니다. 선언은 이 군대가 여러 민족 인민과 애국지사들의 무장 역량이며 동만의 모든 반일부대의 중심부대라고 하면서 그 주요 임무는 대중을 조직하고 무장시키며 무장 역량으로 모든 반일 역량과 협력해 일본 강도들의 모든 세력을 만주에서 몰아내고 중국 영토의 완정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전군 장병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항일 구국에 나설 것을 맹세했습니다. 군부는 동시에 민중에게 고하는 글과 각 반일 부대에 고하는 글을 발표해 각계가 단결 협력해 항일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같은 해 6월 제2군은 재차 각 반일 무장에 서한을 보내 동만 항일 연합군 지휘부를 조직할 것을 제의하고 파벌과 민족을 가리지 않고 단결하며 항일을 끝까지 견지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부대는 설립된 후 성위 작전 배치를 관철 실시해 병력을 나누고 주동적으로 출격해 활동 구역을 넓혔으며 여러 곳에 새 유격과 항일 근거지를 개척함으로써 동만 지역 항일 투쟁의 발전을 힘있게 추진했습니다.
0: 주당위 조직부와 공청단 연변주의에서 연합으로 조치한 2026년 제9기 신시대 실천으로 도리 로남 대강당 및 청년사업에 관한 습금평 총석의 중요 사상 전문주제 양성이 일전 주당위 당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양성은 청년사업에 관한 습금평 총석의 중요 사상을 깊이 관철하고 신시대 당건설로 공청단 건설을 이끄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실시해 전조 공청단 간부들의 정치 소양과 직책 이행 능력을 1층 높이고 청년 사업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양성에서는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길림성 단교 공청단 건설 교수 연구실 관련 책임자를 초청해 특강을 했습니다. 특강은 청년 사업에 관한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 사상을 제목으로 발전 맥락, 핵심 내용, 실천 요구 등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해설하면서 신시대 청년 사업의 전략적 위치, 직책 사명, 경로 방법을 깊이 천명했습니다. 이번 양성은 주회장 플러스 분회장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주회장에서는 200여 명이 양성에 참가했고 각 현시에서는 분회장을 설치해 동시에 양성에 참가했습니다. 참가 학원들은 이번 양성을 계기로 학습 성과를 사업 추진의 실제 행동으로 일층 전화하고 향후 사업에서 직책 이행 능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연변주 청년사업 고품질 발전에 청춘의 힘을 기여하려는다고 표했습니다.
1: 일자리를 늘리고 연결 플랫폼을 구축하며 구직 초빙 경로를 원활히하고 중점 인원들을 위해 충족한 일터 정보를 제공하고자 7월 1일에 우리주 각지에서는 륙속 백일봉사 난관 공략, 천만 일터 추천 대형 계열 공익 초빙 전문 행동을 펼쳐 취업 봉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초빙 전문 활동을 개최해 기업과 구직자 간의 연거리 연결 교량을 구축하고 편민 취업 봉사망을 촘촘히 짬으로써 전주 산업 발전에 인재 동력을 결집했습니다. 8일 화룡시에서는 2026년 100일 천만 초빙 특별행동 및 여름철 로무증수 전문 초빙회를 개최해 취업 봉사가 기층 일선에 직접 닿게 했습니다. 이번 초빙회는 취업 창업 이항이 있는 농촌 노동력, 실업 인원, 림시직 종사자 등 중점 인원들에게 초점을 맞춰 곤란 인원 취업 최저산 보장 부축을 잘하고 농촌 노동력 취업 증수를 촉진했습니다. 초빙회에서는 영파 장춘 90여 개 기업에 500여 개 취업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연인수로 약 200명에게 취업 창업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화룡시 취업봉사국 국장 김주국입니다. 이번 초빙회는 기업과 구직자들을 위해 효율적이고 편리한 쌍방향 연결 플랫폼을 마련해 관할구역 구직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취업하도록 도왔습니다. 앞으로 화룡시 취업봉사국에서는 여름철 로무증수 행동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기업의 채용 수요와 대중의 구직 수요를 계속 연결하며 취업 경로를 부단히 넓히고 쌍방향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며 부축 봉사지를 높여 대중의 취업 증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도나시에서도 온 오프라인 계열 초빙 활동을 동시에 가동했습니다. 활동 현장에는 19개 기업이 참가해 50여 개 일자리를 제공했는데 의약, 제조, 가사 봉사 등 여러 업종을 포함했습니다. 근 100명 구직자들이 오프라인 현장을 찾았고 온라인 생방송 룩의 시청자는 연인수로 3,000명을 넘었습니다. 구직자들은 자막을 통해 일자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문의했습니다. 현장에서 근 30명이 초보적인 취업 의향을 달성했습니다. 도나 주민 시경동입니다. 도나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공식 사이트를 통해 여름철 초빙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10여 분 돌아봤는데 일자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중 연변 홍염 보안회사 일자리가 저에게 알맞은 것 같습니다. 도나시 취업봉사국 부국장 장염입니다. 매달 8일과 18일 우리는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1층에서 정기적으로 전문 초빙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연 평균 54차례 펼칩니다. 농민공, 장애인, 퇴역군인, 대학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전문 초빙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주 100일 천만 초빙 특별행동은 10월까지 지속됩니다. 각지에서는 대학 졸업생, 농민공, 도시실업인원 등 중점인원들의 구직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일자리 창출 능력이 강한 인기업종과 신흥업종, 미래산업, 중점기업 인력 수요를 깊이 발굴하며 온 오프라인 초빙 연결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쳐 여러 류형 근로자들의 취업 경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6월부터 9월까지 우리주 각지에서는 또 여름철 로무증수 행동을 펼쳐 농촌 노동력 노임 수입을 더 높여 향촌 전면 지능에 조력하게 됩니다.
0: 현재 우리주는 전면적인 증수기에 들어섰습니다. 주 홍수방지 가뭄대처 지휘부에서는 응급관리, 수리, 자연자원,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 교통운수, 소방구조 등 부문 및 각 현시 향진을 통과해 전역에서 홍수방지 대비 행동을 전개하고 여러 부문이 협동해 홍수재해 종합처리 능력을 전면 제고함으로써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고 있습니다. 일전 도나시 강남진에서는 홍수방지 응급 대피 훈련을 펼쳐 진, 촌, 량급 응급 연동 처리 기제를 효과적으로 맞춰보고 각 부문의 협동 배합, 신속 대응, 응급 처리 종합 능력을 1층 제고했습니다. 도나시 강남진 부진장 후양림입니다.
2: 陆信以来
0: 증수기에 들어선 이래 우리는 진촌 격자 3급 책임을 다지고 산홍수, 저지대 등 위험

0: 우한 지점을 조사했으며 홍수방지 물자를 충분히 갖추고 사전에 각종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다음 단계 우리는 훈련을 다지고 단점을 보완하며 위험조사를 상시화하고 당직제도를 엄격히 지켜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전력 보장하겠습니다. 증수기에 들어선 이래 안도현에서는 상시적으로 위험 우한 조사와 실전 훈련을 전개하고 홍수방지 물자를 충분히 비축해 증수기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했습니다. 안도현, 량병진, 홍수방지 응급구조대우가 위험증황순찰, 대중대피, 물자 조달 등 관건 절차를 둘러싸고 실전 훈련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안도현, 량병진, 량병촌 촌민, 머원합입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있어서 이번 훈련은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피 로선을 따라 이동해야 하는지를 장악하게 돼 아주 좋습니다. 월드라 안도현에서는 홍수방지 책임을 다지고 증수기 24시간 당직과 지도일꾼 인솔 제도를 엄격히 실시했으며 관할구역 내 하천, 저수지, 제방 등 수리시설과 저지대 침수 취약구역, 지질재해 위험 우한 지점 등 관건구역을 일일이 조사했습니다. 전현에 22개 대피 안치점이 설치됐는데 4만 7,8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홍수방지 물자도 근 230만 원어치 비축했습니다. 근일 연길시 소방구조국 삼꽃거리 특근소에서는 불화통화 도시 구간에서 수역구조 실전 훈련을 조직했습니다. 훈련 내용에는 수역구조, 밧줄구조 실제 조작, 잠수 인양 등이 포함됐습니다. 주 소방구조지대 삼꽃거리 특근소 부소장 장보용입니다. 우리는 훈련에서 드러난 박약한 고리를 겨냥해 예비안을 최적화하고 상시화 훈련과 장비 승격을 강화해 관건 시각에 나갈 수 있고 돌격할 수 있으며 이길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전력 수호하겠습니다. 일전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 활용대대에서는 증수기 실전 수요를 둘러싸고 수역구조 전문 훈련을 전개했습니다. 훈련에서 활용대대는 현지 수역 특점과 결부해 보트 운전, 원심력 구조 및 전복 보트 자체 구조 등 핵심 과목 훈련을 중점적으로 전개해 신입 대원들의 단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하고 구조 절차를 교범화했으며 대어의 협동 작전과 위험 정황 처리 능력을 전면 제고했습니다. 증수기에 들어선 후 우리주에서는 의논 연구 판단을 강화하고 매번 강수전에 기상, 물 정황 변화를 밀접히 추적했으며 여러 부문 연동으로 위험 추세를 분석하고 제대의 등급별, 류형별로 조기경보 신호를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예비안 실전 훈련을 착실히 하고 각급 홍수방지 예비안의 대피 처리 절차를 교범화했으며 부문 협동, 도시농촌 연동의 홍수방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전력 보장하고 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1: 안도현 농촌 전력망 승격 개소로 인해 10일부터 14일 사이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량강 10kV 동강 주간선 룡순 분기선 1호부터 56호 전선조, 룡순 분기 전선조 교체와 선로 교체 개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원 룡순, 리귀 변대, 동강 양식장 내 모든 주민 가구에 대한 전력 공급이 전부 중단됩니다. 정전기간 선로가 수시로 송전이 회복될 수 있기에 변압기 대저와 전선조에 오르지 말아야 하며 전력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법률 법규로 금지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천룡, 박홍이었습니다.
2: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기의 록화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장은 바로 사랑스런 연변입니다.
3: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4: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5: 네, 줄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청춘을 기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리오 의사는 복경 중약대학 의학 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

0: 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 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맥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장작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마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약 심리방에 대한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지금 장약 심리방 무료 활동 진행 중인데 딱 그 내일까지 하게 됩니다. 예, 10일 동안 우리 이 무료 활동 했는데 예, 가정용 전기 제품을 선물로 드리는 이런 무료 활동이죠. 예, 예, 연장이 없습니다. 예, 이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이죠. 예, 이번 가정용 전기 제품을 선물로 드리는 무료 활동에서는 장약 심리방 9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이런 양입니다. 예, 이런 양을 드리고 총 금액에서 현금 500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또 침대 위에 펴는 겁니다. 예, 아주 고급적인 무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쓸 수 있는 건강 웰빙 매트이죠. 예, 이런 매트 한 세트를 드리는데 이 매트에다 베개까지 두 개 다 따라갑니다. 예, 그리고 17곽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인데 총 금액에서 1610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가치가 1100원에 달하는 이게 독수리 벨리팬데 전기 압력 솥입니다. 예, 양스 치타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상품이죠. 예, 아주 편리하고 사용이 간편하면서도 요리를 할 때 꼭 필요한 요리 필수 제품입니다.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개카노 공기청정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이 개카노 공기청정기는 양스 산타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상품입니다. 예, 사용이 아주 편리하고 그리고 간편하면서도 고급적이죠. 예, 강대한 공능 효과가 있고 이모콘으로 조절하면서 쓰는 게입니다. 예, 우리 이번에 36곽을 사시는 분들 총 금액에서 4752원을 빼드리는 기초상에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고급 공기청정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리기 때문에

0: 이번 기회가 아주 좋죠. 예,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우리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서상약으로 되어 있으면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이기 때문에 흡수가 특별히 빠릅니다. 예, 1, 2초 사이에 흡수됩니다. 예, 드시자마자. 예, 그렇기 때문에 약 효과가 빠르죠. 예, 특히는 약재들 자체가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서상이 설상고원 지구의 야생에서 자란 진귀한 약재이고 홍경천은 5,400m 이상에서 자란 야생약재입니다. 서상에서 또 연황금으로 불리우는 약재 한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상이 세세대대로 내려온 비밀 처방으로 특수 제조한 국가보물급 서상약입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장량신방 약 먹기 효과를 받는 한사입니다.
0: 예.
2: 우리는 네, 저하고 우리 영감이 이 약을 먹고 효과를 너무 많이 봐서 예, 엄청 좋습니다. 이래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2: 예, 그래서 우리 또 이 우리 이 동네에 또 이 주자 세계 연 사람이 자꾸 실미타해서
0: 예.
2: 약은 뭐 어떤가 물어봅니다.
0: 아, 주자를 이게 세계를 넣었다는 것은 아 그때 당시 그 이 심장 안이 그 관상동맥이 그 막힌 이 부분을 그 많은 이 심장 혈관 중에서 아 딱 그 막힌 그 부분이 그거 지금 주자를 세계를 넣었을 뿐이지 그 전반적인 심장 병이 다 나사진 게 아닙니다. 예, 이미 주자를 그렇게 넣었기 때문에 앞으로 두 개, 세 개, 다섯 개 더 넣어야 될 확률이 아주 높은 이런 분이죠.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볼 때 관상동맥경화를 치료해 주는 이야기라고 똑똑히 적혀놓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관상동맥경화가 75% 이상 막히게 되면은 현대 의학에서는 주자를 넣으라고 권장하죠.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아 어혈들을 풀어주고 또 혈지도 내려주고 아, 또 관상동맥이 막혀있는 흐틀흐틀한 이런 잡질들을 또 녹여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근본 원인을 해결해줘야 되죠. 예. 소홍화에 이게 장홍화라기도 하는데 소홍화라든가 지룡이라든가 소목하고 당귀 우슬이 들어갔기 때문에 왼쪽 가슴이 통쇄나고 숨이 찬 증상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관상동맥이 혈류량을 높여주면서 관상동맥이 그 이 막히지 않게 충분히 혈액이 흐르게끔 하는 이런 약이기 때문에 주자 이 변두리에 갔던 이런 분들 주자를 넣지 않고 지금 무난히 이게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 추천드립니다. 그분한테 그분이 예, 쓰시면 그래. 아주 좋습니다.
2: 예, 그래 좋다면 배달하겠다 때다.
0: 예, 배달 받으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2: 예, 알겠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이 약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는 예, 목구슬에서 정신 바짝 났습니다. 이 약이.
0: 예.
3: 예, 우라말 충풍이 걸려가셔서 엄청 고사했습니다. 그런 게 다 전립선이, 그 다음에 관심병이 있고, 그 다음 위나 빠서 소화 못 시키고, 반신장 못 쓰고, 바깥에 출발하기 아주 힘들었습니다.
0: 예.
3: 그래다가서 이 야후 선생님 강의 듣고 이거 예 쓰기 시작했는데, 서장약이 딱 중풍 치료한다고 해서 이렇게 써 있는 거 쓰니까 난 이렇게 효과 좋습니다. 예. 이때까지 약 쓸 때 허약 쓰니까 그런 게 아예 적어 있는 거 공용수치 없는 거 그저 되는 대로 쓰니까 난 예 효과를 크게 못 봤댔습니다.
0: 예, 그렇죠. 예.
3: 예. 예, 근데 이 약이는 딱 그거 쓰니까 나 정말 얼마나 좋은데요. 우리 정말 두량주 정말 팔팔하고 많이 나사졌습니다. 예.
0: 예, 좋은 일입니다.
3: 예, 솔직히 우리 아버지 이제 금방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0: 예.
3: 근데 밥 이전에 못 먹고 맥이 없어 그래야 된 게 지금은 밥도 잘 먹고 잘 자고 변비 그렇게 심해서 그래서 그래야 된 게 지금은 그래서 딱딱 하려고 한 번씩 봅니다.
0: 아, 예.
3: 예, 이 약이 정말 이 어떻게 말할까, 융. 우리 몸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내 몸.
0: 아, 예.
3: 예. 그렇죠. 지금은 얼마나 좋은지 우리 아빠니, 그런 저기나 혈압약 지금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그래서 몇십 년을 먹어도 그리고 혈압이 온정 가야 되는 게, 이 장약만 먹는데 혈압이 온정 영 잘 됩니다. 그래가나 혈압약, 다른 약은 하나도 먹는 게

0: 없습니다. 예.
1: 에이.
0: 그리고 나도 얘 심장이 나쁘고 맥이 없고 그 다음에 코리 뜨고 엄뜨고 아프고 이게 먹대 태 아파서 그랬는데 빵칼이 있다 하더라. 병원에서 아. 지금은 까딱이 없습니다. 예.
1: 예, 가서 검사해보면 빵칼이 작아지거나 예. 없어지는

0: 4,700원.
1: 52원 감해주죠.
0: 감해주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어머니 예. 양이 있는 것도 나 여벌로 쌌다고 소리. 종귀에 싸야 된다고 10밖에 안 한다고 이랬던 게. 싸겠으면 더 싸서 빨리 먹어라. 우리 죽을 때까지 이거 먹겠다고 이랬던 게. 그러면 자기도 싸겠다며. 지금 한참 더 벗어서 하할 거릴 때 이거 써야 되지 하면서. 얼마나 좋은 거 하면서. 오늘이 배달 받겠답니다. 예.
1: 그이 오늘이 배달 받겠으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저녁에도 배달됩니다. 예. 오늘 저녁까지 예. 딱 이 우리 활동한다. 예.
0: 예. 남자 대놓거나 예. 그런 거 소리 말하기 싫으니까 나를 보고서 시킵니다.
1: 아, 예. 그렇죠. 예.
0: 예. 예. 예.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하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장약 시내방 먹고 예, 정말 효과를 많이 본 환단다.
1: 예.
3: 그래도 예, 이 약 먹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 정상적인 사람처럼 예, 생활할 수 있고 예, 그렇게 귀에서 소리 나던 것도 예, 단염 먹고 이렇고 예, 혈압도 저리 잘돼야 예, 장약 시내방만 먹고 있는데 이렇게 저절이 잘 돼가지고 예, 그다음 예, 염색이 있어가지고 예, 계속 어지럼증이 나서 예, 빙빙 떨던 게 예, 일 없어지고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3: 그래서 예, 내가 많은 사람들을 소개해서 예, 친척 친구들을 소개해서 예, 쓰는 사람마다 다 효과 보고 있습니다.
1: 예.
3: 예, 선생님 한 가지 문의합시다.
1: 예.
3: 우리의 제부 내 동생이 일본에 예. 있다가 예, 중국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눈하고 코 턱이에 너무도 아파서 예, 병원에 가본 게 예, 3차 신경통이란다.
1: 아.
3: 이런 사람도 이약 쓰면 효과 볼 수 있겠는지 그랬다.
1: 효과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3차 신경통이라는 거는 신경계통에서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예. 주요하게 얼굴 부위 감각을 담당하는 이 대뇌안이 제5 뇌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다섯 번째 뇌신경이라는 거 말합니다. 예. 이런 그 제5 뇌신경이 기능 이상으로 이게 신경 수초가 손상돼서 또한로 현상이 발생해서 격렬한 얼굴 부위 통증을 유발하는 이런 전형적인 신경계통 질환이죠. 예. 이제 그 신경수초에 이게 신경수초가 손상됐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신경수초라는 거는 신경계의 핵심 구조입니다. 예. 지질하고 단백질로 이루어진 그 다층막이 신경섬유의 축삭 주변을 감싸고 있습니다. 예. 이 축삭 주변이라는 게 뭐인가 하는 거는 신경세포들이 돌기 중 신호를 전달하는 이런 부분을 의미하죠. 예. 예, 이런 부분이가 또한로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발생해가지고 또한로라는 게 끊어진다. 아, 우리 시엔로가 또한로 했다. 이래면 그 선로가 그 중간에 끊어졌다. 그 단락이 끊어졌다.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예. 이런 그 또한로 현상이 발생해서 그 격렬한 얼굴 부위 통증을 유발하는 이런 그 전형적인 신경계통 질환이죠. 예. 예, 그래 이 3차 신경통이라는 거는 이게 주요한 감각 신경입니다. 예. 근데 노관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머리 부위하고 얼굴 부위에 분포되죠. 예. 주요하게는 눈, 코라든가 귀라든가 찡부의 경부의 이기를 지배합니다. 예. 근데 이게 3차 신경통이 크게 세 갈래인데 첫 번째 갈래는 눈 쪽이고 두 번째 갈래는 이 광대뼈하고 운 이쪽이 운 이빨이 제코모임까 이쪽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갈래는 턱하고 해쪽을 말한다. 이런 세 가지 갈래인데 통증은 마치 칼로 도려내는 것 같게 아픈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전류가 흐르는 듯이 심하고 말하거나 밥을 먹을 때도 도졌다 사라졌다 합니다. 이 3차 신경통이 일반 이 걸리는 이 사람들이니 정말 이 얼굴 부위가 많이 아픈다. 예. 그래 왠간에 이 3차 신경통이 잘 치료해야 됩니다. 예. 이래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 보면은 이게 쉽게 치료되는 이런 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 약은 어떻게 치료하는가? 신경계통에서 나타나는 이런 질병에 질병을 치료를 해 주는데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기 생물신경 활성 효소를 추출해가지고 뇌신경을 빠른 속도로 수복해주고 또 활성화시켜주고 예, 신경을 따라서 신호 전달을 또 빠른 속도로 해준다. 예. 그리고 신경을 안정시켜주면서 신경을 강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0: 예, 간, 열이, 시엔 이런 증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성분, 아, 지룡이라든가 천궁이라든가 당귀라든가 소홍화라든가 또 소목, 아, 담남성 우술이 들어갔고 또 담이 막힌 걸 녹여주는 성분이 황기하고 당귀, 예, 소목하고 홍경천 지룡이 들어갔습니다. 예, 예, 그리고 기혈 부족에 좋은 이런 성분이, 예, 소홍화랑 홍경천, 아, 황기, 당귀, 천궁에 이런 게 들어갔기 때문에 3차 신경통 치료에 아주 그 치료 작용이 좋죠. 예, 예,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 이런 원인이, 이런 원인으로 나타나는 거 여러 가지 이런 방법으로 치료해줘야만이 전면적으로 치료됩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치료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약을로.
1: 예, 알겠습니다.
0: 예,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한번 더 전화하라 하십시오.
1: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이제 혈액 조절에 한 대 30여 년 서약인 혈압약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나.
0: 예.
3: 그러다, 예, 그러다 선생님이 장량심내방 강의를 듣고 장량심내방을 먹게 되는데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후 선생님 또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이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했었는데 혈압 조절이 야 너무 잘 되니까 난 야도밥만 해 이게 단약 심리밥만 먹고 있는데 혈압 조절이 정말 잘 됩니다 지금.
0: 잘 되죠. 예.
3: 예. 그래도 저를 경동의 오른쪽 방콜에서 항상 이래 거짓말을 그랬는데 이 심리밥 넉다밥 먹고 검사를 방콜에 이것을 싹 사라졌습니다.
0: 예. 아 예.
3: 예. 그리고도 예, 심장도 아주 항상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면 특히 앞뒤 가슴에 돌지도가 넣어갖고 무슨 쏙쏙 지금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 약 먹은 후부터 이 아픈 증상이 없어지고 가슴이 좀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이 증상이 좀 이롭습니다.
0: 예, 좋은 일입니다. 예.
3: 예, 야, 그러고 나
2: 여보세요. 여보세요.
0: 그 신호가 자꾸 끊어집니다.
3: 예, 위가 안 좋아.
0: 그 신호를 잘 자꾸 말씀하십시오.
3: 예, 위가 안 좋아. 음식 먹으면 소화 안 되고 식구물이 자주 올라왔는데
0: 예.
3: 약 먹은 후부터 식구물이 제일 안 올라오고 소화 좀 잘 됩니다.
0: 예.
3: 걔나 이 약이 효과 좋으니 우리 옆집 내 친구도 예, 그 친구 아내는 예, 중풍 두 번 오고 심장도 안 좋아해. 아이, 항상 예, 식은땀 나면 예. 그 이 약 먹은 후부터 예, 야, 효과 좀 확실하게 나면 연기법입니다.
0: 그런 또 효과를 내야 됩니다.
3: 예. 예. 그래, 이게 효과 좋게 이 36가 오늘 배달 받겠답니다.
0: 예, 배달 받으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오늘 것이 우리 할 또 있는데 저녁에도 배달됩니다. 예.
3: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지금 단약시배만 먹고 있습니다. 예. 예, 그냥 혈압 조절이 안 돼서 예, 22년쯤에 서약인 혈압약을 먹으면서 살다가 선생님 장약시병 강의를 듣고 지금 이 약 먹게 됐는데 야, 혈압 조절 얼마나 잘 되는지 예, 몇 달 먹은 후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예,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예, 6달 만에 예, 장약 신예방만 먹고 있는데도 혈압 조절이 영 그렇게 영 잘 되고 있습니다.
0: 잘 되죠 원래.
4: 예. 그러고 난 이게 다발성내경 세이 두 번이나 오면서 예, 그래 머리 무겁고 어지럼증이 나고 아 귀에서도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경력도 없고 했는데 예, 이 약 먹으면서부터 어지럼증이 없어지니까 경력이 좋아지니까 머리 맑아지고 정신이 그래서 바짝 나는 게 알립니다.
0: 예.
4: 예. 그냥 또 이거 관절이 나빠서 몇 미터 좀 몇 번 쉬시면서 걸었는데, 나 지금 예, 아무리 먼 거리를 걸어도 다리 아픈 줄 모릅니다.
0: 하, 좋은 일이죠.
4: 예. 야, 이 약은 정말 공로 수치에 중풍을 치료하고 심장병을 치료한다고 딱 씌어져 있으니까, 예. 믿음이 들어가고 효과가 빠르고
0: 그렇습니다. 예,
4: 예 정말 예, 딱 공로 수치에
0: 있는 거 써야 된다. 그렇게 딱 씌어져 있는 거 자기 병을 예. 치료를 하겠다 하면은
4: 맞습니다. 예. 이런 쓰여 있는 약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정말 세상 쓰레기 느끼게 됩니다.
0: 나는 어느 사람 나의 이 약을 싸겠다는 사람들은

0: 그래서 그 공농조치를 잘 보고 선택하시오. 이렇게 그렇게 여러 번 당부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1: 맞습니다. 증언입니다. 예. 이게 다. 예. 그래, 예. 이제마저 우대 활동 어느 마지막이라니까, 예. 예. 우대 활동에 참가하면 약간 두드려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0: 좋습니다. 예.
1: 예. 그래, 오늘 지금 세리에수가 배다받아 계속 쓰다 그럽니다.
0: 그렇게 하십시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1: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의 이 심내방에 선생님 강의 듣고, 정말 이 서장 이야기가 처음에 저기 약재고에, 거기 또 면하는으로 들어간 이야기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3: 예, 예. 홍경선도 5,400m 이상. 정말 예. 그 생각이 나도 그 하늘 높이 그 아치래 보이는 게, 정말 이런 귀한 약을 비싼 약을 먹고 이랬가나에 이 중풍 환자가 이 자리에서 일어났단 말입니다, 선생님.
0: 그렇죠. 예.
3: 그래 그게 저 아이 소위 또 그다음에는 이거는 정말 세 번씩 딱딱히 받치거나 정말 이렇게 혈압이 올라다 아이가고 선생님 지도하셔서 또 그다음에 또 그렇게 아 이틀에 한 번, 나흘에 한 번, 다시 한 번 이렇게 또 하고 예. 선생님이 또 한 가지 알려준 그것도 예. 그 방법부터 하니까는 예. 정말 얼마나 그래서 그 뭡니까 그 혈압 조절 잘 되는지 정말 모른다. 세 번씩 딱딱히 받치거나 그다음에는 혈압 올라갈 수 있습니까?
0: 혈압도 그렇지만은 이게 우리 이 그 이 중약이 우리 이 지금 장약 심내방위가 예. 심장병이 중한 이런 심장병 그리고 또 거기에 그 이 중풍이라는 거라도 이게 어지간해 이게 치료 잘 아야 되는 병입니다 원래
3: 그렇지.
0: 이 후유증이가 그런데 이런 중한 병들을 치료해낼 수 있는 게 이렇게 파토 치료하니까나 그러니까나 지금 재발도 없고 치료 잘 된다 말입니다.
3: 그렇습니다.
0: 예, 그래 이렇게
3: 만약에 이런 만약에 매를 놓습니다. 세 번씩 계속 받치니까 중풍이 어디 알았지? 혈압이 올라가지. 그러니까 물샘틈 없이, 빗틈 없이, 그거 딱 그렇게 막아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0: 한자
3: 또 뒤로도 또 한 짝으로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지 않거나에. 그 다음에 또 그게, 우리 또 이렇게 중요하게 또 쓰고 받는 다음에, 정말 세상에서 한 그 뭡니까?
0: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거는 이게 장약 집단이라고 딱 씌어 있지. 네. 서상약이면서 서상이사는 어떻게 공농주치를 말하고 그다음에 중이약이니까 또 중이는 공농주치를 어떻게 말한다. 그리고 또 중국글로 또 중얼로 쓰고 또 아래다가 또 서상글로 쓰고 이렇게 딱 그서 제거서 서상약임에 틀림없고 그 해발이 그렇게 높은 것이 야생약재임에 틀림없습니다.
3: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없겠습니까? 또 주치공룡 선생님.
0: 네, 예, 그렇죠. 주치공룡에 딱 따라 써야 됩니다. 원래. 예,
3: 중풍을 치료한다는 그런 애 없는 거예요. 주치공룡 없는 것이거나 효과 없을 때.
0: 그렇죠. 그거는 100분의 예, 100입니다.
3: 그러니까 그 중풍을 치료한다. 그 없는 건 그 뭔가 심장병이 아주 심장병이 많다.
0: 맞습니다. 우리의 영 여러 가지입니다.
3: 예. 군수성 심장병이라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아주 그 이렇게 뭡니까 그게 심장병이 심한 심장병으로 치료한다고 약하게 딱 써있을까요?
0: 예.
3: 아 이런 약을 쓰겠고 어떤 약을 쓰겠습니까? 이게
0: 그렇지
3: 말해. 예. 우리 또 이게 북방 사람들뿐 남방의 약을 쓰면 말을 잘 쓰는
0: 이 심장병을 치료를 하고 중풍 후유증을 치료하겠으면 이 약을 선택하는 게 그 좋을 게임다.
3: 그렇습니다.
0: 제가 어서는 5년 3개월 강의하면서 모든 예. 많은 분들이 이거 쓰고 있는데 이거 쓰면서 그렇게 그런 효과를 본단 말입니다.
3: 맞습니다. 태풍이 예. 오지 않을까 올려줬습니까? 예.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강의 맞다나 아이는 이렇게 뭔가 사람의 생명을 목숨을 구한다 할까 정말
0: 그렇지.
3: 우리 해볼까 예. 먹어볼까 정말 이게 목숨 구한 이야기 바로 이야기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엄청난 병들이 그 치료됐습니까 선생님.
0: 그렇죠.
3: 예, 그분들도 한두 번씩 다 이게 방송에 다 참가해서 정말 감동된 게 다 얘기해서 누구나 다 이야기 돼서 탐복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이야기 지금 줄 서서 지금 싸고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지.
3: 그래, 저번에 예, 어제 우리의 뭔가 싸는데 우리 또 친척에 한 분이 또 어촌 아재 된 부인인데 왕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한국에서 예, 정말 날이 왔는데 굉장히 이야기 싸서 이제 열을 잡았습니다. 굉장히 머리 어림증하는 게 낫다고 더 안하십니다. 오늘이 그 뭔가 그 공기청정기 그걸 참가하겠답니다.
0: 아 그렇게 하라 하십시오. 241-7979번으로 전화하면 저녁에도 배달됩니다. 예.
3: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아 지금 아 많은 환자분들이 장약 심리방을 쓰고서 말씀하십니다. 예, 쓰기 전

0: 얘는 아, 그 병원이 자주 입원했답니다. 이분들이 결국 또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해 나고 또 심률문란이 나타나고 또 머리가 어지럽고 아, 또 머리가 무겁고 이랬다죠. 예. 그리고 아, 중풍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서 고생을 많이 하셨답니다. 예. 이래서 병원에 입원을 많이 여러 번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 약을 드시면서 입원을 모른다고 하죠. 예. 보통 약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예. 제지방이 약을 지방 사람들이 쓴다 할 때 효과가 좀 못한다. 예. 어째 못한가? 항약성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예, 좀 못한다. 예. 이래서 북방이 사람들 남방이 약을 쓰면은 아, 효과가 더 좋습니다. 예. 심장이라는 거는 수축하고 이완하고 수축하고 이완하는 이런 동작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이 전체에 동맥이 피든 정맥이 피든 순환시키는 발동기입니다. 예. 이 발동기가 잘 돌아가자면 심장 근육이가 탄성이 좋아지죠. 예.
1: 네.
0: 이 심장 근육 탄성을 해결해 주는 데서 우리 장약 심리방만한 게 없습니다. 예.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장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여외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문의 전화 2

0: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동집에 살면서 집에 자주 안 오는 아들, 딸들한테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말씀을 자주 하곤 하죠. 그 반찬 가지라 안 와? 너가 좋아하는 장조림도 해놨는데. 엄마가 하도 그러니까 어떤 분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왜 자꾸 먹을 걸로 날 유혹해? 라고 말입니다. 가끔은 사랑하는 마음을 대놓고 말하기엔 좀 쑥스러워서 괜히 한번 애둘러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은 보고 싶다는 이 한마디였을 테니 말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말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그 어려운 말을 먼저 꺼내주는 사람, 애꿎은 날씨 핑계라도 대면서 빙빙 돌려 건네주는 애정 표현들이 갈수록 참 고마우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흐리다가 도나, 안도, 왕청 서부 지역은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분적 지역은 폭우가 내리겠으며 기타 지역은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저녁에는 1, 2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낮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 기온은 섭씨 영상 20도,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27도입니다. 네, 다시 한번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흐리다가 도나, 안도, 왕청 서부 지역은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분적 지역은 폭우가 내리겠으며 기타 지역은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주 최저 기온은 섭씨 영상 20도,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27도입니다. 네,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알미온 할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학 지식. 살면서 우리가 지나쳤던 잡단 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날씨는 참 어디로 떠나기 좋은 계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근년에는 이 사람이 모인 곳에 가기보다 조용히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특히 차에서 숙박을 해결하는 차박이 새로운 유행으로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따라서 늘어나는 쓰레기의 량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캠핑이나 차박을 즐길 시 그 루의사항과 환경을 지키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느덧 캠핑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타인과의 접촉을 줄이고 나만의 텐트에서 캠핑을 즐기는 새로운 여가 활동들이 주목받고 있답니다. 지친 일상에서 힐링의 한 방법으로 경치가 좋은 곳에 정착해 머무르고 싶은 만큼 이 머무르고 싶은 것이 참 모르는 사람들의 소망이죠. 하지만 최근 이런 사람들이 급증함에 따라 여행지나 관광지 등에 버려지는 쓰레기량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풀숲이나 강가 등의 갖가지 쓰레기가 무단으로 버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단순히 개방된 공원이나 유원지가 일부 야영객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좋지만 금지된 곳에 주차하거나 가져온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버려서 환경오염 문제가 더욱 심해지고 있답니다. 캠핑족의 쓰레기 문제가 골칫거리로 떠오르면서 일부 지역에는 출입 자체를 금지시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점점 줄어듭니다. 때문에 캠핑과 차박을 하는 개인들의 쓰레기 처리에 관한 노력은 필수인데요. 자, 여기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바로 가져간 쓰레기는 반드시 뒤에 가져오는 겁니다. 특히 야외에서 캠핑을 즐길 경우 쓰레기를 한 대 모아서 더미 형태로 방치하고 가거나 누가 모아놓은 쓰레기 더미 위에 또 쓰레기를 버리고 가면 누군가 치우겠지 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점 꼭 유의하십시오. 음식물과 음식물 쓰레기는 썩으니까 또 괜찮을 거라는 생각으로 땅에 투척합니다. 이것 또한 음식물의 성분에 따라 땅이나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쓰레기 규격 봉투에 담아 회수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연에 대한 최소한의 영향만 미치기 위해 야외 활동을 둘러싸고 만들어진 지침, 흔적 남기지 않기는요, 전 세계적으로 이 확산되고 있는 친환경 운동입니다. 이 흔적 남기지 않기는 모두 7가지 지침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하기, 두 번째는 지정구역에서 산행 및 야영하기, 세 번째는 배설물이나 쓰레기는 올바른 방법으로 처리하기, 네 번째는 있는 그대로 보존하기, 다섯 번째는 캠프파이어나 모닥불 취소하기, 불피운 흔적 남기지 않기, 여섯 번째는 야생동물을 존중하고 함부로 먹이주지 않기, 마지막으로는 타인을 배려하기입니다. 이 지침들은 자연에 인간이 머물렀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을 뜻하며 머물렀던 모든 곳의 흔적을 최대한 지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에 불을 피웠다면 불을 끈 뒤 재를 뿌리거나 쓰레기를 치우는 겁니다. 여유가 된다면 내 쓰레기를 되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이 버린 쓰레기까지 함께 주워와서 자연을 더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쓰레기를 만드는 원인 자체를 줄이고 없애는 것입니다. 캠핑을 떠날 때는 짐을 최소화해서 자연에 머무를 때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의 량을 줄이고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쓰레기들은 모두 되가져가야 합니다. 쓰레기는 물론 인간이 머무르 흔적을 남기지 않는 노력으로 아름다운 자연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스스로 질서와 안전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환경을 생각하는 올바른 캠핑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요?

캠핑이나 차박을 즐길 시 유의사항과 환경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의 환경을 위해서 꼭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에는요, 생활에 도움을 주는 상식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우리는 하루 종일 컴퓨터 마우스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이런 행동들은 나도 모르게 손가락에 큰 무리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팔에서 손가락으로 연결되어 있는 아홉 개의 힘줄과 하나의 신경이 수축되고 장시간 클릭으로 무리가 가면 수관근 증후군을 앓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우스 사용과는 전혀 상관없을 듯한 엄지손가락부터 뭐 타격이 가는 이 병은 심한 통증이 오면서 약을 오랫동안 복용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손목에도 무리가 갑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러한 증상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자, 이어지는 시간에는 지친 손가락을 풀어주는 초간단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트레칭은 바로 손가락을 쫙 폈다가 주먹을 만드는 겁니다. 이 간단한 스트레칭은 손가락 근력을 키워줄 뿐만 아니라 계속 구부리거나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던 손가락을 시원하게 펴주게 됩니다. 먼저 엄지를 바깥으로 한 채 주먹을 꽉 쥡니다. 약 30초 정도 쥐고 난 후 손가락을 모두 활짝 펴주는 겁니다. 이 운동을 최소 4-5번 반복해 주십시오. 하루 종일 마우스를 쥐고 일하거나 핸드폰을 들고 일을 하거나 오랜 시간 동안 펜을 쥐고 글씨를 쓰는 학생들에게도 모두 좋은 스트레칭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스트레칭은 전체적인 손가락 통증을 완화시켜주는데요. 자, 테이블 위에 손을 편하게 힘을 빼고 올려놓고 관절이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납작하게 다섯 손가락을 모두 펴줍니다. 첫 스트레칭과 마찬가지로 30초 정도 쭉 펴주면 됩니다. 1분가량 해줘도 되겠습니다. 이 스트레칭 역시 최소 4-5번 반복합니다. 책상이 크다면 손가락을 쭉 펴고 바깥의 팔을 팔까지, 바깥 팔까지 함께 책상에 최대한 붙이며 펴주면 거의 같은 자세로 굳어져 있던 이 손부터 발 그리고 어깨까지 모두 스트레칭을 할 수 있답니다. 세 번째 스트레칭은 손바닥이 나를 향하게 보이고는 손가락을 끝마디만 구부려서 고양이 발 모양 같은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네, 그리고 그 끝마디들을 30초 간격으로 폈다가 오므렸다 해주면 되겠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자극을 줘서 아주 좋습니다. 자, 네 번째 스트레칭은 스트레스 볼을 이용하는 겁니다. 요즘 뭐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며 사용되는 이 말랑말랑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동물 모양도 있고 과일 모양도 있는데 이 스트레칭을 할 때는 공처럼 동그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스트레스 볼을 사용하면 손아귀 근력을 키워줄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손 안에 스트레스 볼을 힘껏 쥐어줍니다. 이 운동을 두 손을 번갈아 가면서 10분씩 일주일에 두세 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엄지손가락 관절에 통증이 있는 분들은 이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스트레칭 운동은 열쇠를 돌리거나 음식 포장을 열고 자동차를 주유하는 데 사용되는 엄지와 검지에 꿰어서 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부드러운 재질로 만들어진 말랑말랑한 고무공이나 아까 스트레칭에서 사용되는 스트레스 볼을 사용해도 좋겠습니다. 고무공을 엄지와 검지로 30초에서 60초가량 꼬집어줍니다. 아까 스트레칭과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2-3번 반복해주면 좋다고 하네요.

자, 지금 여러분과 함께 지친 손가락을 풀어주는 초간단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스트레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알아볼게요. 자, 다음으로는 엄지손가락 운동이 되겠습니다. 엄지손가락 운동은 손가락 5개를 모두 펴줬다가 엄지만 접어서 새끼손가락까지 닿게 해줍니다. 마치 숫자 4를 보여주는 것과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이 스트레칭을 4번 정도 반복해주면 된다고 하네요. 자, 9번째 스트레칭, 다음의 스트레칭은요, 엄지손가락의 유연성과 힘을 길러주는 겁니다. 이 운동은 양치할 때 숟가락이나 포크로 밥을 먹을 때 그리고 펜으로 글씨를 쓸 때 도움이 됩니다. 먼저 OK 표시를 해주시고 약 30초가량 동작을 유지해줍니다. 그런 다음 검지, 중지 순으로 손가락 하나씩 OK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운동은 손가락 위에 최대한 힘을 줘서 쭉 펴주고 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자, 지친 손가락을 풀어주는 초간단 스트레칭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손가락이 뻐근하고 불편하다면 알려주신 이상의 스트레칭들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노을이 예쁘게 타오르니 함께 보고 싶다고 얘기해보고, 내일은 날이 차오르니 옷을 따뜻하게 입으라고 얘기해주고, 자, 이런 애정어린 표현들을 아낌없이 해주시는 분 여러분 곁에 있으신가요? 그렇게 마음을 마음껏 숨김없이 표현하는 존재, 곧 우리들의 부모와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런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 사랑한다는 말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황설화, 진행의 리봉이었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대한 정확한 예약 정보를 전해드리고 청취자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또 함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매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데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오늘은 선생님 모시고 대퇴골 무혈성 괴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뼈 조직이 손상되는 질환으로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결과가 훨씬 좋아질 수 있는데요. 어떤 질환인지 또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선생님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대퇴골도 무혈괴사라는 병이 도대체 어떤 병인가 하는 것부터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이 대퇴골도가 어디 있는가에 우리 이 넓적다리의 허벅지 뼈하고 그리고 이 윗부분, 예, 그 뼈에서도 윗부분을 가리킵니다. 예, 윗부분은 골반 뼈와 함께 예, 고관절, 엉덩이 관절을 이루고 있는데 이 골반 뼈하고 맞닿고 있는 넓적다리의 뼈의 가장 위에 부분이 예, 이것을 대퇴골두라고 합니다.
0: 네.
1: 이 대퇴골두 무혈괴사는 이 대퇴골두로 가는 혈류가 차단됨으로 해서 피가 잘 흐르지 않아서 그래서 뼈 조직이 죽는 질환입니다. 이 괴사된 뼈에다가 만약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하게 되면 예, 그 부위에 점점 함몰이 되면서 예, 뼈가 푹 꺼져가면서 통증이 시작되고 이어서 괴사 부위가 무너져서 예, 고관절 자체 손상이 나타납니다. 왜 이런 병이 오는가? 예, 어떤 사람이 오는가? 예, 예 얘기 드린다면 이 대퇴골두 무혈괴사는 원인이 정확히 밝혀져 있지 못한 상태로 다만 여러 가지 원인이 위험인자의 원인적 위험인자로 그 알려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위험인자가 무엇인가? 예, 술을 과하게 오래 마시는 사람.
0: 네. 예.
1: 그리고 또 부신피질 호르몬, 이게 스테로이드, 즉 격소가 들어가냐. 장기적으로 사용할 경우,
0: 네.
1: 예, 그리고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 또는 예, 전신성 홍반낭창, 예, 이게 루푸스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예, 이런 결체조직병이나 또 신장이나 심장과 같은 장기 이식을 받았을 경우, 또 혹은 잠수병, 예, 예, 물 밑에서 장기적으로 작업하는 사람, 예. 그리고 통풍뼈, 방사선 조사, 예. 이런 여러 위험적인 요소가 있다 하는 것 뿐이고, 그러나 원인이 예, 똑똑하지 못한 경우도 반수나 됩니다. 예, 거진 40 내지 50% 예, 원인이 똑똑하지 못하다 하는 뜻입니다. 예. 예. 이래서 그 위에도 외상 바닥거나 대퇴 경부의 골절이나 또 고관절 탈구에 의해서도 자주 합병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증상을 놓고 말하면

0: 쾌골도 무혈괴사는 주로 좀 젊은 나이 30대로부터 50대 연령에서 처음 발생합니다. 대퇴골두의 혈액 공급이 차단되어 괴사가 일어나도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관절부의 통증은 괴사가 발생한 후 상당한 시간을 경과해서 괴사부의 골절이 발생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통증은 대개 갑자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체중 부하를 받을 때에만, 즉 땅을 디딜 때에도 심해지고 쩔뚝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앉거나 누워있을 때에는 훨씬 편해지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더 진행이 되면 그 통증과 대퇴골두의 함몰 변형이 생깁니다.
1: 네.
0: 예. 그 괴사된 뼈가 그대로인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그게 푹 꺼지면서 변형이 생깁니다.
1: 네.
0: 예. 이래서 고관절이 운동 범위가 줄어들어서 특히 바닥에 책상 다리하고 앉기가 힘들어집니다. 대퇴골두 함몰이 심해지면 다리 길이가 좀 짧아진 것 같은 이런 감을 환자 자신도 느끼게 됩니다.
1: 네.
0: 이 대퇴골두 무혈괴사가 있으면 특징적으로 고관절을 바깥쪽으로 회전시키기 어려움으로 양반 다리를 하고 앉을 수 없게 됩니다.
1: 네.
0: 한번 지금 자기절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처음에는 통증이 크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세를 할 때 어떤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점진적으로 진행되므로 처음에 가벼운 증상과 함께 MRI로만 진단할 수 있는 제1기, 이게 제1기. 그리고 점차 괴사가 진행되면 엑스레이 사진으로도 진단할 수 있는 이때가 2기입니다.
1: 네.
0: 그리고 대퇴골두 함몰이 쭉 꺼져 들어간 상태가 나타나면 이것은 제3기고, 증상이 더욱 심해지고 고관절이 변형이 일어나는 때에 증상 심하고 변형이 생기고 이게 바로 제4기입니다. 이때는 환자는 하는 수 없이 집행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단은 이 엑스레이하고 자기광명 영상, 즉 MRI 소견으로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가장 정확한 것은 MRI 이 소견입니다. 20대 50대 사이의 나이에서 비교적 여기 젊은 나이인데 환자한테 갑자기 고관절 통증이 생겨 쩔뚝거리게 된 경우를 할 때는 가장 먼저 이 질환을 의심하는 게 좋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말씀하세요.
2: 네, 담은 하려고 그랬는데요.
0: 네. 말씀하세요.
1: 여보세요.
0: 연결됐습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뭘 문의하시겠습니까?
1: 네, 라디오 듣지 마시고 전화에만 집중해 주세요.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네, 그래서 우선 과도한 음주, 그리고 또 부신피질 호르몬, 즉 격소약을 말합니다. 스테로이드 약을 장기 사용할 때 이런 위험인자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에 항상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엑스레이 촬영으로도 검사가 가능하지만 현재로서 가장 정확한

0: 예, 지금 이 치료 방법이가 제한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경과 관찰을 위주로 하는 방법, 그 다음에는 수술하는 방법, 이런 두 가지로서, 예, 수술한다는 것은 참, 예, 누구나 그렇게 쉽게 접수하기 어렵습니다.
1: 네, 그렇죠.
0: 예, 그런데 영길시 현대병원에서는 이같이 좀, 예, 치료가 어려운 대퇴골두 무혈괴사에 대해서 부강수사료법으로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아, 네. 끊겼는데요.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부강수사료법은 이같이 그 모든 골관절 질병이 쓰이지만 대퇴골두 무혈괴사에도 그 효과가 아주 좋고, 또 현대병원의 리관례 원장님은 영길시 대퇴골두 그 이 질병의 연구소 소장직까지 맡고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예, 말씀하세요.
1: 좀 높게 말씀해 주세요.
2: 아, 네, 여보세요.
0: 예, 연결됐습니다. 말씀하세요.
2: 아, 네, 네. 우리 엄마가 무릎이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까 연골이 다 다스려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수술은 안 하려고 이 치료요법으로 할 수 있는지 해서 전화드립니다.
0: 네. 이 방송 많이 들으셨으면 아시겠는데, 영길시 현대병원의 부강수사료법, 예, 이건 어디나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현대병원에서 연구 개발해낸 치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로운 방법이가, 예, 여러 골관절 질병에, 이제 말한 대퇴골 무혈괴사도 그렇지만 무릎 관절, 예, 이건 아주 흔한 관절병입니다. 예, 이래서 이것도 처음에는 그나마 좀 쓰고 나면 괜찮고, 휴식하면, 예, 쓰고 나면 더하고 또 휴식하고 나면 괜찮은 정도에서 모두들 처음에는 약물을 사용하고, 예, 그래 안 되면 파스도 붙이고, 또 그래 안 되면 치통제, 격소 이런 치료하는데, 예, 이거는 증상만 덮어주는 치료입니다. 예, 그래서 영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부강수사료법으로서 이 무릎이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그 효과는 아주 인정받는 치료입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 수술한다 하는 것은 아주 좀 엄중한 단계에, 예, 약으로서 치료 안 될 때 하는 방법인데, 예, 이런 분들이 수술이 두렵다면 영길시 현대병원에 찾아서 그 부강수사료법으로 치료받는 게 좋겠습니다.
2: 예. 네, 관계료증은 어떻게 되나요, 가격은?
0: 부강수사 한 번 치료, 예, 한 번 치료는, 예, 680원, 예. 그리고 세 번을 기본적으로 한계료정으로, 예, 누구나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에 따라서 혹시 네 번 치료도 수여될 수 있고, 근데 한 번 치료하고 나면 그 효과는 확실히 알립니다. 알리지 않으면 누가 두 번째, 세 번째에 계속 치료받을 수 없는데, 근데 현대병원은 어쨌든 치료하면 끝까지 책임져 드립니다. 네 번 이상 치료가 수여될 때에는 비용을 받지 않고 무료로 해드립니다. 예, 그리고 어느 때까지 이같이 책임져 드리는가 하면 3년 내에, 예, 3년 내에 또다시 증상이 나타나거나, 예, 재발하면 다시 병원에 오셔서 무료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2: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간번 현대병원에 가볼게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말씀하세요.
3: 예, 저도 이 척추관 협착으로 지금 오래 고생했습니다.
0: 예, 지금 증상이 어떻습니까?
3: 10년 넘게 이렇게 고생했는데 길 가다가도 이래 주저앉아서 막 쉬어가야 될 정도.
0: 예.
3: 밤에도 진짜 아파서 잠도 못 자고, 그래 약도 세게 쓰고 이래다가, 예, 북경까지 가본 게 거기선 거서 수술밖에 할 게 없다고 이랬대다.
0: 네.
3: 그래 이 수술을 하려고 하다가 그래, 아, 기태 아는 친구 한 분이 한 사람이 수술은 절대

0: 하지만 그 욕심 심하고 고생도 세게 한다 하더래. 지금 무시해봐서 지금 가지도 못하고 이랬다. 그래 난 이렇게 용심한다. 좀 이렇게 좀 엄중하고 시간 이렇게 심한 환자들도 부강수 사료법으로 되는지 좀 문의하느라 그랬다.
1: 예, 엄중해서 협착이 아주 예, 심할 때 엑스레이나 MRI 영상상에 내부 구조가 아주 희미할 정도로 협착이 심한 분들 또 큰 병원에서 모두 수술하라 하는 이런 정도의 환자들도 부강수사로서 치료합니다. 예, 치료하는 횟수가 좀 예, 사람마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보통 한 열흘 간격으로 한 세 번 치료 엄중하면 한 네 번 이상 치료가 소요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거에 병원에서 현대병원은 치료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를 책임져 드립니다. 예. 그래서 네 번 치료해도 안 돼서 그 후에 더 치료해야 될 경우에는 돈을 받지 않고 완전 났을 때까지 치료해 드립니다. 이 병후도 역시 3년 내에 재발하거나 증상이 나타나면 예, 돈 받지 않고 다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는 병원은
0: 예. 신기 쓰던 이런 환자에서 병이 좀 중할까나 또 이런 부강수사제법을 하는 게 한 다음에 또 부작용 같은 것도 있는지 그것도 관심이고 예. 물어봅니다.
1: 예, 부작용은 없습니다. 그 수술 같은 거는 사실 이거 마취도 해야 되는 게고 예, 출혈도 가능한 것이고 또 마취 후에 또 어떤 문제 생기는지 또 수술하고 난 후에 효과는 어떤지 예. 우선 비용도 대다
0: 지금 예, 못하고 있다 이렇게 돼서도 한 번들도 부작용 많다고 합니다.
1: 예, 비용도 수술이라는 거는 몇 천인 게 아니라 몇 만 이상씩 예. 비용도 많이 들고 치료 시간도 적어도 석 달 이상입니다. 누워 지내야 됩니다. 석 달 동안. 예, 그러나 이 부강 주사 맞게 되면 기본상 그 한 달 좌우로 해서 낫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비용도
0: 치료 방법은 그 주사 그 료법만 한가 그래요. 또 뭐 가서 그날로 집에 갈 수도 있는지 조언해야 됩니다.
1: 예, 그 입원할 필요 없고 예. 더 상세한 문의는 2652120이다. 2652120에 저녁 4시 전까지 문의하시면 됩니다.
0: 예, 알았습니다. 예, 네, 한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수고하십시오.
2: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 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 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예, 다른 게 아니고 선생님 이 뭐야 눈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1: 예.
3: 예, 눈이 좀 많이 심하단 말입니다. 예, 병이 심망막색소 변성증이라 진단받았습니다. 5년 전에, 6년 전에.
1: 예.
3: 예, 그러니까 거기다 항반변성도 어제는 들어왔다고 그러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병원은 거기서 고칠 수 있습니까?
1: 지금 시력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3: 시력이 많이 났습니다.
1: 0.1이 됩니까?
3: 0.1이 그래서 되는 것 같습니다.
1: 0.1, 0.2도 안 되고, 예?
3: 예.
1: 이건 거짓.
3: 약은 많이 썼습니다. 근데 안 됐습니다. 계속 가더라 더 합니다.
1: 네. 이거는 거짓이 실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0.1 정도면, 예.
3: 예.
1: 그리고 심망막 색소 변성은 이게 유전적인 병입니다.
3: 예.
1: 예. 그, 뭐, 부모 그렇습니까?
3: 없습니다.
1: 부모 없어도 할아버지나 할머니 그 세대에.
3: 예, 할머니 좀, 예, 할머니가 옛날에 좀, 예, 우리 어릴 때 시력이 많이 없어진 거. 근데 심망막 색소 변성증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눈이 좀 어렵습니다.
1: 예.
3: 잘 못 보셨습니다.
1: 그리고 이 황반 변성이라는 게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물체가 다 삐뚤어져 보입니까?
3: 예, 좀 그렇습니다.
1: 예. 시력이 이미 0.1이면 이건 거짓 실명이라 할 수 있는데, 물론 이 안과 질병도 현대병원의 치료는 좀 독특한 치료이니까, 예. 뭐 추천해 드리겠는데, 상세한 문의는 265-2120에, 예, 연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예, 그런데 저번에라 전화가 잘 이렇게, 그렇죠.
1: 지금, 예, 이 전화는 아침 8시에서 예. 저녁에 4시 전까지 예, 이게 통해있습니다.
3: 예. 그러니까 선생님 이런 병원은 혹시 그래 뭐 조금 치료 방법
1: 이게 다른 방법은 다른 병원 가서 절대 치료 못합니다. 이 정도에.
3: 예. 예. 예. 그런데 현대
1: 근데 현대병원은 좀 그 예. 이난병 같은 거 치료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3: 예.
1: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 이게 좀 아주 중요한데 예.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히 된다 얘기는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265-2120에다가 연락하셔서 예, 더 상세 문의했으면 좋겠습니다.
3: 예, 알았습니다.
1: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영길시 현대병원에서는 그 독특한 치료 방법이 따로 있는데 이 치료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예, 부강주사료법하고 면역각성료법 아마 누구나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은 예, 다만 이 현대병원에서 몇십 년 동안 연구 개발해낸 새로운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강주사료법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미 우리 몸에 퇴화되고 노화된 세포, 이 낡은 세포는 제대로 빨리 배설되게 하고 새로운 세포에 또 이것이 증식되게 하고 예, 그리고 또 분화되게 하는 예, 이러한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특히 퇴행성 질환에 예, 관절의 연골이라든지 뼈에 예, 신경계 질환에 예, 예, 피부 질환에 등등 질환에 있어서 아주 효과적입니다. 예, 부강주사는 단순히 한 가지 약물을 근육에 주사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한 10여 종 약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약물은 더 증가도 하고 또 어떤 약물은 감소하면서 주사 측석이 배합을 해서 주요 혈자리나 혹은 근육에 주사하는 방법을 가리킵니다. 예, 이같이 그 부강주사로서 치료할 수 있는 병 가짓수가 우선 많습니다. 그러니까 치료 범위가 아주 광범위하다는 뜻인데

0: 가장 그 효과적인 치료를 할 때는 모든 골관절병에 경추병이나 견주염 또는 요추간판 탈출, 척추관 협착증, 퇴행성 무릎 관절염, 대퇴골 무혈 괴사, 이런 모든 골관절 질환에 있어서 인정을 받는 치료입니다. 그리고 이 두면부에 있어서 물론 이게 안과를 포함해서 시력이 떨어지는 또 이 시신경이 위축되는 녹내장이라든지 황반변성 그리고 귀에서 소리 나고 잘 들리지 않는 문제 또 면포 안면마비라든지 이런 병들에 그 외에도 모든 통증에 통증은 약간 있다가 없어지는 잠시적인 통증보다 아주 극심한 참기 어려운 통증에 이게 3차 신경통이라든지 대상포진 통증 또 원인 불명의 통증 그리고 심지어는 말기암 통증에도 암 환자들이 가장 두려운 문제가 바로 통증입니다. 그래서 이 암을 정복했다 이 말이 아니고 이 암에 있어서 그 통증을 우선 치통제 없이 개선되게 합니다. 통증이 해결돼야 문제는 잠도 자고
1: 회복이 되죠.
0: 그렇죠.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배설도 잘 되고 이러면 자연적으로 우리 몸이 면역 기능도 또 높아지면서 어떤 환자는 자연 치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현대병원에 265-2120에 연락하시면 빠른 시간 내에 지통제 없이 바로 해결되게 합니다. 그 외에도 또 이 자가 면역성 질환이 이게 현대 의학에서 큰 난제입니다. 류풍수 관절염, 홍반낭창, 건조증이라든지 등등.
1: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대병원 지점은 복대 립초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호텔역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평 총수기가 복건성 전주 진강시 신발 공장 화재와 관련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0: 국가과학기술장려대회, 량문원사대회, 중국과학기술협회 제11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간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이 열렬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1: 리강 총리가 나미비아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0: 정설상 부총리가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당조항의 재반 포치와 관철을 전력 추진하고 고수준의 과학기술 자립 자금을 다그칠 것을 강조했습니다.
1: 보도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7월 9일 12시경 복건성 천주 진강시의 한 신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중대한 인원 사상을 초래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중공조항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조항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이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중요한 지시를 내려 복건성 천주 진강시의 한 신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중대한 인원 사상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면서 인원 구조 수색과 사후 위로 등 업무를 잘하고 조속히 사고 원인을 규명하며 엄숙하게 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올해 1일에 국내에서 수차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각지 각 관련 부문은 교훈을 깊이 섭취하고 발전과 안전을 더 잘 총괄하며 시시각각

0: 안전생산이라는 이 끈을 놓지 말고 각 부류의 위험부담과 우환을 깊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전생산의 조치 관철을 세부적으로 실속 있게 추진하고 중특대 사고의 발생을 단호히 방지하며 인민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실속 있게 수호해야 합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총리인 리강은 회시에서 최선을 다해 수색구조를 조직하고 사고 처리를 잘하며 차생사고의 발생을 방지하는 동시에 조속히 원인을 규명하고 법에 따라 엄숙하게 문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무원 안전생산위원회 판공실은 최저선 사유와 극한 사유를 확고히 수립하고 안전생산 위험부담과 우관을 전면 조사하며 책임과 조치의 관찰을 힘있게 추진해 중특대 사고 발생을 엄밀히 방지하도록 각지를 한층 더 지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지시와 리강 총리의 요구에 따라 응급관리부는 실무팀을 현장에 파견했습니다. 복근성은 역량을 조직해 부상자 치료와 현장 처리 등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현재 재반 업무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1: 습근평 총석이가 국가과학기술 장려대회, 의량원 원사대회, 중국과학기술협회 제11차 전국대표대회산 중요한 연설은 최근 연간 우리나라 과학기술 사업이 이룩한 중대한 성과를 충분히 공증하고 과학기술 발전에 직면한 새로운 정세를 깊이 분석했으며 책임감과 긴박감, 사명감을 한층 더 증강하고 15차 5기는 전망계획식이 과학기술 사업에 관한 당중앙의 재반포치의 관찰을 전력으로 틀어질 것과 관련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대회에 참석한 광범위한 과학기술자들은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은 신시대 과학기술 사업을 잘할 때 대해 방향을 가르쳐 주었다고 비했습니다. 한편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을 깊이 있게 학습 터득하고 단호히 관찰 실시하며 과학기술 업무를 잘할 결심과 자신감을 한층 더 증강하고 과학기술 강국 건설의 목표를 향해 힘있게 나아가며 착실하게 과학기술 혁신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지탱하고 견인할 것이라고 비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당 18차 대회 이후 당중앙은 과학기술 혁신을 현대화 건설에 돌출한 위치에 놓고 과학기술 강국 건설의 총사진을 체계적으로 그렸으며 혁신 구동 발전 전략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전면 심화했으며 과학기술 사업이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고 역사적인 변혁을 가져오도록 추진했다고 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글로벌 과학기술 참여자, 공헌자로부터 개척자, 인솔자로 신속히 전환함으로써 혁신력이 가장 빠른 국가 중의 하나로 되었습니다. 2025년도 국가 최고 과학기술상 획득자이며 중국과학원 물리연구소의 진립천 원사는 국가에서는 과학기술에 대해 줄곧 잘 지원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상이 우리 팀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 전반 국가 리튬 배트로 업종에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너무 큰 고무로 됩니다. 과학 연구를 하자면 반드시 찬밥 신세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과감히 곤란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전력 수요 국가로 되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전기화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2025년도 국가 최고 과학기술상 획득자이며 중국전자과학기술그룹 제14연구소의 분독 여원사는 상을 받아 너무 영광스럽고 격동된다면서 이 상은 모든 과학기술자들에게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더 노력해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혁신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나의 힘을 이바지할 것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새 라운드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혁명은 인류의 생산 생활 방식과 세계의 발전 구도를 크게 개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요구에 적응해 더욱 유력한 조치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착실하게 해결하고 최선을 다해 과학기술 사업에 관한 당중앙의 재반 포치를 잘 관찰해야 합니다. 국가 과학기술 진보상 획득자 대표이며 중국 지질 과학원 연구원인 려공전은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은 신시대 과학기술자들이 짊어져야 할 사명과 책임을 깊이 느끼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을 곤란을 극복하고 난제를 돌파하는 강대

0: 한 동력으로 전환해 국가 수요를 견인으로 하고 문제의 방향으로 하며 연구팀을 인솔해 지질 탐사 일선에 깊이 뿌리내리고 10년 공을 들여 칼을 가는 정족과 담당으로 과학기술 강국 건설과 고수준 과학기술 자립자금 실현에 모든 힘을 바치합니다. 국가과학기술 발명상 획득자 대표이며 중국 해양대학 교수인 가영광은 최근 연간 국가중대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지원에 힘입어 우리는 심해 공정, 지질 환경, 원위치 관측 분야에서 자신의 핵심 기술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단계, 우리는 기술을 활용해 일선의 실제 문제들을 착실하게 잘 해결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국가의 신뢰에 부끄럽지 않고 이 푸르른 국토에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습금평 총석에는 량원 원사들은 당과 인민의 자랑이라고 하면서 원사들의 용의를 아끼고 겨름 없이 분탐으로써 과학기술 전초선을 개척하고 중대한 과업을 감당하며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과학자 정신을 발양하는 데서 모범 인솔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광범위한 과학기술자들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는 중요한 역량입니다. 여러분들이 국가와 인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우량한 전통을 발행해 과학기술 강국 건설에서 더 많은 새로운 공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국가 자연과학상 획득자 대표이며 북경대학 물리학원 원사인 왕은가는 총석의 중요한 연설은 많은 과학기술 종사자들에 대한 더 큰 공으로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숭고한 명예일 뿐만 아니라 편달이고 경조입니다. 나는 중국의 과학기술자들이 원대한 이상을 세우고 세계 지식의 최고 경지에 끊임없이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방향을 따라 노력하면서 더 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더 많은 독창적인 성과를 낼 것입니다. 국가 자연과학상 획득자 대표이며 중국과학원 대련 황물리연구소 연구원인 장도는 우리 중국의 과학기술은 이미 큰 발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일부 취약한 분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총석의 당부를 명심하고 정해진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성과를 거두어 국가 경제 발전과 인류의 문명 진보에 우리 자신의 힘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7월 9일 오후 국무원 리강 총리가 북경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나미비아 네툼보 난디 은다이트 대통령을 접견 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나미비아는 아프리카에서의 중국의 중요한 동반자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습근평 주석이 대통령 여사와 회담을 가지고 양국 관계와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할 것과 관련해 새로운 전략적 계획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나미비아와의 전통적인 친선을 발행하고 상호 지원을 확고히 하며 무역 기반 시설, 광업, 석유가스, 인문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해 호혜 상생을 더 잘 실현할 것입니다. 양측은 유엔 등 기재하에서의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고 각측과 함께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며 네 가지 주요 글로벌 창의를 적극적으로 리행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은다이트 대통령은 나미비아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준수하고 있다면서 중국과의 경제무역, 농업, 광업, 기반시설 등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인문교류를 긴밀히 하며 다자간 협력을 강화해 나미비아와 중국 간의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가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정룡이 접견에 참가했습니다.
0: 량원 원사대회 제2차 전원회의가 9일 오후 북경에서 개최됐습니다. 중공장 정축 상무위원이며 공문 부총리인 정설상이 회의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신시대 과학기술 사업이 역사적인 성과를 이루고 역사적인 변혁을 일으킨 근본 원인은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이 방향을 잡고 기잡이 역할을 했기 때문이고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에 과학적인 지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로부터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우위를 깊이 이해하고 네 가지 의식을 강화하며 네 가지 자부심을 확고히 하고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하며 과학기술 사업에 관한 당조항의 재반 포치의 관찰을 전력으로 추진하고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과 자강을 다그쳐야 합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기초연구를 강화하여 과학기술 강국 건설의 토대를 다지고 중대하고도 독창적이며 돌파적인 과학기술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 신용 거국 체제를 통해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과 자강을 보장하고 네 가지를 지향한 전략 방향을 견지하며 핵심 기술 공략전을 잘 치러야 합니다. 융합 발전을 통해 과학기술 혁신의 활력과 동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혁신 공급과 산업 수요의 견인을 강조하며 교육과 과학기술, 인재의 발전을 일치화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과학연구를 강화하고 과학연구 패러다임의 변혁을 이끌며 과학발전과 기술 돌파를 다그쳐야 합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당중앙은 원사대호 건설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며 량은 원사는 인민의 마음속에서 높은 명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사 제도를 더욱 완비하고 원사 선발의 질을 높이며 원사를 위해 잘 봉사하고 관리하여 원사들의 역할을 더 잘 발휘시켜야 합니다. 량원 원사들이 앞장서 과학자 정신을 발행하고 과학연구의 난제를 해결하는 데 전념하며 당과 인민의 총책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의에서 정설창 부총리 등은 진가경 과학상, 진가경 청년 과학상, 공화공정 과학기술상 등 수상자 대표들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정중대, 모유화, 왕지진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1: 공무원이 일전에 15차 5개년 전망계획 탄소 정점 도달 목표 행동방안을 인수해 발부했습니다. 행동방안은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과 탄소 중립 전략의 견인 역할을 발휘해 에너지 안전과 경제사회 발전을 더 잘 통합적으로 보장하고 산업의 친환경화와 저탄소화를 깊이 있게 추진해 석탄과 석유 소비의 정점을 안정적으로 달성하고 친환경 생산과 생활 방식을 빠르게 형성함으로써 더 많은 친환경 경제 성장점을 육성하고 고품질 발전에 친환경 바탕을 두텁게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행동 방안은 에너지 구조 조정의 최적화를 다그치고 산업의 친환경화와 저탄소화를 추진하며 중점 분야의 친환경 저탄소로의 전환 심화 등 다섯 가지 주요 과제를 배치하고 선간 전력 상호 지원, 석탄 소비 청정 에너지 대체, 주요 산업의 에너지 절약, 탄소 배출 정점 도달, 저탄소와 제로 탄소의 열 공급과 냉각, 그리고 친환경 조명, 제로 탄소 운송 회랑 건설, 탄소 배출 정점 도달과 탄소 중립 기초 능력 향상 등 주요 사업을 배치했습니다.
0: 최근 중공정 판공청과 공원 판공청이 홍수 방지 감음 대처 작업을 전력으로 잘할 때 관한 통지를 인쇄 발부하고 홍수 방지 감음 대처, 긴급 구조, 재해 복구 등 지반 작업에 전력을 다하도록 배치했습니다. 통지는 각 지역과 관련 부문 단위들이 당중앙의 결정과 습금평 총석의 중요한 지시 요구를 깊이 있게 관찰하여 홍수와 감음 재배의 극단성과 복잡성을 깊이 인식하고 홍수 방지, 감음 대응, 강력한 태풍 방지에 기반하여 최저선 사고와 극한 사고를 확고히 세우고 정치적 책임을 전면적으로 확고히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마비 사상과 요행 심리를 단호히 극복하고 지방 당위원회와 정부의 주체적 책임, 업종 부문의 감독관리 책임을 확고히 하며 관련 기업과 사업 단위의 주요 책임자의 홍수 방지와 안전보장의 재를 책임자 책임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각급 홍수 방지 감음 대처 지휘 기관은 통합 조정과 지휘 조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각 관련 부문과 단위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효율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기청 당 조직과 광범위한 당원 간부들은 전투 포로 역할과 선봉 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홍수 방지와 감음 대처 재구조 최전선에서 용감하게 총책을 맡고 앞장서서 인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과 사회 전반의 안정을 강력히 수호해야 합니다.
1: 7월 9일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세계 국제 세미나가 은천에서 개최됐습니다. 현대화의 길로 나아가자 중국 빈곤 감소 이론과 실천의 계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50여 개 국가의 120여 명 외국 정당 지도자와 부분적 중국 주재 사절, 싱크탱크 학자와 매체 대표 등이 참가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외국 기빈들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열렬히 축하했습니다. 한편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래 습근평 총석의 강력한 용도와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침 아래

0: 중국은 절대적 빈곤을 철저하게 해소하는 역사적 승리를 거두었다며 이는 인류 문명 행정에서 리정표적 의의를 가지던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빈곤은 결코 개변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닙니다. 중국은 발전도상 국가들이 학습하고 답습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1: 중국 자동차 공업 협회가 7월 9일 발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우리나라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의 생산량과 판매량, 수출량이 모두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량은 743만 8천 대, 판매량은 744만 6천 대로 집계되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7%와 7.3% 증가했습니다. 특히 6월 한 달 기간 신에너지 자동차 신차 판매량은 전체 자동차 신차 판매량의 약 60%를 차지했습니다. 수출 부문에서는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수출이 509만 8천 대로 전년 동기 대비 65.3% 증가했습니다.
0: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광서 귀항시에 폭우가 내리면서 여러 지역에서 심각한 홍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강북구 귀성가도 판사처 당사위원회 현서송학교 당총지부는 홍수경보에 신속히 호응했고 당원선봉대는 곧바로 집결해 각진 주민들을 전력으로 이송하면서 확고한 안전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7월 7일 오후 7시 30분 울강 귀항 수문소의 홍수 수위는 46.88m에 달해 경계 수위를 5.68m 초과했습니다. 강북구 귀성가도 판사처 당사위원회는 다른 가도에서 지원은 당원 간부와 자원봉사자들을 합쳐 80명에 가까운 대호를 신속히 편성하고 고립된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분초를 다투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갇힌 주민들 중에는 노인과 어린이 그리고 긴급치료가 필요한 환자도 있었습니다. 위급한 순간 귀성가도 당사위원회 부서기 양장성과 대원들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구조정으로 옮기고 깊은 물을 헤치며 안전지역까지 호송하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양장성 부서기는 투석치료가 필요한 신부전 말기 환자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침대에 물이 절반가량 잠긴 상태였다면서 모두가 함께 환자를 외부 간선도로까지 옮겨 120 차량으로 이송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서소학교 교실은 临시 대피소로 전환됐습니다. 당원 선봉대는 숨도 돌릴 새 없이 생필품과 의료용품을 날랐습니다. 대피소 주민 양해파는 당원 선봉대에 사의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당원 선봉대는 수시로 우리의 상황을 물어보고 관심해 주었습니다. 재해 앞에서 모두가 한마음이라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적절히 수용하기 위해 귀항시에서는 긴급 이송 집중 대피소 24개소를 마련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홍화, 리국호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유가의 지속적인 파동을 초래하는 지정학적인 위험 부담과 공급 수요의 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군이 8일 이란에 대한 공격을 발동함으로써 양국의 효전협정에 불확실성을 더했습니다. 따라서 국제 유가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브렌트유 가격은 장중 배럴당 약 78달러로 5% 이상 상승했습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비록 지정학적 갈등이 다시 유가를 상승시켰지만 OPEC+의 증산, 전세계 수요의 약화, 비오펙 산유국의 생산량 증가 등이 함께 시장 공급 완화의 기대를 높이면서 국제 유가는 중장기적으로 하락 압력에 직면했습니다. 일단 상황이 완화되면 국제 원유 시장의 운영 논리는 전시 공급 부족에서 수요와 공급의 재균형으로 불가피하게 전환될 것입니다. 공급 면에서 여러 요인이 OPEC+의 증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OPEC는 최근 성명을 통해

0: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7개 OPEC 플러스 주요 산유국이 8월에도 하루 평균 18.8만 배럴의 원유 증산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산유국들이 5달 연속으로 생산 할당량을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오픽 플러스의 이번 증산은 올해 4월부터 시작됐습니다. 4월과 5월의 월간 증가율은 각각 하루 평균 20.6만 배럴입니다. 5월 1일 아랍연합 추장국이 OPEC과 OPEC 플러스에서 탈퇴한 후 증산 참여국은 7개 국으로 줄어들었고 월간 증가율은 하루 평균 18.8만 배럴로 조정되었으며 6월부터 8월까지 이 리듬을 유지합니다. 또한 미국, 브라질 등 비오픽 산유국의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06년 1일 평균 생산량 증가량은 약 115만 배럴로 예상됩니다. 시장 반응을 보면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이란 전쟁 기간 배럴당 약 119달러의 최고점에서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OPEC 플러스는 점진적인 증산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일 시장 신호에 의해 주도된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기본 면모 변화, 지정학적 상황 완화, 그리고 내부 분열 균형 등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수요면에서 회복 속도가 공급 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원인으로 시장은 공급 부족에서 잠재적인 과잉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제조 부진과 정제유 재고 축적으로 인해 국제에너지기구가 최근 발표한 월간 석유 시장 보고서는 2026년 전 세계 석유 1일 평균 수요가 전년 대비 약 110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7년 전 세계 원유 시장에서 하루 평균 약 500만 배럴의 과잉 규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추세는 이미 실물 원유 시장에 반영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는 최근 8월 선적된 아랍 경질 원유의 아시아 공식 가격을 배럴당 11달러 대폭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역 기준 가격보다 1.5달러 할인된 금액입니다. 이전에 사우디아라비아는 6월과 7월에 아시아 가격을 연속적으로 인하한 바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가격을 공식 대폭 인하한 것은 산유국들 간의 아시아 구매자 쟁탈전이 치열함을 반영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에 대폭적인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가격은 여전히 즉각 구매할 수 있는 다른 지역의 현물 공급보다 높습니다. 공급 회복과 수요 약세의 이중 압박 속에서 주요 산유국들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을 인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기본 여건 외에도 유가 추세는 지정학적 충돌 방향으로의 변동에 직면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량의 각서 체결 후 여러 기구가 유가 전망을 하향 조정했지만 지정학적 위험 부담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 호르무즈 해협의 항해가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며 해만 지역의 안전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8일 이란에 대한 미군의 공격이 바로 이를 증명합니다. 중기적으로 볼 때 해만 지역의 수출이 점차 회복됨에 따라 OPEC 플러스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수요 회복이 부진하여 공급 과잉 압력이 점차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유가의 중심은 수요와 공급의 기초에 더 많이 의존할 전망입니다. 노르웨이 리스타드 에너지 회사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정학적 위험 부담이 여전히 단계적으로 유가를 상승시킬 수 있지만 중기 공급 완화의 큰 흐름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OPEC 플러스 생산 능력의 지속적인 방출과 수요 증가의 부진으로 인해 유가 상승 여지가 제한되고 지정학적 위험 부담 프리미엄도 더욱 사라질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유가의 지속적인 파동을 초래하는 지정학적인 위험 부담과 공급 수요의 결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의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0: 궁금이 넓은 자가 바로 곤자입니다.
1: 곤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곤자입니다.
0: 곤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곤자입니다.
1: 곤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곤자입니다.
0: 곤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곤자와 어깨를 엮고 곤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곤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2: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1: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 점재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팽이 좋아하는 중고를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에서는 내몽골에서 12억 5천만 원 이상을 투입하여 양로 봉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월드컵이 중국 제조를 떠날 수 없는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4: 완비화교입니다. 생동하고 풍부한 중국의 실천은 막스주의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경지를 끊임없이 개척할 것입니다. 둘째, 중국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수요입니다. 막스주의는

0: 과학적 진리로서 비록 보편적인 지도적 의의가 있지만 중국은 자체의 특수한 실정이 있기 때문에 진정 막스주의를 운영해 중국의 혁명과 건설, 개혁 실천을 지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하자면 반드시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24 당대회 보고에서는 막스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중국의 구체적인 실제와 결부시켜야 하고 과학적 세계관과 방법을 운용해 중국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막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는 반드시 중국의 현실에 입각해야 하고 끊임없이 중국의 질문, 인민의 질문, 시대의 질문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안위성 소강촌의 개혁 이야기가 이를 충분히 설명해줍니다. 2016년 4월 25일 안위성 봉양현 소강촌, 그때 그 농가 뜰락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초가집에 들어가 18가구 촌민이 토지도급 계약에 서명하던 당시의 전경을 묘해했습니다. 소강촌의 역사를 회고하며 총서기는 그때 가족의 운명을 걸고 한 일이 결국 중국 개혁의 천둥소리가 되었고 중국 개혁의 상징이 되었다고 감개무량해 했습니다. 1978년 봉양현에는 100년 부루의 특대 가물이 들었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10년에 9년이 흉년이고 해방 후에도 공급의 의지에 먹고 살고 구제의 의지에 쓰면서 대출에 의해 생산하던 소광촌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설상가상이었습니다. 더는 굶지 않기 위해서, 더는 밥을 빌어먹지 않기 위해 1978년 11월 24일 저녁 이 초가집에서 소광촌의 18명 농민이 고아를 부탁하는 심정으로 토지도급 생사 계약에 붉은 손도장을 찍었습니다.
1: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에게 집집마다 토지를 나누어주면 당신들도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들이 마음 놓고 생산해 양곡을 수확하면 우선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은 나라에도 기여가 될 것입니다.
0: 엄균창, 그해 소강촌 생산대 부대장이었고 계약서는 바로 그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오늘까지도 그는 계약서의 그 비장한 구절들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1: 우리 집집마다 밭을 나눈 후 가구마다 호주들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만약 일이 성사된다면 집집마다 전면 공출비를 상납하고 더는 돈이나 양곡을 달라고 나라에 손을 내밀지 않을 것이고 성사되지 못하면 우리 간부들은 감옥에 가고 목숨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원들은 우리의 아이들을 18살 성민이 될 때까지 먹여 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0: 엄경창은 토지 도급 방법이 소강 사람들의 생활을 개변시켰을 뿐만 아니라 중국 농촌 경제 개혁의 서막을 열어놓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토지 도급을 실행한 후 첫해 소강촌은 큰 풍작을 거두었습니다. 20여 년간 줄곧 나라의 구제량에 의지해 살아오던 생산대가 나라의 공출미를 상납하고 집집마다 량곡을 가득 쌓아놓게 되었습니다. 신시대에 들어서서 중국 농촌개혁 첫 촌이라는 칭호를 가진 소광촌은 또 한 차례 천지개벽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지금의 소광촌은 실제와 결부해 현대 농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농산품 가공을 핵심으로 향촌 관광, 교육 강습, 농촌 전자상거래를 버팀목으로 하는 세계 산업융합 발전의 새로운 혁신의 길로 나아가면서 현대 향촌 산업 발전의 구도를 구축했습니다. 한편 2만 1320무에 달하는 촌 집체 토지 소유권과 1만 3700무에 달하는 농촌 토지 도급 경영권 확인과 증서 발급을 전면 완수하고 토지 이전과 대규모 고표준 농토 건설을 질서 있게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소강촌은 집체 경제 수입 1300만 원을 실현하고 촌민 인구당 평균 가처분 소득은 3만 3천 원에 달했습니다. 중국 농촌 개혁의 주요 발원지로서 소광촌은 지금 한창 신시대 향촌 진흥의 청사진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2: 병어근인 습근팽이 좋아하는 전고 제3

0: 부부, 그는 지가 있어 샘물이 멈추지 않는다 네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제도 체계를 신속히 완비하며 양로 봉사 자금의 사용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조치를 병행하면서 양로 봉사 계획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몽골 자치구 재정청은 정밀하게 힘을 발휘해 양로 봉사 능력 향상 보조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해 20개 현, 향, 촌 3급 양로 봉사 네트워크 건설을 지원함으로써 량질의 양로 봉사 자원이 기층으로 확장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복권 공익금 1억 100만 원을 배정해 전 자치구 보편적 양로기구 신축과 확근, 시설 개조를 지원하고 공공 양로기구 능력 향상과 장비 구매, 소방시설 개조를 지원하며 양로기구에 1차적으로 건설 보조금과 보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자치구 복지복권 공익기금 700만 원을 배정해 사회역량에 의한 양로봉사 프로젝트를 구매함으로써 사회역량이 양로봉사에 참여하는 활력을 한층 더 진작시켜 공급주체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노년층의 수요에 초점을 맞추어 정밀 분류함으로써 노인들의 경제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중앙재정 양로봉사 소비보조금 2억 1,200만 원을 지급해 중등급 이상 고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양로봉사 소비보조금을 지급하여 돌봄 지출 부담을 줄였습니다. 또한 5억 1,600만 원의 고령수당 보조금을 지급해 전자치구 80만 8,600명 이상의 노인들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고령수당이 제때 충분히 지급되도록 보장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 2억 300만 원의 양로봉사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매달 1인당 50원을 기준으로 도시와 농촌의 70세에서 79세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어 그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양로기관에 입주하는 노인봉사 보조금 4,096만 원을 배정해 기관의 양로경제 부담을 줄였습니다. 노인상해보험보조금 2,300만 원을 지급해 전자치구 노인들을 상해보험에 가입시키고 노인안전보호망을 촘촘히 구축했습니다. 내몽골 자치구 재정청은 경료 제도를 완비하는 측면에서 일반 공공 예산과 복권 공익 기금을 통합하여 양로기관 운영에 대해 자금 지지를 제공하고 더 많은 기관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양로봉사 기술 인재에 대한 경료 기재를 강화하고 양로 간호원의 일회성 입사 보조금 정책을 제정하며 학력 수준에 따라 일회성 입사 보조금을 지급하여 양로봉사 인재를 유치하고 양로봉사 인재 대우를 안정시켰습니다. 내몽골 자치구 재정청은 자금 효율성 향상 측면에서 재정 지출은 반드시 성과를 묻고 성과가 없거나 저조할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양로봉사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 성과평가, 중간 성과관측, 사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를 예산 배정과 정책 조정의 중요한 근거로 삼아 모든 양로자금이 핵심 분야와 절실히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금관리 측면에서 개별 노인과 가구에 지급하는 노인복지보조금을 민생과 농가에 혜택을 주는 카드 플랫폼에 포함시켜 지급함으로써 보조금 자금이 직접 전달되고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확하고 편리하도록 보장했습니다. 동시에 양로봉사 자금의 배분과 하달, 사용 상황에 대해 회계 감독을 실시하고 횡령, 류용, 허위보고, 부정수령 등 법과 규를 위반 행위들을 엄격히 조사하여 자금이 안전하고 규범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뉴스 초우정.
1: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월드컵이 중국 제조를 떠날 수 없는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2026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 월드컵 토너먼트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중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이번 대회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세계 선진적인 제품과 기술 방안으로 구성된 일명 중국팀이 월드컵 무대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른 관점으로 살펴보면 경기장에서는 축구공 쟁탈이 치열하지만 경기 뒤에는 중국 기술과 중국 산업이 뒷받침하면서 함께 활기와 창의성이 가득한 축구 축제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칩이 탑재된 경기용 축구공부터 심판을 보조하는 영상 기술, 수백만 명의 축구 팬 수송을 뒷받침하는 중국 열차에 이르기까지 이 중국팀은 미국 소비 장뉴스와 상업 채널로부터 월드컵 공급망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고리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럼 월드컵이 중국 제조를 떠날 수 없는 원인과 이 현상이 글로벌 산업 경쟁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월드컵 공식 경기공인 트리온다는 신식 접합 구조를 채택하고 움직임 감지 센서 칩을 내장했습니다. 이 스마트 축구공의 내핑은 중국 강소성에서 생산되고 완제품은 광동성에서 완성됩니다. 월드컵 경기에서 반칙 여부와 같은 세부 사항은 판정의 핵심 근거가 필요하고 또 논란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도 과학기술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중 영상 보조 판정 기술과 선수의 신체 부위 오프사이드 여부를 정밀하게 시뮬레이션하는 가시화 시스템 모두 중국 기업의 기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심판이 경기장 가장자리로 달려가 영상을 보고 판정을 내릴 때 바라보는 그 모니터 역시 중국산입니다. 대회 기간 멕시코 각 개최 도시에서 수송된 축구 팬이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현지 해발과 기후에 맞추어 중국 기업이 맞춤 제작한 경전철 열차가 이들을 수송하는 주요 수단이었습니다. 대회 수요를 맞추기 위해 멕시코는 지난해 열차를 긴급 추가 구매했고 중국 기업은 단 1년 만에 열차 제작 납품, 시운영까지 전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 같은 중국 속도는 경기장 최정 상급 공격수의 빠른 돌파에 버금갑니다. 참가 팀이 확대된 월드컵에는 수백만 점의 대회 용품, 수십만 개의 경기장 시설은 물론 조명, 디스플레이 통신, 안보 전력, 물류 등 완전한 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가동되어야 합니다. 모든 단계가 중국의 거대한 제조업 체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월드컵 관련 제품들의 여정은 모두 중국 공장에서 시작된다고 묘사했습니다. 월드컵은 축구 축제인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능력을 시험하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최근 몇 년간 LED 디스플레이, 조명 시스템, 전력 공급, 배전 설비, 에너지 저장 장치, 안전 검사 장비, 통신 설비 등 다방면에 중국 제조 제품들이 국제 대형 스포츠 대회에 잇따라 투입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기념품 생산에 그쳤던 중국 제조가 지금은 첨단 기술 해결 방안까지 제공하면서 대형 대회에 참여하는 깊이가 날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서방 매체들은 예전에 중국 제조가 월드컵에 진출하는 원동력을 원가 경쟁력으로만 평가했지만 지금은 날로 많은 국제기관이 중국 제조의 우세가 변화하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 제조의 경쟁력은 저비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산업 클러스터와 완전한 공급망 사슬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 하나의 축구공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조가죽, 고무원사, 인쇄, 금형, 포장 등 여러 산업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 장의 LED 디스플레이에는 칩, 전자 부품, 정밀 제조, 소프트웨어 제어 등 분야별 수백 곳의 협력업체가 연관됩니다. 월드컵 시장 경쟁에 뛰어드는 주체는 단순한 단일 상품이 아니라 완전한 산업사슬 그 자체입니다. 최근 일부 국제 브랜드는 공급망 다원화를 추진하며 노동밀 집형 제조 단계를 동남아 등지로 이전하고 미국과 유럽은 제조업 회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원자재, 핵심 부품, 자동화 설비는 물론 연구개발 설계와 물류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중국 공급망의 종합 경쟁력은 쉽게 흔들릴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다국적 기업들이 공급망 배치를 재조정하고 있지만 중국의 성숙한 제조업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 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0: 제조 체계를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생산원가가 아니라 산업체인, 인재자원, 기반시설, 납품 능력 등 복합적인 요소에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국이 월드컵에 참여하는 방식은 꾸준히 승격되고 있습니다. 최종 제품에서 장비, 기술 해결 방안, 스마트 디스플레이에서 친환경 에너지, 디지털 관리에서 대외 보장까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상품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외 운영 전 과정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대형 국제 스포츠 대회가 디지털화, 지능화, 친환경화 기술의 적용을 촉진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월드컵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글로벌 경쟁력의 검증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단순한 제품 품질뿐만 아니라 혁신 능력, 시스템 통합 능력, 해외 납품 능력, 글로벌 방사 능력을 겨루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 설계부터 생산 제조, 물류 운송부터 현장 설치, 디지털 운영과 유지 관리부터 긴급 보장까지 각 단계는 기업이 글로벌 자원을 통합하고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기업들이 월드컵 등 대형 대회에 참여하는 방식이 지속적으로 승격되고 있습니다. 경기용 공, 기념품 등 최종 제품의 생산에서 스마트 장비, 디지털 기술, 녹색 에너지, 철도 교통 등 종합 방안을 제공하고 경기 보장, 경기장 건설 및 스마트 운영에 참여하기까지 중국 기업의 역할은 산업체인 지원자에서 시스템 방안 제공자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월드컵이라는 창을 통해 사람들은 단순한 축구 축제가 아니라 글로벌 산업 경쟁의 새로운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3라운드 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배경에서 미래 기업 경쟁의 핵심은 혁신 기술과 시스템 해결 방안, 산업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수출하여 글로벌 시장의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점점 더 많은 중국 기업들이 세계급 대형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핵심 원인입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바로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북경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귀한 정보를 나누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대의 지혜가 담긴 서장의 감로정약에 대해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6시 30분 전으로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오늘은 감로장약에서 세 가지 침향환, 예, 시범이 침향환하고 팔미 침향환, 그리고 알수의 천향환, 이 세 가지 침향환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요즘처럼 우리 여름이라 할 때에는 이 심장이 계절입니다. 예, 때문에 심장이 허약한 분들이거나 오랫동안 심장질환으로 고생하시던 분들은 좀 맥이 없거나 숨이 차거나 입맛이 떨어지거나 좀 정신 상태가 좀 흐리터분하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이럴 때에는 예, 우리 덕길 정약방에 오셔서 이 세 가지 침향환 중에서 예, 자기 증상과 맞는 예, 약을 선택해서 쓰면 됩니다. 예, 우리 시범이 침향환이라 할 때에는 협심증을 치료하는 데서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그럼 협심증이란 뭔가 하면은 우리 심장의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증으로 좁아지면서 생기는 이런 질환입니다. 예, 때문에 이 증상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질병입니다. 그리고 관상동맥 내부의 동맥경화성 변화라 할 때에는 사실상 20대 초반부터 진행되면서 혈관 면적이 100분의 70% 이상이 좁아지면은 협심증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협심증이 가장 중요한 증상은 예, 우리 통증입니다. 예, 우리 이 통증은 가슴 통증입니다. 예,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거나 또 뻐개지는 것 같거나 혹은 어떤 분들은 심한 분들은 아림에서 고춧가루 뿌려놓은 것 같다. 그러는 분들도 있고 또 숨이 찬 증상 예, 등 이런 통증이 나타납니다. 예, 우리 시범이 침향환을 보면은 기혈순환을 촉진시키고 의혈을 불어줍니다. 예, 우리 의혈을 불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의혈이 생기면은 혈액이 정체되면서 혈액이 예, 혈액으로 통하는 산소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몸이 먼저 차가워집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2: 저는 오래전부터 이 심장이 콤파츠가 영 많이 좋았습니다.
1: 네.
2: 예. 소변이 영 작고 소변 색깔도 영 안 좋고요. 그리고 허리 쪽이 영 시큰거림이 아프기도 했댔습니다.
1: 네.
2: 해서 병원가 검사해보니까 질환이 높다고 합니다.
1: 네.
2: 해서 선생님 방송을 듣게 됐는데 뭐 장약이 그렇게 효과 잘 본다고 합니다.
1: 예. 네.
2: 해가지고 덕길 장약방 찾아가가지고 장 대표님한테서 허즐리너완하고 망주, 런칭 망주 이 두 가지 약을 지금 한 달 동안 지금 푼이 좀 썼는데
1: 예.
2: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1: 예.
2: 예, 허리 쪽이 이게 시큰거리고 막 그게 지금 깜짝같이 없어졌습니다.
1: 예.
2: 소변 잤던 것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1: 예.
2: 색상도 영 좋고 그렇습니다.
1: 예.
2: 지금 왜 그래? 이 나왔던 바 지금 효과 본 바에는 좀 더 먹으려고 합니다. 한 달 먹었습니다. 좀.
1: 예, 지갈 수치까지 정상으로 돌아오자면 한 3개월은 쓰십시오.
2: 아, 3개월.
1: 예, 예 3개월은 예. 쓰시면서 또 다른 증상이 있으면은 처음에는 같이 결합하면 좋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 신장 증상 지갈까지 높은 분들이 심장 증상도 또 있습니다. 가슴도 답답하거나 또 예. 혈압이 높거나 혈지가 높거나 이런 증상이 같이 있습니다.
2: 예.
1: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침향환에 대해서 강의하죠. 예, 그래서 이런 심장 증상이 있다 할 때는 같이 결합했으면 또 빨리 나

0: 있습니다. 심장하고 예. 신장은 같이 치료하면 좋습니다.
1: 예.
0: 예, 우리 인체에서 심장과 신장은 이 같이 균형을 이루어야만이 건강합니다. 예.
1: 예.
0: 그래서 그 장 대표님 또 찾아가십시오.
1: 예, 그래요.
0: 예. 예.
1: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집에 남편분이 혈압이 그러면 그 집에 맨날 계속 오르락내리네. 알겠습니다.
0: 예.
3: 두 번 또 느낌 세게 왔다 갔고 심장이 계속 가슴 기분이 좋은 것 같고 또 한번 이렇게 놀라고 황황해 하고 계속 불안해하고 이랬습니다.
0: 예.
3: 그 장약 그 바탕 얘기 듣고서 그 장대표님 와서 보였습니다. 보이니까 이 세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시수 정두환 하고 장시영환 그 다음 바울 천시영환 세 가지 바뀌었습니다.
0: 네.
3: 그래서 그건 거의 두 달을 다 썼습니다. 두 달 동안 못 썼습니다.
0: 네.
3: 근데 지금 확실히 머리 자꾸 아프고 손발이 저리고 그래도 이게 많이 나사지고 혈압도 네. 최근에 오르지 않고 없는 상태입니다.
0: 네.
3: 그리고 저기 뭔가 심장도 자꾸 후두둑하고 무슨 일이 날 것처럼 가슴에도 떨어지지 누른 것 같고 자꾸만 이렇게 뒷가슴이 키우고 아까 앞이 이렇게 쏙쏙 지르는 것 같은 그 증상도 많이 경감되고 확실히 도움이 좋습니다. 이제 좋으니까 좀 한결에 좀 더 싸서 먹으면 좋게 되는가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0: 예, 몇 달을 썼은가?
3: 2달 썼습니다.
0: 아, 3개월을 쓰셔. 예. 그리고 뇌경색이라 할 때에는 예, 반년까지는 써야 됩니다. 반년 쓴 다음에 혈압이가 온정됐으면은 이 장생활부터 끊으면 됩니다. 근데 보통 예, 혈압이 온정됐다 해도 이 세 가지는 계속해서 쓰면 제풍이 오지 않습니다.
3: 나쁜 점은 없습니다.
0: 나쁜 점이 없죠. 예. 그래서 예, 이거는 우리 심내혈관 질환에서 제일 기본적인 조합입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그냥 쓸 수 있는 약입니다.
3: 예. 한결에서 쓰겠습니다.
0: 예, 더 쓰십시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위축성 위염이나 만성 위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가 차갑고, 항상 더부룩하고, 예, 소화 안 되고, 밥맛도 없고. 소화 안 되고 밥맛이 없고 하니까 내 뜻에서 바깥에 나가기도 영 힘들고 그랬댔습니다.
0: 예.
4: 그래서 다른 약을 집에서도 계속 먹었는데 그게 호갑다가 우연하게 친구 집으로 올라가서 이런저런 자기 이게 몸 상태를 얘기하다 보니까 친구가 소장약 먹는다는 소리를 하더라 말인데
0: 예.
4: 그래서 무슨 약을 먹는가 하니까 나, 아 위약을 소주 따시하고 따탕을 먹는 다음에 그러지 않나 말하니까 인터가면은 에이 그저 믿음이 가지 않아서 그래 그저 말하는 것 아이 듣고 가만히 있었더만 걔네 하고 먼저 갖다 먹어라네 그래 4월 7일 먼저 주더란 말인다 이.
0: 네.
4: 근데 그 4월 7일 먹은 게 벌써 속이 변하니까
0: 네 맞습니다.
4: 네, 네 이거 야 약빠고 알켜달라야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 약빠 찾아가서 그 당대표를 보이고 장대표가 얘기하고 고두가지 먹은 게 효과용 좋더라고 하나 한 가지를 더 추천합니다. 이런 지금 창조 거지.
0: 그래 아주 좋습니다. 예.
4: 예. 그래서 세 가지를 돌이 속다시 샀습니다. 벌써 예. 두 가지 먹은 효과 있으니까
0: 예.
4: 속다시 사서 지금 먹는 게 과연 효과 좋습니다.
0: 예.
4: 이거는 막 맥이 납니다.
0: 예.
4: 힘이 나고. 예.
0: 맞습니다.
4: 그래서 이런 좋은 현상이 좋은 이런 효과를 본 거에 내가 같이 또 이렇게 일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방송 듣고 있는 분들한테 좋은 소식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0: 맞습니다. 장약은 얘 낫고 보면 이거 내처럼 아픈 사람들이 빨리 쓰지 이런 생각은 못 합니다. 예.
4: 생각이
0: 좋대. 예, 그 소화 안 되면 맥이 없어서 예. 우리 지금 한 환자분은 그 마산 올라가는 게 그것도 저 끝에서 숨을 헐떡헐떡 하던 게 인전 한 곱에 돌고도 지금 맥이 난다 합니다. 예. 그렇게 그 창제 조주 다시 따탕화를 쓰면은 그분도 그래서 한 반년 썼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창제만 쓰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피부도 단단해지고 예. 그리고 그 맥이 나는 거 그저 한 알기입니다. 그냥

0: 같이 이래 등산하는 동미도 얘기합니다. 저까지 올라가고 꼼짝 못하던 여자는 앞에서 막 냈다 달른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네. 그래, 견지했으셔.
1: 예. 소화 잘 되니까 어찌 좋은지.
0: 그렇죠.
1: 아무나 다 먹습니다, 우선.
0: 예, 걔도 소화는, 예. 그냥 드실 때는 음식 습관은 좀, 예,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예, 네. 이 차가운 것도, 너무 차가운 것도 드시지 말고, 예, 또 천천히 드시고. 그래서 그동안 치료한 거 그냥 보존해야 됩니다.
1: 예.
0: 예. 그게 지금 약 또 쓰고 소화 잘 된다고 또 그 한 분이 그런 분 있습니다. 막 이 그 국시를 막 잡수고 또 걸겠다고 하는 분이 그래서 얘기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습관을 주의하면서 그 보존하시오. 예. 네.
1: 알겠습니다.
0: 예.
1: 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남의 눈이 이제 뭡니까? 병에서 영심한다.
0: 네.
3: 그래, 예, 그래, 뿌옇뿌옇고, 아픈 애다 보면 소리를 뚝 한 거, 그래서, 사무실에서 하는 것 같고, 예. 깔깔하고 눈물이 나고, 그 다음 바깥으로 나가면, 더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눈인데, 막, 바람 막 나르는 거래, 눈물이 요새 나고, 그랬습니다. 흰다리 또 빚어지고, 그래서, 예. 선생님 강의도 거기 찾아가, 장례별 찾아가서 그랬는데, 기술이 좀 더 안 하고, 예, 이렇게 뭐니까, 쓰려워, 이제.
0: 민무 쓰려워요, 한.
3: 예, 민무 쓰려워요, 한, 이렇게, 뭐할 때인데, 한 이전에 두 달 다 안 썼는데, 어서 눈이 많이 나서졌습니다.
0: 네.
3: 근데 거진 없어졌습니다, 선생님.
0: 네.
3: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눈물이 나고, 무슨, 가렵고, 그 다음, 누가 버리면 붓기 여러 사소한 거니, 이제 없어집니다. 한 숨은 없을까, 없어집니다.
0: 네.
3: 시력이 좀 올라갔을 때, 네, 어제 그저께 가서 검사를 할까, 0.5, 0.6, 원래 0.4, 이렇게 정도 됐습니다. 3, 이렇게.
0: 네.
3: 한나 6개월을, 야, 그래, 약이 어쨌든, 네, 감염상에, 이, 눈약은 정말 대단히 좋습니다. 네, 감아서 할까.
0: 네.
3: 한번더 써야 되겠습니다.
0: 더 써야 됩니다. 지금 이 눈이 가로인 분들이 지금 침침하고 잘 보이지도 네. 않고 또이 염증도 있는 것도 이게 콤파치허 하면서 간열을 끄지 못해서 또 눈이 열이 침범하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콤파치도 조절해야 되고 간도 조절해야 되고 이래다 보면은 그 료정에 맞춰서 이 장약은 증상과 원인을 같이 치료하기 때문에 좀 이 조절하는 시간은 좀 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
3: 찾아가겠습니다.
0: 예, 찾아가십시오.
3: 예.
0: 예.
4: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미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미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미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5: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그리고 우리 시범이 침향환은 혈액순환도 촉진시키고 의혈도 풀어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한기로 인해서 기가 정체되고 의혈로 인해서 발생하는 가슴 통증에는 아주 좋은

0: 이런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 가장 좋은 배합항제라 할 때는 시범이 침향환하고 바오의 천향환은 같이 배합해서 쓰면은 효과를 더 봅니다. 예, 그리고 기관지 천식의 시범이 침향환에 아주 좋습니다. 예, 우리 사람이 폐 속으로 공기가 통하는 기도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겨서 졸바지는 상태를 우리 기관지 천식이라 합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도 당약을 쓰고 있습니다.
0: 네.
2: 예. 예, 머리 아프고 우림증이 좀 주문주문 우림증이 심하고 혈압도 높고 밤에 잠이 아예 왔습니다.
0: 네.
2: 그리고 어떨 때는 손발이 차고 밤에는 장단지 피가 자꾸 올라오고 해서 예, 수수의 전주알하고 화생커프에 썼습니다.
0: 네.
2: 이 두 가지 약을 썼는데 예, 혈압도 거의 정상으로 되고 예, 밤잠도 잘 옵니다.
0: 네.
2: 어린 증세도 없어지고 예, 장단지 지어 올라오는 것도 저는 이렇습니다.
0: 네.
2: 지금 발이 하기 납니다.
0: 네.
2: 소장약이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0: 네.
2: 그래 효과 좋아서 더 싸서 쓰겠습니다.
0: 예, 그 화신커 후에는 한 개를 정도 두 달입니다. 예, 두 개월을 쓰고 예, 장 대표님 또 찾아가십시오. 예, 덕길 장약방에서는 예, 그 약물이 이런 사용 그 과다 치료도 또 이 비면하고 불필요한 약을 적게 쓰게 하기 위해서 우리 쓰는 과정에서 예, 다 지도해드리고 수시로 또 덕길 장약방 찾아가면 좋습니다. 예.
2: 예예. 예. 선생님 한 번가 배우겠습니다.
0: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2: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그리고 우리 기관지 천식이 있다 하면은 그 증상 보면은 호흡 곤란이가 첫 번째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기침하거나 천명음이 있거나 가슴이 답답한 이런 증상이 예, 갑자기 나타나는 이런 질환입니다. 예, 우리 시범이 침향환은 폐기를 보충하면서 기혈 순환을 시켜서 진액을 생성시키면서 기침을 먹게 합니다. 예, 그래서 단순히 기침만 먹게 하는 게 아니라 기혈 순환을 시키면서 진액을 생성시켜서 기침을 먹게 합니다. 예, 그리고 폐가 열하거나 건조하면서 발생하는 기관지 천식에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1: 네.
0: 예, 이런 기관지 천식에 배합하는 약물은 시범이 침향환하고 알수오의 페이빙화를 같이 쓰면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처럼 기침이 나거나 호흡 곤란이 있거나 예, 좀 천명음이 있거나 이런 증상 개선에서 효과를 잘 봅니다. 예, 그리고 시범이 침향환은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아주 선명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범이 침향환을 쓰고 또 심장으로 인한 불면증에서 예, 효과를 보고 불면증 개선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우리 시범이 침향환은 단독으로도 쓸 수 있고 또 치수의 전주와 같이 배합해서 쓴다 할 때에는 또 더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예, 그리고 폐신병 있는 환자분들에게 효과를 잘 봅니다. 예, 우리 폐 부위 질병이라든가 폐동맥이 만성병변으로 인해서 점점 폐동맥이 압력이 높아지거나 혹은 오심실이 비대해져서 심장의 힘이 쇠약해지면서 동시에 폐부위 기도가 상해서 동기장애로 인해서 호흡곤란을 초래하는 이런 질병을 우리 폐신병이라고 하죠.
1: 네.
0: 예, 우리 주요한 증상을 보면은 여전히 만성 기침이 있고 객담이 있고 예, 자꾸 가래를 받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숨을 헐떡거리거나 천식 증상이 나타나고 점점 발전하면은 무력감하고 호흡곤란, 예, 가슴 부위가 좀 답답하고 두통도 생깁니다. 예, 그리고 산소 결핍증이 심해지면은 적생증, 예, 좀, 이 손끝이란 좀 풀끄러해지고 사람이 좀 불안해지고 정신적으로 좀 혼미한 이런 증상을 보이거나 예, 우리 80년대 건망 공작에 참가했을 때는 이런 환자 용 많았습니다.
1: 네.
0: 네, 대부분 그것도 한 70대 되는 노인분들인데,

0: 숨이 차면서 이 좀 정신증이 오는 분들이 또 많았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심계항진이 있거나 기침이 나거나 예, 무력감, 예, 간이 붓고 소변이 양이 적거나 예, 하체가 붓습니다. 이런 분들은 예, 이럴 때에는 이 시범이 침향환을 쓰시면은 폐심병에서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예, 그리고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통증도 없애면서 한기를 분산시키고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예, 사실상 우리 기혈순환이 안 되면은 몸이 차가워집니다. 예, 어떤 분들은 쑥 지나가면서 서에서 여건 자체도 선뜩함에 차가운 분들이 있죠.
1: 네.
0: 예, 이런 분들은 기혈순환이 안 되면서 몸에 어혈이 생겨서 예, 혈액이가 자기 기능을 못하면은 이렇게 몸이 차가워집니다.
1: 네.
0: 예, 그리고 기가 통해야만이 혈액이 잘 통하고 기가 정체되면은 또 혈액도 막힙니다. 예, 때문에 이럴 때에는 예, 시범이 침향환을 쓴다 하면은 또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 팔미 침향환은 심장질환 치료에서는 필수적인 배합방제입니다. 예, 나는 심장이 나쁘다 이런 분들은 이 팔미 침향환을 쓰시면은 좋습니다. 예, 그리고 특점이라 할 때에는 아, 청심하고 안신하는 작용도 있고 심장 경락을 통하게 하면서 진통시키면서 심장병 치료에서는 특별한 이런 효과가 있고 또 효과가 빨리 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약효가 아주 선명하게 나면서 심장병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에게는 예, 아주 리상적인 이런 효과가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팔미 침향환이 공동을 본다 할 때에는 예, 우리 인체 내 심장에 양기가 지나치게 강하거나 예, 나는 심장이 열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죠. 예, 이렇게 양기가 지나치게 강하고 음기능이 약하면서 이런 분들이 밤에 불면증이 많이 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심장에 화가 쌓여서 어지럽고 입안이 바짝바짝 말라들면서 눈이 뻑뻑하고 또 가렵기도 하고 입안이 쓰거나 예, 잇몸이 붓고 아프고 입냄새가 나면서 목이 마르고 소변이 누른 이런 증상을 개선하는 데서는 팔미 침향환이 아주 빠릅니다.
1: 네.
0: 예, 어떤 분들은 약간만 집에서 좀 음식 하다가 또 기는 사람들이 많죠.
1: 네네.
0: 예, 마른 기침을 또 용심하게 하고 한번 하면은 끊기 어려워하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은 예, 팔미 침향환을 쓰시면 효과를 잘 봅니다. 예, 바로 이럴 때에는 심혈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 말합니다. 예, 그리고 팔미 침향환은 환자분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1: 네.
0: 예, 우리 환자가 마음이 불안하고 당황하고 초조하거나 또 불면증과 꿈이 많은 이런 증상을 안정시켜서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예, 그리고 팔미 침향환은 심장 경락을 통하게 해서 심장의 안정감을 유지시켜서 인체 각 장부의 조화를 유지시켜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심장 경락이 일단 막히면은 심장이 불안해지면서 다른 장부도 같이 불안해집니다. 예, 때문에 우리 심장이 예, 곧 생명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예, 그래서 팔미 침향환을 쓰신다 할 때에는 체내 열기라든가 열독이 과해서 심장을 공격해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을 개선시킵니다.
1: 네.
0: 예, 나는 어째 혀도 보면은 혀 끝이 재빨갛거나 항상 목이 마르거나 열기가 우러 올라오면서 또 어떤 분들은 심할 때에는 혀가 뻣뻣함에 말아야 듣는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1: 네.
0: 예, 여전히 심장 열기를 말합니다. 이런 분들이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을 주관하고 조절해주는 관건적인 장기인 심장에 우리 체내에 습열이 쌓이고 습열이 공격을 받으면은 이 심장 기능 문란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 개선에서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요즘에 사실상 우리 심장이 나쁜 분들이 좀 이 호흡곤란도 있고 맥이 없고 이런 분들은 몸에

0: 습도 있고 열도 있고 습과 열이 만나서 우리 심장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1: 네.
0: 예, 예를 들면은 어떤 분들은 좀 심하고 제때 약 드시지 않으면은 정신적으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예, 그리고 더 심하다 할 때에는 이식불면증도 생기고 심장 부위가 아프고 예, 그리고 외상을 입은 것 같은 이런 증상까지 나타납니다. 예, 이럴 때에는 우리 팔미 침향환을 쓰시면은 또 효과를 빨리 봅니다.
1: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염여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3: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동요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7월 12일은 국제 황사현상 예방 퇴치의 날입니다. 이 기념일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황사현상의 위해성과 사막화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됐는데요. 오늘에는 동요와 함께 황사현상을 요해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최혜룡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허순자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아빠 엄마 웃음꽃을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황사현상이란 강한 바람이 지표면의 모래와 먼지를 날아오르게 하여 공기가 흐려지고 수평 가시도가 1km보다 작은 날씨 현상을 말합니다. 황사현상이 형성되면 강한 바람, 풍부한 모래먼지, 불안정한 공기 열역 등 조건들이 구비되어야 하는데요. 강한 바람은 기본 동력입니다. 강한 바람이 있어야만 황사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래와 먼지는 황사현상의 물질 기반인데요. 모래먼지가 없으면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황사현상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불안정한 열역 조건은 강한 상승 기류를 일으켜 더 강한 바람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무분별한 개간, 과도 방목과 과도 벌목은 식물을 파괴시키고 사막화를 형성시켜 황사 현상을 일으키는 인위적인 원인이랍니다. 김정용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정연택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료 자전거 타고 달리자를 보내드립니다.

황사 현상은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가져다 줄까요? 우선 공기질에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황사 현상이 일어나면 거센 바람에 모래와 먼지가 날아오르게 되는데요. 따라서 공기 속 흙먼지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는 대기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심각한 대기오염을 일으키게 되죠. 최관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춘혜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하얀 배 빨간 배를 보내드립니다.

황사 현상은 인체 건강에도 해를 끼칩니다. 황사 속에는 세균, 비루스 그리고 기타 유해물질이 섞여 있는데요. 호흡을 통해 먼지와 함께 들이마시면 몸 안으로 들어와 호흡도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눈에 모래먼지가 들어가면 이물감이 느껴지고 눈이 아프거나 눈물이 날 수가 있는데요. 심하면 결막염과 같은 안과 질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황사로 시야가 크게 좁아져 각종 교통사고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데요. 비행기 이착륙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답니다. 또 강한 바람은 건조지역의 농경지를 심하게 훼손시켜 농업 생산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장월향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동희철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뭇별들은 어째서 반짝이나요를 보내드립니다.

광사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답니다. 집에서는 창문과 문을 꼭 닫고 창가에서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유리 파손으로 다치는 것을 피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외출이 꼭 필요하다면 마스크와 보호 안경을 착용해야 하며 집에 돌아오면 바로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실외에서는 광고판 밑이나 림시로 만든 건물 아래에서 머무르거나 바람을 피하지 마세요. 강한 바람에 광고판이 떨어지거나 임시 건물이 무너져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사 현상이 찾아올 때 올바르게 대처를 한다면 우리는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민숙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장영남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꼬두산 꽃양산을 보내드립니다.

흙을 잡아줘 모래먼지가 날리는 것을 막아준답니다. 함부로 꽃을 꺾거나 나무를 훼손해서는 안 되죠. 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원을 절약하는 좋은 습관을 기르고 다 함께 환경을 보호하는 마음을 키우자요. 임춘영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문국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나는 별, 엄마는 밤하늘을 보내드립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해서 황사 현상을 잘 이해하고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습관 길러보세요. 더 나아가 환경을 아끼고 보호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꼭 아름다운 자연을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 최문섭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정성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노래 찾아 산으로 들러를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중약대학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단연의 안도현 도산초는 산림생태자원, 리마삼 재배 및 채취, 사계절 농업관광 융합발전 모식에 의탁을 해 과거 낙후하고 빈곤했던 변경마을에서 살기 좋고 여행하기 좋은 모범마을로의 화려한 변신을 성공적으로 이뤄냈습니다.
3: 2025년도 연변 번복이 발표 활동이 11일 오후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개최됐습니다.
2: 제3회 불고기 대회 및 제1회 연결 불고기 미식 대회가 10일 연결 1978 문창원 광장에서 개막했습니다. 서금평 총성기는 향촌 전면 진흥을 강력하고도 효과적으로 조진하고 농업농촌 현대화를 다그쳐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더 잘 추진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단연 내 안도현 도산초는 산림생태자원, 리마삼 재배 및 채취, 사계절 농업 관광 융합발전 모시기 의탁을 해 과거 락후하고 빈곤했던 변경마을에서 살기 좋고 여행하기 좋은 모범마을로의 화려한 변신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습니다. 서울의 기자입니다. 도산초는 장백산 북풍경구와 인접해서 천혜의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촌의 삼림 피복률은 90%를 웃돌아 숲이 우거지고 공기가 맑아 천연 생태산소 공간입니다. 근년 내 도산초는 구역 생태와 민족 특색에 기반해 향촌 진흥에 주력했으며 발전 모식 혁신, 기반 시설 완선, 마을 면목 개선 등을 통하여 생태 우선, 산업 육성, 문화 관광 융합, 후민 흥촌의 특색 발전의 길을 개척을 했습니다. 이런 뛰어난 발전 성과에 힘입어 국제급 영예도 받아놨습니다. 산업분양은 향촌진흥의 핵심 기반이고 문화관광산업은 도산촌의 핵심 제조산업입니다. 도산촌은 기업 플러스 촌집체 플러스 합작사 발전 모식을 혁신해 빙설 온천, 홍색문화, 민속문화, 인삼문화 등 자원을 통합하고 사계절 몰입식 문화관광 체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봄에는 산꽃을 감상을 하고 여름에는 더위를 피하며 가을에는 림의 풍경을 만끽하고 겨울에는 빙설을 즐기는 전계절 관광의 새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겨울에는 특색 빙설 경제를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설국열차, 눈집 신선로 등 인기

0: 이 체험 종목을 조성을 하고 여름에는 림의 생태 우세를 이용을 하여 피서 휴양과 산림 도보 관광을 발전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조선족 민속 체험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홍색 견학과 온천 휴양을 연결하여 전역을 아우르고 사계절 내내 소득을 창출하는 관광 산업 생태를 형성했습니다. 안도현 이도백화진 두산촌 당지어석이 장자이입니다. 산업발전에 있어 견학기지 대상을 건설했고 관광객 봉사 중심도 건설했습니다. 외지 관광객들은 도산촌에 오면 먼저 전반 관광 일정을 계획하고 관광객 봉사 중심에서 여러 관광 종목에 대한 봉사를 받을 수가 있지요. 숙박시설로는 견학 봉사 중심과 호텔뿐만 아니라 고급, 중급, 일반 민박을 모두 갖추고 해서 다양한 수요를 가진 관광객들의 숙박 수요를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문화관광 산업의 발전에 힘입어 도산촌은 규모화 정품 민박 군락을 조성을 하고 촌민들의 근거리 창업과 취업을 이끌었습니다. 민박 음식 봉사, 농특산물 판매 등 업종도 활기를 띠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장자희입니다. 도산촌은 관광과 산업을 발전시키기 시작한 이래 관광객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요. 2024년 촌에서 연 45만 명의 관광객을 맞이했습니다. 2015년 10월 33일 국도와 심양 장백산 고속철도가 개통이 되면서 관광객 수가 더욱 증가했는데요. 관광객 수가 50만 명 이상을 기록하여 동기 대비 10%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산업 승격 이후 두산촌 촌민들은 경영 모식 혁신, 배당금, 취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증대시켜 가구당 연 평균 소득이 2만 4천 원 이상 증가했고 촌집체 경제 수입은 100만 원 이상 기록하여 과거 낙후하고 척박했던 마을 면모를 완전히 탈바꿈시켰습니다. 산업 질과 효익을 높이는 동시에 도산촌은 마을 면모를 꾸준히 가꾸고 생태적이고 살기 좋으며 독특한 민족 풍정을 갖춘 아름답고 조화로운 향촌을 전방위적으로 조성했습니다. 주거 환경 정돈 사업을 상시적으로 추진하면서 정원 미화, 도로 경화, 환경 녹화, 건물 외관 개조를 전면 완수했고 민가와 뜰악을 규범적으로 정돈했으며 환경 사각지대를 정리하고 하수 및 환경위생시설을 완선해 마을이 깨끗하고 질서정연하게 변모했습니다. 원생태 장백산 삼림 풍경과 독특한 조선족 민가가 서로 어우러져 흰 담백의 검은 기와가 정산 녹수를 써놓고 민속경관 산책로가 마을 경치를 이어주어 걸음마다 새로운 풍경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76세인 촌민 홍춘자는 두산촌의 변화에 대해서 감명 깊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도현 이도백화진 두산촌 촌민 홍춘자입니다. 예전에는 초가집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설안에서 이곳으로 온 지 40여 년이 됐는데 처음에는 세멘트 길이 아니어서 차가 들어오기도 힘들었죠. 길이 울퉁불퉁했고 차도 거의 없어 관명림산 작업소에서 걸어왔었습니다. 지금은 길도 잘 닦였고 국가에서 보조를 많이 해줘 집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화장실도 집안에 있어서 정말 편리하죠. 오늘날 두산촌은 락환 옛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선으로 전국 향촌 관광 중점촌, 중국 소수민족 특색마을, 길림성 5A급 풍경구 마을 등 여러 영예를 받았으며 올해는 유엔 식량 농업기구 시범촌으로 선정이 되어 전주 변경 향촌에 살기 좋고 여행하기 좋은 모범마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두산촌의 이런 변화는 우리 주가 향촌진흥을 힘써 추진하고 생태 우선 발전 이름을 실천한 생동한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향후 두산촌은 이를 계기로 특색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주거환경을 최적화하며 민속문화를 깊이 발굴하고 사계절 문화관광산업사슬을 끊임없이 보완하여 향촌진흥의 새로운 시범명함을 만들어 간다는 방침입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북항일 연군의 군대 편제를 통일할 때 관한 선언 발표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5년 6월 3일 국제공산당 주재 중공대표단은 6.3 지시서한을 하달해 동북항일 투쟁 형세를 분석 판단하고 여러 반일 무장을 연합하여 동

0: 북한일 통일 전선을 구축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해 8월 1일 대표단은 국제공산당회의 정신에 따라 8.1 선언을 기초했으며 10월에 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선언은 국내 각층이 내전을 중지하고 손잡고 항일 연군을 조직하며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을 공동으로 구축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1936년 2월 20일 두 문건의 정신을 관찰하기 위해 양정우, 왕덕태, 조상지 등 동북 각 항일 무장 지도자들은 공동으로 편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선언은 동북항전 형세에 순응해 항일 부대의 지휘체계를 통일할 것을 제기하고 동북인민혁명군, 반일연군 및 각지 유격대를 동북항일연군으로 통일적으로 개편하며 련군 총사령부를 건립하고 각 반일 무장을 받아들일 것을 제기했습니다. 이 선언은 파벌을 가리지 않고 여러 민족이 단결하여 전민 항일에 나선다는 우리 당의 방침을 뚜렷이 보여주었으며 동북항전 역량을 응집하고 동북항일연군의 정식 건립과 발전을 힘있게 추진했습니다.
1: 2025년도 연변본보기 발표 활동이 10일 오후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개최됐습니다. 전주에서 연변본보기로 평이된 인물 77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활동은 주당의 선전부와 주정신문명건설 지도위원회 판공실에서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이 발표 활동에 출석했습니다. 이번 연변본보기는 기층추천, 부문연합심사, 종합평의, 사회공시 등 여러 차례 엄격한 선발을 거쳐 총 77명의 선진전행을 평의했습니다. 연변본보기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그중 타인돕기 본보기 24명, 중직기여 본보기 33명, 성실신용 본보기 7명, 효로애친 본보기 9명, 정의용감 본보기 4명입니다. 활동은 본보기 영상방영, 현장시사, 본보기 대표 인터뷰, 문예 종목 등 형식으로 펼쳐져 주변에 매 한 명 본보기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성실신용 대표 백경문은 성실 경영의 최저선을 굳게 지키며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변경 민경 조기는 기층의 뿌리를 내린 16년 동안 일터를 굳게 지키며 집단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음식점을 경영하는 김순금은 단인 간 만여 개의 애심 도시락을 무료로 나눠주며 타향의 학생들을 따뜻하게 보살폈습니다. 매 하나의 평범한 이야기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생동하게 해석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 본보기들에게는 세상을 놀려오는 장근은 없었지만 날마다 견지해온 고수와 헌신, 선량함과 용감함으로 선을 지향하는 정신적 흐름을 이루었습니다. 활동에서는 노우와 내가 함께 등불 속의 중국, 중화효도 등 문예 종목이 공연됐습니다. 여러 민족 배우들은 한무대에서 공연을 하며 연변 여러 민족 대중이 형제자매처럼 지내며 서로 돕는 모습을 진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발표 활동은 본보기의 시범 인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선을 지향하고 선진을 따라 배우는 양호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여러 민족 대중들의 분진의 합력을 응집해 연변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강대한 정신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연변변경관리지대 도문변경관리대대 향상변경파출소 민경 조기입니다. 연변본보기 칭호를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이 영예는 저에 대한 인정일 뿐만 아니라 묵직한 책임이기도 하지요. 향후 사업에서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며 전심전력으로 관할 구역 주민들을 위해서 실제적인 일을 하고 난제를 해결하면서 연변 변경 발전에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길림대학 제2병원, 왕청인 인민병원 파견주재 부원장 교건항입니다. 여기에 있는 동안에 저는 왕청 사람들과 연변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지난 한 해 동안에 길림대학 제2병원과 왕청현 인민병원을 긴밀히 연결했습니다. 오늘 이런 칭호와 영예를 받게 되어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 교량 역할을 잘 수행해 길림대학 제2병원이 가장 우수한 의료 자원을 연변주에 가져오고 연변 인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0: 제3회 불고기 대회 및 제1회 연길 불고기 미식 대회가 10일 연길 1978 문창원 광장에서 개막했습니다. 전국 여러 지역에서 온

0: 근 60개 유명 불고기 브랜드가 연기를 모여 기의 겨울음, 미식품평, 문화관광융합을 일체화한 여름철 미식성연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중국조리협회 연길시 상무국, 연길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최하고 맛있는 불고기 대대로 전승을 주제로 했습니다. 활동은 맛과 멋의 연길 미동 중국 연길생활축제에 의탁하고 연길 특색 불고기 음식 문화에 입각해 조리 기의 전승, 업종 교류 승격, 문화관광 소비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통해 연길 불고기 도시 미식 명함을 1층 빛내고 특색 음식 산업과 문화관광 산업의 심층 융합과 쌍방향 에너지 부여를 추진하게 됩니다. 경연은 세트 메뉴와 특색 음식 등 두 개 경기 종목을 설치했습니다. 참가 선수들은 현장에서 세트 불고기 음식을 완성하고 특색 창의 구이 요리를 조리해야 하며 전 과정에서 정교한 굽기 기예, 식재료 배합 창의성과 요리 혁신 이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특금상, 금상, 은상, 동상 등 여러 상을 평의해 량질 불고기 요리와 업종 표준 음식 브랜드를 전방위적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북경 취점 음식 유한 책임회사 부총경리 주봉입니다. 연길에 오게 돼 매우 기쁩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전국 각지 선수들에게서 더 많은 구이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5개 성 자치구 직하시의 21개 도시에서 온 59개 기업, 80개 참가팀이 참가해 기회를 겨루고 대결을 펼칩니다. 중국조리협회 불고기전문위원회 주임이고 모국불고기 공동 창시인인 림박입니다. 경기를 떠나서 더 중요한 것은 교류 플랫폼 구축입니다. 이번 대회는 선수들 사이 기업과 기업 사이에 교류하고 소통하는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선수들이 이곳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뿐만 아니라 더욱 큰 수확도 얻기를 기대합니다.
1: 중국 부녀 발전기금에서 주최하고 성부녀 연합회에서 주관한 가정건강촉진회 아름다운 향촌 깨끗한 가정 공익 프로젝트 추진회의 및 주제 선전 인도 활동 일전 안도현 송강진 송화천에서 있었습니다. 주부녀 연합회에서 주동적으로 연결하고 성부녀 연합회에서 대폭 지지한 데 힘입어 프로젝트 가동식이 우리 조에서 열렸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향촌 가정의 위생건강상식을 보급하고 과학적이고 건강한 생활 이념을 전파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활동은 주제 강연, 과학보급자료 발급, 청결 선물 구레 및 배포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하여 농촌 여성과 광범한 가정을 대상으로 상시적인 인도와 육성을 펼치고 대중의 청결 위생관념을 지속적으로 다지며 향촌 가정의 문명 소양을 높이게 됩니다. 활동 현장에서 전체 참가자들은 프로젝트 선전 영상을 관람했습니다. 성내 권위 전문가들은 가정위생 및 청결 지식, 향촌 여성 건강 지식을 둘러싸고 두 차례 전문 주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 참가 대표들은 마을의 깨끗한 가정 시범 가구를 참관하는 동시에 송화촌 전체 농가에 청결 선물 구레미를 발급하여 건강 봉사와 청결 물자를 대중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안도현 송강진 동풍촌 촌민 진연입니다. 집안 청소와 위생 정리에 관한 실용적인 방법을 많이 배웠고 여성 건강 지식도 알게 됐으며 청결 선물 꾸레미도 받았는데 매우 실용적입니다. 저는 우리 가정부터 시작을 해서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위생적인 좋은 습관을 기르겠습니다. 동시에 주변의 여성들과 이웃들도 함께 참여하도록 이끌어 깨끗하고 아름다우며 건강한 향촌 터전을 함께 갖고 가겠습니다. 성부녀 아동기금의 비서장 리선아입니다. 이번 활동이 길림성 연변주에서 펼쳐지게 되면서 길림성의 깨끗한 정원 아름다운 가정 프로젝트와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우리 기청 향촌의 건강 이념과 청결 지식을 전하고 사랑의 물자를 보내 기청 가정의 따뜻함을 가져다 줬으며 길림성 아름다운 향촌 건설에 효과적인 조력을 제공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의탁을 해 주부녀 연합회에서는 연변을 적극적으로 선전 소개하고 전주 광범한 여성들이 향촌 주거 환경 정돈의 선봉대와 조력군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인솔하게 됩니다. 또한 아름다운 정원 깨끗한 가정의 행동을 심하여 여성들의 실제 행동으로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화목하고 아름다운 향촌 건설에 힘을 보태게 됩니다.

0: 연변 룡정 커시안팀이 7월 11일 저녁 6시에 홈에서 소주 동호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채널과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리나였습니다.
1: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2: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1: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2: 여기는 연길입니다.

0: 깊은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감동의 좋은 글로 따뜻한 마음과 감사를 나누고 문화예술과 함께 쉬어가는 공간. 일상생활에 지친 당신에게 힐링이 되는 프로그램 라디오 산책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산책길에서 인사드리는 서태문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일상과 마음 그리고 건강까지 아우르는 알찬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바쁜 하루를 보내시느라 지친 몸과 마음의 작은 위로와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오늘 라디오 산책길 즐거운 동행 저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조금은 무거울 수 있지만은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내 마음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아이들 교육, 집안일, 그리고도 관계 속에서 때로는 내 마음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지 않나요? 오늘 함께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게 되면요, 세상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죠.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우리는 무력감에 빠지고 스스로가 작아지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바깥 조건을 바꾸려고만 하죠. 네, 하지만은요, 현실은 냉정합니다. 남편의 마음, 아이의 성적, 이웃의 시선, 이 모든 것은요, 우리 힘으로 바꾸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하지만은 여기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나의 아군은 바로 나 자신이고, 내가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요일이라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이라는 점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마음에 채우느냐에 따라서 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밤새 자책해 본 적이 있으시죠?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 하지만은요, 이런 자책은 우리를 더욱 지치게 만들 뿐 상황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네, 그럴 바에는요, 마음의 긍정적인 생각을 채워놓고 상황을 다르게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시험을 망쳤을 때 내가 교육을 잘못했어라고 자책하기보다는요, 아이에게 부족한 부분을 함께 찾아보는 계기로 삼아야지라고 생각을 바꿔보는 겁니다. 내 마음이 먼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은 온전히 내 것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내 마음을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바로 스스로를 믿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분들은요,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환경이 너무 휘둘리게 되죠. 시어머니 한마디, 옆집 아줌마의 평가, 아이 선생님의 눈빛 하나에도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리게 되죠. 그러다 보게 되면은요, 정작 내 삶의 주도권은 놓치게 되고 늘 상대방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반대로 자신을 향할 마음이 강한 분들은요, 삶의 중심에 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나 방해 요소가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이 뛰어나죠. 두려움도 잘 이겨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요, 이 자기 믿음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은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바로 나의 가능성 확신하기입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다. 나는 나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 나는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 네, 이렇게 현재 실제로 긍정의 문구를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될 거야가 아니라 나는 지금 그렇다고 말하는 거죠.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쑥스럽더라도 하루에 몇 번씩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이 말들이 내 잠재의식에 깊이 각인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닫게 되죠. 아, 나는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네, 이 내면이 단단해지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어떤 일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여유롭게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겨야 철저한 대비도 할 수가 있고요. 실패하지 않는 법이 없죠.

네, 여러분은 세상에 유일하게 내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존재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모두가 나에게 등을 돌려도 유일하게 내 편이 되어주는 존재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좌절 속에서도 자신을 믿고 상황에 맞게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는 면, 네,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은요 결코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위대한 시인 괴테는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순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달을 것이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요 단단한 마음을 갖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마음이 건강해지면은 자연스럽게 몸에도 관심이 가게 마련이죠. 우리가 먹는 음식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의 몸을 이루는 재료로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준비한 이야기는요. 우리 식탁에서 쉽게 볼 수는 있지만은 알고 보면 엄청난 영양 덩어리인 간식, 바로 땅콩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이 땅콩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심풀이 땅콩이라는 말처럼 술안주나 간식으로 자주 먹지만 이 작은 땅콩 속에 얼마나 놀라운 건강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땅콩은 콩인데 왜 땅콩이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바로 콩 중에서 유일하게 땅 속에서 열매를 맺기 때문이랍니다. 꽃이 지면 씨방이 땅 속으로 쑥 들어가서 땅콩이 된다고 해서 땅콩이라는 이름이 붙었답니다. 한자로는 화생, 을학화생이라고도 하는데 모두 땅과 관련이 있지요. 땅콩은 남미의 브라질, 베이루동이 원산지인데요. 유럽 상인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고 해요. 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땅콩이 콩류 중에서도 영양이 특히 뛰어나다는 겁니다. 당질 함량은요 가장 낮으면서도 지방이 무려 60% 가까이나 되고 단백질이 20, 30%나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비타민 B, E, F와 칼슘, 철 같은 미네랄도 풍부해서 예로부터 스템이나 식품이자 노화를 막는 항노화 식품으로 사랑받아왔었죠. 여러분, 땅콩버터 좋아하시죠? 그런데 이 땅콩버터가 극지 탐험가들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땅콩은 열량에 비해서 부피가 작고 가공을 하거나 조리하지 않아도 바로 먹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체력을 유지해야 하는 극지 탐험가들이 땅콩보트를 꼭 챙겨갔다고 합니다. 땅콩버터 덕분에 얼어 죽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이니까 정말 대단한 식품이 아닐까 싶네요. 자, 그럼 이 중의학에서는요 땅콩을 어떻게 볼까요? 땅콩은 성질이 중간, 즉 너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식품이랍니다. 특히 폐와 비장 경락에 작용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몸에서 비장과 위장은 소화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이죠. 땅콩은 이 비위장을 조화롭고 튼튼하게 만들어줘서 입맛이 없거나 속이 더부룩하고 메스꺼울 때 먹게 되면 효과가 좋다고 해요. 또 폐에 윤기를 주고

기침을 못게 하기 때문에 폐가 건조해서 생기는 마른 기침이나 오류된 기침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그리고 빈혈이 있거나 산후에 저지 부족한 분들에게도 땅콩은 좋은 식품이랍니다. 예전에는 땅콩과 돼지 앞발을 함께 푹 삶아서 먹게 되면요 저지 잘 나온다고 했어요. 엄마들의 산후 조리 음식으로도 으뜸이었죠. 네, 여기서 궁금하실 겁니다. 땅콩에 지방이 그렇게 많으면은 성인병에는 오히려 나쁜 거 아니에요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땅콩에 들어있는 지방은 대부분 리놀레산, 아라키돈산 같은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은요 우리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고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붙은 것을 막아주는 고마운 지방이랍니다. 또한 비타민 E와 폴리페놀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요. 놀랍게도 당근보다 항산화 효과가 더 강하다고 해요. 특히 땅콩을 불에 굽게 되면은 항산화 효능이 22%나 더 증가된다고 하니까 구운 땅콩을 간식으로 즐기면은 일석이조겠죠? 네, 그뿐이 아니랍니다. 땅콩에는 레시틴이 많이 들어있어서 두뇌 발달과 기억력 증진에 좋고 니아실이라는 비타민이 풍부하여 우울증 예방과 개선에도 도움을 준답니다. 또 레스베타롤이라는 성분은요 강력한 항산화제로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항바이러스, 항염증, 항암, 항노화 효과까지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엔자임 Q12라는 세포 활성화 성분도 많이 들어있어서 동맥경화, 치매, 당뇨병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땅콩 하나가 우리 몸에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다니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자, 그럼 땅콩을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땅콩 껍질에는요 폴리페놀을 비롯한 좋은 영양 성분이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가능하면은 껍질채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땅콩에는 술을 깨는 효능도 있으니까 술안주로도 제격이랍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땅콩은 몸이 냉하고 습기가 많아 몸이 항상 찌뿌드드한 분이나 평소에 대변이 묽거나 설사를 자주 하는 분은 많이 드시지 않은 게 좋습니다. 몸 상태에 맞게 적당히 즐기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땅콩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몸속 혈액순환과 세포 건강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우리 몸에는 혈액순환과 영양 공급이 특히 중요한 부위가 있는데요. 바로 머리입니다. 특히 요즘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바로 탈모인데요. 왜 하필 앞머리와 정수리에서 먼저 빠지는 걸까 궁금하시지 않으셨나요?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도 막상 이야기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주제 탈모에 대해서 재미있게 풀어나가겠습니다.

우선 정상적으로 머리카락이 있어야 할 곳에 없는 상태를 탈모라고 합니다. 탈모의 가장 큰 원인은 유전적인 영향인데요. 특히 남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확률이 높아지고요. 반면 여성분들은 스트레스나 출산, 다이어트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한 탈모가 주로 발생한다고 해요. 그런데요, 이 탈모를 일으키는 주범은 우리 몸속 5알파 환원 효소라는 물질입니다. 이 효소는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DHT라는 더 강력한 호르몬으로 바뀌는데요. 이 DHT가 머리카락에 뿌린 모낭을 공격해서 탈모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앞머리와 정수리일까요? 이 의문에 대해서요, 탈모 전문가들은 두 가지 재미있는 답변을 줍니다. 첫 번째, 효소의 분포 차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5알파 활원 효소는요, 1형과 2형이 있는데 테스토스테롤을 DHT로 바꾸는데 필요한 것은 2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2형 효소가 앞머리와 뒷머리 두피에는 전혀 없고 오직 앞머리와 우옛머리에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앞머리는 불리한 조건에서 태어난 셈이죠. 다음으로 두피의 혈액순환 차이랍니다. 앞머리와 뒷머리는 두피가 항상 팽팽하게 당겨지지 않고 두꺼운 살 속에 있어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영양분 공급도 원활해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튼튼하게 잘 자라는 거죠. 반면 앞머리와 정수리는 두피가 얇고 혈액순환이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않아서 탈모가 쉽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앞머리와 뒷머리는 끝까지 버텨주기 때문에 이 부위의 모낭을 앞머리나 정수리로 옮기는 모발 이식이 가능합니다. 놀랍게도 이식한 모발은요, 원래 자리였던 앞머리나 뒷머리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요. 이걸 공여부 우성이라고 하는데 덕분에 이식 후에도 잘 빠지지 않고 자라납니다. 하지만 이식 후에도 관리를 소홀히 하다 보면 이식한 모발도 빠질 수가 있다고 하니까 꾸준한 관리가 참으로 중요하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요, 마음 통제, 건강한 먹거리, 그리고 탈모의 과학적 원리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들 속에는요,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바로 사물을 제대로 바라보고 제대로 활용하는 지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는요, 아주 오랜 옛날 송조 시기에 전해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손을 트지 않게 하는 약인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리 일상에서 흔히 쓰는 물건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옛날 성조 시기에 대대로 무명 세탁기를 하는 집안이 살고 있었어요. 겨울이면 강물은 얼어붙고 소는 시리고 갈라져서 정말 고된 노동이겠죠? 그런데 이 집안의 가장이 어느 날 놀라운 약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바로 손이 트지 않게 하는 약이었어요. 이 약을 바르면 아무리 매서운 추위 속에서 물을 만져도 손발이 얼거나 트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다른 마을에 사는 어떤 사람에게까지 퍼졌죠.

그 사람은 이 집안을 찾아와서 무려 100냥을 주고 그 비방을 사겠다고 사정을 했습니다. 당시 세탁 일로는 몇 푼도 벌기 힘들었던 상황. 주인은 식구들을 모아놓고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일로 몇 대를 살아왔지만은 애써봐야 겨우 연명할 뿐이라네. 그런데 지금 이 비방을 팔면 한꺼번에 100냥을 벌 수가 있다니 팔아도 괜찮겠는가? 식구들은 모두 기뻐하며 한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지긋지긋한 세탁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당장 팔아버리십시오. 이렇게 약의 비방을 산 이웃마을 사람은요, 그것을 들고 춘추시계 오나라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약의 효험을 자세히 설명을 했죠. 왕은 반신반의를 했지만 그 약을 군사들에게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적군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왕은 그에게 수군을 통솔해서 적을 막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때는 한겨울, 군사는 강우에서 치련한 수전을 벌이었습니다. 결국 이 나라 군사들은 그 구약을 바른 덕분에 손발이 얼거나 트지 않고 모두 원기왕성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적군들은 손발이 얼어 터지고 추위에 사기가 뚝 떨어져 결국 뿔뿔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왕은 매우 기뻐하며 그 약의 비방을 알려준 사람에게 넓은 땅을 하사하였고 그는 높은 벼슬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손이 트지 않게 하는 약이었지만은요, 세탁일을 하던 송주 시기 사람은요, 그것으로 그저 조금 편하게 세탁을 했을 뿐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방을 산 사람은 그 약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땅과 벼슬까지 얻게 되었지요. 네, 장자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요, 아주 분명한 교훈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의 가치와 용도의 크고 작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쓰임에 따라서 그 효과는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네, 이 이야기를 우리 일상에 대입해 보면 참 재밌지 않나요? 우리 집에 있는 냄비 하나, 빗자루 하나, 심지어는 남은 밥 한 그릇도 쓰임에 따라서 값진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버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 가족, 이웃, 친구들 모두 각자 저마다의 재능과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요리를 잘하고 누군가는 아이들을 잘 달래고 누군가는 돈 관리를 잘하죠. 중요한 것은 그 재능을 제대로 알아보고 알맞은 곳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물건이나 별로야 라고 여겼던 사람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쩌면 그건 쓰임을 잘못 찾아서일지도 모르죠. 오늘 이야기처럼 같은 것도 쓰는 방법에 따라서 천금의 가치가 될 수가 있다는 점 말이죠. 오늘은 이렇게 네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내 마음을 단단히 하는 법, 땅콩의 놀라운 건강 효능, 탈모의 과학적 원리, 그리고 손을 트지 않게 하는 약 이야기까지. 각각은요, 서로 다른 주제처럼 보이지만은요, 결국 모두 우리 삶을 더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드는 지혜와 연결이 돼 있지 않나요? 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면 일상이 여유로워지고요. 건강한 먹거리를 알면 몸이 든든해지며 우리 몸의 과학을 알면 더 잘 관리할 수가 있고요. 사물과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면 관계가 풍요로워집니다. 네, 오늘도 바쁘게 보내신 여러분, 잠시 이 이야기들 속에서 작은 깨달음과 위로를 얻어 가셨길 바랍니다. 내일은요, 오늘보다 더

0: 단단한 마음과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길 응원할게요. 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은 더 풍요롭고 여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산책길이었습니다. 이 시간 프로 진행의 서태문, 제작의 손기옥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 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그림 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안녕하세요.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김민혜입니다. 반복되는 가사와 육아, 집안일로 가득한 평범한 일상, 매일 똑같은 하루가 지루하고 무겁게 느껴질 때 짧은 한 줄의 글, 좋은 한 권의 책이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겨주곤 하지요. 바쁜 일상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 오늘도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는 주부 도서관과 함께 따뜻한 책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가장 재미있는 점 뭔지 아세요? 단순히 스마트폰이 나빠요 하고 말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들 뒤에 숨은 마케팅 전략과 상업적 논리를 낱낱이 파헤쳐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붙은 앱이나 게임,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요료 결제 유도 전략까지 우리가 미처 몰랐던 디지털 세상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 정말 어떻게 함께 엄마랑 읽으면 좋을까요? 이 책은 엄마가 먼저 읽고 아이와 대화를 나눌 용도로 딱 좋습니다. 초학교 고학년 이상의 아이라면 함께 읽고 토론해도 좋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는 하루에 핸드폰 몇 시간 사용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해? 화면을 안 보고 즐거웠던 경험은 뭐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 아이 스스로 미디어 사용에 대한 건강한 경계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첫 번째 책, 화면 앞에 동년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아주 먼 옛날 신화 속으로 풍덩 빠져볼까요? 책 제목은 산해경 동화인데요. 여러분 혹시 산해경이라는 책 아세요? 중국 상고시대의 아주 기이한 책인데 신화와 인문 지리가 함께 섞인 고전입니다. 산과 강, 그리고 지리를 배경으로 현실 세계와 신화 속 세상이 교차하는 내용인데 상상력이 정말 대단해요. 도깨비, 신선, 신비한 동물들이 마구 등장하고 동서남북 사방을 넘나드는 스케일이 정말 웅장합니다.

네, 그런데 이 방대하고 복잡한 산해경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동화로 풀어낸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주정 작가인데요. 산해경 동화는 아동문학 중에서 지금까지 나온 작품 가운데 가장 원흉에 가깝게 산해경을 재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정말 원전의 체계를 동화 방식으로 하나하나 풀어내면서도 원래 신비롭고 생명력 넘치는 세계관을 그대로 살려냈습니다. 아이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마치 아주 먼 옛날로 시간 여행을 떠난 기분을 느낄 거예요. 신비로운 짐승들을 만나고 아직 인간이 자연과 하나였던 그 시절의 생생한 생명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이 책은 아이랑 어떻게 함께 읽는 게 좋을까요? 이 책은 그림책처럼 그림이 풍부하지는 않지만 이야기 자체가 너무 생생해서 읽는 내내 상상력이 폭발할 겁니다. 3, 4학년 수학생이라면 혼자서도 충분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요. 엄마가 먼저 읽고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가 가장 마음에 드는 신비한 동물 하나 골라볼래? 그 동물을 한번 그려볼 수 있을까? 이렇게 책 읽기가 미술 활동, 상상 놀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책은요, 좀 더 차분하게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서휘파 작가의 장편 아동소설 대하입니다. 대하는 큰 강을 뜻하는데요. 이 소설은 어린 시절의 한강을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이 작품은 가족에 대한 사랑,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삶에 대한 깊은 생각들을 아름답게 엮어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점은 작가가 자신의 개인적인 기억 속에 있는 강을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억으로 승화시켰다는 거예요. 소설 속에는 백마, 검은소, 모래톱, 나루토 같은 참 정겨운 이미지들이 가득합니다. 도시에서 자란 요즘 아이들에게는 좀 낯설 수 있는 풍경이지만 그래서 더욱 신선하게 다가올 거예요. 아이의 눈으로 바라본 시골 풍경은 정말 순수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작가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고향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고백하듯 풀어냅니다. 감정적으로 과장하지 않으면서도 작은 에피소드 하나하나에서 따뜻함이 느껴져요. 네, 자 그럼 이 책은 아이와 어떻게 함께 읽으면 좋을까요? 이 책은 수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까지 추천합니다.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 조금씩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 아이에게 정말 좋아요. 아이와 함께 읽은 후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 가족만의 큰 강 같은 장소가 있을까? 네, 이 책은 가족 간의 대화를 부드럽게 이끌어주는 촉매제가 되어줄 겁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무겁지만 꼭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장소만 작가의 실기 문학 작품 나의 어머니는 청소부입니다. 여러분 혹시 엄마의 손을 오랫동안 안 잡아보셨나요? 저는 얼마 전에 잡았는데 예전엔 몰랐던 굳은 살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책을 읽다 보면 그 굳은 살 하나하나에 이름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랑, 희생, 그리고 참아냄. 자, 함께 들어볼까요?

이 책은 섬소성 시골 출신의 한 어머니가 청소부로 살아가면서 낯선 도시 심수와 어떻게 조금씩 공존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과정인데요. 청소부들이 버티며 살아가는 생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작가는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된 계기를 통해 어머니의 과거를 리해하고 현재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잊혀졌던 과거까지 추억하죠. 이 책은 단순히 청소부 눈으로 본 도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모녀가 서로를 다시 이해하게 되는 과정, 그 안에서 피어나는 가족 간의 공감, 그리고 심수의 신세대 청년들로서 부모 세대와 고향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겹쳐지면서 깊은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리게 되고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세상의 풍경에 가슴이 뭉클해질 겁니다. 네, 이 책은 권장 연령대가 조금 높습니다. 소학교 고학년, 특히 중학생 이상에게 적합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책들 어떠셨어요? 여러분, 아이와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걸 넘어서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소개해드린 책 중에서 한 권만이라도 아이와 함께 펼쳐보시는 게 어떨까요? 오늘 프로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전정의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2: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누군가에게 꽃 한 송이를 전하는 일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꽃이 담긴 나의 마음과 하고 싶은 말은 잘 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건넨 건 분명 꽃이니까 마음으로 받쳐주지 않은 채 그냥 술렁 건네주고 말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건넨 손과 받는 손이 어긋나 꽃이 떨어질 때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손끝의 온도까지 어느 하나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는 건 말이죠. 상대의 자리에 잠시 서보는 마음, 상대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 조심스러움, 오해와 편견에 부딪히지 않게 건네는 정성이야말로 상대에게 진정한 꽃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하루 역시 소중한 사람에게 정성 담은 꽃 한 송이 건네며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아름다운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산책 이어갑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죠. 오늘 먼저 함께 만나볼 작품은 필명 봄봄이의 수필 칭찬입니다. 넌 어쩜 글을 이렇게 잘 쓰니? 나의 글쓰기는 꽤 진정성 없어 보이는 이런 진부한 칭찬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어떻게 이런 감각적인 글이 나오지? 이런 칭찬이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면서도 속으로는 두고 봐, 작가가 될 거야 하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을 것이다. 그래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은 가슴에 회오리 바람을 일으킬 만큼 큰 감격을 주었다. 언니, 그래서 언제 책 내는데요? 가끔 옆구리를 찔러대는 후배가 있다. 어찌 감히라는 생각도 한두 번뿐, 자꾸 듣다 보니 어쩌면 책을 내야 할 것만 같은 당돌한 생각이 고개를 쳐든다. 이런 착각이 늪에서 허우적 거릴 때면 뭐라도 한 줄 쓰게 된다. 내 글쓰기는 칭찬발에 기대어 여기까지 왔다고 할 수 있다.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말들이 터져나온 것뿐인데 덕담을 해주는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났다. 성공이란 덕담을 잘해주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 굳이 어려운 고지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성공한 기분을 느낄 수는 있다. 나는 정말 잘해서 칭찬을 받을 때도 있지만 가끔은 칭찬을 찾아다니기도 한다. 내겐 과한 칭찬을 스스럼 없이 해주는 친구가 몇몇 있다. 그들을 찾아가 얘기하다 보면 아무 칭찬이나 얻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칭찬비를 맞고 싶은 날에는 그들을 찾아가 아무 의미 없는 수다를 떤다. 그리고 우수수 떨어지는 칭찬들을 골라내 따뜻하게 입는다. 그런 날이면 나는 비바람과 눈보라에도 끄떡없는 사람이 되지만 조금은 경거망동하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혹독한 세례를 치러야 성장한다고 한다면 나는 굳이 그렇게 바삐 성장하고 싶지 않다. 호락호락한 인생은 없다.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인생이라도 굳은 날이 있고 지뢰할 고비가 있다. 내가 오만방작의 누군가의 비바람이 되어 그를 성장시키려 할 바엔 그 시간에 내가 햇볕을 받아 뽀송뽀송해지는 게 나을 것이다. 누군가를 강하게 만드는 사람보다는 누군가가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언제부턴가 나도 누군가에게 칭찬을 건네는 사람이 되었다. 칭찬을 하다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그 사람의 좋은 모습을 더 자주 보게 되는 것이다. 입꼬리를 양쪽으로 올리면 웃는 표정이 되는데 실제로 그 표정을 하게 되면 즐거워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한다. 누군가를 칭찬하게 되면 그 사람의 좋은 모습들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관계는 때론 역으로도 작용한다. 사는 게 팍팍하다 싶으면 칭찬을 많이 하자. 충고도 조언도 손뭉치처럼 가볍고 따뜻하게 건네자. 날카롭게 혀를 찌르는 말보다 포근한 말을 많이 하자. 덕담은 잘못해도 사람이 다치진 않지만 충고는 잘못하면 사람을 다치게 한다. 꼭 비바람을 내려주어야 한다면 상대의 자리에 서보는 연습을 미리 해보고 그 칙칙한 느낌을 상기하면서 하자. 사는 게 팍팍하다 싶으면 칭찬을 많이 하자. 충고도 조언도 손뭉치처럼 가볍고 따뜻하게 건네자. 날카롭게 허를 찌르는 말보다 포근한 말을 많이 하자. 덕담은 잘못해도 사람이 다치진 않지만 충고는 잘못하면 사람을 다치게 한다. 꼭 비바람을 내려주어야 한다. 상대의 자리에 서보는 연습을 미리 해보고 그 칙칙한 느낌을 상기하면서 하자. 선의를 담아 건네는 칭찬 한마디에 누군가는 마음이 상쾌해지고 누군가는 자신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고래도 춤추게 만드는 칭찬, 서로를 향한 칭찬 한마디로 마음 충전하면서 행복을 만들어 간다면 참 좋겠죠?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작품 계속해 만나보겠습니다.

계속해 전춘화의 여름여름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36번째 여름이 왔다. 나는 여름에 태어났으므로 내 계절은 여름에서 시작되어 이듬해 여름이 다시 돌아와야 온근 한 해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사계 중에 하필 여름의 일들을 잘 기억해 두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건 난 여름을 가장 잘 타는 사람이란 생각을 했었어다. 다들 봄 타나 봐, 가을 타나 봐라는 말은 꽤 하지만 여름이나 겨울을 탄다는 말은 잘 하지 않는 듯하다. 봄엔 싱숭생숭 설레고 가을엔 쉬이 감성에 젖기도 한다는데 난 여름의 기운을 가장 강렬하게 느낀다. 체질성, 추위의 약함으로 겨울은 방 한 템의 의지에 동면을 꿈꿀 정도지만 여름 무더위 때는 바람 한 점 없이 해가 쨍쨍한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마음의 수분들이 다 증발되어 바싹 마르고 건조해 곧 날아갈 듯한 홀가분한 상태가 되는 것 같다 좋았다. 비가 오는 날은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 처마 밑으로 뚝뚝 떨어지는 빗소리, 우산 위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다 달랐으므로 귀를 기울이는 재미가 있었다. 빗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하품이 쏟아지며 온몸이 나른해질 때 그 느낌을 몸은 매는 기억하고 있다. 비 온 뒤 밖에 나가 코를 벌름거리면 아주 잠깐이나마 자연의 마음을 맡을 수 있어 좋았다. 매는 여름엔 언제나 기억할 만한 크고 작은 나만의 이슈들이 있었다. 여덟 번째 여름엔 집 앞 텃밭에 심어놓은 파릇파릇한 쪽파에 사뿐 내려앉은 꼬리가 빨간 고추 잠자리를 좋아했었고 열두 번째 여름 때는 어르스름한 저녁 빨갛게 타오르는 노을을 쳐다보며 시원한 바람이 부는 야외에 앉아 양꼬치를 먹는 즐거움이 있었다. 점점

0: 커 갈수록 여름의 한 페이지에 큰 도장을 남긴 건 사람과 사건들이었다. 풋풋한 첫사랑을 처음 만난 것도 무더운 26번째 여름이었다. 더위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노을보다 더 빨개진 얼굴에 땀을 연속 흘리며 쉴 틈 없이 손부채질을 하던 그는 너무 뜨거워서 행여 손가락으로 살짝 터치하면 그 자리에서 불꽃이 확 일어날 것 같았다. 체온도 뜨겁고 마음도 뜨거워서 그 열기를 쉬 이겨낼 것 같지 못했는데도 그는 말뚝처럼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뜨거운 그 자리가 내 옆자리라서. 27번째 여름때의 나는 대도시에 있었고 대학원을 다니는 문과생이었다. 제출해야 할 과제와 매달 갚아야 할 공과금, 한 푼 두 푼 모아 준비해야 하는 다음 학기 등록금 때문에 临시 찾은 외곽 공장 사무실로 알바하러 다녔다. 점심 먹으러 밖에 나가면 아스팔트길이 한없이 뻗어 5분을 걸어야 버스역이 있어서 점심마다 열무냉면을 먹었다. 열무냉면집이 그나마 제일 근거리에 있었으니까 딱 한 번 비가 쏟아졌던 날에 오늘은 다른 메뉴 먹을까고 직원분과 차로 여러 블록을 돌다가 다시 열무냉면집으로 돌아와 비빔냉면을 먹었던 일이 내겐 그해 여름을 대변하는 그럴듯한 사건이었다. 마지못해 먹었던 것 같은데 익숙해지고 친숙해지다가 결국은 다른 메뉴를 보면서도 열무냉면만 생각나 돌아가게 된 그날 나는 생각했다. 결혼은 열무냉면 같은 사람이랑 해야겠다고. 여름에 좋았던 느낌은 눈을 찌푸리지 않고 강렬하게 타오르는 햇빛을 언제까지 쳐다볼 수 있나 내기를 하다가 얼음과자 하나를 입에 베어물고 이내 해마가 지던 어린 나이의 기억에서 애틋하게 시작된다. 그리고 낯선 감정과 관계를 맨 살갗으로 느끼고 배워가던 청춘의 생경한 흔적으로 채워지다가 복원 생존의 촉각을 곤두세운 어른이 된 지금에 와서는 매일을 버겁게 살아내느라 여름의 느낌들에 무뎌지고 있는 것 같다. 올여름은 더위가 일찍이 찾아왔다. 여름이 점점 더 더워지고 있는 것 같다고 느낀 건 나뿐이 아닐 것이다. 덥다고 에어컨을 틀면서 오존층이 파괴된다는 생각에 찜찜한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다. 오존층이 파괴되면 지구온난화는 가속화되어 여름은 점점 더 더워진다는 걸 알지만 이젠 아이스크림으로 녹여내거나 선풍기 바람으로 쉬 날려버릴 수 있는 열기가 아니기에 마땅한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집에 선풍기 한 대를 더 들였다. 에어컨의 사용시간을 어떻게든 줄여보자는 심산에서다. 부채질로 여름을 지내볼까 삼을 야무지고 귀한 결단을 하고 부채를 사기도 했다. 언제부터 여름하면 지구온난화를 걱정하고 남극의 펭귄에게 미안한 감정을 느끼며 금세 땀이 차올라 눅진한 몸으로 인한 불쾌감을 먼저 떠올렸을까. 음식물 쓰레기를 하루라도 그대로 두면 날파리가 물릴까 빨리 처리하는 일이나 아이들 몸에 땀띠가 빨갛게 돋은 걸 보고 속상한 마음에 젤크림을 바르는 일에서 몰두하는 나의 등놈으로 여름은 입술만 탈싹하다가 살며시 사라지지는 않을까. 여전히 여름의 기운을 강하게 느끼고 싶다. 여름은 그대로인데 그 열기를 주체 못하도록 만든 건 인간이고 여름을 타던 순수한 마음을 잃은 건 나다. 만약 올여름 특별한 이슈나 감정, 사람이 없다면 나는 손목이 부러지도록 열심히 부채질을 할 것이다. 그리고는 샛노란 옥수수를 푹 쪄서 먹고 냉장고에는 시원새콤한 수박이 항시 대기 중이도록 며칠에 한 번씩 커다란 수박을 사드릴 것이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취향이 아니라서 품을 들이더라도 집에서 직접 빙수기로 팥빙수를 만들어 먹을 테다. 그리고는 배가 더부룩해질 때쯤에 예전의 나처럼 창가에 기대어 여름 바람을 맞거나 여름의 하늘을 쳐다보며 지나간 여름을 그리워하고 지금 이 순간의 여름을 곧 비행기에 태워 떠나보내야 하는 친구의 얼굴을 마주하듯 아련하게 대면하려고 한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여름은 여름으로서 충분히 아름다운 계절이다. 여러분의 여름은 어떤 추억이 함께하고 있나요? 예쁜 추억이 가득한 우리 모두의 화끈한 여름을 기대하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북경 시간으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연길시 도강 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 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 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 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 기능, 심장 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선 감균, 갑상선, 비뇨기 계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 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노강 총리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중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1: 도강중년이라면 위치적으로서 아주 시내 중앙에 위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찾기도 편리합니다. 일베카에 오셔서 금방 북쪽을 바라보게 되면 도강중년이라는 큰 간판이 붙었을 겁니다. 신화서점 끝장으로 오신다면 신화서점에서 서쪽으로서 좀만 바라보게 되면 도강중년이라는 간판이 보이게 되어 있겠습니다. 시내 중앙에 위치해 있으면서 여기에는 최근에 우수한 과실이 많이 들어섰는가 하면 우수한 의사선생님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많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병은 노인성 질병, 완고성 질병, 난치성 질병, 잘 해결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을 안고 계시던 분들 가운데서 도강중년을 찾아보신다면은 와, 그 효과성에 대해서 모두 감동을 금할 수 없을 정도고, 그리고 여기에서 병 보시고 진단을 하시고 처방을 하신 다음에 약을 가지고 나갈 때게 되면 와, 효과가 이렇게 좋은데 값은 저렴하고 여긴 또 의료보험 지정 병원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치료를 받고 적은 요금을 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의사선생님들이 이득이 우수해놔서 의사선생님들과 교류하는 사이에 병문 절반을 거의 나선 셈이 되더라고 이렇게 말씀한 분들도 계시고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중년에는 여기 흠가구강이라고 들었었습니다. 이미 흠가구강은 꽤나 긴 그 구강 경험을 갖고 있는 의사선생님들을 위주로 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강 내의 일체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강 내의 일체 문제 가운데서는 단순 치과뿐만 아니라 여기 치주염이 있다든지 혹은 또 야인이 생긴다든지 치아의 결석이 생긴다든지 입에서 냄새가 진하게 많이 치아 때문에 많이 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치주염이 있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물론 뭐 아주 원만한 해결을 가져오는가 하면 주약에는 지금 치과병원에서 여러분들이 치아를 원만하게 해결해 주게 되어 있겠습니다. 치아를 고정하거나 들리를 하시거나 혹은 임플란트 하거나 그 외에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먼저 들어가서 문의할 수 있어요.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패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강검사까지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치아를 또 씻어주기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치과를 하고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돌아다니다 이처럼 와서 편리하게 치아를 맞춘 적은 거의 적거나 없었다고 이렇게 치아하시면서 심지어 틀니를 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여러 곳에 돌아다니며 진리를 해서 입금이 아파서 내리 누를 수 없었는데 여기서 한날부터 찰떡 먹을 수 있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한 분들도 꽤나 계시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임플란트도 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나도 뭔가 뭐 좀 한 달 전부터 지금 감기 와서 기침 나고 가래 자꾸 올라서 열도 자꾸 나고 가방이 증상이 많았을 때다. 그래서 머리 세게 아프고 이랬댔습니다. 그런데 뭔가 뭐 저녁에 잠도 못 자겠을 때다.
1: 예.
2: 그래서 지금 약방에서 약을 싸다 먹기는 먹었는데 이 기침이 하고 가래 올라온 거 조금 많이 나는데 열이 나면서 막 혈액이 올라가서 이게 지금 낫지 않아서 지금 도강중년에 가서 있는 게 선생님은 저녁 한 번 보였습니다.
1: 예.
2: 일주일 먹었는데 지금 요즘에 많이 났습니다.
1: 아, 그래요. 리맹글 선생 많은 환자분들이 널리 이분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예.
2: 열이 벌써 좀 내릴까봐 혈압이 어느 인사됐대다. 막 혈압 올라 죽는가 뭐 투여하는가 냈습니다.
1: 아, 그럼요.
2: 예, 경기까지 혈액도 언성이 되고, 아주 언성이 잘 되니까 지금 한 번 더 가려고, 오늘 또 가려고 그랍니다.
1: 그렇게 하셔. 예, 리명교 선생님, 이미 많은 환자들한테 적극적인 이런 치료를 하셨기 예. 때문에 환자들한테 높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치료 효과가 예. 좋고 확실하게 되어 있어서 찾아오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 예.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선생님이 조선분인 데서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어디 아프다는 말을 다 가장 좋았을 때다.
1: 그렇죠. 마음 다 털어놓을 수 있고 병을 예. 다 털어놓을 수 있죠.
2: 그래 그러니까 오늘 지금 가겠는데 갈 때 우리 딸이 전번에 그 치과에 갔다 왔습니다. 벌거지 먹은 충치 있어서.
1: 예.
2: 그래 이제 치료 한번 받았는데 오늘 또 같이 가 치료 받으러 같이 가려고 두 분 예약해 주시오.
1: 예, 그렇게 하셔. 예. 예. 예. 치과하고 리민길 선생 예. 이야기입니다. 예.
2: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항상에 예, 머리가 어지럽고 앉았다 해도 나면은 막 이 뭐 각별도 뜨는 것 같고 예, 이러면 이 그때는 이 말 하는 것도 언어 장애도 있고 또 이 걸음 걸어도 이 걸음도 잘 안 되는 이런 증상도 있고 이랬습니다.
1: 예.
3: 예, 이래 가지고 예 그 도방 중요원에 가서 도인만 선생님이 약을 썼습니다.
1: 예.
3: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내 지금 두 번까지 치료 받았습니다.
1: 예.
3: 그게 지금 영 효과가 좋습니다.
1: 조일만 선생 길림성 저맹란 신노쇠갈 전문가라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순서를 잘 잡기 바랍니다.
3: 예.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예, 그렇게 힘들고 그러던 게 뭐 정말 약을 근데 또 병원에서도 약을 또 제수 좀 썼댔습니다. 그러니까 그 쓸 때뿐이고 그냥 반복적으로 그러던데 이번에는 이렇게 저희나 선생님 약을 쓰고 예, 효과 나는 게 아니고 이 반복이라는 게 없이 그냥 용 이렇게 좋습니다. 예, 뭐 거뿐하고 머리도 어지럽고 하던 것도 이렇고 이 다리 걸른 것도 지금 걸은 거라도 예, 용 이렇게 순통한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예,
3: 예. 예, 언어도 그렇고 예. 그리고 또 그냥 위장이 좋지 않아가지고 위도 그냥 음식 먹으면 소화 안 되면 트림하고 폐기하고 이랬는데 이 증상도 지금 향만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예예. 예. 예. 중 일어놓고 말하면 단순 뭐 떡 심내혈관이 심내혈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맥을 통해갖고 확실하게 병 진단이 나오는 대로 처방이 따라가게 되었으니까 조일만 선생 40년간의 중이 경력을 쌓고 있으니까 오지간의 질병에 대해서는 진단이 확실하게 되어 있으니까 처방이 따라가죠.
3: 예, 그래 오늘 지금 가려고 예약하다.

0: 전화드렸습니다.
1: 예, 오늘 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기 조일만 선생께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와 병 보시게 되어 있으니까 오늘 오전에 찾아오시면 확실하게 순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예.
0: 네,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예. 어머니 그럼 우리 오빠는 내 소개했는데 조일만 선생님 보내 보이는 이 사람 맞습니다. 조일만 선생님께서 나는 위병도 치료를 하고 이 내기 세그로가 나 어디로 좀 나든 게 치료하고 너무 좋았어요. 우리 오빠는 우리 오빠 여러 가지 병입니다. 그냥 우리 오빠는 혈압도 저렇지 아이들입니다. 혈압 조절이 안 됐어서 그냥 그저 혈압약을 몇 가지 놓고 잡수고 잡수고
1: 동맥경화가 심각합니다. 예예.
3: 옳습니다. 그래 그런 말 그래서 예. 야 병원에 어때는 밤중에 다가 혈관 누르고 놓고 그러는 게 그래서 내가 이 젊은 선생님 이 혈압 이 로 교수지 이
1: 심내혈관에서는 알아서는 전문가입니다. 예.
3: 예, 그래, 전문가라면, 사람을 찾아온 사람들 맞고, 내, 원래, 그, 있는 게 생활을 치료받기 위해서 다 갔다 올 거라 했는 게, 야, 안개하라, 용 효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 가서 이제 약속하는데, 지금, 예, 뒷골이 그리 아프던 게, 너무 아이, 이렇게 아이 아프고, 그러니까, 검사해볼까나, 그, 혈압, 매일 재지면, 혈압, 기본 사계에서 정사해란다, 지금. 이전에는 막, 120에, 저혈압 120에, 고혈압은 뭐 어떤 양백 이시까지 막 올라가.
1: 그 어느 순간에 큰일 납니다. 그 혈압이.
3: 큰일 나지. 예. 냉쳐진지. 예. 그러게 없으면 혈압 조절이 잘 돼서 그래서 고혈압이 가고 140, 145 정도 되고 예. 저혈압은 그래서 90 아래랍니다.
1: 너무 정상에 가깝게 끝냈습니다.
3: 예. 그래서 허리 아프지 너무 좋아서 이랬는데야 이렇게 속은 그 언영 시작하는 게 이랬다. 그리고 우리 오빠도 그 전혈성 비대도 있었어요. 고생합니다.
1: 예.
3: 새부터 삼볼 때는 형살이 아주 아프다. 저도 저변당이 자겠어요. 영 답답하고 저녁엔 몇 번씩 오서 몇 번씩 오서 일하실 것이 어떤 날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하루 중에 세 번 제일 많아 세 번 한 번 두 번밖에 안 나갑니다.
1: 그게 예, 보통 치료가 아닙니다. 예, 보통 중이 치료가 있어서 우수한 중이니까 그 정도 치료를 받지 그런 만성질병에 그렇게 빨리 효과를 본다는 게 드뭅니다.
3: 그래서 요즘에 효과도 너무 좋아서 가겠다. 그리고 우리 오빠 주문에 가서 지혜도 들리를 했습니다.
1: 들리를. 예, 치과병원에. 예.
3: 이발 뺀지 오라라 하면 가는 소리 해주더라. 했지. 예. 법원 들고 한 게, 야, 이건, 그날로 벌써 무슨 땅땅한 거 뭐, 미랬다, 찾더라도 뭐, 잡수는데 살도 닦아드리고, 땅땅한 거 무슨 억실을 닦게 해보겠다.
1: 모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예, 치과에 대해서 너무 덮여졌습니다.
3: 예. 예. 그래 아직까지 이 신호시간리에 더 공고향 효과 볼때더 공고향이래 오늘 한두 한두도 쉬어보는 때가 더 오라 하더라고요.
1: 예, 그렇죠.
3: 오늘 또 가서 또 점량 줘서
1: 예, 예 그렇게 하셔. 예, 예 됩니다. 예, 예 신 넣고 찾아오세요.
3: 예, 예. 감사합니다. 예,
2: 네,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허리 다리 쪽이 아파서요. 이 태양성 간절이고 여성만 탈출 있습니다.
1: 예.
4: 예, 누워서 돌아눕기도 바쁘고 앉았다 일어나기도 바쁜데 유민길 선생님 약을 쓰고 예 지문 맞고 했는데 이런 만달 돌아놓고 앉았다 갔다 이러고 다리를 만달 폈다고 폈다 한다 그때 저리 꾸덕꾸덕 나네 다리 폈다고 폈다 하지 못했습니다.
1: 예.
4: 이러고 또 예 위 아파서 고소용 위 아파서 예. 먹어도 아프고 알먹어도 아프고 이랬습니다. 근데 저 위 아파서 밥을 영 잘 먹습니다.
1: 예.
4: 또 빈가리 있었어요. 안에 나팠는데 어제가 검사한테 안에 정사이 됐습니다.
1: 이 리명결 선생 소화계통 간, 담낭, 위장, 비장, 장도를 포함해서는 많은 분들이 엄지를 펴는 우수한 이방면의 치료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
4: 맞습니다. 당낭염이 아파서 다들 한 개도 못 먹었습니다.
1: 예.
4: 이걸 만달 먹습니다.
1: 그럼요. 예, 예.
4: 지금네 예, 거기 치과에 가서 이 들리를 해였댔습니다.
1: 예.
4: 이 딴 데서 하면 자꾸 입금이 아파서 내 건방한 것도 대줄까 했는데 입금이 아파서 예, 오늘 우리 아재 가졌답니다. 예, 우리 둘이 오늘 예약하자고.
1: 치과병원 두 분이 예약입니다. 예, 찾아오세요. 예. 2층에. 2층에.
4: 안 내구나, 리맹길.
1: 그래요. 예. 한 분은 리맹길 선생, 한 분은 치과.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예. 건강기원합니다.
2: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기 내가 예 우리

0: 이 옆집에 있는 한성구입니다. 한성구에서 이거 저 뭐야?
1: 조선말방송 잘못 듣죠. 예.
0: 그런데 이 근래에 나는 이 심장뼈가 나에서 같이 여기 뭐 어른은 몇 년 있었을까나 이분이 바라는데 심장을 해서 해마다 봄 봄이나 가슬이게 되면 또 이때 나오지 않죠?
1: 그렇죠. 예, 황계절 때면 모든 질병 가운데서 혈관성 질환에 먼저 때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0: 예, 예. 근데 내가 보니까 예, 영 바빠하고 자꾸만 이제 전번에부터 숨이 너무 차서 쨈까 조금이라도 숨이 차고 그 다음에는 이 뭐니까 이 저기 신혈관 잠깐 이게 맥박이 끼는 게가 완전히 막 이때 한 40개씩 낍니다. 보니까
1: 내가 어느 날에 큰일 나는데 쓰러지면 이러면 남다 그 정도의 여담입니다. 예,
0: 해갑길을 구구이 그 동무동무랑 재우고 보니까 그래서 나도 내가 야 이사 여기 저니 방송 모르니까 내 이 조선말 우리 방송에 이사 잘하는 이사 그랑 나오는 저 방송에 나오는데 이제 거기를 한번 가봐라고 해. 내가 알려도 전번에 갔댔습니다.
1: 예, 예.
0: 예, 그래 가서 그 뭔가 그 조일만 선생님 쨈까 예 보고 하니까 그래 가서 그 맥박 저도 먼저 마음도 안 했답니다. 내 심장
1: 아 맥박 보고 예
0: 저도 심장을 내 왔다고
1: 예
0: 검사 맥박 딱 짚어보고 하는 게 지금 말하는 게 관심병에다가 그 엄중하다 이거 저 엄중합니다.
1: 아 그 정도에게 다음에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이러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0: 심근 거지 있다고 그랬죠.
1: 예. 140까지 올라가면 예 심혈이
0: 이게 잘 왔다고 빨리 치료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위험 심장병이 모든 날 어떻게 된 게 뭘지 않죠?
1: 아 전날 저녁에 뭐 이야기했는데 이튿 아침에 이러면 남 분이 많이 있는데요. 예,
0: 예 그래서 병 거기서 다 보고 약까지 제가 이제 요즘에 좀 한 며칠 먹었습니다.
1: 예,
0: 근데 무덤을 어떤가 하거나 이제 한 3일부터가 영 지금 잘 편안하고 잠도 이 그날 잠도 잘 못 잤다도.
1: 예. 예, 그렇죠. 심장병 때문에 잠은 편안하게 자기 힘들죠.
0: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한 3일 지나갔는데 지금 효과가 안 된답니다.
1: 예.
0: 예, 편안하고 지금 잠부터 잘 자고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 조금 나가 근데 보니까 걸어댄 게 이래도 그 당시 그렇게 전번처럼 걷지 않지도 많이 났을 때다.
1: 예.
0: 나도 뭐 이 선생님이 소개를 하는 바람에 가서 병 이렇게 딱 보고 진짜 안 돼가지고 이 약 많이 썼답니다.
1: 그랬겠죠. 예.
0: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근데 이번에 이사님 맨발 이렇게 만났다고 해서 이래서 저기 나서 다시 예약 한번 해달라고 그랬다. 또 가겠다고 가서 저 약에서 약에서 거짓 먹었는데 했더라고요.
1: 예.
0: 예. 그래 예약 좀 합시다. 그래.
1: 예. 그렇게 하세요. 예. 한쪽 분 한 분이 이야기도 됐습니다. 예.
0: 예. 그래 감사합니다.
1: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을 나가시면 됩니다.
0: 예. 수고하십시오.
1: 네,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형부가 좀 부호이증으로 이래서 고름도 바로 걸지 못하고 숨을 깨지지 흘리고 밥도 위에 손을 떨면서 먹지 못한답니다. 그래, 이 외지 있는데 오늘은 못 그러고 예, 내일로 예약하고 조일만 선생을 예약하자고 그럽니다. 좀 부호이증은 조일만 선생 최고제입니까?
1: 그렇죠. 예, 예.
3: 예, 그래 우리 언니도 그래 치료하고 많이 나가니까나 우리 형부도 좋단 병은 다 댕겼는데 치료를 못 받고서 그난 구멍이란다 돈은 많이 받았는데
1: 예.
3: 예, 그래 오늘은 눕고 내일 아침에 일찍 가시자고.
1: 아 그렇게 하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이 되니까 내일 오세요. 예, 됩니다. 완전히 예,
3: 알겠습니다.
1: 예. 아, 내일 거기 또저리 가서 트러블을 대기다 많은 사람들 예, 예, 가운데 앞순서에 배치합니다. 예,
3: 예, 예. 예. 알겠.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4: 예, 네, 선생님, 우리 그 동생 남편이 당뇨 합병증을 해가지고 이 마초리 신경이 와가지고 엄청 고생하다가 돌만 선생님 치료받고 어제는 많이 도와줬답니다.
1: 예.
4: 그래서 오늘이 또 가서 어쨌든 일 없으니까 또 한국 갈 소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그 천명 지나서 한국 갈 소리 하더라 말입니다. 걔 가기 전에 부지런히 치료하겠다고 오늘도 예약해달랍니다.
1: 예, 조일만 선생 그러죠.
4: 예, 조일만 선생님.
1: 예, 예, 이름 예약된 겁니다. 거기 예, 또선에 가서 이거 말합니다.
4: 예, 예, 그 우리 동생님 마분편이 그 할머니 내일 가겠답니다. 그 할머니.
1: 아, 내일 됩니다. 월요일부터 예. 금요일 오전까지 되니까 내일 완전히 가능합니다. 예, 예.
4: 예. 알았습니다. 그래 예약해 주세요.
1: 예, 두 분이 예약이요. 한 분은 오늘 오전에, 다른 한 분은 예. 내일 오전에. 예.
4: 예, 예.
1: 예, 알고 예. 있습니다. 예.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예, 이명길 소장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축성 위염이 있으니까 예, 음식을 먹게 볼 생각이 없고, 예. 아, 먹게 볼 생각이 또 없어서 지내 아이 먹으면 아이 되고 해서, 예. 밥 먹으면 예, 소화제를 예, 한두 가지를, 어, 어떤 이거 먹었다, 저거 먹었다 하고, 예. 아, 기름 찍어 먹으면 이쯤 더 좋을 자라고, 예. 가루는 찍어 먹으면 식구물이 올라고, 예. 아, 거기서 과일이나 순, 우유나 이런 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던 게, 지금은 예, 정지 침하고 예, 약을 같이 쓰니까 예, 지금 아이 나서서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고 있습니다.
1: 아, 예.
5: 예. 음식을 먹으니까 예, 또 몸도 예,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더랍니다.
1: 예.
5: 그리고 예, 또 거기다가 또 결장염이 있어서 예, 발도 식전에 발도 아침 전에 발도 예, 두 번 화장실 갑니다.
1: 아.
5: 예. 예. 한 날에 대해 화장실을 몇 번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1: 예.
5: 그래서 이제 이 증상도 지금 예, 많이 다수가 줄어들어서
1: 예.
5: 어떤 거의 정상으로 됩니다.
1: 예.
5: 예, 어디서 들으려니까나 결장염이 오래 했으면 설사를 오래 하면 암에 걸린다는 소리.
1: 아, 그럼요, 예, 예.
5: 그래서 부지런히 치료를 했습니다.
1: 예.
5: 그러니까 지금 많이 낫습니다.
1: 예.
5: 이 선생님은 예, 치료도 잘하지만 예, 아주 예, 태도가 예, 영 온순하고 영 친절하고.
1: 예. 아, 이득이 좋죠.
5: 예. 예. 거기 또 약값이 또 저렴해서 예, 예 모두 예, 칭찬을 제 친척들도 친척 아줌마에서 가는데 영 저렴 약값이 저렴하다고 영 칭찬합니다.
1: 아 그렇죠.
5: 그래서 예 우리 친척 아줌마하고 제 친척 아줌마도 예, 거기 치료를 받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예. 예, 내일이 가려고 합니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예.
5: 네. 예.
1: 이명결 예. 이명결 선생 토요일 제하고는 월요일부터 일요일 사이 다 나옵니다. 예.
5: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합니다.
2: 치료를 잘하십시오.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도강 중에 되는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아주 많이 집중돼서 여러 환자분들한테는 우수한 기회를 마련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여기 도강 중인 2층에 올라가게 되면 최기명 그 1호석으로는 주임 선생이고 행정적으로는 거기 최기명 원장이라는 이런 간판이 붙었을 겁니다. 2층에 올라가게 되면 최기명 주임 최기명 원장 선생께서는 장춘 중약은 졸업하고 줄곧 연변 중립병원에서 피부과 주임으로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거기서 퇴직하시고 저는 여러 해 됐는데 여기 도강 중의원에 핀칭돼가지고 여기서 지금 피부과 그 주임이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진찰을 하고 처방을 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내서 많은 분들이 이분이 피부과 치료에 대해서 승인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서 다각도로서 여러 가지 오랜 피부병 가운데서 백전풍 여러분들 아시죠? 면사요 그 허옇게 변하면서 얼룩덜룩해지는 거 그리고 소보짐 대상포진 그리고 부스럼 버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장미 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서 후유지자병, 손톱, 발톱이 그 완전히 부옇게 되면 부서져 나가는 매독, 림병, 여러 가지 그 피부 질병에 대해서는 아주 어려운 질병이라 할지라도 특히 대상포진 같은 것은 오늘은 나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2차, 3차로 범하는 경향이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최기명 준 선생 찾아보시게 되면 전 나라적으로 인정을 하는 피부과 주임 선생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진찰하는 시간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 목, 토, 오전에만 보십니다. 화, 목, 토, 오전에 보시게 돼 있으니까 일찍부터 오셔서 순서를 기다리면 영락없이 잘 볼 수 있습니다. 화, 목, 토, 오전에 옵니다. 특히 그 피부과에 있어서는 보통 한번 치료해서 또 어느 정도에 가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2차, 3차로 보내게 되었는데요. 이 최기명 주임 선생 치료 방법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뭐 약을 바르거나 기타 치료 방법을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탕약으로 합니다. 탕약이라는 건 중약을 그 전에 다려서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다 자려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약으로서 그 탕약 방법으로서 치료하는데 지금 이미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가운데 10년에 한 번도 발병하지 않았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10년 발병하지 않으면 기반상 발병하지 않는 겁니다. 30년까지 발병하지 않았다고 치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분 찾아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외지에서 저 남방에서 광주 상해 심지어 산동 북경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피부과에서는 소문난 그 의사 선생님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화, 목, 토 오전에 찾아오시게 되면 영락 없이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강 중인 2층에 올라가게 되면 운동의학과라고 있습니다. 또전을 통해서 직접 3층에 올라가셔도 되는데요. 여기 운동의학과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뭐 골격통을 해결하는 데 병적인 골격통 가운데서 보통 우리 노화 과정에서 오는 단순 그런 골격통이 그걸 포함하겠지만 해도 그뿐이 아닙니다. 근육, 골격, 만성염증이 있는 분들, 척추 망곡증이 있는 분들, 척추가 훈 분들, 그리고 X다리 교정, O형 다리 교정, 그런데 골절 후 회복기에 계시는 분들, 여기에 운동요법으로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 치환 수술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무릎 관절을 바꿨다면 무릎 관절을 바꾼 다음에 지금 재활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하기보다 못합니다. 무릎 관절 그거 바꿨습니다. 연고를. 그런데 그거 바꿔가지고 재활훈련 하지 않으면 다리가 떡 버든 대로 굽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분들은 재활훈련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여러 가지 그 응급조치성적인 이런 운동요법이 있습니다. 3층에 올라가면 루이성 운동 강후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서생 운동 강후 중심이라고 했는데 여기 올라가게 되면 운동의학과라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층에 올라가게 되면 아주 원만한 그 운동요법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한 그런 방면에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올라가게 되면 도강 중요는 과실이 구전하고 그 여기에서 치료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모두 상당한 실력파 선생님들인데요. 2층에 올라가게 되면 리광호 중의 안마사 선생님 계십니다. 리광호 중의 안마사 선생님께서는 일본에서 22년간 중의 안마를 하다가 고향에 돌아와서 도강 중인 2층에서 중의 안마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일본에서 안마를 할 때 3대가 이분한테서 안마를 받으면서 손목 꼭 잡고 반년만 더 있으면 안 되겠는가 그렇게 애절하게 그분을 남기려고 했는데 이분은 국구 고향에 돌아와서 여기 2층에서 중의 안마를 하고 되어 있는데요. 견주염 어깨가 아픈 분들, 경추에 문제가 있는 분들, 왕출절 손목, 발목이 아픈 분들, 근만성 허리동통, 요추간반 탈출, 좌골신경통, 무릎관절 동통, 어느 관절이든지 동통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모두 일단 리광호 선생님 중의 안마를 받아보신 분들 가운데서는 원만한 효과를 보시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서 치료에 일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도강 중의 문진보 지점은 연길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했고요. 예약 전화는 501-735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6: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초음파, 유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요, 10번째 시간입니다.

0: 이른 아침 졸려는 전보 한 통을 받았다. 홍군 1군단 제146탄이 어젯밤 호남 광서 귀주 세성의 변계에 있는 려평을 함락했다는 내용이었다. 홍군 선봉대가 이미 귀주에 들어섰다는 말이었다. 승리 소식이 반갑기는 했으나 이처럼 순조롭다는 것이 어딘가 놀라웠다. 12월도 벌써 반이나 지난 때라 서리가 몇 번 내리자 귀주의 산들은 온통 누렇게 물들었다. 사천은 해가 내리쬐고 운남은 바람이 불고 귀주는 비가 내려야 겨울 같다는 속담이 하나 틀린 데가 없었다. 어젯밤 내린 비에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홍군은 강서를 떠날 때 챙겨온 옷이 모자란 데다가 두 달 동안 행군과 전투를 계속하다 보니 그것마저 누대기처럼 너덜너덜해지었다. 소못이 없는 사람들은 한원섭씨 보찜을 해치고 입을 만한 옷은 모두 꺼내 껴입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 누가 뭐래도 진짜 겨울이었다. 졸래는 대추빛 말을 타고 대호의 앞에 섰다. 작은 시가지는 홍군을 보겠다고 구경 나온 사람들로 북적거리었다. 홍군이 백성을 위한 군대라는 소문이 금세 퍼졌는지 사람들은 도망치지 않았다.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싱글벙글거리며 기웃대는 이도 많았다. 홍군 전사들은 부쩍 사기가 올라 걸음에 힘이 붙었다. 그걸 알아보고는 뒤를 따라왔다. 아이는 발가벗은 데다 두 눈은 꽝 하고 뭘 먹었는지 배가 고무공처럼 똥똥하게 튀어나와 있었다. 발다리는 수수대처럼 말랐고 아롱다롱한 갈비뼈가 도드라져 보였다.
1: 장관님, 옷을 좀 주세요. 이 아이가 어려 죽어요.
0: 안아기가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었다. 주울레는 마음이 아파 얼른 호위병을 찾았다.
2: 흥국이, 보따리 옷이 있지? 한벌 꺼내주도록 해요. 모두 군복이고 휘장까지 달리는 걸요. 뭐든 어떻겠나. 무엇보다 아이가 얼어 죽지 말아야지.
0: 호위병은 말에 걸어놓은 보따리에서 저고리를 꺼내들고는 입이 대빠른 나온 채 툴툴거리었다.
2: 이러다가는 부주석 동지 입으로 또 하나도 안 남겠어요.
0: 졸레는 못 들은 척 군복을 받아 벌거벗은 아이를 덮어주었다. 그 아낙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자꾸만 소리를 지었다.
1: 장관님 고맙습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아주머니, 장관으로 부르지 마십시오. 우리는 동지입니다.
0: 흥국이 곧장 바로 잡아주었다. 졸레 일행이 저만치간 뒤에도 안악은 어린아이를 안고는 목이 메어 소리를 지었다.
1: 고맙습니다. 홍군 동지.

0: 한 산골짜기를 따라 걸었다. 훈국은 내내 이마살을 찌푸린 채 말이 없었다. 주울래가 힐끔 보고 나서 말을 걸었다. 훈국이 무슨 걱정이라도 있나? 여기가 귀주인가요? 그래, 여기가 바로 귀주이지. 조울래는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이었다. 오후가 되자 조울래는 기병 몇 사람과 함께 주왕종대보다 먼저 려평으로 갔다. 동문어귀에 이르러 보니 경계를 맡은 홍군전사 두 사람이 성문 밖을 지키고 있었다. 안쪽에는 간부 한 사람이 한개 반을 거느리고 서 있었다. 간부가 주울래를 알아보고 재빨리 구령을 외치었다. 두 포초병을 총을 잡은 채 힘있게 굴레를 붙이며 주울래를 보고 웃었다.
1: 동지들은 어제 여기에 왔습니까?
2: 그렇습니다.
0: 간부가 대답했다.
1: 적군 한계탄이 지키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점령을 했지요?
0: 그러자 거리 사이로 말발굽 소리가 시끄럽게 울리었다. 조울래는 천천히 걸으며 도시 풍경을 살펴보았다. 남쪽으로 꿋꿋이 긴 돌 층계가 보이었다. 큰 길이 북쪽으로 멀리 산골짜기까지 마치 긴 활처럼 굽어졌다가 다시 우로 뻗어져 있었다. 조울래가 물었다.
1: 그래, 이 도시는 작은 산등성이 위에 있는 건가?
2: 예, 산등성이가 자그만치 다섯 개나 됩니다.
0: 간부가 웃으며 대꾸를 했다.
2: 하나는 황룡산이고 다른 하나는 흑룡산이며 또 다른 하나는 정룡산이라고 하죠. 나머지 둘은 또 무슨 산이라고 하던데 잘 모르겠습니다. 백성들 말로는 다섯 개 산으로 둘러싼 마을이라 해서 의려평을 전에는 온의 산채라고 불렸답니다.
0: 그들은 어느새 100개쯤 되는 돌층계를 걸어 내려가 산골짜기에 이르렀다. 길가에 가게가 쭉 늘어져 있었다. 낡고 오래된 덧문을 단 작은 층집들이었는데 죄다 연기에 거멓게 걸려져 있었다. 다들 한창 문을 여는 참이었다. 작은 식당들은 찬바람 속에서 김을 무럭무럭 피우며 분주해지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무섭고 신기하기만 여기던 손님을 맞기 위해 열을 올리었다. 가파른 오르막에 올라서자 천조 교회당 곁으로 큰 집이 하나 보이었다. 집 양쪽으로 담이 높았고 문에는 홍군 보초병이 서 있었다.
2: 저기가 주의보입니다.
0: 안내를 하던 간부는 격리를 하고 돌아갔다. 조울래는 잘 꾸며놓은 마당으로 들어섰다. 본체에 달린 조각 문양을 한 문은 제법 화려하고 정교하게 꾸며졌다. 안에서 말소리, 웃음소리가 시끌벅적 들려왔다. 귀주 사투리였다. 집안에 들어서니 육탄 정치위원 연명이 귀주 사람 대여섯이 하는 말을 듣고 있었다. 고생을 하면서 가난하게 사는 백성들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다. 다들 옷차림이 남루했다. 연명은 작은 키에 총명하고 활발해서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인데 오늘따라 더 활기차 보이었다. 주울래가 들어서자 그는 서둘러 몸을 일으켰다.
2: 반갑습니다. 주울래 동지. 빨리 도왔군요. 지금 한창 현소배 들으세우려고 의논하던 중입니다.
0: 그는 주울래를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주었다. 사람들은 존경에 찬 눈길로 주울래를 바라보면서 어쩔 줄을 몰라했다.
1: 앉으세요. 어서 편히들 앉으십시오.
0: 주울래가 자리를 구원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앉았다.
1: 모두 이거장 분들이십니까?
0: 주울래가 물었다.
2: 예, 모두 공신들입니다.
0: 연명이 신이 나서 말했다.
2: 우리 홍군이 이 여평을 이렇게 빨리 점령하게 된 것은 다 이분들이 성문을 열어준 덕분이죠.
1: 어허허, 그랬군요.
0: 조울래는 다시 일어나 사람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고마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3: 모두 여기 이 주화검이 앞장섰기 때문이죠.
0: 우락부락하게 생긴 한 사나이가 말했다.

맞습니다. 모두 주 선생이 내놓은 작전이었습니다. 다른 몇 사람도 맞장구를 치한다. 그때 남들이 주화금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얼굴을 붉히면서 고개를 숙이더니 작은 소리로 웅얼거리한다. 여럿이 의논하고 한 일입니다. 뭘. 주울대는 그를 자세히 뜯어보다가 고개를 갸웃거리한다. 이 주화금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남보다 얼굴이 희고 말쑥한 데다 왜 화금이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연명이 눈치 빠르게 끼어들었다. 이 주선생은 현영국반에서 여태 문예활동을 했습니다. 예, 어려서부터 화금 역을 맡았지요. 그런데 거창하게 문예활동을 하니 쑥스럽습니다. 다 가난하니까 밥 벌어먹으려고 한 일인데요. 주화금이 말했다. 주울래는 아까 그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을 보고 물었다. 선생님께서는 뭘 하시는지요? 저는 성이 장씨인데 어려서부터 돼지를 잡았습니다. 사내는 쇠기둥 같은 팔을 휘두르며 헤헤 웃었다. 금방 저들어 소외토 위원을 하라길래 제가 안 된다고 했지요. 저는 돼지 잡는 일 말고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돼지 잡는 일 있으면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그 말에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리한다. 조울래는 손이 새하얗고 나이가 좀 지긋한 사람 쪽으로 고개를 돌리한다. 선생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저는 이발사입니다. 그는 어딘가 서먹해서 말했다. 이 현소재제에서 반평생을 남의 머리만 깎았지요. 샘부름이나 머리 깎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만 소베토 위원은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보니 모두 머리가 길던데요. 여기 며칠 묵는다면 제가 잘 깎아드리죠. 그러면 귀향에 가도 멋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조울래는 또 한바탕 웃었다. 그는 다시 주화금을 보고 물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홍군을 맞으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당신들이 말라깽이들의 대우라는 것을 진작 알고 있었거든요. 주화금이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다. 말라깽이라뇨? 가난한 사람들 말입니다. 연명이 알려주었다. 이 고장에서는 말라깽이라 하지요. 말라깽이라 딱 맞는 말입니다. 어찌나 인민들을 지었지 않는지 여긴 빼빼 마른 사람들밖에 없더군요. 그 며칠 시가지가 뒤숭숭했죠. 백종 장씨가 말했다. 돈 있는 사람은 다 도망을 가는데 저는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주화감 내 집에 가보니 한창 여유작작하게 조그마한 붉은 깃발을 만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건 뭘 하러 만드느라고 물으니까 웃으면서 다 쓸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쓸모가 있느냐고 하니 홍군이 금방 오니까 홍군을 맞이하는 데 쓰겠다고 합디다. 제가 그만 깜짝 놀라 목이 잘리고 싶어 그러라고 했죠. 그랬더니만 헤헤 웃으면서 어차피 지금도 굶기를 밥 먹듯 하고 잡단 세금 때문에 살기도 숨이 가쁜데 차라리 시원하게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잖아요. 생각을 해보니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큰 삼나무 빗장이 어찌나 꽉 박혔는지 급하니가 더 안 빠지더라고요. 이때 장선생이 비켜서러 가면서 큰 돌을 가져다가 몇 번 치니 툭 떨어져 나가더군요. 그 커다란 자물쇠도 끊어져 땅에 떨어졌습니다. 평소에 돼지를 잡아서 그런지 힘이 대단해요. 백종장씨는 칭찬을 듣자 거무스레 한 얼굴이 밝아지며 수줍게 웃었다. 졸래가 손뼉을 치면서 말했다. 이건 동지들이 용기가 있고 그만한 능력도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왜 소베토 위원을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남이 우리를 업신여겨도 안 되지만은 우리 스스로도 자신을 업신여겨서는 안 되지요. 졸래가 차근차근 도리를 말하자 사람들이 하나둘 감복해 맞이하면서 싱글벙글하였다. 그는 곧 나지막한 목소리로 연맹에게 속삭였다. 동진의 탄은 좀 더 앞으로 밀고 나가야 합니다. 중앙에서는 역에서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졸래가 말하는 중요한 일이란 역사에서 말하는 유명한 려평회의였다. 며칠 뒤 이 집에서 려평회의가 열리었다. 회의는 짧게 끝났지만은 성과는 아주 컸다. 회의에서는 치열한 논쟁을 거쳐 군대를 귀주로 돌리자는 모 대통령의 조장을 받아들였고 전략적 방침을 결정하였다. 즉 사천이나 귀주 돌래에 새로운 근거지를 세우고 우선 준이를 중심으로 하되 조건이 불리해질 때에는 준이 서북지역으로 옮길 수 있다고 분명하게 결정을 하였다. 그리하여 홍군은 나갈 방향을 분명히 찾게 되었다.

장편소설 대장정 1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죽을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

0: 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해돋이와 엄지손가락이라는 제목의 수필 두 편 감상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작에는 조용하고도 장엄한 의미가 깃들어 있다. 밤의 어둠이 걷히고 세상이 새 옷을 입는 순간, 하늘 끝에서 피어오른 해돋이는 인간이 마주하는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긍정 에너지이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있던 마음도 점차 가벼워진다. 조금씩 하늘의 색이 변한다. 분홍색과 주황색, 금색빛이 층층이 겹치며 하늘을 물들인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의 하늘은 투명한 물감을 풀어놓은 듯 아름답고, 얇은 구름이 떠있는 날에는 구름 가장자리가 황금빛으로 물들어 신비로운 풍경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마침내 지평선 끝에서 작은 붉은 점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 작은 점이 서서히 커지며 반원이 되고, 마침내 온전한 해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모든 어둠은 완전히 사라진다. 햇빛이 대지에 쏟아지면 세상은 생동감을 얻는다. 잠들었던 나무들은 햇빛을 받아 잎사귀를 펴고, 풀잎이 맺힌 이슬은 햇빛에 반짝이며 보석처럼 빛난다. 길을 걷는 사람들의 얼굴에도 따뜻한 빛이 내려앉고, 차분했던 도시도 서서히 활기를 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순한 자연의 순리이지만 나에겐 큰 위로와 용기를 준다. 밤의 어둠이 아무리 깊고 길어도 결국 빛이 찾아온다.

사실. 모든 어려운 시간은 잠시일 뿐. 결국 새로운 시작이 다가온다는 진리를 해돋이는 몸소 보여주는 것이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시련과 지침을 마주한다. 공부와 일의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갈등, 예상치 못한 실패와 좌절이 찾아와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때론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좌절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 막막한 마음에 휩싸이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아침의 해돋이를 떠올린다. 밤이 지나면 반드시 해가 뜨듯이 지금의 힘든 순간도 지나가고 새로운 기회와 희망이 찾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다. 해돋이는 단순히 눈으로 보는 풍경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힘이다. 매일 똑같이 떠오르는 해지만 매일 내가 느끼는 감정은 다르다. 기쁜 일이 가득한 날의 해돋이는 더 밝고 따뜻하게 느껴지고 마음에 지친 날의 해돋이는 더 깊은 위로로 다가온다. 어떤 날은 바쁜 일상에 쫓겨 잠시 해돋이를 놓치기도 하지만 하늘에 떠오른 해를 보는 순간 언제나 마음속이 맑아지고 정신이 차려진다. 나는 매일 해돋이를 보며 하루의 각오를 다진다. 어제 잘못을 반성하고 오늘은 더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작은 목표들을 마음에 새긴다. 해가 떠오르며 세상에 빛을 선사하듯 나도 오늘 하루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스스로의 삶을 알차게 갖고 나가겠다고 마음먹는다. 그렇게 해돋이와 함께 다진 마음은 하루 종일 나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채워준다. 힘든 일이 생겨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과제가 닥쳐도 꾸준히 노력할 수 있는 신심이 생기는 것이다. 사실 매일 맑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구름이 잔뜩 낀 흐린 날, 비가 내리는 날에는 눈으로 해돋이를 볼 수 없다. 하늘은 온통 회색 구름으로 덮여 있고 해의 모습은커녕 햇빛 한 줄기 보기 힘들 때도 많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날에는 기분까지 가라앉고 하루가 무료하고 우울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나는 흐린 날일수록 마음속에 해돋이를 떠올린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해가 뜨지 않는 것은 아니다. 구름 위에는 언제나 밝은 해가 떠 있고 언젠가 구름이 걷히면 다시 빛을 쏟아낼 것이다. 이것은 삶과 같다. 우리의 삶에도 구름 낀 날, 비 내리는 날처럼 막막하고 어려운 시기가 찾아온다. 모든 것이 잘 풀리지 않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어두운 시기는 지나가고 밝은 날이 다가온다. 눈에 보이는 풍경이 흐릿하다고 해서 마음까지 흐릴 필요가 없다. 나는 마음속에 언제나 장엄한 해돋이를 간직하고 있다. 마음속의 해돋이는 외부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희망이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주변이 어둡더라도 내 가슴 속에는 언제나 밝은 해가 떠오르고 있다. 실패를 겪었을 때도 좌절감에 빠졌을 때도 마음속 해돋이를 떠올리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다. 지금의 어려움은 잠시의 구름일 뿐 내 삶의 본질은 언제나 밝고 희망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기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신심을 잃지 않고 하루를 보람있게 보낼 수 있다. 맑은 날은 눈의 해돋이를 보며 기쁨을 느끼고 흐린 날은 마음의 해돋이를 바라보며 용기를 얻는다. 세상의 모든 일은 마음먹게 달려있다는 말처럼 해돋이는 단순한 자연 풍경을 넘어 나의 삶의 태도를 바로잡아주는 기준이 된다. 우리가 살아가며 너무 많은 것에 연연하고 작은 실패에 쉽게 무너지곤 한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해돋이를 보면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다. 매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매일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게 된다. 어제 상처는 오늘의 해돋이로 치유되고 어제의 무지는 오늘의 새로운 시작으로 채워진다. 해돋이는 결코 차별하지 않는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과 어린 사람 모두에게 똑같은 빛과 희망을 선사한다.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새 아침을 열어주는 해돋이는 세상에서 가장 공정하고 따뜻한 선물이다. 그러게 우리는 누구나 해돋이의 에너지를 받아 새롭게 도전하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다. 하루하루 쌓이는 해돋이의 격은 나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예전엔 작은 일에도 쉽게 조급해하고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으면 포기하곤 했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조용히 떠오르는 해를 보며 인내의 중요성을 배웠다. 해는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어둠을 지나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성장도 마찬가지다. 긴 시간의 노력과 인내를 거쳐야 비로소 원하는 결과를 얻고 빛나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 때로는 밤이 유독 길게 느껴지는 날도 있다. 힘든 일이 겹치고 마음이 지쳐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다. 하지만 그 순간마다 나는 해돋이의 약속을 믿는다. 아무리 긴 밤도 결국 지나가고 아무리 깊은 어둠도 해돋이 앞에서는 사라진다. 그 믿음이 있기에 나는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고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삶을 마주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수많은 해돋이를 맞이했다. 계절이 바뀌고 세상이 변해도 해돋이의 장엄함과 따뜻함은 언제나 같다. 봄의 해돋이는 부드럽고 싱그러워 새 생명의 희망을 느끼게 하고 여름의 해돋이는 뜨겁고 강렬해 열정적인 삶의 힘을 준다. 가을의 해돋이는 차분하고 고즈넉해 성숙한 마음을 갖게 하고 겨울의 해돋이는 차가운 어둠을 뚫고 비오나 더욱 강한 희망을 선사한다. 계절마다 다른 모습의 해돋이는 각각 다른 삶의 교훈을 내게 전해준다. 이제 해돋이는 나의 일상이자 나의 마음의 고향이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해돋이고 힘든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찾는 위로도 해돋이다. 눈으로 보는 해돋이는 아름다운 풍경이고 마음으로 품은 해돋이는 평생 잃지 않을 긍정 에너지이다.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마음속에 해돋이를 품고 살았으면 좋겠다. 눈에 보이는 어둠과 고난에 지치지 않고 언제나 마음속에 밝은 빛과 희망을 간직한다면 어떤 어려운 상황도 극복하고 보람찬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매일 떠오르는 해돋이처럼 우리의 삶도 매일 새롭고 긍정적으로 채워지길 바란다. 해돋이는 단순한 아침의 시작이 아니다. 희망의 시작이고 용기의 시작이며 성장의 시작이다. 나는 앞으로도 매일 해돋이를 맞이하며 마음을 다잡고 신심을 가득 품고 매 하루를 열정적이고 보람있게 살아갈 것이다. 눈에 해돋이가 보이는 날도 보이지 않는 흐린 날도 언제나 마음속에 장엄하고 밝은 해돋이를 펼치며 긍정의 에너지로 가득한 삶을 이어나갈 것이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다음 작품은 수필 엄지손가락입니다. 우리의 도서는 삶의 모든 순간과 함께한다. 작은 일상의 행위부터 큰 목표의 성취까지 선은 묵묵히 우리 곁을 지키며 삶을 만들어간다. 다섯 개 손가락은 각자의 자리에서 고유한 역할을 맡고 있다. 가늘고 섬세한 식지는 사물을 가리키고 정밀한 일을 돕고 종지는 가장 길고 고다 선의 중심축 역할을 하며 무명지는 섬세한 촉감으로 사소한 일을 처리하고 새끼손가락은 작고 귀여운 모습으로 균형을 잡아준다. 사람들은 보통 눈에 띄는 길고 예쁜 네 손가락에 주목하곤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헌신하는 존재는 바로 엄지손가락이다. 엄지손가락은 다른 손가락들과 달리 독특한 모습과 위치를 가지고 있다. 다른 손가락이 나란히 일렬로 배치된 반면 엄지손가락은 손바닥 옆쪽에 자리 잡고 홀로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길이는 짧고 굵고 다른 손가락에 비해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다. 화려함도 눈에 띄는 특별함도 없어 평소엔 그 존재를 잊고 살기 쉽다. 우리는 손가락을 이야기할 때 멋진 종지나 섬세한 무명지를 떠올리며 엄지손가락을 당연한 존재로 여기곤 한다. 하지만 인간의 모든 손의 움직임은 단 하나 엄지손가락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엄지손가락이 없다면 우리의 손은 무의미한 장식에 불과하다. 엄지손가락의 가장 큰 역할은 바로 잡다는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정교의 손의 움직임과 사물을 자유자재로 쥐고 다룰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모든 능력의 핵심이 바로 엄지손가락이다. 연필을 잡고 글을 쓰는 순간 엄지손가락은 필기의 균형을 잡아주며 정확한 움직임을 돕는다. 만약 엄지손가락이 없다면 가늘고 작은 연필을 쥘 수조차 없어 글을 배우고 지식을 쌓는 일이 곤란해진다. 일상의 모든 행위에도 엄지손가락의 헌신이 깃들어 있다. 밥그릇을 잡고 숟가락을 쥐어 식사하는 순간, 물컵을 들고 마시는 순간, 옷을 입고 단추를 끼우는 순간, 가방을 메고 물건을 두는 순간에 엄지손가락은 힘을 실어준다.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굵고 튼튼한 몸으로 하중을 버텨주고 가벼운 작은 물건을 다룰 때는 섬세한 힘으로 균형을 잡아준다. 공부하고 일하고 요리하고 운동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엄지손가락은 묵묵히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가 큰 성취를 이룰 때도 언제나 엄지손가락이 함께한다. 예술가가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릴 때

음악가가 악기를 연주할 때, 운동선수가 기구를 잡고 훈련할 때, 기술자가 정밀한 작업을 할 때 모든 움직임의 기초는 엄지손가락의 지탱이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노력이 있더라도 엄지손가락의 지지가 없다면 아무런 결과도 만들 수 없다. 이처럼 엄지손가락은 우리 삶의 기초를 지탱하는 핵심 존재이면서도 스스로의 공을 드러내거나 뽐내지 않는다. 다른 손가락들은 점화라의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곤 한다. 식지는 사물을 가리키며 시선을 끌고, 긴 종지는 가장 눈에 띄는 위치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무명지는 반지가 끼워지는 자리로 장식을 받고, 새끼손가락은 귀여운 모습으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 내 손가락은 각자의 매력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존재 가치를 어필한다. 반면 엄지손가락은 언제나 뒤에서 묵묵히 헌신할 뿐 스스로를 뽐내지 않는다. 자신이 모든 행위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결코 드러내지 않고 다른 손가락들과 조화를 이루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 사람들은 예쁜 손가락을 칭찬할 때 엄지손가락을 언급하지 않고 손의 움직임이 편리한 것은 당연한 일로 여기며 엄지손가락의 공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엄지손가락은 불평하거나 투정 부리지 않고 언제나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 이것이 바로 엄지손가락이 가진 가장 위대한 미덕이다. 세상에는 뛰어난 재능과 화려한 모습으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다. 자신의 조그만 성취를 크게 뽐내고 남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자랑하며 주목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발전과 행복은 화려한 사람들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엄지손가락처럼 묵묵히 헌신하고 기초를 지탱하며 공을 탐내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의 노력이 있기에 세상이 굴러가는 것이다. 학교 생활을 돌아보아도 엄지손가락 같은 사람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다. 반에서 늘 앞에 나서 발표하고 상을 받는 학생들은 눈에 잘 띈다. 하지만 뒤에서 묵묵히 교실을 정리하고 친구들의 어려움을 돕고 반의 질서를 지키는 학생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선행을 뽐내지 않고 칭찬을 바라지도 않으며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다한다. 바로 엄지손가락의 미덕을 가진 사람들이다. 직장사회도 마찬가지다. 큰 성과를 내고 언론에 오르내리는 인물들이 주목받지만 그 뒤에는 기본적인 업무를 묵묵히 처리하고 팀의 균형을 잡고 작은 부부를 채워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고 팀과 단체 발전을 위해 헌신한다. 만약 이런 엄지손가락 같은 사람들이 없다면 화려한 성과도 결코 존재할 수 없다. 가정에서도 엄지손가락 같은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 부모님은 늘 묵묵히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다. 자식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면서도 자신의 수고를 드러내거나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 자식이 성공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부모님의 모습은 바로 엄지손가락의 미덕과 닮아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도 결코 뽐내지 않은 겸손한 헌신. 그것이 엄지손가락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정신이다. 사람들은 종종 눈에 띄는 것만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화려한 결과, 큰 성공, 남들에게 인정받는 모습만 추구하며 조급하게 살아간다. 하지만 엄지손가락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명성이 아니라 묵묵한 헌신과 성실한 자세에 있음을 알려준다. 짧고 굵고 미려하지 않고 눈에 잘 띄지 않으며 늘 조용한 자리에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다하는 엄지손가락의 모습은 진정한 겸손과 책임감의 모습이다. 우리가 흔히 하는 엄지척 제스처도 엄지손가락의 가치를 증명한다. 좋은 일을 보거나 칭찬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엄지손가락을 세워 긍정과 칭찬의 마음을 표현한다. 모든 손가락 중 오직 엄지손가락만이 이런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 이유는 엄지손가락이 가진 믿음직한 힘과 헌신적인 미덕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것이다. 아무리 평소에 믿고 살아도 진정한 가치와 믿을 수 있는 힘은 바로 엄지손가락에 있음을 우리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살다 보면 화려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서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다. 남들보다 잘 보이고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서고 싶은 욕심이 생기곤 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내 손의 엄지손가락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는다. 진정한 강함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며 진정한 가치는 뽐내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다. 눈에 띄지 않아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다른 이들과 조화를 이루며 기초를 지탱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삶이다. 엄지손가락은 결코 자기중심적이지 않다. 홀로 독립된 위치에 있으면서도 언제나 다른 네 손가락과 협력한다. 혼자서 잘난 체 하지 않고 다른 손가락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손 전체의 균형과 기능을 완성한다. 다섯 손가락이 각자의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손이 완전한 기능을 갖추듯 우리 사회도 각자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완전한 모습을 갖추는 것이다. 요즘 세상은 자기 PR, 즉 자신의 공공관계가 중요한 시대라고 말한다. 자신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야 인정받는다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물론 자신의 능력을 알리고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지나친 자기 뽐내기와 과시는 오히려 사람에게 거부감을 주고 진정한 내면의 성장을 방해한다. 화려한 겉모습에 집중하다 보면 기본적인 자세와 헌신의 마음을 잊기 쉽다. 그런 면에서 엄지손가락의 미덕은 오늘날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자세이다.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성실함, 공을 탐내지 않은 겸손함, 뒤에서 묵묵히 지탱하는 헌신정신, 타인과 조화를 이루는 협력심, 이 모든 자세가 모여서 진정한 인격을 만들고 단단한 삶을 만들어낸다. 나는 앞으로 엄지손가락을 떠올리며 살아가고 싶다. 남들에게 눈에 띄기 위해 애쓰기보다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조그만 성취로 걸핏하면 자랑하거나 뽐내기보다 꾸준히 노력해 기초를 다지고 주변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 비록 세상에 크게 알려지지 않고 눈에 띄지 않은 삶일지라도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며 소중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삶이 진정으로 보람찬 삶이라고 믿는다. 엄지손가락은 작고 평범한 신체의 일부이지만 우리에게 삶의 큰 교훈을 전해준다. 화려함보다 진실한 성실이, 과시보다 겸손한 헌신이 더 소중한 가치임을 가르쳐준다. 매일 우리와 함께하며 모든 삶의 순간을 지탱하면서도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엄지손가락의 미덕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나 또한 묵묵히 헌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 진정한 강자는 소리치지 않고 진정한 가치는 드러내지 않아도 빛난다. 언제나 묵묵한 자리에서 세상을 지탱하는 엄지손가락처럼 나도 조용하지만 단단한 힘으로 나의 삶과 주변의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편견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 10시가 있습니다. 전민독서로 우리 함께 책 읽는 나. 책 읽는 연별을 만들어 갑시다.

맑은 공기와 시원한 바람, 자연은 우리의 힐링의 공간이기도 하죠. 박장길 작사, 라성도 작곡의 양설야의 산으로 가자를 전해드립니다.

아래 아름다운 우리네 연변을 노래한 가요 박용일 작사 최학산 작곡의 리홍관 가수가 부른 꽃동네 내 고향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아내의 사랑을 노래한 조려화 작사 강연중 작곡의 아내의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류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최창준 작사 김일환 작곡의 허미역 가수가 부른 우리 연변 저울시구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아름다운 연변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수골태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0: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연결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철전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근과 종약제 쇠약, 당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풀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5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홍남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경찰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시신이로 그리고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세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 자체는 이번이 며칠 남지 않은 특산 우대 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는데요.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498원인데요. 이번에 우대 활동 가운데서는 특산 우대 활동의 초점은 본 제품을 퍼센트를 100% 물어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498원에 15가게 게다며 200원 남짓하게 받게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대 활동의 특점은 홍남강 치료이기를 떠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홍남강 치료이기에 대해서 아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는데요. 시신이로 건파 관리에 있어서는 제일 으뜸으로 가는 좋은 제품이다 하는 뜻인데요. 한각은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원래는 2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이었는데 이번에는 35일간 열흘 더 복용할 수 있는 이런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각에 698원인데 10각에 10각 무료로 줍니다. 절반값으로 뚝 떨어지죠. 그리고 여기 홍남강 치료이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명서방 한 각에 598원인데 30일 복용할 수 있습니다. 12각에 홍남강 치료이기가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 홍남강 치료이기는 아주 그 효과성이 특수하면서 안전합니다. 그리고 다각도로 치료과를 보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대의학에 있어서는 가시광선을 이용해서 우리 여러 가지 질병을 통치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데요. 많은 제품은 구복하고 바르고 이런 차원에서 해결을 가져오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다 황차 이런 작용이 더불어서 홍남강 치료이기는 우리가 접수할 수 있는 600부터 700남이 이런 광선을 이용해서 소화할 필요성이 없이 직접 세포에 투입해서 빠른 효과를 보는 안전한 이런 좋은 의료기기가 따라가게 되었는데요. 여기 어떤 방면에서 좋은 효과를 보게 되었는가 하면 이 제품 자체는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어느 부분이 불편하게 되면 거기 광을 조절하는 창, 중, 루, 강하고 중간이고 약한 이런 그 조절 코드가 있게 되어 있으니까 딱 조절하게 되면 머리끝부터 발끝에 특히 전열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 콤파체 문제가 있는 분들, 골격에 문제가 있는 분들,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는 분들, 심장 내혈관에 문제가 있는 분들, 기본으로서 이 제품 쓰게 되면 혈액이 쭉쭉 막힘없이 마음대로 통하게 되었고 소변이 딱 한 번에 많이 나가면 잘 통하게 되었고 골격통이 해결받고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 그러니까 소화계통을 통하지 않고 직접 세포를 그 수복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집에 작은 병원을 모신 것과 한 가지로 좋은 이런 계기로 될 수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나도 이게 뭔가 혈압이 온정되지 않아서 지금 천희 박사를 먹고 있는데 이것을 먹은 다음 또 예, 혈압이 온정됐습니다 지금.
1: 아, 그게 기발 겁니다. 예, 예.
2: 예, 그러니까 머리 그렇게 아프던 게 아프지 않고 어지럼증이 나던 게 나지 않고 예. 경력이 많이 좋아지고 심장이 많이 좋아지니까 마음 편안하니까 예, 전화기면 잠을 잘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맑아지요. 정신이 나는 게 알립니다 지금.
1: 그렇죠. 예.
2: 예. 걔 이게 세심이로는 우리 남편이 쓰고 있는데 예. 우리 남편은 그날 위 아프고 소화 안 돼서 예. 밥맛이 없어서 예. 밥 매달 못 잡수 하는데 이 약 쓴 다음부터 위 아프지 않고 하니까 예. 소화 잘 다니 밥이 맛있으니까 예. 맹이 난답니다 지금.
1: 아 그럴 겁니다.
2: 네. 예. 예. 예. 이거 전립선 비달려서 소변 보고 영심들 해서 예. 많은 약을 써도 안 되던 게 이번에 세심이를 쓰면서
1: 예.
0: 네, 전화가 끊겼는데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 천희 박사로 전 넉 달 먹었습니다.
1: 아, 좋은 제품이죠. 예.
3: 예, 영 좋습니다. 이게

0: 노벨상 2번 받아 그러는지 흡수 잘 된다.
1: 그렇죠.
0: 이게 제일 처음에 이게 혈압 조절이 좋습니다. 나는 녹공세 부두도 있고 또 이게 이경 수용 심합니다.
1: 그렇죠.
0: 근데 거리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띠 하고 정시하에 났는데 이거 먹은 다음에 혈압 조절이 잘 될까 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시 납니다.
1: 맞습니다.
0: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또 제일 좋은 게 천이박사 모임 가면 기억이 많이 돌아온다.
1: 그렇죠.
0: 나는 예. 옛날에 친구들이라면 가는 생각나는데 이름이 어떤 때는 생각 안 난단 말입니다.
1: 네.
0: 그래 용 애나고 물건도 또 어디 두는 거 잘 몰라 탔느라고 애를 떼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천이박사를 먹고 날까에 기억이 돌아올까에 그전에 잘 생각 아이 나던 이름도 명확하게 생각나고에 그다음에 물건도 둔 것을 잘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나 먹기만 하면은 또 80 넘으면 다 치매 온답니다. 세 사람 먹으니 둘이 네. 그러니까 이게 늙음하게
1: 네, 위축 때문에
0: 치매 오는 걸 예방해 주는 데는 최고 약인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신경 조직의 세포를 활성화시켜 주는 데는 이 제품 쓰면 완전히 가능합니다. 내 위축을 많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0: 그리고 이게 위도 잘 도와준다.
1: 그렇죠.
0: 밥이 맛있고 소화도 잘 되고 영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저씨는 세심히로도 씁니다.
1: 예.
0: 이렇게 전열선염이 심한다. 한날 밤에 소변 대여섯번 보느라고 무슨 쉬지 못한다.
1: 그렇죠. 구성덕에 담에
0: 예. 많은 약을 써봤습니다. 근데 그저 며칠 먹어 약간 그래다 또 인사재발하고 쓸데없습니다. 근데 이 세심이로 정말 좋습니다. 우선은 소변 사서 한날 밤에 두 번밖에 안 보니까 밤에
1: 너무 정사했죠.
0: 예. 맥이 나고 그게 밤에 꿈이 많이 잘 쉬지 못했는데 이 세심이로 잡순 다음에 꿈이 없어지면 잠이 잘 온답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왜 맥이 없어서 자꾸 누워있던 게 우선은 동네 돌이람 잘한다.
1: 곰팥이 좋아지니까 곰팥이 원기가 보충돼서 그런 겁니다. 예예.
0: 예. 예, 그리고 이게 간과 담낭도 잘 도와준다.
1: 바로 그렇습니다.
0: 그냥 이렇게 예. 옆구리 아파서 그 지구초하고 리담 폐를 달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거 다 떼니까 그것도 돈이 얼마인가.
1: 그렇죠.
0: 얼마 줬습니까? 편리해서.
1: 여기 간과 곰팥이 도와주는 간을 도와주는 저실자, 토사자 이런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간이 좋아야 됩니다. 사람이 예, 간, 콩파, 오장이 좋아져야 되는 건데
0: 예.
1: 간이 좋아야 소화 흡수가 잘 되는 겁니다.
0: 그래서 나는 천이 박사를 저 배달받고 우리 나그네는 제 세심이로로 배달받자고 그래서 나 한 개입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우대 활동도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0: 예
1: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전번에 이건 어제서 다시 말았다가.
1: 말씀하세요.
3: 예. 저는 저 비달려 소변 보기 힘들어서 예. 많은 약 써도 안 되던 게 지금 세심혈을 쓰면서 예. 그 우대 활동에 참가해서 홍남강 치료기를 가졌는데 그거 같이 있으니까 예. 야, 정말 소변 역시 원이 잘 나가니 살 것 같다.
1: 그게 큰 문제 해결이죠. 이렇게 좋은 이력에다 좋은 약을 함께 쓰는 게 그게 건밭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최선일 겁니다.
3: 아, 예, 정말 그 기계 좋을 때다. 어디 아프면 어디로 대하면 그 통증, 감옥이 싹 사라지고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 우리 동생도 예, 혈압, 심장도 좋지 않고 해서 우주 왔다가 이 기계를 떡 써먹었으니 야, 너무 효과 좋다며 이 기계 너무 좋다며 기계도 욕심나고 또 이게 뭡니까 전이 박사도 욕심나고 그래 지금 오늘 전이 박사를 배달받겠다며 그럽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모든 공능 저하를 정상으로 올려주는 데는 천희 박사가 우수한 제품이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선생님 감사합니다.
1: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나도 이 천희 박사야 여름에 한 몇 달 갈 수 있습니다.
1: 그래요.
4: 네, 이거 쓴 다음에 야 많이 도와주니까 이게 어떻게 돼서 눈에 혈압이가 진짜 아무리 온정하게 되고 그리고 왜 잠 눈에 못 왔습니다 내 말에 그리고 낮에도 뒤에서 전기소장이 자꾸만 하지 이런 증서가 얘네 지금 그거는 벌써 한 달 쓸까나 진짜 잠이 잘 없대다.
1: 예, 심장에 이상이 딴 걸 말합니다.
4: 예. 예, 반 하루고 그다음에 예, 귀에서 전기선 나는 것도.

0: 없어지고 지금 예. 그리고 뭐이 또 그런 각이 되면 이제 손발이 잘못돼 어떻게 돼서 마모이 저립니다.
1: 저립. 신경말초의 문제가 상당할 정도로 순환 장애가 생겨 신경말초염 때문에 그런 겁니다.
0: 예, 그래 한참 이렇게 움직이고 한참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뭐니까 숨으로 누가 한번 좀 낫고 예. 그리고 어떻게 되면 되는지 이게 뭐 크게 뭐 다른 큰 몸에 없는데 자꾸만 예, 어떻게 맥이 미냐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맥이 똑똑해가지고 어디 일어나 아침에 한번 밥 먹고 가는데 누워 있기 싶고 예, 일어나기 딱 싫어서
1: 지금 원기 부석입니다. 원기 부석이 예 예.
0: 딱 놀리기 몸 놀리기 싶고 이랬는데 지금은 내 이거 먹은 다음에 맥이 나고 정신 나니까 있잖아. 매일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고 일어나서 예, 한 8시간씩 운동도 하고 낮에도 예, 뭐 옛날에 가장 누워 있던 게 나가서 좀 친구들과 같이 말 돌아다니고 좀 이약 쓴 다음에 완전히 정신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정신하고, 예.
1: 바로 그럴 겁니다. 예, 예.
0: 다른 증서가 아주 뭐, 마모기야 뭐고, 저지든 인성서 이렇고, 그리고 몸이 많이 차가웠는데, 지금 몸이 많이 따뜻해납니다. 지금.
1: 그렇죠.
0: 예. 어쩌면 이거, 이 한 가지 이야기가 전신에 다 고루고루 도와줍니다. 이야기가. 지금.
1: 그렇죠. 예.
0: 예. 선생님께 이제 오늘 또, 예, 국민 오래 쓰려고 좀 오늘 배달 받으신 것 같아요.
1: 예.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세요.
3: 저는 예, 최신이라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아, 사변이 선이 허리도 아프고 좀더 강박지도 아프고 사변 장애가 있어서 사변이 급하고 빈곤하고 저리고 통쇄나고 맥이 없어서 영 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맥이 없으니까 예, 병원에 가서 하마하니까 단백이 나옵니다.
1: 예.
3: 예, 약방에서 약을 예, 며칠 먹다가서 예, 이 선생님 강의 듣고 인춘 싸서 먹었는데 봤어요. 주문할 전에 봤어요. 효과가 예, 차수가 줄어들고 저리던 게 없어지고 조금 예.
2: 네, 전화가 끊겼네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이 박사 저도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저는 어제 선강에 혈압이 높고 혈지도 높고 지방간도 있고 또 심장도 안 좋고 뭐 소화도 안 되고 항상 맥이 그 피곤하고 예, 감기 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박사 듣고서는 예, 선이 박사 노교사도 받았다 그래서 한번 써보자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반에 썼습니다.
1: 예.
4: 예. 지금 그런데 지금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아, 이전에 170, 180, 120 정도 되고.
1: 와, 대단합니다. 예, 그렇지, 바로 그렇습니다.
4: 혈지가 정상되면 지방간이 없어도 됩니까?
1: 아, 그렇죠. 혈지가 정상 돌아오는 과정에 지방간이 해결받는 겁니다. 예. 간에서 모든 지방 대사를 완성하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제품 견제에서 복용하시면 지방 대사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4: 예. 예. 그리고 또 심장이 좋습니다. 숨이 차고 가슴이 침침한 요즘 침침하지도 숨도 안 차고. 특히 소화가 잘 됐대. 소화가
1: 그렇죠.
4: 밥을 얼마 못 먹었습니다.
1: 예.
4: 근데 지금 소화가 밥을 잘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맥이 나고 그래도 면역력이 더 낮아졌습니다. 조금 간격이 밴디라고 그랬는데 이거
1: 점차적으로 나이가 드시면서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 세포 대사의 문란으로 인해 가지고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오게 되는데요.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면 일제다효일은 여러 개 좋은 효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4: 예. 그러니 노벨상 받은 약이 정말 다녔대다. 써보건 할 수 있는 효과 잘 봤대.
1: 그렇죠.
4: 예. 그래 이번 활동이 참고하고 하나 물어봐. 그리고 그 홍남강 진흥이 됩니까?
1: 예.
4: 이게 또 좋습니다. 써보니까 예.
1: 좋은 그게죠.
4: 어디다 지금 예. 수행 경추되면 어느새 아픈 게 강한 게 떨어지죠.
1: 그렇죠.
4: 증상에.
1: 예.
4: 그게 대단히 좋습니다.
1: 이게 안전한 1호기기입니다.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면서 거기 유효적인 광선을 딱 비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파는 립자다. 벌이 얼샹싱이라는 이런 게 과학적으로 논증되고 있는데 우리 소화계통을 거치지 않고 직접 세포를 규정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그 기계가 바로 1호기계가 홍남강 치료이기니까 아주 선택이 잘 된 거죠.
4: 예. 그래 하나 물어봐 주시고. 최신이는 저희 형님이 젊은 비대에 소비 자꾸 허리하고 다리하고 항상 맥이 없어요. 감기 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못하겠습니다.
1: 그런 분들한테 세신이로가 너무 잘 어울립니다.

0: 이 제품을 쓰시면서 이번에 우대 활동 가운데서 홍남강 치료기까지 갖춰놓겠다며 기본으로 그런 문제는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내마 부지런하게 약을 드시고 이 홍남강 치료기를 쓰시겠다며 이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가 싶게 쉽게 해결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열심히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1: 저는 개관하게 천이 박사, 저 형님의 세심이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기회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수고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남편분이 그런 위축성 위염도 있고 심장이 심장 심률이 고르지 못하고, 예. 그리고 항상 뭔가 가슴에 깊이 누른 것처럼 불안하고 그랬습니다. 예. 또 예, 혈압도 좀 높고 해서 이 약을 쓰고 있는데 효과 너무 좋아가지고, 예. 여러 가지로 지금 맥도 나고 매일이 뒤에서 계속 또 감기 걸리고 그랬습니다. 감기 걸리면 또 기침이 꼬치였고 그랬는데 이 약을 얻어놓은 한 1년 거의 썼습니다.
0: 예.
3: 효과 좋고, 예. 지금 감기를 다 좋아야 하니까, 예. 맥이 나고 또 소화이다 아이든 게 소화도 잘 되고 아까 식사하고 아까 몸도 부드럽단 소리 듣습니다. 나
0: 여기 32가지 중약제하고 전독근하고 녹혈정 이거 드시는 게 너무 집에 어른한테는 잘 너무 잘 맞습니다. 잘 선택됐습니다.
3: 예, 그래도 이번에 활동이 너무 좋으니까 예, 약 써서 몸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좀 더 공부하기가 이번에 쌌는데 또
0: 홍남강 치료기.
3: 예, 예, 치료기를 주제니까 예, 이료기를.
0: 그렇죠.
3: 그래서 저는 또 예, 큰 병은 오는데 요즘 많이 투수하고 무릎 관절이 나빠서 계속 아파했단 말입니다.
0: 예.
3: 그래서 남편은 약 다 쓰고 나는 그거 쓰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예, 그 쪼이는 거 간편하고 얼마나 쓰기 좋습니까.
0: 그렇죠.
3: 네. 그래서 또 부모님 다 같이 써드려고 이번에 혜택 받은 게 아주 정말 이게 가정이 하나 쌓아놓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0: 네,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작은 병원을 집에다 모신 격으로 되어 있다고 이 제품 수시로 쓸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리러시를 찾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
3: 예, 예. 그래 어깨 아파도 젠도 아파도 그렇고 어디 아프면 어디다 써니까 예. 아이 두 분이 같이 써도 뭐 아무런 손상도 없고 오래 쓸 수 있고 너무 좋습니다.
0: 그렇죠.
3: 네, 이번에 산 거 참 잘 쌌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세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관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근과 중약제 쇠약, 강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를 내라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환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병 뒤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우리 지구에 나온 일에 나이가 드시면서 많은 분들은 곰팥이 허해지는 이 감을 곰팥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엉뚱한 치료에 매달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곰팥이 허함으로 인해서 오장이 많이 허해집니다. 특히 심장 功能이 많이 떨어지게 돼 있고 곰팥으로 인해 가지고 귀에서 소리 나니 곰팥으로 인해 가지고 골격통이 형성되니 곰팥이 허함으로 인해서 소변이 너무 잦네 남성들은 전열선에 여성들은 뭐 비뇨계통에 요실금이 생긴다든지 단백뇨가 혈뇨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은 모두 심각한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어느 시간에 간단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혈뇨를 본다면 뭐 나이가 50, 60, 70 이렇게 되는 분들은 혹시 오해해서 이게 뭐 월경이 아닌가 이건 절대 아닙니다. 만약 혈뇨가 생긴다 하게 되면 뭐 자궁이거나 혹은 곰팥에 상당할 정도로 이상이 생긴 경우에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건파체 이상이 있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서 거기에 그 피가 섞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특수하게 지질이 있는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소변이거나 혹은 변에 혈뇨가 나온다면 제일 악성적인 이런 전제하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면 암일 가능성도 있게 돼 백분제 천분제 일이라도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고 그 방면에 관한 유관 그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제기하는 세신이로라든지 혹은 또 천이박사라든지 오히려 항암 효과는 항암 치료제는 아니지만 해도 항암 효과를 볼 수 있는 면역력 깨고 모든 대사를 정교화하는 데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주 기회가 그 아주 얄밉게 이렇게 돼서 어떤 제품을 쓰셨는데 피 나가는 같은 감을 느낀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라든지 혹은 천이박사라든지 그의 제품들은 오히려 그런 증상이 확실하게 암이 아니고 그런 증상이 생기는 분들 가운데서는 건파 공능을 정상으로 되돌려놓고 그리고 심장과 뇌혈관의 공능을 정상으로 되돌려놓는 차원에서 그런 증상이 개선을 가져오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래서 특히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포함된 특수 성분으로 인해서 효과가 빨리 나타나게 되어 있을 겁니다. 녹혈증, 우리 사슴이 피로되어 있으니까 빨리 흡수가 됩니다. 따뜻한 물에 닷새 한번 딱 풀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 풀어 드시게 되면 맥이 나고 정신이 나고 소화가 잘 되고 그리고 기억이 잘 되고 허리다리가 시끌도 문제가 해결받고 남성들의 양이나 유정이 해결받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혈소판 감소증 주의해야 됩니다. 조혈 공능이 떨어진다는 걸 말합니다. 면역력이 낮아서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오는 것 주의해야 됩니다. 보온 제품 자체를 견제하면 이 방면에 좋은 해결을 가져오게 되어 있으면서 전로권 사슴이 전반이 좋은 성분에 속합니다. 다른 처분에, 다른 그 처방에는 이런 성분이 거의 없는 걸로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슴이 전반으로 되어 있다면 부선종양, 콤파치 양을 도와주고 정신이 나게 하고 조혈 공능을 도와주고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하는 차원에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고 추위를 몰아내고 소화를 잘 시키는 좋은 제품이니까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추천합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11일 토요일, 음력으로는 5월 21일.

시작됩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졸레가 말하는 중요한 일이란 역사에서 말하는 유명한 려평회의였다. 며칠 뒤 이 집에서 려평회의가 열리었다. 회의는 짧게 끝났지만은 성과는 아주 컸다. 회의에서는 치열한 논쟁을 거쳐 군대를 귀주로 돌리자는 모태동의 조장을 받아들였고 전략적 방침을 결정하였다. 즉 사천이나 귀주 돌레에 새로운 근거지를 세우고 우선 준이를 중심으로 하되 조건이 불리해질 때에는 준이 서북지역으로 옮길 수 있다고 분명하게 결정을 하였다. 그리하여 홍군은 나갈 방향을 분명히 찾게 되었다.

회에서 주울레는 독선적으로 오만한 리덕을 거세게 비판하여 한다. 그러면서 해임된 누백승을 다시 총참마장으로 불러들이자고 제안을 했는데 찬성이 화끈하였다. 누백승은 공산당원들 가운데서 군사 경험과 자질이 가장 풍부한 사람 중에 하나이었다. 겉모습은 무던하고 소박하며 몹시 평범해 보였지만은 속에는 놀랍도록 강인한 성품이 감춰져 있었다. 1911년, 그러니까 유백승이 19살 나던 해였다. 그는 고향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장부라면은 검을 잡고 배고픔과 가난에 시달리는 민족을 구해야지 어찌 제 한 번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는 따은 머리를 쏙둑 잘라버리고 청정부를 무너뜨리겠다며 학생 군대에 들어갔다. 1915년 최악이 운남에서 원세기를 치고 나라를 구하자는 깃발이 높이 축혀들었을 때 노백성은 사천에 있는 부릉에서 떨쳐 일어나 호국군 제4지대 지도자로 되어야 한다. 이듬해 24살 나던 해에 그는 풍도 전투에서 머리에 총알을 두 발 맞았는데 한 발은 머리 위를 스치고 지나갔고 다른 한 발은 오른쪽 태양혈로 들어가 오른쪽 눈으로 나왔다. 중경의 개인진료소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설비가 초라하여 부분 마취밖에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도 그는 독일 의사가 칼로 살을 찢고 저미는 동안에 마치 남의 일처럼 신음소리 한마디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수술이 3시간이나 걸리는 바람에 마취 효과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나중에 의사가 상처를 싸매면서 보니 의자 손잡이가 땀으로 질벅하였다. 많이 아팠지요? 의사가 묻자 유백승이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뭐 많지도 않지요. 한 70번 남짓이 변했을 따름이니까요. 그걸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의사가 화들짝 놀라서 물었다. 한 번 뵐 때마다 세어봤지요. 이 이야기가 퍼지게 되자 사람들은 노백승을 보통 사람이 아니라 싸움의 신이라며 우르르 보게 됐다. 이 청년은 나중에 려장까지 올라가면서 사천 전역의 이름을 날리었다. 하지만 나라와 백성을 고통 속에서 구하려는 꿈은 군벌 혼전의 세상에서는 펼칠 수가 없었다. 결국 유백승은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채 눈도 하나밖에 남지 않은 어려운 처지로 공산당에 가입을 했다. 남창봉기 때 그는 봉기군 참모장이었다. 봉기가 실패한 뒤 그는 당시 지시를 받고 군사 지식을 배우러 소련으로 떠났다. 그때 유백성은 36살이나 먹은 터라 학생들 가운데서 가장 나이가 많았다. 로우를 배우는 게 지극히 힘들 수밖에 없었다. 그는 수학생처럼 단어를 손바닥에 적어놓고 온종일 외웠다. 로우 피 발음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여러 날이나 아침 시간을 이용을 하여 그 발음을 익히려고 애쓰기도 하였다. 몇 달이 안 되어 그는 마침내 로우로 된 책을 혼자서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유백승은 1932년 초에 주황소베트구역으로 들어와 홍군학교 교장으로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총참모장을 맡았다. 이처럼 전쟁 경험도 풍부하고 소련 푸른제 군사대학에서 조의를 닦은 장령이 홍군의 총참모장을 맡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일이었다. 하지만 리덕은 노백석을 못 마땅하여 했다. 노백석은 견고한 공사에만 의지해 진지싸움을 해야 한다는 리덕의 전술에 찬성하지 않았던 것이다.
갈등은 깊어만 갔다. 한 번은 리덕이 노백승을 앞에 놓고 나무라다. 소련에서 몇몇 배웠다는 사람이 아래 참모들보다도 못하군. 동력과는 싸움이라도 크게 터질까봐 리덕 동지는 동지가 참모일을 꼼꼼하게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라고 전해주었다. 그러자 유백승이 크게 웃으며 말을 했다. 자네는 착한 사람이군. 나를 욕하는 말은 옮기지 않으니 말이야. 인내심이 강한 유백승이었지만은 한 번은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 그날 홍군전사 몇 명이 뜰에서 밥을 짓고 있는데 리덕이 길을 막았다고 노발대발하며 소털 냅다 차버린 것이다. 유백승이 그걸 보고는 리덕한테 다가가서 로로 따지었다. 제국주의 놈들이 바로 이렇게 중국인을 모욕했습니다. 제3국제당 고문으로서 당신이 보여준 행동은 완전히 틀렸어요. 이게 바로 제국주의 직거리란 말입니다. 고민되는 대표에게 제국주의 직거리라며 퍼부은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다. 얼마 뒤 박군은 노백승을 총참모장에서 해임시키고 제5군단 참모장으로 내려보냈다. 이날 오후 노백승이 명령을 받고 왔다. 그는 사천 사람치고 보기 드문 키꺽다리였다. 장정을 떠난 뒤에 전처럼 옷차림을 살필 겨를은 없었지만 입고 있는 군복은 여전히 깨끗하였다. 각반도 깔끔하게 매 빈틈없는 군인의 기품이 배어났다. 들어오자마자 그는 줄에게 격려를 했다. 명령대로 왔습니다. 마침 잘 왔습니다. 줄레가 활짝 웃으며 그의 손을 꽉 잡고 말했다. 나는 총정치위원일 뿐인데 총참모장 일까지 해야 하니 바빠 죽을 지경이에요. 당신이야 총참모장 일을 겸하지 않아도 늘 바쁜 사람이지요. 류백승이 웃으며 대꾸를 했다. 이번 정치국회에서 얘기가 잘 돼서 동지를 다시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많은 동지들이 좋다고 동의를 해주었어요. 졸레가 뜸을 들이지 않고 찰나 물었다. 혹 다른 생각이 있는 겁니까? 다른 생각이랄 게 있습니까? 명령이니 따라야죠. 요백승이 말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리덕 쪽은 좀 껄끄럽습니다. 일반 참모들보다 못한 사람이 어찌 총참모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에 졸레가 손을 내저었다. 그 일은 더 말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리덕이 이것저것 다 참견하도록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번 상강전투는 손실이 너무 엄청났습니다. 유백승이 못마땅해서 말했다. 아니, 올해는 무슨 싸움을 그렇게 합니까? 보니까 이건 싸움이 아니라 맨몸 맞기입니다. 적들은 돌 굴리기였군요. 마치 적들이 바위 돌을 우리한테 굴리면 우리는 바보처럼 그걸 맨몸으로 막아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잘 되새겨서 견우로 삼아야겠습니다. 졸레가 엄숙하게 말했다. 동지는 우리가 결정한 새 로선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한참 생각을 하더니 류백성은 안경놈으로 외눈을 번뜩이 한다. 원래 방아를 버리고 머리를 귀주로 돌리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근거지를 어디에 세울 거냐 하는 문제는 아직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더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졸레는 웃으며 말했다. 한번 멋지게 싸워봅시다. 당신은 전에 귀주군대와 싸운 적 있지 않습니까? 다 옛날 일입니다. 유백승도 빙긋이 웃으며 대꾸를 했다. 저는 지금 홍군입니다. 그때하고 견주면 적어도 10배는 강합니다. 에? 두 사람은 함께 웃음을 터뜨리었다.

눈앞에 들이닥친 폭풍에 왕가렐과 그의 형제들은 갈등 속에 빠지었다. 그들은 두려움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씁쓸함을 맛보게 된다.

0: 귀주에 들어선 주왕홍군은 4만 명이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가난하고 편벽한 산간지대의 귀주를 구급 폭풍과 같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하였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물론 귀주성 주석이자 25군 군장인 왕가렬이었다. 왕가렬은 지모나 용기에서 모두 수준급 이상의 장군이었다. 그는 몸집이 우람하고 행동거지가 소탈한 사람으로서 보는 사람 누구나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였다. 하지만 의려평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만 의리 빠지였다. 어제 왕가렬은 장계석이 고령에서 보낸 전보를 받았다. 홍군을 어서 막으라는 다그침에 왕가렬은 마음이 어수선하기 짝이 없었다. 오늘도 오전 내내 군사회의를 열었지만 사장, 여장들은 대책은 내놓지 않고 어렵다는 이야기만 늘어놓았다. 그렇지 않아도 뒤죽박죽이던 생각은 실타래처럼 엉켜버리고 말았다. 왕가리는 얼른 집에 돌아가 아내와 의논하고 싶었다. 귀양은 산간도시라 길이 모두 짧았다. 성령차가 금방 부르릉 소리를 내며 떠나는데 벌써 동산 아래에 자리를 잡은 후화론 저택에 이르렀다. 왕가렬은 매번 집에 도착을 하면 으리으리하고 화려한 삼층 건물을 흡족해서 바라보곤 하였다. 아치형 장식이 아름다운 넓은 복도는 날마다 보는데도 늘 마음이 사로잡았다. 귀양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니 그럴 수밖에. 하지만 오늘은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왕가렬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물었다.
1: 마님 계시나?
2: 아직 안 돌아오셨습니다.
0: 호위병이 대답했다.
1: 어디로 가셨나?
2: 백마님 댁에 마작을 놀러 가셨습니다.
1: 어서 전화해서 오시라고 해.
0: 그러더니 모자를 벗어 호위병한테 건네고는 집 앞을 서성거리었다. 빨간 가죽 장화가 벽돌 바닥과 맞다는 소리가 뚜벅뚜벅 무겁게 울리었다. 왕가렬은 귀주 북쪽에 있는 동제에서 태어나는데 어려서부터 옛 글을 많이 읽었다. 먹물 좀 들어있는지라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까막눈 장군들보다는 백배 나았다. 하지만은 세월이 어수선하여 붓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대신 왕가렬은 주서성 같은 동제 태생 벗들과 사귀면서 총을 거머쥐게 되었다. 군인으로 들어서기만 하면은 성승장구하던 때라 주서성이 여장으로 올라가자 왕가렬은 영장이 되었고 주서성이 사장으로 올라가자 바로 여장이 되었다. 이들이 바로 귀주 군벌 가운데 동제 계보였다. 주서성이 왕가렬을 아낀 것은 동가렬이 담력과 지혜가 뛰어나 계략을 잘 생각해냈기 때문이다. 그쯤 귀주에서 정권을 잡으려면 사천성 주석 원충민의 마음을 얻어야 했다. 그때 주서성을 보고 원충민을 만나보라는 사람이 있었다.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주서성은 갈피를 잡지 못했다. 간다면 위험을 무릅써야 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붙잡힐 수도 있었다. 주서성은 의형제들을 불러 의논했다. 다른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갈 필요가 없다고 말렸지만 유독 왕가렬만 이처럼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없다며 가라고 하였다. 왕가렬의 분석은 제 나름대로 일리가 있었다. 원충민의 뜻은 지금 정문에 가 있으면 세력을 키워 장계석과 겨루고 싶어하니 이번 걸음에 절대

위험은 없다고 하였다. 모험을 좋아하는 주사상은 유서를 써놓고 사천으로 갔다. 원중민은 주사상을 보자마자 크게 반가워하면서 밤을 새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승진하였다. 하지만 호시절은 오래가지 않았다. 3년 뒤 주사상은 장계석이 보낸 사람에게 암살당하고 말았다. 순서대로라면 왕가렐이 귀두성 추석과 군장 자리를 물려받아야 했다. 그런데 의형제 가운데 모광상이 그 자리를 발빠르게 가로챘다. 왕가렐은 분통이 터졌지만은 별 수가 없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1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 연변의 매력을 더욱 빛나게 전해주는 가요, 김동진 작사, 김덕윤 작곡의 박춘희 가수가 부른 사랑스런 연변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며 우리 모두의 고향인 이 사랑스러운 연변을 가슴속에 다시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변의 사랑, 푸르른 일광산. 그곳에 오르면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눈앞에 펼쳐지는 드넓은 풍경에 가슴이 탁 트입니다. 박승범 작사, 윤금남 작곡의 최승화 가수가 부른 일광산으로 가세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일광산의 아름다운 풍경과 그곳에서 느끼는 자유로움과 즐거움을 경쾌하고 힘찬 선율로 그려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말 가족과 함께 일광산으로 떠나보신 건 어떨까요?

자식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미소, 이어서 최관석 작사 김창근 작곡의 최영순 가수가 부른 어머니 미소를 전해드립니다.

인생의 황혼은 더 깊고 더 성숙해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아닐까요? 한충근 작사, 허순자 작곡의 최래령 가수가 부른 황혼 인생을 전해드립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중약대학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34번 1884430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기회를 빌어가지고 길태둥이

0: 중진부에서 소문을 넣고 있는 박창호 주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1: 네.
0: 박창호 주임은 중리 출신인데 퇴직하기 전에는 영길시 요양원하고 조이병원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40여 년이라는 말이죠. 중리 서의에 조선족 이학 경험을 말이죠. 풍부히 갖춘 분인데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1: 네.
0: 심뇌혈관계통 질병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 심교통에 그리고 뇌졸중으로 인한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에 이러한 말이죠. 심뇌혈관계통의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1: 네.
0: 최근에 또 보게 되면 호흡계통 질병 치료에서 소문을 놓고 있는데요. 감기를 늘상 하거나 감기에 걸리게 되면 잘 낫지 않는 이런 병증에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는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에 이러한 병증에 기관지 천식에 급성 만성 인후염에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위장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하는데요. 이분이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완쾌된 후에 이분에게 말이죠. 장위병 극성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술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게 되면 길태중리 문진부에 오셔가지고 박창호 주임이 치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박창호 주임이 소화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한다는데 소화계통하고 소화계통 질병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합시다. 소화계통이라 할 경우에는 말이죠. 우리 인체 내부에서 조약에는 영양물질을 섭취하고 분해하고 흡수라는 이런 말이죠. 기관입니다. 아울러서 또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관이기도 한데 말이죠. 크게 두 가지 부문으로 나누게 됐습니다. 하나는 상소화도, 하나는 하소화도. 그럼 여러분들 상소화도는 무엇이고 하소화도는 무엇인가에 물어보겠죠. 상소화도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구강이라든가 인후라든가의 식관이라 일면 또 식도라고도 합니다. 위의 십이지장 이런 부분들로 조성되었고요. 하소화도라 할 경우에는 소장이라든가 맹장의 결장, 직장, 한관의 이러한 부분으로 말이죠. 조성되었습니다. 이외에 또 소화선이 있는데 타약을 분매라는 타약선이라든가 간장이라든가 담낭이라든가 이 선에서 말이죠. 분비되는 소화매라 합니다. 소화매, 효소의 담즙에 이러한 소화선에서 분비되는 이런 물질들이 조약에는 우리가 하루 세 끼를 자시고 있는데요. 식물 중에 있는 지방이라든가 단백질이라든가에 탄수화물을 말죠. 분해해서 흡수라는 이런 말죠.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소화계통에는 어떤 질병들이 늘상 말죠. 잘 발생하는가 우리 알아봅시다. 우리 상소화도로 놓고 본다 할 때, 림상에 이런 분들 많습니다. 입구 차에 자꾸만 난다. 쓰리 돋는다. 이런 말씀 하는데, 구강궤양이라든가, 급성 만성 인후염이라든가, 식관염, 일면 또 식도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팔뇨싱스관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팔뇨에 거꾸로 나온다, 도로 나온다에 급성 만성 위염, 급성 만성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에 이러한 말죠. 질병들을

0: 열어둘 수 있습니다.
1: 네.
0: 항소화도의 질병을 우리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일생 동안에 맹장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맹장염에 미염이라고도 합니다. 랑웨이에 결장염, 직장염에 그리고 한관에 관계되는 질병들이 이 하소화도 질병에 속합니다. 그럼 내가 목전까지는 위경이나 저 위염이나 이런 진단을 받은 적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 소화계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알아봅시다. 많이는 어떤 분들은 아픈 것이 문제 아니고 배가 붓는 것이 문제입니다.
1: 네.
0: 후장이라 합니다. 그리고 식욕이 감퇴되고 이 배가 붓는 현상이 보통 보게 되면 음식을 잡선 다음에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이 배가 아픈 것이 문제입니다. 배가 아픈 것이 환자분들마다의 증상 표현이 다릅니다.
1: 네.
0: 어떤 분들은 아주 심하게 아픈데 쥐퉁이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칼로 애이는 것처럼 아프고 쪼퉁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은은히 아프다 합니다. 인퉁에 그 부위를 놓고 본다 할 때 어떤 분들은 상복부가 아파나고 어떤 분들은 하복부가 아파나고 또 어떤 분들은 엉금배가 다 아픕니다. 쥐퉁이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또 병원에 오셔서 옆구리가 개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애통에 그리고 이 소화교통의 문제가 발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메스꺼운 기운이 있거나 심지어는 메스껍고 토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교통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말이죠 뒤가 굳어서 문제고 변비에 어떤 분들도 설사를 자주 해서 문제고 후시에 또한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늘로 환산이라 하는데 식품물이 자주 올라와서 견디기 바쁘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소신이라 합니다. 이거 말하기 바쁜데만 막 지지는 것 같다 이런 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이 우리 표준 언어는 방구라는데 네. 연변말은 방귀를 자주 낍니다.
1: 네.
0: 제가 오늘 말이죠. 출근할 때 일찍 일어나서 족구를 보면서 걸어오는데 이런 분들이 적지 않아요. 길을 걸면 저도 모르게 말이죠. 줄방귀를 그렇게 낀단 말입니다.
1: 네.
0: 웃지도 못하고 그게 소화계통 문제 생겼거든요.
1: 네, 알겠습니다. 네, 문의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2: 오늘 저기 강 교수를 강수임을 좀 예약합시다.
0: 예, 어떤 정황입니까?
2: 아, 네, 저기 부탁받고서 전화를 합니다 지금.
0: 예. 무슨 증상 있습니까?
2: 예, 저기 아무래도 침구도 하고 약도 먹고 하자고 합니다.
0: 그냥 오십시오. 오전에 오십시오. 예.
2: 예.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2: 예,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세요.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3: 예. 나는 예, 아침에 깨나면 예, 골이 아프고, 어지럽고, 그러고 나면 또 오후에 되면 또 혈압이 또 올라가요.
0: 예.
3: 그래서 밥, 주미 약을 죄다 먹으니 어지럼증이 많이 좋아지고, 예.
0: 예.
3: 그 손맛도 무수개나 많이 좋아진데 오늘도 또 박주임이 또 배우려고
0: 예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오전에 오십시오. 예.
3: 예예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십시오.
1: 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예, 그 뭐입니까 길태중에 박창호 선생님께서 치료받는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4: 예, 용 소화 이래서 그러면 그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예, 이렇게 먹지 않아도 그속 가득한 것 같은 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뭐 입도 씁쓸하고 예, 이래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친구도 맞고 약도 썼는데 별로 친구란 말은 한 이틀은

0: 나선 갖다도 또 한 가지고 한 가지고 해서 어떻게 겨우 변비도 용심합니다. 본래 변비 심한 게 이건데 와선 더 심합니다. 완으로 용 아침에 용 용사합니다. 완.
1: 예.
0: 예. 그래서 그 뭐니까 박상호 선생님께서 소문 듣고 박상호 선생님께서 치료받는데 지금 용 속이 편안합니다. 용 좋습니다.
1: 예.
0: 그래 속이 편안하고 좀 밥맛도 조금 오는 것 같고 하고 어쨌든 좀 많이 낫은 게 알린다.
1: 예. 예.
0: 그래서 내일까지 약 먹고 내 지금 또 그 박창호 선생을 월요일날에 가려고 요약하려고 그런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연결됐습니다.
0: 예. 수고하세요.
1: 건강하세요.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예.
3: 예. 저는, 예, 저기, 위병 환자입니다, 저는.
1: 예.
3: 그래서, 예, 정말, 지네 위를, 어쩐 한 몇 년 된다, 위 지네 아파서, 예, 집 감어 가서, 아프면 가서 침을 맞고, 서약도 먹고, 그 다음 보건약도 먹고, 이래서, 예, 별로 낫지 않습니다.
1: 예, 예.
3: 그래서 병원에 가서, 큰 병원에 가서 위행해봤는데, 예, 위축성 위염이고 만성 위염이다 합니다. 그 진단은 받았는데 이게 치료해야 됩니다.
1: 예.
3: 그래서 소약 좀 먹어보려고 저리 저기 기체중이고 내가서 기체중이에서 박창호 선생님 데가서 소약을 썼습니다.
1: 예.
3: 지금 한 보름 썼습니다.
1: 예.
3: 근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예 어서 소화도 되고 정말 이래 밥도 먹을 수 있고 먹은 다음에 그렇게 힘들지 않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한 두 번 더 쓰겠습니다.
1: 예.
3: 예. 그래 오늘이 지금 아침에 가려고.
1: 예.
3: 예약해 주시오.
1: 예,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전에 오십시오. 예.
3: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그 녹궁실 부속으로 인해서 이리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가 쉰하고 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면 저 앞이 잘 보이지 않고
1: 예.
4: 아래 다리가 매겼고 그래서 박용덕 주임한테 가서 소약을 제가 먹었는데
1: 예.
4: 이제는 어지러운 것도 좀 쓰라고 그 다음에 아래 다리 매겼는 것도 좀 많이 나서졌습니다.
1: 예.
4: 그래서 박용덕 주임이 약을 더 써보려고 그럽니다.
1: 예, 어전에 오십시오. 예. 이분은 예. 오전만 문진합니다. 예.
4: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5: 네, 저는 요즘 들어 예, 밥맛이도 없고 변비도 오래됐습니다.
1: 예, 예.
5: 네, 그래 약방에 가서 변비약도 사먹고 했는데 저는 예, 여러 번 뭔가 그것도 말을 잘 안 듣을 때가.
1: 예, 예, 예.
5: 네, 그래 전번에 전번 주 방송 듣고 박창호 주임한테 가서 예, 첨약을 썼는데 예, 변도 좀 보게 되고 밥도 좀 먹게 됩니다.
1: 예, 예, 예.
5: 네, 예, 변비 풀리니까 예, 속도 편안해지니 밥맛도 돌아오는 게 알립니다. 지금.
1: 예.
5: 그래 오늘 가서 예, 약 더 쓰려고 지금 박창호 주임 있기 예약하자 그런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오전에만 오시면 됩니다. 예.
5: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십니까. 네,
1: 안녕하세요.
6: 네. 나는 이게 알았다 차고 아프고 설사 하루에 대여섯 번씩 하고, 예. 먹으면 소화 안 되고, 자꾸, 예, 살도 빠지지 해서, 전번주 박창호 주면 약 썼습니다.
1: 예.
6: 효과 조금 영 좋습니다.
1: 예.
6: 설사 하더니 하루에 두 번씩 나가고, 아랫배 아픈 것도 많이 났습니다, 지금.
1: 좋은 일입니다, 예.
6: 예, 효과 좋을 때 오늘 박창호 주임이 더 보이려고 예약하자고 합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오전에 오십시오, 예.
6: 오전에만, 예?
1: 예, 예.
6: 네,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7: 예. 저기 우리 집에서 예 연변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를 한 게 예, 위축성 위염이고 폐에 결절이 있다고 합니다.
1: 예, 폐에 결절. 예.
7: 예, 박창호 선생님을 이미 세 번 보였는데
1: 예.
7: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1: 예.
7: 그래 마지막으로 오늘이 한 번 더 가서 예 권고해 하려고 보이려고 합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오전에
7: 예,
1: 오십시오.
7: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0: 남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1: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예.
1: 저는 예, 이렇게 무릎이 아파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도 힘들고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2: 예.
1: 걸을 때는 예, 예 다리도 쫄룩쫄룩 하면서 걸고 또 너무 바쁠 때는 지폐도 짓고 걸어대는 게 있습니다.
2: 예.
1: 그 최근에 그런 강철수 선생님한테서 침도 맞고 서약도 쓰고 한 게 지금 아픈 것도 많이 났고 기본상 지폐라이 짓고 그렇습니다.
2: 전일입니다. 예.
1: 예. 그래 오늘 또 강철수 선생님을 예약합시다.
2: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예.
1: 감사합니다.
2: 예, 예. 건강하세요.
0: 남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오랑육빈 환자입니다. 1년에 서너 번씩 위가 아프면 정말 영 참을 수도 없고 진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배도 많이 붓고 식후물이 올라오고 이래서 그러던 중 방송을 듣고 박상호 주임 선생님 청약을 세 번 가져다 먹었는데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2: 예.
3: 예. 그래서 저는 속도 편하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정말 잠도 잘 자고 이러니까 선생님한테 박상호 주임 선생님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2: 예. 예.
3: 오늘도 더 가서 공고히 하려고 박상호 주임을 예약하겠습니다.
2: 예. 연계됐습니다. 그냥 오더니 예. 오십시오. 예.
3: 감사합니다.
2: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 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5: 예, 지금 나 들으려니까 박창호 선생님께서 글을 용하다고 하시는데 지금 내 정화가에 소화가 잘 안 된다.
2: 예, 예.
5: 그래, 뭔가 처음에도 자꾸 개,
2: 예.
5: 밥 먹을 때도 좀 개쭈고.
2: 예, 예.
5: 그리고 춤을 바를 때 춤이 그리 걸게 있습니까?
2: 예, 예.
5: 이런 동안 이제 오늘 좀 가까워 하는 듯이.
2: 예, 어전에 오십시오. 예.
5: 예, 알겠습니다.
2: 예, 건강하세요.
0: 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예. 여보세요.
6: 예. 예,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저는 저기 심장 두지하라 했습니다.
2: 예.
6: 그래, 심장 두지하라 했는데, 그, 박창호 주임 선생님 용하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갔는데, 저, 첫약을 세 번 저다 먹었는데,
2: 예.
6: 이쪽 저다 먹었는데, 많이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2: 예.
6: 그래, 아주 좋아지고 있는데, 기분도 좋고 그렇습니다.
2: 예.
6: 그래, 요번에, 저기, 가서 또 천약도 짓고, 그래서
2: 예.
6: 예약 부탁드립니다.
2: 예, 예약이 됐습니다.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6: 예,
2: 예.
0: 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7: 예전화 맞아요?
2: 예, 맞습니다.
7: 네. 저는 이 다리 저리고, 다리 줄이 뻗치고 해서, 이 광고방송 듣고서 광주민 선생님, 주민 선생님이 많이 용하다 해서 그래, 거기 가서 보냈는데 효과가 아주 좋아요.
2: 예, 그래요.
7: 예. 지금 첨약을 더 먹자고 예약한 길이에요.
2: 예, 그냥 오세요. 연계됐습니다.
7: 예,
2: 예. 예.
0: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8: 예,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8: 예, 수고 많습니다.
2: 예, 예, 예.
8: 저는 예, 만성 담낭염인데
2: 예.
8: 소화 살아야 되고
2: 그렇죠.
8: 우리 키우고 단들이도 아프고 이래서 예. 원장 선생님과 보였는데 약을 더다 먹고 많이 낫습니다.
2: 예, 예. 예,
8: 한 번 더 가보자 그냥.
2: 예, 그냥 오세요. 연결됐습니다. 예. 예.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그러니까 우리 소화계통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배가 붓는다는 분들이 많은데 소화계통 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30% 이상으로 말이죠. 이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이 배가 붓는 후장이라는 이 증상을 놓고 본다 할 때 또 우리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다 보게 되면 의사 선생님들이 검사를 합니다. 이 검사를 할 때 또 체증으로 말이죠. 반영될 때 있습니다. 우리 하늘로 커우전이라 하는데 두드린단 말입니다. 배를. 그래야 마치 우리 북을 두드리는 감이 납니다. 어떤 분들은 부분적으로 이 배가 붓고요. 더 심할 때는 온근 배가 다 말이죠. 붓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일시적인 생리적인 현상일 수 있고, 대부분은 또 소화계통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생기는 병리적인 현상입니다. 어째서 생리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가 하게 되면 우리 민족의 자기 의학 체계가 있습니다. 조약의 체질에 관해서 말이죠. 연구를 하고 그 체질에 맞게 말이죠. 처방을 내드리는 이런 특점이 있는데 우리 관찰을 해보게 되면 조의학에서 말하는 말이죠. 태아민 체질이 이런 말이죠. 생리적인 현상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음식 습관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태아민 체질을 말이죠. 저도 근 40년 관찰해봤는데 음식 습관이 대부분이 음식을 말이죠. 달근달근 씹는 습관이 아니고 삼킵니다. 아주 급하게 잡습니다.
1: 그렇죠.
0: 보통 1분 이내에 말이죠. 능량 5냥 밥을 은차 잡습니다. 이럴 때 보게 되면 대량적인 말이죠. 기체를 삼키게 됩니다. 이래서 말이죠. 우리 위경검사라 하게 되면 말이죠. 무슨 소화계통이 어느 구체적으로 진단을 붙일 수 없습니다. 네? 위염이라든가 위궤양이라든가 결장염이라든가 이런 거 붙일 수 없는데 환자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밥이 그저 맛있어 죽겠어. 그런데 배가 불어서 말이죠. 겁이 나오. 이런 분들이 대아민입니다. 예? 그리고 위장도에 말이죠. 모종원인으로 기체가 생기는 비율이가 정상적인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붓는 현상이 이거는 여러분들 간하게 생각 못했을 겁니다. 폐장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중의학에서의 폐장하고 대장의 관계를 말이죠. 표리관계라고 합니다. 우리 리얼하기 쉽다게 되면 부부간 관계라고 리얼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폐장이 모종 원인으로 인해서 말이죠. 기능이 약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이 능력이 말이죠. 하강됩니다. 이럴 때게 되면 또 배가 붓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방구를 너무 깨서 문제인데 어떤 분들은 말이죠. 배기 능력이 또 파이치에 이 능력이 모종 원인으로 약화됩니다. 이런 분들이 또 배가 많이 붓습니다. 관건 문제는 배가 붓는 것을 말이죠. 그냥 가만히 놔두고 며칠 후이면 이렇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어째서 배가 붓는가 꼭 원인을 밝혀야 됩니다. 생리적인 현상이냐 그렇지 않으면 소화계통에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말이죠. 증세가 나타나는가 이걸 말이죠. 꼭 밝혀내야 됩니다. 이 배가 붓는 걸 말이죠. 그냥 놔두게 되면 엄중할 때는 하늘로의 창경주랍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전을 찾아보니까 장폐색증이라 하는데 이거는 아주 그 뭐냐 소화계통 질병에서 엄중한 질병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점차적으로 근심이 쌓이면서 식욕이가 감퇴되고 많은 분들은 말이죠. 배가 불어서 밥을 먹기 겁이나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또 말이죠. 영양불량 현상도 나타납니다. 그럼 임상에서 어떤 질병들이 배가 붓는 현상이 많이 생기는가? 급성이나 만성으로 나타나는 위염이라든가 위궤양이라든가 십이지장 궤양 지금 위하수로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위가 처진다고 리얼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더 심할 때는 위에

0: 있는 유문의가 막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유문경도 현상이 이런 분들이 말이죠. 배가 붓습니다. 그리고 소화교통질병에서 아주 말이죠. 위험한 위암 환자들이 늘상 말이죠. 배가 붓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장도질환으로 인해서 말이죠. 배가 붓는 현상이 있습니다. 급성 만성의 장도염증의 감염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장공론 문란으로 말이죠. 또 배가 붓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간담계통의 이선이 이런 계통에 또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분들은 여기 진단하기 위해서 좀 애로가 있는데 순환계통에 문제가 발생할 때도 말이죠. 배가 붓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붓는 현상에 대해서 중시를 불러일으키길 바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충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복적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2: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단연의 안도현 도산초는 산림생태자원, 리마삼 재배 및 채취, 사계절 농업관광 융합발전 모시기 의탁을 해 과거 낙후하고 빈곤했던 변경마을에서 살기 좋고 여행하기 좋은 모범마을로의 화려한 변신을 성공적으로 이뤄냈습니다.
3: 2025년도 연변 번복이 발표 활동이 11일 오후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개최됐습니다.
2: 제3회 불고기 대회 및 제1회 연결 불고기 미식 대회가 10일 연결 1978 문창원 광장에서 개막했습니다. 서금경 총성인은 향촌 전면 진흥을 강력하고도 효과적으로 조진하고 농업농촌 현대화를 다그쳐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더 잘 추진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단연 내 안도현 도산초는 산림생태자원, 리마삼 재배 및 채취, 사계절 농업 관광 융합발전 모시기 의탁을 해 과거 락화하고 빈곤했던 변경마을에서 살기 좋고 여행하기 좋은 모범마을로의 화려한 변신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습니다. 서울의 기자입니다. 도산초는 장백산 폭풍경구와 린접해서서 천혜의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촌의 삼림피봉률은 90%를 웃돌아 숲이 우거지고 공기가 맑아 천연 생태산소 공간입니다. 근년 내 도산초는 구역생태와 민족특색에 기반해 향촌진흥에 주력했으며 발전 모식혁신, 기반시설 완선, 마을 면목 개선 등을 통하여 생태우선, 산업육성, 문화관광융합, 후민흥촌의 특색발전의 길을 개척을 했습니다. 이런 뛰어난 발전 성과에 힘입어 국제급 영예도 받아놨습니다. 산업분양은 향촌진흥의 핵심 기반이고 문화관광산업은 도산촌의 핵심 제조산업입니다. 도산촌은 기업 플러스 촌집체 플러스 합작사 발전 모식을 혁신해 빙설 온천, 홍색문화, 민속문화, 인삼문화 등 자원을 통합하고 사계절 몰입식 문화관광 체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봄에는 산꽃을 감상을 하고 여름에는 더위를 피하며 가을에는 림의 풍경을 만끽하고 겨울에는 빙설을 즐기는 전계절 관광의 새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겨울에는 특세 빙설 경제를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설국열차, 논집 신선로 등 인기 체험 종목을 조성하고 여름에는 림의 생태 우세를 이용하여 피서 휴양과 산림 도보 관광을 발전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조선족 민속체험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홍색견학과 온천휴양을 연결하여 전역을 아우르고 사계절 내내 소득을 창출하는 관광산업생태를 형성했습니다. 안도현 이도백 가진 도산촌 당지역석이 장자이입니다. 산업발전에 있어 견학기지 대상을 건설했고 관광객 봉사 중심도 건설했습니다. 외지 관광객들은 도산촌에 오면 먼저 전반 관광 일정을 계획하고 관광객 봉사 중심에서 여러 관광 종목에 대한 봉사를 받을 수가 있지요. 숙박시설로는 견학 봉사 중심과 호텔뿐만 아니라 고급, 중급, 일반 민박을 모두 갖추고 해서 다양한 수요를 가진 관광객들의 숙박 수요를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문화관광산업의 발전에 힘입어 도산촌은 규모화 정품 민박군락을 조성을 하고 촌민들의 근거리 창업과 취업을 이끌었습니다. 민박 음식 봉사, 농특산물 판매 등 업종도 활기를 띠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장자희입니다. 도산촌은 관광과 산업을 발전시키기 시작한 이래 관광객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요. 2024년 촌에서 연 45만 명의 관광객을 맞이했습니다. 2025년 10월 33일 국도와 심양 장백산 고속철도가 개통이 되면서 관광객 수가 더욱 증가했는데요. 관광객 수가 50만 명 이상을 기록하여 동기 대비 10%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산업 승격 이후 두산촌 촌민들은 경영 모식 혁신, 배당금, 취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증대시켜 가구당 연 평균 소득이 2만 4천 원 이상 증가했고 촌집체 경제 수입은 100만 원 이상 기록하여 과거 낙후하고 척박했던 마을 면모를 완전히 탈바꿈시켰습니다. 산업 질과 효익을 높이는 동시에 두산촌은 마을 면모를 꾸준히 가꾸고 생태적이고 살기 좋으며 독특한 민족 풍정을 갖춘 아름답고 조화로운 향촌을 전방적으로 조성했습니다. 주거 환경 정돈 사업을 상시적으로 추진하면서 정원 미화, 도로 경화, 환경 녹화, 건물 외관 개조를 전면 완수했고 민가와 뜰악을 규범적으로 정돈했으며 환경 사각지대를 정리하고 하수 및 환경위생시설을 완선해 마을이 깨끗하고 질서정연하게 변모했습니다. 원생태 장백산 삼림 풍경과 독특한 조선족 민가가 서로 어우러져 흰 담백의 검은 기와가 정산 녹수를 써놓고 민속경관 산책로가 마을 경치를 이어주어 걸음마다 새로운 풍경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76세인 촌민 홍춘자는 두산촌의 변화에 대해서 감명 깊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도연 이도백 가진 두산촌 촌민 홍춘자입니다. 예전에는 초가집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설안에서 이곳으로 온 지 40여 년이 됐는데 처음에는 세멘트 길이 아니어서 차가 들어오기도 힘들었죠. 길이 울퉁불퉁했고 차도 거의 없어 관명림산 작업소에서 걸어왔었습니다. 지금은 길도 잘 닦였고 국가에서 보조를 많이 해줘 집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화장실도 집안에 있어서 정말 편리하죠. 오늘날 두산촌은 락환 옛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선으로 전국 향촌 관광 중점촌, 중국 소수민족 특색마을, 길림성 5A급 풍경구 마을 등 여러 영예를 받았으며 올해는 유엔 식량 농업기구 시범촌으로 선정이 되어 전주 변경 향촌에 살기 좋고 여행하기 좋은 모범마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두산촌의 이런 변화는 우리 주가 향촌진흥을 힘써 추진하고 생태 우선 발전 이름을 실천한 생동한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향후 두산촌은 이를 계기로 특색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주거 환경을 최적화하며 민속문화를 깊이 발굴하고

0: 사계절 문화관광 산업사슬을 끊임없이 보완하여 향촌진흥의 새로운 시범명함을 만들어 간다는 방침입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북항일연군의 군대 편제를 통일할 때 관한 선언 발표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5년 6월 3일 국제공산당 주재 중공대표단은 6.3 지시서한을 하달해 동북항일투쟁 형세를 분석 판단하고 여러 반일무장을 연합하여 동북항일 통일전선을 구축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해 8월 1일 대표단은 국제공산당 회의 정신에 따라 8.1 선언을 기초했으며 10월에 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선언은 국내 각층이 내전을 중지하고 손잡고 항일연군을 조직하며 항일민족통일전선을 공동으로 구축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1936년 2월 20일 두 문건의 정신을 관찰하기 위해 양정우, 왕덕태, 조상지 등 동북 각 항일무장 지도자들은 공동으로 편제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선언은 동북항전 형세에 순응해 항일부대의 지휘체계를 통일할 것을 제기하고 동북인민혁명군, 반일연군 및 각지 유격대를 동북항일연군으로 통일적으로 개편하며 연군 총사령부를 건립하고 각 반일무장을 받아들일 것을 제기했습니다. 이 선언은 파벌을 가리지 않고 여러 민족이 단결하여 전민 항일에 나선다는 우리 당의 방침을 뚜렷이 보여주었으며 동북항전 역량을 응집하고 동북항일연군의 정식 건립과 발전을 힘있게 추진했습니다.
0: 2025년도 연변 본보기 발표 활동이 10일 오후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개최됐습니다. 전주에서 연변 본보기로 평이된 인물 77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활동은 주당의 선전부와 주정신문명건설 지도위원회 판공실에서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이 발표 활동에 출석했습니다. 이번 연변본보기는 기층추천, 부문연합심사, 종합형의, 사회공시 등 여러 차례 엄격한 선발을 거쳐 총 77명의 선진전행을 평의했습니다. 연변 본보기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그중 타인 돕기 본보기 24명, 중직 기여 본보기 33명, 성실 신용 본보기 7명, 효로 애친 본보기 9명, 정의 용감 본보기 4명입니다. 활동은 본보기 영상 방영, 현장 시사, 본보기 대표 인터뷰, 문예 종목 등 형식으로 펼쳐져 주변에 매 한 명 본보기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성실신용 대표 백경문은 성실 경영의 최저선을 굳게 지키며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변경 민경 조기는 기층의 뿌리를 내린 16년 동안 일터를 굳게 지키며 집단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음식점을 경영하는 김순금은 단인 간 만여 개의 애심 도시락을 무료로 나눠주며 타향의 학생들을 따뜻하게 보살폈습니다. 매 하나의 평범한 이야기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생동하게 해석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 본보기들에게는 세상을 놀려오는 장근은 없었지만 날마다 견지해온 고수와 헌신, 선량함과 용감함으로 선을 지향하는 정신적 흐름을 이루었습니다. 활동에서는 노우와 내가 함께 등불 속의 중국, 중화효도 등 문예 종목이 공연됐습니다. 여러 민족 배우들은 한무대에서 공연을 하며 연변 여러 민족 대중이 형제자매처럼 지내며 서로 돕는 모습을 진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발표 활동은 본보기의 시범 인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선을 지향하고 선진을 따라 배우는 양호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여러 민족 대중들의 분진의 합력을 응집해 연변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강대한 정신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연변 변경 관리지대, 도문 변경 관리대대, 향상 변경 파출소 민경 조기입니다. 연변 본보기 칭호를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이 영예는 저에 대한 인정일 뿐만 아니라 묵직한 책임이기도 하지요. 향후 사업에서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며 전심전력으로 관할 구역 주민들을 위해서 실제적인 일을 하고 난제를 해결하면서 연변 변경 발전에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길림대학 제2병원, 왕청인 인민병원, 박현주재 부원장 교건항입니다. 여기에 있는 동안에 저는 왕청 사람들과 연변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지난 한 해 동안에 길림대학 제2병원과 왕청현 인민병원을 긴밀히 연결했습니다. 오늘 이런 칭호와 영예를 받게 되어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 교량 역할을 잘 수행해 길림대학 제2병원의 가장 우수한 의료 자원을 연변주에 가져오고 연변 인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3회 불고기 대회 및 제1회 연길 불고기 미식 대회가 10일 연길 1978 문창원 광장에서 개막했습니다. 전국 여러 지역에서 온 근 60개 유명 불고기 브랜드가 연길에 모여 기의 겨울음, 미식 품평, 문화관광 융합을 일체화한 여름철 미식 성연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중국조리협회 연길시 상무국, 연길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최하고 맛있는 불고기 대대로 전승을 주제로 했습니다. 활동은 맛과 멋의 연길 미동 중국 연길생활축제에 의탁하고 연길 특색 불고기 음식 문화에 립각해 조리기의 전승, 업종 교류 승격, 문화관광 소비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통해 연길 불고기 도시 미식 명함을 1층 빛내고 특색 음식 산업과 문화관광 산업의 심층 융합과 쌍방향 에너지 부여를 추진하게 됩니다. 경연은 세트 메뉴와 특색 음식 등 2개 경기 종목을 설치했습니다. 참가 선수들은 현장에서 세트 불고기 음식을 완성하고 특색 창의 구이 요리를 조리해야 하며 전 과정에서 정교한 굽기 기예, 식재료 배합 창의성과 요리 혁신 이념을 보여줘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특금상, 금상, 은상, 동상 등 여러 상을 평의해 량질 불고기 요리와 업종 표준 음식 브랜드를 전방위적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북경 취점 음식 유한 책임회사 부총경리 주봉입니다. 연길에 오게 돼 매우 기쁩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전국 각지 선수들에게서 더 많은 구이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5개 성, 자치구, 직하시의 21개 도시에서 온 59개 기업, 80개 참가팀이 참가해 기회를 겨루고 대결을 펼칩니다. 중국조리협회 불고기전문위원회 주임이고 모국불고기 공동 창시인인 림박입니다. 경기를 떠나서 더 중요한 것은 교류 플랫폼 구축입니다. 이번 대회는 선수들 사이 기업과 기업 사이에 교류하고 소통하는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선수들이 이곳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뿐만 아니라 더욱 큰 수확도 얻기를 기대합니다.
0: 중국부녀발전기금에서 주최하고 성부녀연합회에서 주관한 가정건강촉진교회 아름다운 향촌 깨끗한 가정 공익 프로젝트 추진회의 및 주제 선전 인도 활동 일전 안도현 송강진 송화천에서 있었습니다. 주부녀연합회에서 주동적으로 연결하고 성부녀연합회에서 대폭 지지한 데 힘입어 프로젝트 가동식이 우리 조에서 열렸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향촌 가정의 위생건강상식을 보급하고 과학적이고 건강한 생활 이념을 전파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활동은 주제 강연, 과학보급자료 발급, 청결 선물 구레 및 배포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하여 농촌 여성과 광범한 가정을 대상으로 상시적인 인도와 육성을 펼치고 대중의 청결 위생 관념을 지속적으로 다지며 향촌 가정의 문명 소양을 높이게 됩니다. 활동 현장에서 전체 참가자들은 프로젝트 선전 영상을 관람했습니다. 성내 권위 전문가들은 가정위생 및 청결 지식, 향촌 여성 건강 지식을 둘러싸고 두 차례 전문 주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 참가 대표들은 마을의 깨끗한 가정 시범 가구를 참고하는 동시에 송화촌 전체 농가에 청결 선물 구레미를 발급하여 건강 봉사와 청결 물자를 대중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안도현 송강진 동풍촌 촌민 진연입니다. 집안 청소와 위생 정리에 관한 실용적인 방법을 많이 배웠고 여성 건강 지식도 알게 됐으며 청결 선물 구레미도 받았는데 매우 실용적입니다. 저는 우리 가정부터 시작을 해서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위생적인 좋은 습관을 기르겠습니다. 동시에 주변의 여성들과 이웃들도 함께 참여하도록 이끌어 깨끗하고 아름다우며 건강한 향촌 터전을 함께 가꾸어 가겠습니다. 성부녀아동기금의 비서장 리선아입니다. 이번 활동이 길림성 연변주에서 펼쳐지게 되면서 길림성의 깨끗한 정원 아름다운 가정 프로젝트와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우리 기청 향촌의 건강 리념과 청결 지식을 전하고 사랑의 물자를 보내 기청 가정의 따뜻함을 가져다 줬으며 길림성

0: 아름다운 향촌 건설에 효과적인 조력을 제공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의탁을 해 조 부녀 연합회에서는 연변을 적극적으로 선전 소개하고 전주 광범한 여성들이 향촌 주거 환경 정돈의 선봉대와 조례꾼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인솔하게 됩니다. 또한 아름다운 정원이 깨끗한 가정에 행동을 심하여 여성들의 실제 행동으로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화목하고 아름다운 향촌 건설에 힘을 보태게 됩니다.
1: 연변 룡정 커시안팀이 7월 11일 저녁 6시에 홈에서 소주 동호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채널과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리나였습니다.
2: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3: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2: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3: 여기는 연기.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고향 소식에 이어 현 단계의 사과배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조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0: 습금평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0: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보장을 제공합시다.

네, 먼저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연간 영길시 삼도 만진 동구촌에서는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동립사 창립지라는 이 독특한 홍색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해 홍색교양 및 연수, 홍색견학 등 관련 산업을 힘있게 육성하고 있습니다. 촌에서는 홍색교양 플러스 향촌관광을 접목한 새로운 모식을 도입했습니다. 동북항일연구원 제2군 독립사 창립지, 항일연구원 미령 등 홍색유적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항일연구원 역사전시관람, 항일연구원 행군로 체험, 항일연구원 전사들이 식사체험 등으로 이어지는 몰입형 홍색교양기지를 조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동구 천만의 항일연구원 홍색문화 브랜드를 본격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촌에서는 홍색관광의 매력과 감동을 더욱 깊이 전달하기 위해 기관, 학교 등에서 홍색선전 강영원을 선발하고 양성해 삼도 만진 항일유격근거지의 발전 역사를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간 촌에서는 이 홍색 문화를 적극

전승하면서 산업 발전에도 공력을 들이고 있는데요. 이 당지 기호 특점과 자원 우세에 거해 모기버섯 양식 등 특산물 산업을 크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네, 일전 룡정시 인력 자원 및 사회보장국은 룡정시 계산톤진에서 여름철 농민소득증대를 위한 전문 초빙회를 열고 농촌 노동력과 초빙단위 간 연결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여름철 농한기를 충분히 이용해 농촌 노동력이 취업난 문제를 완화하여 우리 촌민들이 수입 증가를 촉진하고 향촌 전면 진흥에 조력하기 위해 전개된 이번 전문 초빙회는 다양한 일터 정보를 촌민들이 집 앞까지 배달해줬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이번 초빙회에는 모두 21개 우수한 기업이 참가해 제조업, 가공업, 료식업 등 여러 업종의 농촌 노동력에 적합한 61개 일터를 제공했습니다. 자급장 노동자 전공 농기계 조작원 민속식품종사인은 화물차 운전수 기업에서 제공한 일터는 항력 요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일터는 무료 기능 양성 숙박과 식사 제공, 농번기 휴가 신청 가능 등 농촌 노동력에 딱 맞는 복리를 제공해 촌민들이 집 앞에서의 취업을 이끌었습니다. 룡정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관련 사업일꾼은 향후 향진전문초빙회, 장터초빙회, 일터정보를 촌마다에 배달, 집 앞에서의 기술 양성반 등 다양한 활동을 주기적으로 전개하고 농한기의 관건적인 시점을 잘 활용해 더욱 많은 농촌 노동력이 가까운 거리에서 취직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네, 화룡시에서는 생태가치, 산업가치, 문화가치가 숲속에 서서히 합류하면서 리마경제발전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손꼽을 수 있는 것이 연변대양산업유한회사입니다. 연변대양산업에서는 인삼재배 시범기제 표준화 재배 토대를 끊임없이 다지고 성농업과학원 연변대학 등과 산업대학 연구기구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했습니다. 현재 회사는 기존 산삼, 삼지차 등 원료 및 1차 가공 제품을 안정적으로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량동 건조 분말, 구복액 등 정밀 가공 계열 제품을 연구 개발해 새로운 소비 시나리오를 적극 만족시키고 완전한 산업 사슬에 입탁해 리마 제품의 부가 가치를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또 실질적인 수익은 주변 촌민들에게 차려졌습니다. 매년 육성철과 파종기가 되면 기지는 농한기의 취업장으로 됩니다. 약 800명의 지역 농민들이 집 근처에서 일자리를 얻어 인당 연평균 만 원이 넘는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단일 재배로부터 생태 플러스 산업 플러스 문화의 융합에 이르기까지 대양 산업의 탐색은 바로 화룡시 리마경제발전의 축소판입니다. 최근 연간 대양 산업에서는 생태 우선 적정 리용 원칙을 견지하고 리마 경제를 두계산 리념을 실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삼아 장백산맥의 량질 생태 자원을 바탕으로 산삼령질을 핵심으로 하고 가공 문화 관광이 일체화된 특색 산업 군집을 단계적으로 형성해 어젯날의 휴면 림지가 대중이 소득을 증대하는 록색 은행으로 탈바꿈 시켰습니다. 네, 연변 림천 흑과식품유한회사에서는 흑과산업을 발전시켜 부민산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도문시 수남천에 적착한 연변 림천 흑과식품유한회사에서는 흑과제품 아로니아 제품을 연구 개발하면서 시정식품안전 최우선, 봉사 최우선, 고객만족, 성실신용 근본의 경영리념을 견지하고 무첨과 고품질의 생산존 직을 고수해 왔습니다. 현재 이 회사에서는 매년 연변 현지의 우수한 품질의 흙과 생과를 약 1000톤 수매해 전문 냉장 창고의 항원으로 저장하고 있고 연간 3g 포장용 흙과 과일차 1000만 봉지, 30ml 포장용 흙과 원액 1200만 봉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안토시아닌 식물 음료, 흙과주, 기능성 식수, 포장 식수 등 계열 제품을

대규모화 생산하며 온 오프라인이 융합된 전역 판매 모식을 통해 연변 본토의 량질 흑과 제품을 전국 각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훈춘시에서 농촌도로 수복 복구 작업이 진력하고 있습니다. 훈춘시 교통운수국에 따르면 이번 농촌도로 수해 복구 공사는 교통기반시설의 단점을 보완하고 대중들이 출행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민생 공사입니다. 해당 공사의 총 투자액은 2,446만 원이고 로선의 총 길이는 20여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공사는 훈춘시 주변의 밀강향, 영안진, 반석 진, 양포 만족향, 경신진 등 5대 향진을 망라합니다. 현재 훈춘시 영안진에는 농촌도로 수해복구 1기 공사는 공사량이 40%를 완성했고 7월 말일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네. 안도현의 민생공사인 승문진 북산천 버스정류소 건설이 질서있게 추진돼서 우리 촌민들이 출행이 더욱 원활해졌습니다. 북산천 촌민들이 출행해서 많은 편을 겪는 데 대비해 송문진에서는 주동적으로 안도현 교통운수국과 소통해 안도 무학 대중교통선로의 운행 재개를 성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회복된 버스 선로와 이 참신한 정류소 외에도 전력망 개조, 기계 경장로 보수, 수로 수리, 장애인 무장애 개조가 계속 완벽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간 승문진은 우리 대중의 급해하고 어려워하고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 연이어 30가지 민생 조치를 착지해 실시했습니다. 하나하나의 민생 대상은 향촌의 행복한 바탕색을 빛내면서 살기 좋고 일하기 좋고 여행하기 좋은 향촌의 화폭이 일상 속에서 더욱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0: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개량과 기계화 자금,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화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네, 심는 일보다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는 본격적으로 무더운 여름철에 들어섰습니다. 연변 사과배 재배 농가들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이 시기의 과원 관리.

0: 는 올가을 과일 바구니의 무게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명년 수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네, 올해 사과배에 자란 새가 곧 명년의 생산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은 연변농어과학원 과수연구소의 리웅 소장님을 모시고 현 단계 사과배 과원에서 가장 중요한 관리 기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소장님, 우선 올해 우리 이 기후 조건에서 그 우리주 사과배 전반 자람새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소개해 주실까요?
1: 예, 그 올해는 그 개학기부터 기온이 낮고 흐린 날씨가 많으면서
0: 네.
1: 그 개학기도 길고
0: 네.
1: 그 착과도 좀 예년 비하면 좀 덜 됐습니다.
0: 네.
1: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그 작과를 났다 보니까나 저가 작업이 끝나 거의 다 끝나갔고.
0: 네.
1: 하지만 그 전체 생산량에는 문제 없는 걸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0: 그렇네요.
1: 그리고 보다 보니까나 지금 이 비 오는 기후가 네. 지속되다 보니까나.
0: 그렇죠.
1: 아마 많은 농가에서 병해 때문에 걱정
0: 그렇죠.
1: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0: 네. 비가 많이 오면 병충해 예방 퇴치부터 근심하게 되죠.
1: 네,
0: 그리고
1: 그렇지.
0: 이제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착과율이 낮다. 그만큼 우리 과일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적게 뜯어내니까요. 아마 우수한 품질을 만드는 데는 또 유리한 조건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전반적인 그 착과를 낳다 보니까
0: 네.
1: 그 단계 그 과실이 크기는
0: 네.
1: 못지 않습니다. 예전보다
0: 네.
1: 좀
0: 네.
1: 낮다고 할 수도 있고.
0: 예.
1: 네. 네. 그러니까 또 하나는 또 그 착과 작업이.
0: 그렇죠.
1: 많이 줄었습니다.
0: 맞죠.
1: 예.
0: 예.
1: 보통 한 과총에 세 개, 네 개 달렸는데 올해는 한 개, 두 개짜리가 많다 보니까.
0: 아. 그렇네요.
1: 적과 작업이 빨리 끝났습니다.
0: 그렇네요. 적과 작업도 빠르고 과일도 크는데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과배 생산에서 지금 비가 자주 내리고 있는 정황에서 병충해 발생 정황 어떠한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병에 중점적으로 예방 퇴치해야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요?
1: 그러니까 올해 그 개화기 때도 비가 내리고 또 중시도 많이 돌렸습니다.
0: 네.
1: 저희도 많이 강조해갖고.
0: 네.
1: 그리고 그 후에 감은 저 비가 내린다 해도 그 내린 시간이 길지 않고.
0: 네.
1: 내린 다음에는 금방 그 좀 감은 현상이 들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그 병에는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0: 네.
1: 최근에 와서 지금 이 비가 좀 량, 강우량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나 지금 그 걱정이 되는데
0: 네.
1: 지금 어떤 부분에 저 지역에서는
0: 네.
1: 그냥 농약 제대로 잘 안 되는 거의 발생이 안 됐습니다.
0: 아, 그런데
1: 근데 혹시 그 좀 그냥 그 농사를 경험하면서 한 분들은
0: 그렇죠.
1: 제대로 살포하지 못해 갖고
0: 네.
1: 피해가 그 발생했다고 전화 와서 저희들도 그 처방해줘 갖고
0: 네.
1: 지료는 다 됐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0: 네. 네. 일손이 딸리는 농가들에서 미처 조치를 대지 못하다 보니 다행히 그래도 처방을 내준 덕에 치료는 되고 있다. 참 좋은 정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예방 퇴치들이 따라서야 합니까 지금?
1: 지금 최근에 와서 집에가 네. 적과 끝났고
0: 네.
1: 또 지금 그 어떤 기온도 높아진 이 시기고
0: 네.
1: 또 그리고 또 지금 비 강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0: 네.
1: 이러니까 지금 이게 약재 방지하기도 어렵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너무 그 비가 오다 보니까 비탈밭은 기계가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0: 네.
1: 그리고 또 그 보통 우리 여기서 10월 좌우로 해서 한 번씩 살포하는데
0: 네.
1: 이 시간이 장악 바쁩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 저 면적이 작은 농가에서는 뭐
0: 네.
1: 괜찮은데
0: 네.
1: 면적이 좀 큰 농가에서는 매일 거의 오다시피 하다 보니까 나 그
0: 그렇죠.
1: 살포하고는 네 시간 전에 비 오면 다쳐야 되니까
0: 효과
1: 또 자꾸
0: 없죠.
1: 예,
0: 네.
1: 효과를 걱정 때문에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0: 네.
1: 지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저도 어제도 그 한번 가서 얘기도 했는데
0: 네.
1: 안 되면
0: 네.
1: 그 드론을 해서
0: 네.
1: 사용해서
0: 네, 네, 네.
1: 예, 그래갖고 이 꼭 그 방제 시기를 놓치지 말라고
0: 네.
1: 얘기하고
0: 네.
1: 그것도 방지할 때는 꼭 그 두 가지 그

0: 합성병 방지하는 기작의 다른 두 가지 있죠. 하나는 보제, 사포, 저, 치료제.
1: 네.
0: 혹은 또 치료제라 해도 그, 그러나 그 살균한 그 과정이 다른 걸.
1: 네.
0: 두 가지를 합해 사용하면 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1: 네. 그래서 꼭
0: 그 본인 좀 알고
1: 네.
0: 하나는 또 그 농가 상점에 가서도 그냥 그분들은 그러니까 교류해 갖고
1: 네.
0: 꼭 이 두 가지 기작이 다른 걸 혼용하면 아마 그 문제 없을 겁니다.
1: 그렇네요. 네. 네, 우리 병해뿐만 아니라 충해 예방에도 홀씨할 수 없을 텐데요. 올해 어떤 충해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0: 우리 주위 주요 그 해충 보면
1: 네.
0: 그 제일 많은 것이 배나미하고 전막잉해
1: 네.
0: 그리고 그 과실 속으로 그 파들과 먹는 그 심축성 비해 위주인데
1: 네.
0: 이 비가 자주 내리면서 그 다행히 있잖아요. 해충의
1: 네.
0: 비해는 적습니다.
1: 아,
0: 왜냐하면 비가 자꾸 오다 보니까
1: 네.
0: 그 해충제 깐 아래가 뭐 자꾸 실시게 내려가니까
1: 네.
0: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큰 피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 네.
0: 근데 문제는 이 후에 온도가 이제 지금 급상승할 시기잖아요.
1: 네, 네. 네.
0: 치료를 딸들여서면서
1: 네.
0: 이럴 때 문제는 이게 있거나 그 또는 농민들이 제초제 뿌립니다.
1: 네.
0: 제초제 뿌리면 원래 풀 속에 있던 그 응애 같은 것들이
1: 벌레들이요.
0: 네. 순식간에 네. 나물에 올라갑니다.
1: 아.
0: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 지금 비 와서는 괜찮은데 나중에 이 비가 먹고
1: 네.
0: 겨울 날씨가 추적될 때면
1: 네.
0: 전박이 응애하고
1: 네.
0: 이 배나무이가 피해가 확 퍼질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방제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그 살초제를 치면서 그 이 충해 예방 퇴치에 필요한 약을 치면 어떨까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나 그 살초제 치고
1: 네.
0: 치마를 한 그 그 방제 시기에 맞춰서 한 일주일 좌우에서는 꼭 응애약 쳐야 됩니다.
1: 아, 예.
0: 응애는 이게 또 이 응애가 무슨 게 특점이냐면
1: 네, 네.
0: 이번에 쓴 약에 대한 그 내성이 대단히 강합니다.
1: 항약성이
0: 두 번째 유속 쓰면 효과가 없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꼭 좀 그 응애약은 봄마다 네. 기사하게 다른 걸 바꿔서
1: 네. 네. 이번에 이 약 쓰면 다음번에는 이쪽 약.
0: 네.
1: 네. 그러면 그렇죠. 요성에 따라 두 번 네. 정도는 치는 것이 좋겠죠?
0: 그러니까 한 세 번 쳐야 됩니다.
1: 세 번.
0: 예, 예.
1: 네.
0: 응애는.
1: 세 번. 응애는 네. 세 번 쳐야 되고 꼭 이 살초제를 치려는 농가들에서는 이 과수원에서는 꼭 응애 퇴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약들을 쳐서 우리 충해 예방에 중시를 돌려야겠습니다. 이 병 충해 외에도 사과배 나무 세력을 튼튼하게 키워 내년 생산량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이 나무 세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 방법 소개해 주실까요?
0: 그러니까 나무 세력이라 하면은
1: 네.
0: 뭐 그 영향받는 요소가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작과량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1: 네.
0: 또 수비량이 너무 적어도 안 되고
1: 네.
0: 또 그냥 문제 너무 많아도 또 걱정되고
1: 네.
0: 예, 그렇죠.
1: 네.
0: 그리고 또 그 전년도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작년에
1: 네.
0: 하도 감으로 갖고 그 저장분이 축적이 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올해가 개학기부터 그렇고 다 이 작고도 잘 안 되고 수세 좀 약해지고 이러니까나
1: 네.
0: 올해는 전반적으로 좀 그 수세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1: 네.
0: 저도 봄부터 올해는 지수 비료를 좀 왕년보다
1: 네.
0: 20, 30% 더 줘라
1: 네.
0: 해갖고 지금은 괜찮은 편인데
1: 네.
0: 그러니까나 지금 올해는 작과량 적게 됐고
1: 네.
0: 그래서 그 지금 적과 다 끝났지만은 그러니까
1: 네.
0: 작과량은 뭐 걱정 안 되고.
1: 네.
0: 문제는 시비량입니다. 시비량도
1: 네.
0: 올해 그 봄에.
1: 네.
0: 주소 비료를 왕년보다.
1: 네.
0: 20, 30% 도소로 해서.
1: 네.
0: 지금 아직까지는 좀 세력 괜찮은데.
1: 네.
0: 이후에는 징벽하나 그 문제는 최근에 그 기후 때문에 우박이
1: 네.
0: 내린 과수원 좀 있습니다. 한 전주를 통계해 보면. 한 100헥타 이상 정도 되거든요.
1: 와, 많네요.
0: 예, 예.
1: 네.
0: 그러니까 그 연길 좀 한 50헥타, 훈춘도 한 50헥타 될 것 같아요.
1: 네.
0: 그 한 개 그 고난을 해갖고
1: 네.
0: 좀 피해를 받았는데
1: 네.
0: 이런 데서 좀 주의할 것이 뭐냐면
1: 네.
0: 잎이 다 찢어지고 그러니까

0: 이런 과수원에는 그 오랜 정상적인 그 과실 수확이 어렵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과수원에서는 꼭 두 번 정도는 그 포기하지 말고.
1: 네.
0: 그 살균제를 쳐서.
1: 아, 살균제.
0: 먼저 병 예방 해놓고.
1: 네.
0: 그리고 그 다음에 EMSB 같은 걸 해갖고. 네. 어쨌든 이 빨리 아물고.
1: 네.
0: 그 다음에 이 잎이가 저는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그냥 뭐 줄에 중 미량원 소에 이런 걸 위주로 해갖고 좀 살펴줘갖고 그 저장 양분을 잘 되도록 해줘야 그 다음에 나무 세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랬거나 그 착과 저촉과 다 끝났잖아요.
1: 네네.
0: 그런데도 그 나무마다 관리하는 게 좀 다른데 그 네. 어떤 데서는 좀 많이 그 착과를 한 경우도 있고
1: 네.
0: 그 연기나 훈춘
1: 네.
0: 이런 데 또 다르고
1: 네.
0: 용종도 다르고 또 생산농가 그 농사하면서 하는 분들 다 다른데
1: 네.
0: 지금 제가 추천한 거는 네. 한 나무당
1: 네.
0: 한 100, 한 200근 잡을 때는 그러니까 그 지금 그러니까 이미 지금 비료 주긴 좀 그렇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그 EMSB 할 때
1: 네.
0: 그 질소 그 아모늄
1: 네. 네.
0: 이런 아모늄. 같은 것을 좀 2% 정도로 0.2% 정도로
1: 네.
0: 꼭 농약 살펴 때 봄마다 주고
1: 아, 함께
0: 예. 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질소 봉소를 좀 권장합니다.
1: 봉소.
0: 예, 봉소는 네. 이게 밀양원소지만은 그 착과가 꼭 연관되는 것은 네. 오랫동안 봉소는 좀 적게 써갖고 이런데
1: 네.
0: 봉소는 그 그냥 한 천금물이다가 한 방근
1: 네.
0: 천금물이다 방근만 이렇게 해서 한 서너 번만 살고 섞어 아까 농약 살팔 때
1: 네.
0: 잘 녹습니다 또
1: 네, 네.
0: 예, 그다 넣어주면 비용도 절약하고 다음에 그 착과율도 보장할 수 있고
1: 네.
0: 그렇습니다
1: 네.
0: 그리고 그러니까 그 한 나무에 다 300근 이상.
1: 네.
0: 이렇게 착관돼서는.
1: 네.
0: 꼭 좀, 그, 비료를 봄에 시용.
1: 네.
0: 안 했다면 좀 지금이라도 보충해 줄 것 필요합니다.
1: 그렇네요.
0: 왜냐면 지금 제가 저희들도 한 10년 동안 그, 뭐, 비료를 적게 시용해라 갖고.
1: 네.
0: 그 많은 농가, 안 한 농가들 많은데.
1: 네.
0: 이 생산량이 적은 농가는 괜찮습니다.
1: 네.
0: 근데 그 300근 이상 그 착과한 나무에서는
1: 네.
0: 치말로게도 한 서근에서 다섯근 사우로 미량을 네. 보정해 주기 바랍니다.
1: 네. 그렇네요.
0: 네.
1: 네. 우리 여름철이면 과원의 이 사과나 아보배도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면 여러모로 과일 크기에도 영향 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가지 우리 자르기를 적당히 해야겠죠? 어떻습니까?
0: 네, 가지 자르기 중요하죠.
1: 네. 네
0: 그러니까 그 우리 여름철에 그 여름 전정이라도 하는데
1: 네.
0: 그러니까 그 올해 작가량이 좀 적다 보는 것 그
1: 네.
0: 더당지 나오는데 많은 집도 있습니다.
1: 네.
0: 주약이 어떤 서 나냐면 우리 겨울에 전정할 때
1: 네.
0: 그 절단 부위에서 나올 수도 있고
1: 네.
0: 그다음에 또 그 도장지 찍은 그 기부에서도 한 뭉치씩 올라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과의 특징이 그 닭발.
1: 네.
0: 닭발 이런 그 결과 당과지에서도 가지가 막 나오기도 하는데
1: 네.
0: 이때는 이걸 우리 보통 닭발 전지를 안 합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나 여기서 한 과총에 다섯 여섯 개 되는데
1: 네.
0: 여기서 다 나오면 꽉 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걸 제때 처리 안 하면
1: 네.
0: 여기에 이제 가는 농약이 잘 살 투과 못 돼갖고
1: 네.
0: 여기서부터 이 좀 습도도 높고 음침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 즉 배나무이
1: 네.
0: 이런 것이 많이 살포 발생하는데
1: 네.
0: 이것은 그 많은 하나는 또 그 양분 분산도 되고
1: 네.
0: 병리도 잘 발생하고
1: 네.
0: 이러니까 꼭 이런 가지는 이런 데서는 한두 개만 남기고
1: 네.
0: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그 도장 그 도장지가 많이 나오는데
1: 네.
0: 우리 주간에서 도장지 할 때는 그 한 15cm 한 정도 하나씩만 남기는 게 좋습니다.
1: 네.
0: 그러면 너무 어떤 데서 너무 과하게 없애는데
1: 네.
0: 없애면 무슨 나쁜

0: 점이 되면
1: 네.
0: 햇빛이 받잖아요.
1: 네.
0: 여기 1도 그 정면은 덥고 이래 봤거나 여기 보통 그 오래된 가시다 보이질 않지만 밑으로는 이게 다 그 병듭니다.
1: 네.
0: 그러니까 그 15 정도를 하나씩만 남겨서 하나는 그 수질 조절도 되고
1: 네.
0: 그 그늘도 장애하고
1: 네.
0: 이러다 보니까나 그 이 정면이 되거나 그 온도 너무 높고 그 대갖고
1: 네.
0: 병 발생되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도당지는 그 15시 정도 하나씩 남기고
1: 네.
0: 그냥 측지에서 그 측지나 이런 데 절단 부위에서 나타난 때는
1: 네.
0: 한 그 뭐 가지가 비면 한두 개씩 남기고
1: 네.
0: 그리고 제일 전 강조할 것은 뭐냐면
1: 네.
0: 우리 보통 그 연장지
1: 네.
0: 연장지에서 보통 절단했을 때 가지 두 개, 세 개 나오는 데 있습니다.
1: 네.
0: 이때는 지금 할 때 꼭 하나씩만 남기기 바랍니다.
1: 아,
0: 그러면 그 네. 연장지 세력도 높아지고
1: 네.
0: 그 개가나 그 남겨둔 가지가
1: 네.
0: 그만큼 세력이 좋아지다 보니까나
1: 네.
0: 다음에 가서 우리 선택 전장할 때 선택 폭이 많이 넓어집니다.
1: 네, 그렇네요. 네, 우리 여름 전정 잘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 과수원 대부분이 이 산비탈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올해는 6월에도 비가 많이 내렸고 또 이제 장마철에도 들어서는데요. 이 장마철에 수토류실이 비가 많이 내리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를 막는 그 좋은 방법 없을까요?
0: 제가 그 계속 강조하는 것이
1: 네.
0: 우리 그 과수원이 비탈이다 보니까
1: 네.
0: 그 일단 비가 약간 과하게 내리면
1: 네.
0: 그 수토실 대단히 심합니다.
1: 네.
0: 이 연구에 따르면 이 수토실에서 되는 그 토양 그 표층을 긁어가다 보니까
1: 네.
0: 유기물만 아니고
1: 네.
0: 그 광물질도 손실 그렇게 많습니다. 간단히
1: 네.
0: 우리 비료 성분이 많이 실수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이것을 네. 제일 그 예방하는 방법이 뭐냐면 네. 풀 키우는 초생재배입니다.
1: 네.
0: 초생재배는 뭐 간단히 말하면 자연 초생을 하는데 그냥 어떤 밭에서나 땅이면 어떤 풀이 납니다.
1: 네.
0: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하는 데 자연 초생이고
1: 네.
0: 어떤 데서는 특징이 그 그냥 뭐 내가 질소 성분을 많이 높이겠다.
1: 네.
0: 뭐 혹시 또 내가 이거 이 풀을 키워서 뭐 그 소나 이런 데 그 녹색 자원을 쓰겠다.
1: 네.
0: 이런 특정 저 풀을 키우기도 하는데
1: 네.
0: 저희 같은 경우는 자연 초장 많이 권장합니다.
1: 네.
0: 왜냐하면 어떤 땅이면 어떤 풀이 납니다.
1: 네.
0: 왜냐하면 대척박하잖아요. 이럴 때는 그 화분과 그 풀이 많이 나고
1: 네.
0: 또 비료 우리 가봄 압니다. 그 비료 많은 데서는 그 과일
1: 네.
0: 특히 그 얼마 그게 이게 그 뭐냐 그 이젠 대지 풀이라고 하는데
1: 네.
0: 그런 풀도 많이 나는데
1: 네.
0: 지금 보면 우리 여기 땅이 한 100% 이래 갖고 그래도 아직까지 그 좀 메마른 데는
1: 네.
0: 그 화분과 밀 같은 종류 이런 풀이 많이 나는데
1: 네.
0: 이 풀이 있잖아요.
1: 네.
0: 이렇게 지금 우리가 풀 자체가 녹색 식물다 보니까
1: 네.
0: 이 광합성상의 물이 저 물질을 그 토양 속으로
1: 네.
0: 최소로 100분의 30 이상 뿌린 보냅니다.
1: 네.
0: 그러면 미생물이 그 땅 속에서
1: 네.
0: 뿌리 부근에서 위에서 내려온 그 광물질 저 그러니까 유기물을 먹고 사는 미생물이 대단히 많아집니다.
1: 네.
0: 그러니까 자연 초장하게 되면 거기 땅에 맞는 풀이 자라기 때문에
1: 네.
0: 그런 그 미생물이 여러 가지로
1: 네.
0: 또 그러나 특정 작물이 아니고 여러 가지 초생 나올 거 아니에요.
1: 네.
0: 부동한 시기에 따라서 부동한 미생물이 번식하게 되고
1: 네.
0: 또 분비하는 그 효소가 다르다 보니까나
1: 네.
0: 우리 토양 속에 있는 그 미량 원소나 이런 것을 이용한 이용률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1: 네.
0: 이렇게 되면 우리 그 품질이 좋아집니다. 과제 품질.
1: 네.
0: 우리 간단히 말하면 풍미가 좋아진다잖아요.
1: 그렇죠.
0: 이런 것이 확실히 알려집니다.
1: 네.
0: 그래, 왜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풀 좀 키우기 어려워하는 거 아닐까?
1: 네.
0: 하나는 그 제초하기 어려워하는데
1: 네.
0: 최근에는 이 그나 기계화가 잘 돼갖고
1: 그렇죠.
0: 예, 이 풀을 치는 기계가 잘 발달했고 그냥 우리 농가마다 그.

0: 트랙 되겠잖아.
1: 네.
0: 그래서 거기에 부착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1: 네, 그렇네요. 네, 우리 자연 초생을 원칙으로 하고 우리 그 풀을 심어서 우리 그 수터류실

0: 우리 주 같은 경우는 옛날 네. 그 정부 영도들도 이 우리 과수원 건설할 때
1: 네.
0: 다 그 표준화
1: 네.
0: 기본화를 해갖고
1: 네.
0: 이 기간에 그 약 그 과원 설비를 그간 보급한 데면 도움이 됩니다.
1: 네.
0: 그냥 지금 제가 와서 여기 한 척하면은 의료했는데
1: 네.
0: 우선 써보니까 어제도 농민들 만나 감사도 하는데
1: 네.
0: 왜냐하면 지금 우리 그 과원에서 임시공을 쓰는 분 인분들이 다 70대장입니다.
1: 아, 네.
0: 이분들
1: 네, 네. 네,
0: 너무하네요. 걱정하는데 지금 제가 제일 성공한 것이 약제 살포기인데
1: 네.
0: 이게 비용도 싸고 효율도 네. 대좋습니다.
1: 약제 살포.
0: 네. 네. 그리고 그 최근에는 그 드론.
1: 드론.
0: 이거 내가 네. 그 한 30헥타 좌우 된 이런 농가에서도 많이 싸갖고 네. 그래갖고.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그
1: 네.
0: 우리 전장 먹잖아요.
1: 네네.
0: 전장 먹을 원래는 이 끄서내려면 대단히 품 먹습니다.
1: 네.
0: 근데 지금 전장목을 파쇄하는 기계가 있어요.
1: 네.
0: 근데 이 기계는 전장목도 파쇄하고 그냥 직접 파쇄해서 그냥 밭에다 환원하고
1: 네.
0: 또 하나는 그 우리말 제초.
1: 네.
0: 제초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것이 그 지금 그 암력을 해갖고 그 뒤에 제초기가 좌우로
1: 네.
0: 하면서 이 시스 뚝 들여다보면 저래 과수 그 나무 밑에 수가 밑에가 들어갈 수 있는.
1: 네.
0: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저도 한 지금 작년부터 지금 선전하고 네.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1: 네.
0: 많은 그 관농들이 그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이런 기계를 산 분들도 있어요.
1: 네.
0: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은데 앞으로는 아마 보급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후기에
1: 네.
0: 이 후기에 그 풀이 키운 과손에서
1: 네.
0: 특히 우리만 그 난고 같은 경우는 난고리에 과제 품질이 매우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분도 자꾸 물어보 어떤 게 사면 좋겠는가.
1: 아,
0: 그래서 저도 지금 이 기계 지금 저 선전하고 보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네. 앞으로 보급 잘 될 것 같아요.
1: 그렇네요. 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과일 당도 높이는 그 뭐 관리 한마디로 개괄해 주시죠.
0: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는 지금 그 이미 도장지가 막 멎어집니다.
1: 네네.
0: 도장지 멎어지면
1: 네.
0: 부터는 그냥 주약에 후에는 그 린과 갈륨
1: 네.
0: 네. 린자
1: 네.
0: 린자 베일을 좀 린성 알칭자라든가
1: 네.
0: 또 이런 게 필요된 그 염면 시비를 그 만회했으면
1: 네.
0: 후기에 되거나 그 우리 말한 그 탄수화물이 과일로 네. 이동을 촉진하는 때만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네. 네, 정말 과학기술의 힘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오늘 여름철 가지치기부터 병충해 예방됐지 비료관리까지 정말 잘해서 올해 수확과리하는 희망을 좌우하는 그 알찬 정보들을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소장님 감사합니다.
0: 예,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오늘 정보가 우리 여러 농가들의 관농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긴이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긴이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중리학대학 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북올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북올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